0: 연합앞에서 공산주의가 미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11월 중간선거 투표를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에 등장이 있습니다. 맘단이 시장 당선 이후 민주사회주의를 내세운 후보들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당내 좌경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공산주의 대 자유의 대결 구도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표심 공략에 동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집중적으로 몰아준 핵심 지지층입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해 설립한 종교자유위원회의 보고서 초안 제출 행사를 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보고서는 정교 분리가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잘못 해석돼 왔다며 교육과 의료 등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중간선거를 5개월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기독교 표심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1: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6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와 함께 3자 평화 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 간의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에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 배경은 지난 2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도 공습으로 맞대응하면서 충돌이 이어져 온 데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합의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끝낸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계속되면서 휴전의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번 합의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교전 당사자인 헤즈볼라가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합의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양측 대사는 이번 합의가 두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헤즈볼라가 합의를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가 이 지역 안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강력한 관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모든 수출품에 즉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세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현지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유럽 여러 나라가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금이 미국 기업만을 표적으로 삼은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경고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존 무역 합의와 상관없이 이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고 못 박은 점입니다. 이미 체결된 협정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집행위 대변인은 AFP통신에 실제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유럽연합은 스스로의 권리와 규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양측의 협상 향방이 주목됩니다.
0: 자력 32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오늘 더욱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조별 예선을 치른 세계조 2, 3위 팀들이 모두 한국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은 전체 12개조 3위 팀 가운데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D조의 호주와 파라과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나란히 32강에 진출했고 B조에서는 에콰도르가 독일을 2대1로 꺾었으며 F조에서는 스웨덴이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3위에 올랐습니다. 통계업체 오타는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6개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상위 8개 팀에게 주어지는 32강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4: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3: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0: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 배달 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0: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5: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붙여질 억만장자세의 반대 입장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주 단위 부유세는 효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억만장자들은 세금을 피해 텍사스나 플로리다로 이사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실제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 등 부유층이 이미 다른 주로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대신 연방 차원의 전국적 억만장자세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를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 의장의 이름을 따 새 버핏세라고 명했습니다. 버핏 의장은 2011년 자신이 내는 자본이득세율이 직원들의 근로소득세율보다 낮다며 부유층 과세 강화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세법과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법을 재편해 보육과 교육의료 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내년 초 재선 임기를 마치는 그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개혁 프레임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분석됩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0억 달러는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국방부 작전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이고 110억 달러는 농민 지원, 14억 달러는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에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머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기류는 민주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유권자들이 지하지 않는 전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잇따라 처리했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백악관은 60표 없이도 단순 과반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 활용을 검토 중이지만 이 방법도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가 필요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사상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6일 밤사이 모스크바와 벨고로드 크루스크 크림반도 흑해 일대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660기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통신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크림반도를 겨냥한 최대 규모의 드론 공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장 강도 높았던 공습은 지난 5월 드론 556기가 동원됐을 때였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이번 공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0일 영향력 행사 작전을 승인한다고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크림반도 항구 도시 케르치에 러시아 해군 함정과 방공 레이더를 드론으로 직접 타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크림공화국 행정수반 세르게이 악쇼노프는 잇따른 공습으로 인한 에너지난을 이유로 크림반도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크림반도는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정유시설이 파손되면서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에 자폭 드론 4대를 발사한 것은 명백한 휴전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 23일부터 워싱턴에서 미국의 중재로 진행된 협상 끝에 레바논 남부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하고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주미 이스라엘 레바논 대사가 3차 협정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에 통제권을 넘기로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6: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출입구 방향으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4대의 공격력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7: Iran, if we didn't do that, and we're still, you know, we still have a fight.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Nobody saw it coming, and it hit a ship and did some damage. But you can't do that stuff.
6: 그러면서 이란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는 재앙이었다면서 이란에 현금 17억 달러를 제공해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난해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면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8: 네, 그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6: 선박 공격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발표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과시를 위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9: We're still on the investigation on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vessel. What I can confirm to you is that it was not contacting the authorities in Oman in order to transit following the evacuation framework.
6: 또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박 115척과 선원 2,500명이 무사히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은 선박 피격 후에도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등 이 선박 통항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신 채널을 구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 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합의에 서명했죠.
6: 네, 지난 23일부터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군사 충돌 종식을 위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협상이 진행됐는데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평화 기본 협정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이 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0: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in that journey. And there is a lot of work ahead. We don't in any way underestimate the difficulty of the task ahead. But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how vital it is.
6: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군에 통제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이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가 무장해제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 안보구역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12: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1: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디시오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12: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2, 3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1: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12: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4: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3: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4: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3: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4: 핫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3: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
4: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3: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7: 타이어.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8: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들이 땀과 정성으로 일군 LA 한인타운, 그 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사람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의 한인타운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7: 매주 토요일 저녁 5시 채널 고정해주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8: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인 오만이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드 오만 외무장관은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및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이란이 주장해온 수료 부과 방침과 정면으로 엇갈리는 발언입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 이후 60일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상선에 안전항행과 보험 서비스 명목으로 수료를 거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로입니다. 불과 이틀 전인 23일에는 이란과 오만이 고위급 회담 직후 공동성명을 통해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공동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터라 오만의 이번 입장선에는 주목됩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호르무즈 관리 및 해상서비스 규정에 관한 회담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료 부과 여부를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 않은 채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타라니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국토안보부가 시민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연방우정국이 이를 활용해 우편투표를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차단하고 선거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타라니 판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선거에 관한 어떠한 특정 권한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 자격을 결정하고 명부를 작성할 권한은 각 주정부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우정국에 대해서도 연방의회가 우편투표를 감독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20여 개 주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공동으로 제기했으며 법원은 이미 여러 주가 행정명령 대응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에비게일 잭슨은 행정명령이 합법적이며 최종 승소를 확신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의회 통과를 추진 중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해 유사한 선거관리 정책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은 워싱턴 DC 등 여러 지역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LA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국제선 터미널에 인공지능 미디어 아트 작품이 전시되기 시작했습니다. LA 관광청은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래픽 아나돌의 작품이 공항 입국장에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일 다운타운 LA에 문을 연 세계 최초 AI 아트 뮤지엄 데이터 랜드 개관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전시 작품은 인공지능과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빛과 영상, 그리고 사운드를 결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로 구성됐습니다. 여행객들은 입국 직후 공항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LA의 혁신과 창의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공항을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LAX는 현재 수십억 달러 규모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쇼핑과 다이닝 프리미엄 라운지뿐 아니라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6 피파 월드컵과 2027 슈퍼볼, 그리고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항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7: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오늘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습니다. 실종자는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구조된 인원은 200여 명에 불과하며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추고 최대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오와 라과이라 항구가 폐쇄되는 등 에너지와 물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구호물자 배분과 부상자 이송 전반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유엔은 건물 붕괴와 기반 시설 파손으로 기본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9: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10: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이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야, 카라보보, 팔콘주 등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1: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12: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수는 아직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맨손으로 구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과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엔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이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3: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10: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용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의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육로마저 막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4: 라디오 서울과 홈쇼핑 월드가 함께하는 서른도 콘서트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판타지 스프링스에서 펼쳐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팡 매장은 비치와 멜번에서 티켓 구매 가능합니다. VIP 티켓은 가수 서른도와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서른도 공연 티켓 구매도 홈쇼핑 월드!
15: 홈쇼핑!

0: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0: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0: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0: 북한 경위는 추가 정보 수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7분 웨스트 코비나 노스 플리트웰 에비뉴 280번지 인근 주택가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신고로 상황이 알려졌으며 경찰 SUV 한 대가 현장에 정차해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해당 도로에서 복수의 시민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며 상황을 처리 중입니다. 지금까지 부상자나 체포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추가 정보 수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를 2.1%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속보치였던 1.6%보다 0.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상무부는 1분기 수입이 하향 조정된 것이 성장률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이 줄면 국내 총 생산 계산에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내 총 생산 통계는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환산해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확정치는 미국 경제가 올해 초 시장 예상보다 견조하게 출발했음을 보여줍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경기가 버텨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이 분기 이후 소비 둔화와 기업 투자 위축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수치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 컴퓨터 개발을 국가과제로 선언하며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에너지부 등 연방기관이 기업 및 학계와 협력해 과학연구용 양자 컴퓨터를 2028년까지 실전 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상무부와 국방부에는 5년 안에 GPS를 대체할 양자 센서를 개발해 배치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습니다. 양자 센서는 GPS 교란이 잦은 전쟁터에서 무기 운용에 활용될 수 있어 군사적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 명령은 보안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현재의 표준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기관에 2031년까지 이 위협에 대비한 보안 체계를 갖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전력망과 금융망 같은 국가기반 시설이 양자 해킹에 노출될 경우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양자 기술 경쟁에서 중국 등 경쟁국보다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0: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승인한 약 4조 원 규모의 아동성폭력 피해배상금 지급을 막으려던 검찰의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카운티 검찰은 일부 변호사와 의사 출신 원고들의 사기 의혹을 근거로 배상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정치권이 이미 합의한 민사 합의를 검찰이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천억 원 규모의 1차 배상금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동 성폭력 피해 배상으로 기록됩니다. 사건의 배경에는 카운티 산하 시설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아동학대 피해가 있으며 피해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합니다. 검찰이 제기한 사기 의혹 수사는 별도로 계속 진행 중이어서 배상금 지급과 형사 수사가 동시에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카운티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며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입니다.
8: 오늘 오후 12시 54분 레이크우드 델 아모 블러바드와 레이크우드 블러바드 교차로 인근 배수로에서 담요로 덮인 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911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접수됐으며 배수로 안에 담요에 덮인 채 방치된 상태로 신고됐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레이크우드 서가 출동해 현재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안관 대원들이 해당 물체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신원 확인 및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6분 캘리포니아 볼드윈 파크 프레이저 스트리트 3031번지에서 차량 3대 이상이 연루된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앱 사용자가 촬영한 영상에 현장에서 최소 3대의 차량이 충돌한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사고 발생 경위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볼드윈 파크 경찰서가 현장에 출동해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해당 구역 인근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 및 추가 피해 규모는 확인 중이며 볼드윈 파크 경찰서가 상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7: 목요일 밤 LA 남부 피게로아 스트리트의 스포츠바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밤 10시 30분쯤 엘 디아만테 스포츠바 근처에서 총성이 울렸고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안정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났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시 바 안에는 월드컵 경기를 함께 관람하던 손님들이 많았고 총격 소식에 큰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경찰은 범행 동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당국은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목격자와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아직 도주 중인 만큼 경찰은 추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강진으로 사망자가 920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3,36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엔은 5만 명 이상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조된 인원은 현재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가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장비와 인력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맨손으로 잔해를 해치고 있습니다. 피해는 인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1,400개가 넘는 건축물이 파손됐고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이 연쇄적으로 멈춰섰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을 처리하는 엘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고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 단지도 재가동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대규모 정전으로 병원 운영과 부상자 이송 그리고 구호물자 배분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물류망도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라과이라 항구는 전면 폐쇄됐고 최대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도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운항이 중단된 상태로 당국은 7월 초 제한적 재개를 목표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필수 기반 시설 파손으로 기본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피난민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6일 현재 북중미 월드컵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한 가운데 팀 내부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수습했고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과 일부 선수들의 불성실한 경기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3: 어수선한 건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3: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멤버 교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2: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1: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군의 무기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과 패트리엇 미사일 1200발 이상을 소진한 탓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항공모함 전력이 5달째 한 척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공백을 틈타 서태평양 원양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며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현재 30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합동훈련 림팩을 하와이에서 진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중국은 이를 틈타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5: 2년마다 미국 주도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하와이에서 5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루즈벨트 항모를 필두로 30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14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6: An enhanced readiness of participating forces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5: 미국과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별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전쟁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패트리엇 1200발 이상을 쓴 탓에 무기 고갈 상태입니다.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엔 5달째 항모 한 척뿐입니다. 항모 3척을 보유한 중국은 서태평양 원양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뽐냈습니다. 미국 중거리 순항미사일 타이폰의 일본 배치엔 둥펑 17 발사 영상 공개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타이완 상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7: 解放军 始终保持 高度戒备 坚决所败 任何台独妄动
5: 타이완도 미국에서 도입한 하이마스 실탄 사격과 즉시 전투 준비 훈련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학계는 미군의 공백을 틈타 중국이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2: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3: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우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2: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1: 정말? 어떤 건데?
12: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11: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2: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8: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4: 뉴욕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542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3원 60전 오른 수준입니다. 달러 강세가 배경입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지난해 5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년여간 달러 인덱스는 관세 갈등과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얻었고 달러는 상승 동력을 얻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약 40%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8원 80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1550원 선에 가까워지자 경계성 매물이 나오며 오름폭이 제한됐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 바클레이즈는 이달 말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재조정 과정에서 달러 매수 움직임이 생겨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 대비 소폭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늘 남아공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에서 두세 포지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오연규를 원톱으로 세우사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얀스가 왼쪽 윙백으로 투입될 가능성도 있으며 골키퍼 자리에서는 조현우가 김승규 대신 장갑을 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보다 공격적인 전술로 남아공을 상대하겠다는 홍명보 감독의 승리 의지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홍명보 감독이 남아공전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출전 선수 변화를 언급했습니다.
15: 우리 선수단한테 큰 선물이 있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뭐 한 두, 세 포지션 정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조별리그 1, 2차전 때 원톱으로 나섰던 손흥민 위치 변화 여부입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뒤흔드는 역할을 잘 해냈지만 득점이 없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 극적인 역전골을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 골로 장식한 오현규를 원톱으로 세우고 손흥민에게 전성기 때의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따낸다면 남아공에 대한 기선 제압이 가능합니다.
16: 항상 제가 몇 초 몇 분이 되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10: 앞서 두 경기에서 벤치를 지킨 독일 분데스리가 주전 옌스가 왼쪽 윙백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옌스가 전진해 중앙으로 파고들면 수비 라인도 자연스레 위로 올라가는 공격적인 축구가 가능합니다.
17: 제가 맡은 역할이 이제 스위퍼고 앞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공격적인 수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10: 1, 2차전 때 여러 차례 선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전 때 한 차례 수비수와의 호흡이 아쉬웠던 김승규 대신 조현우가 골키퍼 장갑을 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 변화의 핵심은 공격 축구입니다. 구체적인 전술이 뒷받침되어야 반드시 이긴다는 홍 감독의 승리 의지가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호입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H마트에서 준비한 특별한 분식 타임.
1: 추억의 K타운 국물 떡볶이와 바삭한 튀김, 애플하우스 무침 군만두까지 푸짐하게 즐겨보세요.
0: 시원한 청수 물냉면과 비빔냉면, 이치방 프리미엄 오뎅 세트로 든든한 한 끼도 완성하세요.
1: 샤르봉봉 두바이 스타일 쫀득 초코모찌, 해태 브라보콘, 카페라미 커피 드링크까지 달달한 디저트로 기분 좋은 마무리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6: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5: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5: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6: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7: 일반적으로 용자 금액이나 신용 점수, 주택의 용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5%에서 40% 정도의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며 이자율은 풀닥 용자에 비해 약 0.5%에서 1.5%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 점수나 다운 페이먼트 조건은 양호하지만 직장이나 수입 증명이 부족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상품이며 랜더마다 심사 기준과 이자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랜더와 거래하는 융자 나라를 통하실 경우 보다 나은 조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아가 재직 확인조차 필요 없고 직장이나 수입과 관련된 서류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융자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신청 시와 비슷하게 수입 증빙 서류 없이 본인의 수입을 신청서에 기재만 하는 방식은 스테이티드 인컴 융자라고 하며 수입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컴 융자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실제 주택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임대용으로 간주하고 임대를 주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DSCR 융자도 노닥 융자의 한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임대 수입을 계산한 후 월 상환액과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PITI와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면 융자를 승인하는 구조로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 금융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을 주택 모기지에 적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에 관한 문의사항은 융자나라 213-388-5600으로 전화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주말 저녁 지금 운전대 잡고 계신 분들도 집에서 월드컵 하이라이트 돌려보고 계신 분들도 여기 잘 오셨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000 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밤 공기 확실히 뜨거워졌죠.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심장 벌렁벌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박지수입니다.
0: 지수 씨, 나 지금 멘붕 와가지고요. 우리 한국팀 연패 이후에 제가 식음은 아니지 식욕을 폭발시켜서 얼굴도 몸도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마음만은 아직 손흥민, 이강인 뒤를 잇는 자칭 축구 꿈나무입니다.
1: 선배 거울 보시고 그말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열받아서 얼굴에 여드름이 폭발했는데 거울 보니까 우리 둘다 거의 K타운 응원전 끝난 뒤 거리 같아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아직 붉은 악마죠.
0: 맞아요. 지금 윌셔랑 세라노 쪽 리버티 공원, 그 윌셔 잔디 광장 아시죠? 거기서 K타운 워치 파티 열리면 한낮부터 붉은 티셔츠 입은 분들 쫙 모여가지고 완전히 붉은 물결이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 요즘 한인타운 분위기 진짜 장난 아니죠. 곳곳에서 2026K 타운 워치 파티다 뭐다 해서 거의 타운 전체가 축구 축제장처럼 달아올랐잖아요. 경기장은 멀어도 응원은 세계 최고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오늘 LA 사는 이야기는요, 특별 회차로 준비했습니다. 제목부터 빡세죠? 이거 거의 결승전 느낌입니다. 2026 월드컵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버전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인타운에서 응원하신 분들, 리버티 공원 다녀오신 분들, 집에서 치킨 시켜놓고, TV 앞에서 목 터져라 외치신 분들 다 모이세요.
1: 그리고 잠시 후에는요, 선배의 자존심 프로젝트, 자칭 손흥민, 이강인 뒤를 잇는 작곡가, 김재현 선배의 월드컵 응원 자작곡 붉은 악마, 다시도 살짝 들어봅니다. 선배가 밤마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려주세요.
0: 아, 그리고 듣다가 나도 리버티 공원 갔다 왔다, 나만 아는 월드컵 맛집 있다 하시면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한인타운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응원하셨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이 주인공입니다.
1: 주말 저녁 이제 볼륨 살짝만 올려주시고요. 한인타운의 붉은 밤을 라디오로 한번 같이 걸어볼까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2026 월드컵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좋은 저녁입니다. 주말 저녁에 차 안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은 본편 들어가기 전에 양념 코너부터 살짝 풀어볼게요. 제가 요즘 한국팀 생각만 하면 밥맛도 들쭉날쭉하고 얼굴은 또왜 이렇게 퉁퉁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아직 월드컵 잔디위입니다. 오늘 자작곡은 제목 그대로 붉은 악마, 다시 힘을 모아서 한국팀을 후원합니다. 제가 이곡 만들면서 거의 손흥민, 이강인 다음 줄에 제 이름 올릴 뻔했어요.
1: 선배 그 줄은 좀 길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LA 한인타운 분위기는 진짜 뜨겁죠. 이번 2026 월드컵을 맞아서 LA 한인회랑 여러 단체가 모인 준비위원회가 K타운 워치파티도 만들고 LA 레드스 응원단도 모집했다니까요. 한인타운 여기저기 응원 배너도 걸리고 윌셔랑 버몬트 근처만 가도 벌써 붉은 기운이 느껴질 것 같아요. 음악 한곡 듣고 본편에서 이 열기 그대로 이어가 보시죠.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김재현이고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지수입니다. 선배 요즘 코리아타운 공기 자체가 좀 달라진 거 느끼셨어요?
0: 그게 말이죠. 제가 어제 윌셔 쪽 리버티팍 근처를 좀 걸었는데요. 붉은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있더라고요. 멀리서도 대한민국 소리가 들리고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그 공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가족 단위로 피크닉처럼 자리 깔고 아이들은 공 차고 어른들은 대형 스크린 앞에서 한국 경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0: 그게 저는 참 묘하더라고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LA 처음 왔을 때는요. 축구는 그냥 라디오로 한국 소식 듣는 정도였거든요. 작은 가게 라디오에서 중계소리 조금씩 새어나오고.
1: 선배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세대 차이가 느껴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월드컵 하면 TV 앞에 온 가족 모여 앉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아예 공원에서 한인회가 응원전까지 준비하니까요.
0: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는 한국 경기 시간 맞춰서 라디오 주파수 돌려가며 잡느라 난리였어요. 지금은 리버티팍이니 서울인터내셔널파크니 잔디밭에 스크린 딱 설치해놓고 편하게 보잖아요.
1: 그래도 선배 요즘은 또 집에서 혼자 보는 사람도 많아요. 스트리밍으로 휴대폰으로 보고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동시에 소리 지르고요. 응원 방식이 진짜 다양해진 것 같아요.
0: 그렇긴 한데요. 저는 여전히 동네 공원이나 코리아타운 거리에서 같이 보는 맛이 좋더라고요. 낯선 사람하고도 눈 마주치면 바로 친구 되는 그 느낌이요.
1: 어제도 그런 장면 봤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들이랑 태극기 들고 앉아 계시는데 옆에 대학생들 몇 명이랑 같이 사진 찍고 서로 어디서 왔냐고 얘기 나누고 있더라고요.
0: 그런 게 바로 이민사회 축구 문화 같아요. 70, 80년대에 라디오로만 듣던 분들이 이제는 손주 손잡고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서 한국팀 응원하는 거 그게 참 뭉클해요.
1: 근데 선배 이번 월드컵 성적만 놓고 보면 솔직히 좀 아쉽잖아요. 1승 2패면 다들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0: 그래서 숫자만 보면 아이고 이번엔 좀 힘들었다 싶은 성적이죠. 자력으로 다음 라운드 가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뉴스 헤드라인은 좀 차갑더라고요.
1: 근데 이상한 게요. 코리아타운 분위기는 그렇게 차갑지 않더라고요. 식당마다 TV 켜져 있고 스포츠바에서는 여전히 붉은 티셔츠에 머리띠 두른 사람들 가득했어요.
0: 저도 그거 느꼈어요. 점수는 차가운데 사람들 마음은 안 식었구나. 경기 지고 나서도 리버티팍에서 아이들 공차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1: 선배 저는 그게 좀 재밌었어요. 누가 옆에서 그래도 첫 경기 이겼잖아.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다 같이 그렇지 하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0: 아 맞다 그러고 보니 한국배기 체코 경기 끝나고 한인타운 여기저기에서 첫 승이다 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는 모습도 봤어요. 그 한 번의 승리가 사람들 표정을 확 바꾸더라고요.
1: 맞아요. 근데 리버티팍 중계보도 보니까 잔디광장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태극기 흔들고 응원단이 노래하고 한인회랑 체육회에서 이벤트도 준비해놓고요.
0: 요즘은 응원전도 그냥 모여서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먹거리 부스도 있고 문화 공연도 하고 거의 동네 축제더라고요. 한인상공회의소에서 나온 분들은 자기 가게 홍보도 하고.
1: 선배 그게 진짜 마케팅적으로도 재미있어요. K-콘텐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 응원전이 하나의 브랜딩장이거든요. 동네 이미지도 붉은 악마의 도시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0: 제가 80년대 느꼈던 월드컵은 멀리 한국에서 하는 큰 행사였는데요. 지금은 리버티팍이랑 서울인터내셔널파크가 그냥 우리 동네 경기장처럼 느껴져요. 한국팀 뛰면 거기가 홍구장 분위기죠.
1: 선배 2002년 때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때 한국이 잘해서 물론 기억에 남지만 사실 그 이후 월드컵마다 LA에서도 계속 붉은 물결이 이어졌다는 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건 인정해야죠. 이미 나서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월드컵 시즌만 되면 사람들 마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기 꺼내서 다림질하고 응원가 다시 찾아 듣고요.
1: 근데 선배 한편으론 성적에 너무 집착하는 분위기는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팬들 사이에서는 응원은 사랑이지 성적표는 덤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요.
0: 거기에는 제가 조금은 다른 생각도 있어요. 선수들도 결국 프로니까 결과가 중요하긴 하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결과 때문에 서로 탓하기보다는 같이 버텨주는 쪽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미있었던 게 경기 끝나고도 사람들 바로 흩어지지 않고 공원에 좀 더 남아있더라고요. 다음 경기 얘기도 하고 누가 도시락 나눠주고 애들은 줄 이어달리기 하고.
0: LA 한인사회가 월드컵 응원을 그냥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안부 나누는 자리로 만든다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임이 생각보다 귀하잖아요.
1: 특히 저처럼 최근에 다시 한인타운으로 이사온 사람들한테는요. 이런 응원전이 동네에 빨리 스며들게 해주는 계단 같아요. 처음 보는 이웃이랑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되니까요.
0: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이런 좋은 문화가 한번 반짝하고 끝나지 않고 월드컵 끝나고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청소년 축구리그라든지 학교랑 동네팀 친선 경기 같은 걸로요.
1: 선배 이미 그런 움직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번 준비위원회 쪽에서 청소년 클리닉도 계획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수 출신들 불러서 애들하고 같이 공차게 하는 프로그램이요.
0: 아, 그 얘기는 제가 놓쳤네요. 역시 최신 정보는 지수 씨가 더 빠르네요. 그런 거라면 월드컵 열기가 그냥 잠깐 타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이들한테도 뭔가 남겠어요.
1: 그래서 저는요, 1승이 패라는 숫자보다 리버티팍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서울 인터내셔널파크에서 세대가 섞여서 웃고 떠들던 그 장면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0: 결과는 조금 아쉬워도 코리아타운을 이렇게 붉게 물들여준 붉은 악마들, 그리고 응원 나온 우리 동네 사람들 덕분에 이번 월드컵도 나름 의미가 깊었어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1: 선배, 그러면 오늘은요, 성적 얘기는 살짝 뒤로 미뤄두고 LA 한인사회가 어떻게 월드컵을 자기 이야기로 만들어왔는지 그 흐름을 같이 한번 짚어보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근데 라디오로만 듣던 시절부터 지금 리버티팍 대형 스크린 앞까지 축구 따라 변해온 LA 한인 이야기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풀어보죠.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은 2026 월드컵 한국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브릿지, 광고 2분. 그럼 이제 오늘 메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수씨, 이번 월드컵 성적만 놓고 보면 솔직히 신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 경기 이기고 두 번 졌으니까요.
1: 맞아요. 선배 숫자만 보면 마음이 좀 쿡 내려앉는 느낌인데요. 제가 리버티팍 나가서 사람들 얼굴 보니까 분위기가 생각보다 꽤 밝더라고요. 다 같이 웃고 사진 찍고.
0: 그게 참 흥미롭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아이고 망했다 이러면서 바로 흠꺼졌을 법한데 이번엔 경기가 끝나도 사람들이 그냥 자리를 안 떠나는 거예요. 잔디밭에 앉아서 계속 떠들고.
1: 그거 저도 느꼈어요. 리버티팍이 그냥 풋볼 경기장 보는 자리라기보다 한인타운 큰 소풍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은 태극기 들고 뛰어다니고 할머니들은 돗자리 깔고 도시락 꺼내고.
0: 제가 80년대 중반에 이 동네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축구 응원이라는 게 라디오 붙들고 있는 거였어요. 새벽에 조그만 AM 라디오 켜놓고 중계하는지 안 하는지 귀 쫑긋 세우고.
1: 선배, 그때는 진짜 TV로 생중계 보기 쉽지 않았죠?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어디선가 한국 방송 들어오는 집 있으면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서 같이 들었다고.
0: 그쵸. 그때는 동네 비디오 가게나 식당에서 누가 녹화해온 테이프 있으면 경기 끝난 다음날 밤에 몰래 모여서 보고 그랬어요. 실시간으로 보겠다는 건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죠.
1: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리버티팍이나 서울 인터내셔널파크 가면요, LED 스크린이 공원 한쪽을 꽉 채우고 있고 잔디 위에 의자 줄줄이 놓여있고 음향이 웬만한 공연장 수준이에요.
0: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요, 경기 시작 전부터 공원 입구에 배너가 쫙 걸려있더라고요. K-Town Watch Party라고 써있는 거 보고 야, 이게 이제는 공식 행사구나 싶었어요.
1: 맞아요. 선배, LA 한인회, 상공회의소, 체육회 이런 단체들이 다 같이 준비위원회 만들어서 응원전을 꾸리는 구조잖아요. 거의 15군데 넘는 단체가 모였다는 기사도 봤어요.
0: 예전에는 그냥 각 식당에서 알아서 TV 켜놓고 손님들이 알아서 모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프로그램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응원 행사를 여는 거니까요. 시대가 진짜 달라졌죠.
1: 그리고 선배,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LAC에서 공원 프로그램으로 크게 밀어주잖아요. Kick it in the park라고 해서 시내 공원 여러 군데 돌면서 응원전 하는 거 보고 축구가 진짜 도시 축제가 됐구나 느꼈어요.
0: 그 중에서도 우리 코리아타운 응원전은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한국팀 경기하는 날은 리버티팍이랑 서울 인터내셔널파크가 완전히 붉은 물결이 되잖아요.
1: 네, 6월 초에 체코랑 붙을 때는 리버티팍에서 멕시코랑 할 때는 서울 인터내셔널파크에서 남아공이랑 경기할 때는 다시 리버티팍으로 옮겨서 다 같이 모였잖아요. 그 이동 자체가 하나의 순례코스 같았어요.
0: 제가 멕시코전 때 서울 인터내셔널파크에 잠깐 들렀는데요. 거긴 또 재미있던 게 한국 응원단하고 멕시코 응원단이 같이 섞여 있었어요. 국기도 둘 다 걸려 있고 치킨 옆에 타코 그렇게 줄줄이 서 있고요.
1: 맞아요. 선배, 한국 치킨, 멕시코 타코 엔칠라다까지 먹으면서 같이 응원하는 풍경 보면서 아, 이게 진짜 LA 스타일 월드컵이구나 싶었어요. 경쟁이면서도 동네 파티 같은 느낌.
0: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예전 붉은 악마 응원이 조금은 한국 사람만의 행사였다면 지금은 이웃 커뮤니티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오는 무대가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1: 선배, 저는 그게 한인사회 정체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우리 색깔을 분명히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다른 커뮤니티랑 같이 즐기는 자리를 여는 거니까요. 폐쇄적인 모임이 아니라 열린 축제로 비치는 거죠.
0: 그건 좋은데 제가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람 너무 많이 모이면 꼭 사고가 나잖아요. 예전에도 응원전 끝나고 근처에서 총소리 나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안전 문제는 늘 따라붙죠.
1: 그 뉴스 저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LA 경찰이 응원 지역 경비를 많이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계기로 한인사회가 경찰이랑 협력하면서 안전한 행사 운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해요.
0: 지수 씨 말처럼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행사 운영하는 힘을 길러가는 건 분명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모여서 흩어지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계획 안전 정리까지 다 챙기니까요.
1: 맞아요. 그래서 월드컵 응원전이 끝나도 이 경험을 살려서 청소년 축구리그나 경찰 친선 경기 같은 걸 더 자주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미 체육회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0: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요. 80년대 후반에 웨스턴 근처 공터에서 한인 축구동호회 아저씨들이 모여서 공차던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유니폼도 없이 그냥 티셔츠 운동화 신고 뛰어다녔거든요.
1: 선배, 그게 지금은 리그 형태로 자리 잡았잖아요. LA 체육회 산하에 아마추어 팀들이 꽤 있고 세대별로 팀 나뉘어서 정기적으로 경기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월드컵 응원이 그 판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생각해보면 축구가 이민자한테는 좀 묘한 스포츠예요. 여기서는 미국 스포츠가 주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축구가 모국이 연결해주는 끈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공 하나인데 이게 마음을 고향으로 데려가요.
1: 그래서인지 리버티팍 대형 스크린 앞에서 경기 볼 때요, 사람들 반응이 단순히 골 들어갔다 그 이상이더라고요. 태극기 흔들면서 우는 분들도 있고 애들한테 저게 우리나라야 라고 설명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0: 저는 특히 반가웠던 게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들 옆에 붉은 티셔츠 입은 손주들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옛날엔 세대가 따로 응원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한 화면 앞에 다 모이네요.
1: 선배, 그런 장면 보면요, 월드컵이 단순히 경기 결과랑 순위만 남는 게 아니라 가족 앨범 한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이벤트 같아요. 그때 코리아타운에서 같이 봤지. 이런 대화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0: 물론 제가 약간 다른 생각도 있어요. 이 응원 열기가 너무 이벤트로만 소비되면 좀 아깝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 힘을 평소 커뮤니티 문제에도 좀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들거든요.
1: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도 월드컵 열기를 한인사회 발전 에너지로 삼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상공인 청년단체 예술가들이 이때 만든 네트워크를 그냥 흩어지게 두지 말자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실제로 행사장 주변 보면 한인 비즈니스 홍보부스도 꽤 있더라고요. 지역 식당, 학원, 은행 이런 데서 작은 텐트 세워놓고 쿠폰 나눠주고 설명하고 응원이면서 동시에 비즈니스 박람회 느낌도 있죠.
1: 맞아요. 요즘 젊은 사장님들은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현장 중계도 하면서 자기 브랜드 알리더라고요. 붉은 티셔츠에 가게 로고 넣어서 단체티 만든 곳도 있었어요. 월드컵이 커뮤니티 브랜딩장이 되는 셈이죠.
0: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경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사람들 마음이 다 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공원 나와서 같이 소리 지르고 실망도 같이 나누니까 그게 또 위로가 되죠.
1: 네, 대한민국 구호가 단순히 경기장에서만 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이민 생활하면서 지치고 힘들어도 그 시간만큼은 같이 버티는 느낌이랄까.
0: 지수 씨가 그런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라디오로만 경기 소식 듣던 시절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혼자 듣는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같은 소리를 수 100명이 동시에 듣고 부르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1: 기술도 바뀌고 응원 방식도 바뀌었지만요, 선배에게 들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마음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 마음이 공원 잔디 위로 대형 스크린 앞으로 더 많이 나와 있는 거죠.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네요. 지수씨, 오늘 월드컵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 80, 90년대 생각이 나요. 그때는 한국 축구를 본다는 게 지금이랑은 진짜 완전 딴 세상이었거든요.
1: 저도 궁금했어요. 선배, 요즘은 리버티팍에 대형 스크린 딱 설치돼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보잖아요. 선배가 처음 LA 오셨을 때는 경기 볼 때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0: 제가 LA 처음 왔을 때가 80년대 중반쯤인데요. 그때는요, 한국 대표팀 경기를 화면으로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올림픽 거리 근처 부모님 가게에서 라디오로 중계 들으면서 상상만 했죠.
1: 라디오요? 와, 지금이랑 진짜 다르네요. 그 동네 작은 마켓에서 선배는 어디에 서서 들으셨어요? 장면이 잘 안 그려져서요.
0: 마켓 카운터 뒤에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있었어요. 약간 노란색 플라스틱에다가 위에 먼지 좀 쌓여있고 토요일 저녁쯤이면 제가 계산대 옆에 서서 볼륨을 살짝 올려놓고 골이 나올까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죠.
1: 손님들은요? 지금 같으면 동네 사람들 다 같이 소리 지르는데 그때는 손님들이랑 같이 들으셨어요? 아니면 선배 혼자 속으로만 반응하셨어요?
0: 재미있는 게요. 평소엔 말수적던 손님 아저씨들이 라디오에서 한국 공격합니다. 이런 말 나오면 갑자기 카운터 앞에서 발 멈추고 같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다 골 소식 나오면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웃고 고개 끄덕이고요.
1: 아, 그 장면이 좀 보이네요. TV도 아니고 그냥 작은 라디오에 다가가서 귀로만 경기를 상상하는 거네요. 요즘은 화면으로 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상상하는 맛은 없겠어요.
0: 맞아요. 라디오로 들을 땐요 선수 얼굴도 안 보이고 잔디 색깔도 안 보이니까 제가 나름 머릿속에 우리 동네 축구장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라운드를 제 기억 속 학교 운동장처럼 그려놓고 선수들 얼굴은 그때 인기 많던 선배들이랑 겹쳐서 상상하고요.
1: 재밌다. 선배 머릿속에서 한국 대표팀이 페어팩스 하이스쿨 운동장에서 뛰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는 진짜 내가 만들어보는 경기였겠다 싶어요.
0: 페어팩스 하이스쿨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새벽에 한국에서 경기 있으면요. 친구 한 명 집에 몰래 모였어요. 버몬트 쪽 아파트였는데 거실에 큰 박스 TV 하나 놓여있고 안테나를 미세하게 돌려가면서 화면 맞춰놓고 보던 시절이었죠.
1: 아, 그 옛날 박스 TV 그럼 친구들이랑 몇 명이서 모여서 보셨어요? 요즘처럼 수십 명은 아니었을 테고 거의 비밀 모임 느낌이었겠네요.
0: 그때는요 많아야 네댓 명이었어요. 한 명은 라면 끓이고 한 명은 이불 깔고 저는 안테나 담당이었죠. 화면이 조금만 지지직거리면 친구들이 야야야 지금 코너킥인데 움직이지 마 이러면서 제가 숨도 잘 못 쉬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그림이 너무 선하네요. 지금은 리버티팍에서 돗자리 깔고 스크린 보는 시대인데 선배는 예전에 벽걸이도 아닌 박스 TV 앞에서 안테나 잡고 인간 삼각대 하셨던 거네요.
0: 그렇죠. 골 들어가면요 새벽이라 큰 소리 못 내니까 소파 위에서 뛰다가도 갑자기 쉿쉿하면서 서로 입 틀어막고 속으로만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도 그 조그만 거실 안에서는 우리끼리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들떴죠.
1: 지금은 골 들어가면 공원 전체가 터지잖아요. 근데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 조용한 새벽 거실 안에서 속삭이듯 기뻐하던 분위기도 되게 소중했겠다 싶어요.
0: 나중에 부모님 가게에서도요 월드컵 시즌이면 포장마차식으로 밖에 테이블 하나 내놓고 TV를 창문 안쪽에 걸어놓고 손님들이랑 같이 봤던 적이 있어요. 올림픽 거리 지나가다가 잠깐 서서 보는 사람들까지 섞여서 작은 거리 응원 같은 느낌이었죠.
1: 그게 진짜 재밌어요. 지금은 공원에서 공식 응원전이 열리지만 선배 시절에는 거의 셀프 응원전을 만든 거잖아요. 가게 앞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사람들로.
0: 맞아요. 그때는 붉은 티셔츠도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빨간색 비슷한 티나 점퍼 아무거나 꺼내서 입었어요. 유니폼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빨간 쪽이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었죠. 누구는 빨간 모자 쓰고 누구는 빨간 앞치마 두르고.
1: 요즘은 다들 정식 유니폼 입고 나오고 숫자랑 이름까지 다 박혀 있잖아요. 선배 얘기 들으니까 그 어설픈 빨간색들 사이에 더 사람 냄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리버티팍 가면요 잔디 위에 돗자리 고르게 깔려있고 스피커에서 응원가가 또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 기억 속 응원은 마켓 안에서 라디오가 조금 삐걱거리면서 울리는 소리 박스 TV 스피커에서 나오는 약간 탁한 중계 멘트 그런 소리가 더 먼저 떠오릅니다.
1: 맞아요. 선배 저는 요즘 풍경이 먼저 떠오르는데 선배는 그 옛날 소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네요. 시대가 다르니까 같은 축구여도 기억이 다르게 쌓이는 것 같아요.
0: 재밌는 건요 그때도 결국 마지막엔 비슷했어요. 골로 오면 마켓에서 손님이랑 저랑 서로 손바닥 탁 맞히고 친구 집 거실에서는 순간적으로 서로 껴안고 넘어지고 화면 크기나 장소는 달라도 그 몸이 부딪히는 순간은 지금 공원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1: 그 말은 제가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리버티팍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갑자기 포옹하는 그 순간이 선배가 예전에 마켓 앞에서 손님이랑 손바닥 치던 그 순간이랑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0: 제가 가끔 요즘 응원 나가서요 애들 뛰어다니는 거 보면요 옛날 제 모습이 겹쳐보여요. 라디오 조금 더 잘 들으려고 카운터에 턱 올리고 있던 애 그게 지금은 잔디 위에서 스피커 앞에 서 있는 아이로 바뀐 것 뿐이죠.
1: 선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은요 응원 끝나고 집에 가서도 하이라이트 영상 다시 보고 선수들 인터뷰까지 전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상상으로만 남았던 장면들이 이제는 다 기록으로 남아요.
0: 아, 그렇군요. 저는 아직도 경기 끝나면 그냥 여운만 남겨두는 편인데요.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기억을 영상으로도 다시 확인하는 세대네요. 그래도 제 머릿속 라디오 소리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오늘 선배 얘기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영상으로 남기지만 선배 세대의 축구 응원은 그 소리랑 냄새마켓 불빛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같이 떠올리는 게 이 코너 의미인 것 같고요. 선배 음악 한 곡 듣고 가실까요?

0: 이번엔 지금 한인타운 모습을 좀 깊게 짚어보면 좋겠어요. 제가 요 며칠 리버티팍이랑 서울 인터내셔널파크를 번갈아가면서 보고 왔거든요.
1: 저도요. 선배공원 두 군데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같더라고요. 잔디 위에 돗자리 깔고 애들은 공 차고 뒤쪽엔 푸드트럭 줄 서 있고 그냥 동네 월드컵 페스티벌 느낌이었어요.
0: 그게 말이죠. 예전엔 축구 좋아하는 몇몇이 모여서 경기만 겨우 보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인회니 상공인손이 체육회까지 한 10여 군데가 같이 응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커뮤니티 프로젝트예요.
1: 맞아요. 선배 이번 준비위원회 이름도 K타운 워치 파티라고 딱 붙였잖아요. 이름부터 그냥 우리 동네 브랜드예요. LAC에서 공원 프로그램 하는 거랑 따로 한인들이 스스로 우리 축제를 만든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0: 제가 느끼기엔 성적이 좋든 나쁘든 이제 월드컵은 한인 사회가 한번 같이 얼굴 보는 큰 모임이 된 것 같아요. 경기보다 사람 보는 맛이 더 크달까요? 식당 사장님들, 교회 집사님들, 애들, 코치까지 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1: 선배 이번에 보니까 상공인들도 되게 적극적이었어요. 치킨집 카페 베이커리에서 응원 세트 만들고 공원 주변엔 한식이랑 멕시코 음식 푸드트럭 나란히 서 있고 비즈니스 홍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같이 노는 장이 되더라고요.
0: 그 멕시코 손님들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한국이랑 멕시코 경기 때는 한인타운이 완전 섞였잖아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고 서로 다른 언어로 소리 지르는데도 이상하게 한 덩어리 응원단처럼 보였어요.
1: 저 그날 현장 영상 봤거든요. 선배 어떤 분은 태극기 두르고 옆 사람은 멕시코 국기 걸치고 같이 사진 찍더라고요. 가운데 치킨 박스랑 타코 접시 놓여있고 축구 한 판이 국경 두 개를 동시에 지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0: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예요. 어떤 경기 끝나고는 한 블럭 떨어진 데서 총소리 나고 난리 났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흥분이 과하면 금세 위험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1: 그건 맞아요. 선배 경찰도 그래서 이번 월드컵 기간엔 IMO 관용 원칙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도 운영하는 쪽에서 안전요원 배치하고 가족 단위로 편하게 올 수 있게 분위기 잘 잡으려는 노력도 계속 보였어요.
0: 지수 씨는 세대가 다르니까 이런 합동 응원전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도 축구는 아저씨들 취미 이미지가 좀 남아있는데 공원 가보니 애들이랑 청년들이 더 많더라고요. 세대 구성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에요.
1: 저는 약간 동네 야외 콘서트 같았어요. 선배 K-POP 노래 틀어놓고 중간 쉬는 시간에 청소년 댄스팀 공연하고 전통 무용도 올라오고 축구가 중심이긴 한데 이민일 2, 3세대가 다 같이 어울리는 문화 행사로 확장된 거죠.
0: 그렇긴 한데 가끔은 걱정도 돼요. 응원이 너무 이벤트화되면 정작 경기 내용이나 선수들이 겪는 압박 같은 건 덜 생각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축구가 그냥 배경음악처럼 흘러버리는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요.
1: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선배 요즘 친구들은 경기 내용도 바로바로 분석하잖아요. SNS로 전술 얘기하고 데이터 공유하고 공원에서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단순히 이겨라가 아니라 선수 커리어나 리그 얘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0: 지수 씨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예전엔 스타 선수 둘, 셋 이름만 알던 시기였는데 요즘은 애들이 유럽 구단 이름이랑 포지션까지 줄줄이 외우고 있으니까요. 그 반면에 저는 아직도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든요.
1: 선배 이번에 한국 첫승 거뒀던 경기 기억하세요? 체코랑 붙었을 때요. 그날 리버티팡 영상 보면 골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공원 구석까지 뛰어가고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껴안고 그 한순간에 세대가 다 섞이더라고요.
0: 예, 그 장면 보면서 조금 뭉클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한국 경기 골 들어간 걸 라디오로 듣고 혼자 상상했는데 지금 애들은 눈앞에서 대형 화면으로 보고 바로 옆에서 어른들이 소리 지르는 그 공기를 같이 마시잖아요. 같은 팀 추억을 공유하는 셈이죠.
1: 그래서 저는 성적이 조금 아쉬워도 이 응원 문화 자체가 모국과 연결되는 다리 같다고 느껴요. 워싱턴, 뉴욕, 텍사스 이런데도 동시에 응원전 열리고 그 중심에 LA 코리아타운이 있다는 상징성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0: LA가 아무래도 오래된 한인 거점이다 보니 붉은 악마 문화도 여기서 크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공원 둘러보면 태극기랑 응원 배너가 거리 곳곳에 걸려있는데 그게 이 동네 정체성을 눈으로 보여주는 표지판 같더라고요.
1: 게다가 미주 언론들도 이번 응원전을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한인사회 발전 에너지라고까지 쓰더라고요. 청년 네트워킹 비즈니스 홍보 차세대 리더 발굴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0: 그런데 그런 큰 말만 하다 보면 정작 현장에서 쓰레기 치우고 안전 지키는 자원봉사자분들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엔 그분들이야말로 이 축제를 묵묵히 떠받치는 숨은 주역이에요.

0: 다음 월드컵 땐 그런 분들도 좀 더 조명되면 좋겠어요.
1: 선배 말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다음에는 청취자 중에서 자원봉사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요. 공원에서 사람들 안내하고 아이들 안전 챙기면서 느낀 점들요. 그러면 우리 동네 월드컵 이야기가 더 입체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0: 지수 씨,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죠. 이번엔 LA에서 축구 응원이 어떻게 숫자로 또 다른 도시랑 비교해서 보이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1: 맞아요, 선배. 그래서 이번엔 진짜 AI한테 좀 제대로 물어봤어요. LA만이 아니라 뉴욕, 시카고 같은 데까지 같이 묶어서 월드컵 응원 데이터를 찾아봤거든요.
0: 오, 그럼 우리 동네 열기가 다른 도시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나오나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1: 일단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요, LA 코리아타운 공식거리 응원전이 경기마다 대략 몇천 명 가까이 모이는 걸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뉴욕 플러싱은 규모가 조금 더 쪼개져서 한인교회나 식당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 나뉘어 모이는 패턴이래요.
0: 그러면 LA는 한 데 모여서 크게 터뜨리고 뉴욕은 동네마다 나눠서 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가 예전에 플러싱 잠깐 들렀을 때도 골목골목마다 한인 가게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1: 맞아요. 선배, 그리고 시카고나 애틀랜타 같은 데는 아직 LA만큼 대규모 야외 응원 문화가 자리 잡진 않았고 대신 교민센터나 체육관에서 실내 응원이 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LA가 그래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 한인사회에서는 거의 대표 무대 느낌이에요.
0: 역시 LA가 축구 응원판에서는 좀 앞서가네요. 그러고 보니 요즘 응원전 보면 한국 사람만 있는 건 또 아니던데요.
1: 맞아요. 그 부분도 AI한테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리버티파크랑 서울 인터내셔널파크 응원전 준비한 단체 리스트를 보면 한인회나 체육회 말고도 타인종 커뮤니티랑 협력한 기록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특히 멕시코전 응원은 멕시칸 커뮤니티랑 같이 이벤트를 연 사례도 있고요.
0: 아, 그건 제가 살짝 의외네요. 예전에 월드컵 응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만 보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멕시코 분들이랑 같이 응원도 하는군요.
1: 네, 재밌는 게요. 한국백이 멕시코 경기 때는 같은 공원 안에서 서로 다른 색 티셔츠 입고 음식 부스만 섞여 있는 그런 그림도 있었대요. 타코 부스랑 김밥 부스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기사에 올라왔더라고요.
0: 그 그림이 딱 LA죠. 밀셔길 따라가면 한 블록 차이로 한국 식당, 멕시칸 식당, 또 다른 나라 음식도 있고 공원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네요.
1: 그리고 중국계랑 비교해도 좀 차이가 있어요. 몬터레이 파크나 샌게이브리얼 쪽 중국 커뮤니티는요, 월드컵보다는 자국리그나 유럽빅클럽 경기 응원 문화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EPL이나 챔피언스리그 밤샘 응원이 더 유명한 패턴이고요.
0: 베트남 분들은 어떻습니까? 리틀사이공 쪽도 축구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리틀사이공은 베트남 대표팀이 대회 나올 때는 거리 응원이 거의 LA 한인타운 못지않게 커지는 사례가 많았대요. 대신 월드컵 때는 유럽 강팀 위주로 나뉘어서 응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우리는 거의 한국팀에 올인하는 스타일이고요.
0: 그게 참 재밌네요.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라도 응원 방식이 다 다르군요. 우리는 태극기들고 한 군데 쫙 모이는 스타일.
1: 또 하나 흥미로운 게요, AI가 미국 전체 검색해서 본 기준으로는 이번 월드컵 한국 경기 응원 이벤트가 공식적으로 공원이나 시청 앞에서 열린 도시가 서너 군데 정도인데 그중에 LA가 가장 규모가 크고 준비한 단체 수가 제일 많았대요.
0: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제가 들은 건 몇 군데 정도였는데요.
1: 네, 자료 보면요, LA 지역에서는 한인회 상공회의소 체육회 말고도 청년단체 문화예술 쪽 동네 상인 모임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숫자예요. 뉴욕이나 다른 도시들은 보통 한 두 단체가 주관하는 정도고요.
0: 그럼 우리 동네가 그냥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한인사의 큰 잔치로 만드는 셈이네요. 상인들도 같이 묶이고.
1: 맞아요. 선배, 이번에 AI가 기사들을 쭉 모아보니까 코리아타운 식당들이 월드컵 기간에 특별 메뉴 내거나 경기 시간 맞춰서 해피아워를 늘리는 식으로 매출 전략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0: 제가 그 스포츠바 지나가다 본 적 있어요. 평소보다 더 붐비고 문 앞에서 입장 줄 선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드컵이 꽤 큰 기회겠어요.
1: 네, 그리고 이것도 재미있는데요. AI가 옐프 리뷰를 몇 군데 모아봤거든요. 월드컵 시즌에 코리아타운 스포츠바나 식당 리뷰수가 평소보다 확 늘어나고 한국 응원 분위기 느끼러 왔다, 이런 코멘트가 꽤 많아요.
0: 옐프에 그런 얘기도 올라옵니까? 제가 그런 데는 잘 안 들어가 봐서 몰랐네요.
1: 네, 외국인 손님들이 대한민국 같이 외쳤다, 한국 팬들 열기가 신기했다, 이런 식으로 쓴 글들이 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응원 문화가 관광 상품처럼 소비되기도 하는 거죠.
0: 그건 좋은 면도 있지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겠네요. 우리한테는 그냥 놀이가 아니라 나름 정체성 걸려있는 자리니까요.
1: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선배 그래서인지 요즘 준비위 쪽에서 쓰레기 정리나 안전 문제도 꽤 신경 쓰는 흔적이 기사에 보이더라고요. 응원 열기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랑 협의하는 대목도 여러 번 나와요.
0: 요즘은 그런 걸 안 챙기면 금방 문제가 생기니까요. 예전에 동네에서 작은 행사할 때랑은 상황이 다르죠.
1: 또 AI가 시간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80년대 중반쯤에는 LA에서 한국 축구 응원 모임이 거의 클럽 수준이었다가 이게 십수년 사이에 체육회 중심 리그로 커지고 최근에는 청소년 아카데미까지 생기면서 구조가 많이 복잡해졌더라고요.
0: 요즘 애들 축구 학원 다니는 거 보면 느껴요. 예전에는 그냥 학교 운동장에서 공만 차고 그랬는데 이제는 유니폼 맞춰 입고 주말마다 토너먼트까지 하더라고요.
1: 맞아요. AI 자료에는 월드컵 시즌을 기점으로 청소년 축구클럽 모집 공고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응원전 갔다가 애들 축구에 관심 생겨서 그 다음 시즌 등록하는 패턴이 눈에 띈대요.
0: 그 흐름이 계속되면 한 10년 뒤에는 여기서 자란 2세대, 3세대 중에 프로 선수로 가는 친구들도 더 나오겠네요. 지금도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요.
1: AI 전망을 보니까요. 미국 전체에서 아시아계 축구 인구가 늘면서 LA 같은 도시에서 커뮤니티 기반 아카데미가 더 중요해질 거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월드컵 응원 같은 이벤트가 단순 이벤트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축구 인재풀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0: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공원에서 모여서 소리 지르는 그 시간이 그냥 하루짜리 추억이 아니라 다음 세대한테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구나 싶네요.
1: 네, 선배. 또 AI가 한국이랑 비교해준 것도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때 광장 응원이 훨씬 대규모지만 해외 교민 응원은 LA, 뉴욕, 토론토 정도가 거의 상징 도시처럼 기사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LA 코리아타운이 사진이나 영상에 제일 자주 등장했고요.
0: 그러니까 세계 언론에 비칠 때 우리 동네가 해외 붉은 악마 풍경을 대표하는 무대란 얘기네요. 그건 꽤 큰 의미네요.
1: 맞아요. 그래서인지 한국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원정 응원 오면 거의 항상 LA 코리아타운 쪽 응원전에 한 번은 들르는 패턴이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기사에 실렸고요.
0: 지수 씨 얘기 들으니까 제가 공원에서 본 풍경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냥 동네 행사 같던 게 알고 보면 세계 지도 위에 찍힌 한 점이기도 하네요.
1: 그래서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요. 응원 때 썼던 네트워크를 청소년 리그나 친선대회 또 문화축제 쪽으로 이어가려는 움직임이 준비단체들 사이에서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AI가 그런 기사들을 같이 보여줘서 앞으로가 더 궁금해졌어요.
0: 좋네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따로 한번 다뤄도 되겠어요. 오늘은 AI 덕분에 우리 응원 문화가 다른 도시, 다른 커뮤니티랑 어떻게 엮여있는지 좀 입체적으로 본 느낌이네요.
1: 네, 선배 LA에서 한국 축구 응원하는 일이 이렇게 여러 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청취자분들도 오늘 새롭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월드컵 땐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AI한테 미리 물어보고 싶네요.
0: 지수씨 오늘 LA 날씨가 좀 후끈하더라고요. 낮에 윌셔 쪽 지나다가 보니까 아직도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몇 분 보이더라고요. 월드컵 끝났는데도 여운이 남아있는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선배, 저도 집 오는 길에 어떤 차가 사이드에 작은 태극기 꽂아놓고 가는 거 봤거든요. 그냥 평범한 월요일 저녁인데 그 차가 지나가니까 잠깐 동네 분위기가 경기 끝나고 귀가하는 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0: 그게 참 재밌죠. 결과는 솔직히 신날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리에서 붉은 티셔츠 입은 사람들 보면 아, 우리가 그래도 다 같이 한 팀이었지. 그런 생각이 절로 나요. 스포츠가 동네 공기를 바꾸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1: 선배, 저는 이번에 느낀 게요. 리버티 파크나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에서 애들이 공 차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고요. 경기 끝나고도 바로 집에 안 들어가고 잔디 위에서 자기들만 이 월드컵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0: 예전엔 어른들이 라디오 앞에 모여서 숨죽이고 듣던 게 전부였는데 지금 애들은 공원에서 뛰어다니면서 한국팀 응원하고 바로 자기 경기까지 있잖아요. 그게 세대가 이어지는 방식 같아요. 방식은 바뀌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1: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경기 분석도 하고 데이터도 얘기하지만 막상 골 들어가면 다 똑같이 소리 지르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나이도 어디서 자랐는지도 다 상관없고 대한민국 한마디로 그냥 묶이는 거죠.
0: 오늘 들으신 분들 중에요. 이번엔 응원전 못 나가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다음엔 한번 가까운 공원이나 동네 모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꼭 큰 스크린 앞이 아니어도 같이 보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1: 그리고 혹시 집에서 혼자 보셨던 분들은요. 다음엔 손주들이나 조카들 옆에 앉혀놓고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옛날에는 라디오로만 들었어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요. 그게 아이들에겐 진짜 살아있는 역사 수업이잖아요.
0: 성적은 늘 왔다 갔다 할 거고 월드컵은 몇 년에 한 번씩 또 돌아오겠지만요. 우리 동네에서 같이 함성 지르던 그 순간들은 오래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래 잘 놀았다 이런 느낌으로 끝내고 싶네요.
1: 저도 이번 월드컵이 우리한테 준 제일 큰 선물은 코리아타운이 다시 한번 같이 숨쉬는 동네라는 걸 확인시켜준 거라고 느꼈어요. 여러분도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마음 한켠에 그 붉은 잔상 조금씩은 남겨두셨으면 좋겠어요.
0: 다음 월드컵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는요, 동네 축구장이나 공원 한 번 더 걸어가 보시고 주변에서 열리는 작은 스포츠 행사들에도 한 번씩 얼굴 내밀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커뮤니티 응원 문화가 조금씩 더 넓어질 거예요.
1: 오늘의 LA 사는 이야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LA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0: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우리 동네에서 또 반갑게 마주치길 바라겠습니다.

0: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우리들의 LA 이야기, 오늘 2026 월드컵 이야기, 본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팀 연패 저 김재현은 폭식으로 몸도 얼굴도 망가지고 자칭 손흥민 후계자라고 떠들다가 응원곡 하나 겨우 만들었지만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리버티파크랑 서울국제공원 붉은 물결 얘기하면서 같이 다시 힘 좀 내봤습니다.
1: 선배랑 저 여드름 폭발 콤비가 이렇게까지 한국팀 32강 진출을 빌어본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LA 한인타운 리버티파크에서 외친 그 대한민국 함성 생각하면 또 안 믿고 싶어도 희망이 살짝 살아나는 밤이에요. 지금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아니면 주말 저녁 늦게까지 응원하다가 라디오 틀어놓고 쉬고 계신 분들, 잠시 후에는 방송 뒷이야기 에필로그에서 오늘 못다한 월드컵 수다 LA 레즈 워치 파티 뒷담화까지 좀 더 풀어볼게요.
0: 채널 고정해두시고요. 저는 붉은 악마 다시 리믹스 한 번 더 다듬고 올 테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에필로그에서 다시 만납시다.

0: 끝났다. 후
1: 선배 표정 봐요. 완전 방전됐다.
0: 아니 오늘 나 좀 흥분했잖아요. 아 진짜.
1: 흥분 정도가 아니라 거의 투사였는데요.
0: 아 근데 어떻게 우리 PD 진짜 오늘 선 넘었잖아.
1: 아 그 오렌지 카운티 메시 얘기요?
0: 자칭 메시. 자칭 메시가 감히 한국 32강 못 간다고.
1: 아니 근데 선배 저도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해요.
0: 지수씨 넘어져.
1: 아야 아니 그냥 현실적으로요. 근데 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0: 그럼 됐어. 우리 둘이서 믿자고.
1: 근데 PD님 아까 부스 밖에서 막 손으로 X자 그리고 있었잖아요.
0: 봤어요? 나 그거 보고 진짜 권투 한판 뜰 뻔했다고.
1: 하하하 선배 그러면 안 되죠.
0: 아니 근데 말이 돼요. 조기 축구에 뛰면서 자기가 메시래.
1: 오렌지 카운티 조기 축구의 메시. 그 리그에서 메시면 뭐.
0: 그 리그에서 메시면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BTS야 BTS.
1: 선배 비호가 왜 이렇게 찰져요 오늘.
0: 흥분하면 말이 잘 나와.
1: 근데 진짜로요. 한국 32강 올라가면 PD님이 전 직원 밥 산다고 했잖아요.
0: 그거 내가 받아냈잖아요. 방송 중에.
1: 맞아요. 맞아요. 저 그 순간 속으로 선배 잘한다 했거든요.
0: 증거 있어요. 녹음됐어. 이제 못 빠져나가.
1: 근데 어디서 드실 거예요? 32강 가면.
0: 어디긴 갈비지. 한인타운 갈비.
1: 아 맞다. 저 오늘 방송하면서 갑자기 배고팠어요.
0: 나도. 축구 얘기하면 왜 배가 고프지?
1: 심행 얘기가 어디선가 나왔잖아요 아까.
0: 아 그랬나? 맞다 맞다. 그때부터 나 집중이 좀.
1: 선배 그래서 그 다음 멘트가 좀 횡설수설 하셨던 거예요?
0: 어? 내가 횡설수설 했어요?
1: 아 종류 귀여웠어요.
0: 에이 지수씨가 잘못 들은 거야.
1: 녹음 돌려볼게요.
0: 됐어요 됐어.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좋아?
1: 맞아요 저녁인데 진짜 딱 좋다. 나가고 싶다.
0: 주말인데 우리 여기서 이러고 있네.
1: 그래도 재밌었잖아요 오늘.
0: 재밌었지. 근데 PD 그 양반은 진짜
1: 또 시작이다.
0: 아니 진짜 마지막으로만 한국 32강 가면 그 밥 꼭 받아야 해요.
1: 저 메뉴 이미 정해놨어요 선배.
0: 오 뭐야.
1: LA 갈비에 냉면 거기다 막걸리.
0: 지수씨 안목 있네. 나 지수씨 좋아.
1: 선배 한국 이기면 저도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0: 그건 뭐 원래 좋아하지. 아 진짜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팀.
1: 올라갑니다 선배. 믿어요.
0: 그래 우리가 믿어야지 뭐. 오렌지 카운티 메시 말고.
1: 진짜 선배 오늘 너무 웃겨요.
0: 아 배고파. 우리 뭐 먹고 가요.
1: 갈비는 32강 때 먹고 오늘은 순두부 어때요?
0: 좋아요 가자.

0: 근데 지수 씨 잠재 뭐 하지?
1: 아, 맞다. 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뭐? 뭐 생각했어요?
1: 근데 일단 오늘 진짜 수고하셨어요, 선배. 오늘 좀 열 올리셨잖아요.
0: 아, 열 올리긴 근데 솔직히 좀 올랐지. PD 때문에.
1: 아이고, 아직도 그분 생각하면 웃겨요.
0: 아, 진짜로. 자칭 메시가 뭐야, 자칭 메시가. 오렌지 카운티 조기 축구회에서.
1: 그분 오늘 방송 들으셨겠죠? 아, 찔리셨겠다.
0: 찔리긴. 그 양반 지금 어디서 씩씩거리고 있을걸요?
1: 근데 선배 한국 32강 올라가면 진짜 전 직원밥 사는 거 맞죠?
0: 그거 PD가 한 말이에요. 나는 증인이고.
1: 선배 너무하다. 근데 저 진짜 기대해요. 32강.
0: 나도 기대하죠. 무조건 올라가야지. 그래야 내가 갈비 얻어먹지.
1: 아, 맞다, 갈비. 저 그 얘기 나올 때 갑자기 배고팠어요, 아까.
0: 나도. 지금도 배고파. 방송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1: 주말 저녁이라 그렇죠. 밖에 날씨도 맑고 치맥 딱인데.
0: 아, 치맥. 맞아. 아, 근데 잠깐 담주 얘기해야 되잖아요.
1: 아, 맞다. 제가 딴 데로 새네.
0: 지수 씨가 뭐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1: 아, 저는요, 월드컵 이어서 하면 어떨까 했어요.
0: 오, 어떤 방향으로?
1: 있잖아요. 오늘은 한국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담주엔 좀 넓게 이번 월드컵 전체 분위기? 이런 거 어때요?
0: 오, 그거 나쁘지 않은데.
1: LA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월드컵 분위기 같은 거요. 여기서 보는 맛이 있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여기 한인타운도 월드컵 되면 분위기 장난 아니거든요.
1: 그쵸 그쵸. 거리 응원이라든가 식당에서 같이 보는 거라든가.
0: 아, 그거 좋다. 나 그 얘기 진짜 할 말 많은데.
1: 선배 신나셨다.
0: 아, 진짜로. 2002년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1: 아, 잠깐만요. 선배, 그 얘기는 담주에 해요. 지금 하면 다 써버려요.
0: 아, 그렇지, 그렇지. 아껴둬야지.
1: 그럼 담주는 그걸로 가요? LA에서 보는 월드컵 이야기.
0: 좋아, 그거로 하자. 나도 좋고.
1: 오케이. 저 기대된다, 진짜.
0: 근데 PD한테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양반 지금 나한테 말 걸기 싫겠다.
1: 32강 얘기 때문에요?
0: 아, 당연하죠. 한국 32강 못 간다고 큰소리치고 앉았으니까.
1: 근데 선배 한국 32강 가면 진짜 그분 밥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방송국 전 직원 밥 산다고 했잖아요. 생방송으로. 제가 다 들었어요.
1: 아, 그분 지금 얼마나 불안하실까. 한국 파이팅 해줘야겠다, 저.
0: 그러게요. 우리 한국팀 믿어봐야지. 무조건 올라가야 해.
1: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0: 맞아. 아, 오늘 진짜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오늘 열정 넘치셨어요, 진짜.
0: 담주에 또 재밌게 해봅시다. 저는 김재현이었고요.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담주에 봐요.

0: 주말 저녁까지 함께 달려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오늘은 2026 월드컵 이야기로 꽉 채워봤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리버티 파크며 서울 인터내셔널 파크에서 단체 응원하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요.
1: 맞아요. 선배 요즘 K타운 쪽에 K타운 워치 파티나 LA 레드스 응원단 준비한다고 난리잖아요. 빨간 티셔츠 사두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경기 때는 집에만 계시지 말고 한인타운 나와서 같이 소리 질러요.
0: 저는 오늘부로 공식 선언합니다. 자칭 손흥민, 이강인 계보를 잇는 김재현, 제 응원송 붉은 악마 다시 들고 다음 경기까지 폭식 자제하고 결사 응원 들어갈게요. 우리 대표팀 꼭 32강 올라가자 이런 마음으로.
1: 여러분 얘기 안 섞이면 응원이 또 심심하잖아요. 월드컵 같이 보신 이야기, 응원전 풍경 맛집 추천까지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1650루피으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한인타운 어디서 누구랑 봤는지 그런 디테일 저희 진짜 좋아해요.
0: 다음 주에도 이어지는 월드컵 이야기 준비하고 있을게요. K타운 응원전 현장 분위기, 또 우리 동네만의 월드컵 뒷얘기까지 진하게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1: 주말 저녁 마무리. 오늘은 축구 이야기로 뜨거웠지만요. 밤에는 푹 쉬시고 다음 경기 날을 또 같이 기다려봐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LA 이야기, LA 사는 이야기였고요.
0: 라디오 서울 AM 1650과 함께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1: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양해각서를 쓴 상태지만 두 나라가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을 이란이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는데 이란이 또다시 다른 선박을 공격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현 기자,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이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건데 그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5: 네, 현지 시각 27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손상을 입었다고 영국 해상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AFP는 공격을 받은 선박의 조타실이 파손됐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해상안보기업인 벵가드테크는 피격된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키쿠호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이란의 수행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황상 미국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이 전날 밤 미국이 이란의 여러 목표물의 공습을 감행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고 발포를 한 뒤에 더 많은 선박들이 이란의 통행 허가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발표해 이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4: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안정을 찾는 듯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불안해지는 건가요?
5: 네,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들은 이란과 미국이 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이 다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목요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선박에 드론 공격을 하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영내에 있는 미국 테러부대의 여러 기지를 표적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은 어제 이란이 자국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 또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 이란이 바레인에 드론 공격을 한 것은 바레인이 그동안 이란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바레인은 최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걸프협력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는 이란의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박 공격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지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보복이 또 이루어진다면 호르무즈는 다시 위기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4: 규모 7.2와 7.5의 연쇄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 사흘째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27일 TV 연설을 통해 이번 연쇄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3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겁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날 오전 기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는 최소 6만 8,900명에 이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주요 기반시설 마비와 중장비 부족으로 수색과 구조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구조대들이 현장으로 향하며 절망 속 희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6: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뭉개져버린 현장에서 구조대가 희생자를 꺼내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색구조는 중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삽과 곡괭이 맨손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시간 만에 구조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7: No tenía muchas herramientas. No conseguían el ¿cómo se llama? El cincel, la broma, les medí la broma y le dieron con las uñas. Yo también ayudé porque me pasaron una herramienta y yo
6: 이런 절박함 속에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 구조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8: Venimos con todo nuestro amor, con toda la solidaridad con ustedes. Sí, porque lo que ustedes están sufriendo ya.
6: 유엔은 피해 복구 평가와 함께 국제 지원이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도시 수색 구조팀이 파견되고 있어 효과적인 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 30 of these teams are deploying to Venezuela with more than 1600 personnel, 100 dogs coming from a wide variety of countries.
6: 이와 함께 각국에서 구호 물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 교민들도 고국에 있는 친척과 동포들을 위해 필수 물자 조달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4: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서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0: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의 한 마을. 강진에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10: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4: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 투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여야 정치권은 주말에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남의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이 물은 충분하다고 언급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처럼 이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통합을 강조하다가 핵심 지지층이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세력 전체를 흔들고 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1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에 나선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포용과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13: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또는 이것이 지향해야 될 목표이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12: 이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한 건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 상스러운 철거 전문이 투입돼 핵심 지지층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 친문 세력을 향해 멸칭 용어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지금 여권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유 작가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나경원과 안철수의 출마를 막던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에서 특강을 통해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체 리더십을 흔들어 자칫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나 난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4: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12: 김 총리는 또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정을 이끌 정당의 틀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4: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친 누구냐 친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민주당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는 정당답게 여당답게.
12: 김 총리는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절제돼야 한다며 유 작가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한다며 선거를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리기 5분 전에 일각의 호남 지역 산업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용수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까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에 돈을 풀게 해 친명계 후보를 도와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16: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 전략 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15: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 포용 노선을 직격하며 전당대회를 친명대 비명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3: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15: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4: 정부가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150원 내리며 휘발유 가격 부담이 가벼워질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주유소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17: 정부가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석 달 만에 150원으로 인하하면서 2,000원대에 이른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은 1,8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주요 도시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아직도 2,000원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휘발유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체감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도 여전합니다.
18: 저는 소형차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한 5만 원, 10만 원 지방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많죠.
19: 지금 당장의 가격이 크게 내린 건 아니라서 바로 체감이 되진 않는데요. 뭐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은 뭐 내려갈 것으로 기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17: 주유소들이 통상 2, 3주 간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만큼 전 단계의 비싼 재고가 먼저 소진돼야만 가격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직접 인하 가격을 체험하려면 3주 정도를 더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바로 가격을 올리던 주유소들이 내릴 때는 인하 속도를 늦추는 행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중동 정세 불안도 여전히 기름값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는 30일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합니다. 노조는 이미 지난 25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여서 현대차의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20: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여부와 수위가 오는 30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파업 일정과 방식, 투쟁 수위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었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안을 내기 어렵다며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경영 실적과 올해 경영 환경, 미래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금까지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노조는 회사가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실제 파업 전 사측이 첫 협상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오는 30일 중앙쟁의 대책위원회 논의와 막판 교섭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4: 민주노총은 어제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열린 송현 녹지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경제성장률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하는 반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저조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노동자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이라며 기업과 자영업자에 밀려 노동자들은 늘 뒷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심이 진행되면 쟁점은 대가성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21: 특검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각종 청탁을 대가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 겁니다.
22: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에 대한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자체가 더욱 무겁고
21: 특검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23: 국민들의 그 법감정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합니다.
21: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0: 너무 저희한테 불리한 저항들만 확대해서 간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사실관계 측면에서 충분히 살펴볼 만한 여지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판결문 면밀히 검토해서 이제 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 2심 역시 핵심 쟁점은 대가성 여부입니다.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비롯해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이 건네질 당시 묵시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로 최종심까지 판결이 유지되면 김 씨의 누적 형량은 징역 11년이 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4: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였다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1: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을 통해 모두 3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청탁과 함께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진품으로 본 이후한 화백의 그림은 물론 명품 가방과 시계, 귀걸이, 목걸이 등을 챙겼습니다.
22: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1: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였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1: 민간인인 김 씨는 뇌물죄 대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됐고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2: 이 사건의 법정 최고형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1: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인데도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4: 김건희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관매직 사건 1심 결과를 보면 김건희 씨는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3: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김건희 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미래를 읽기라도 한 건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4: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3: 하지만 취임 초부터 팬클럽을 통한 용산 내부 사진 유출, 순방 당시 사진 논란 등 잦은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매관 매직 사건 1심 판결을 통해 보면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때부터 거침없이 또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인사와 공천, 사업 지원 등 청탁도 다양했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맞사위는 실제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임명되는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습니다.
22: 이는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피고인 김건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으로
3: 조심 또 조심하고 아내 역할에 충실하겠다던 말은 지켜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해명도 사실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24: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3: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조차 김 씨가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했고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강도 높게 질타할 정도였습니다. 7세 대통령 부인, 부의 재료로 불렸던 김건희 씨는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수시로 금품을 받았고 끝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재판소원과 반대로 이번엔 법원이 헌재 처분의 위헌성을 따지겠다고 나선 건데 헌재는 법원의 의견서 요청을 거부하는 쪽으로 응수할 전망입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5: 재판소원으로 갈등을 빚었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맞붙었습니다. 이번엔 법원이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 지연을 두고 위헌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헌법 107조 2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하위 법령이 제대로 입법되지 않은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의 심사를 받는데 헌재의 처분이 법원 판단 대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헌법소원의 결론이 4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이번 심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냈더라도 재판 진행은 가능한데 왜 재판을 이어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또 헌법재판의 주체는 헌재인 만큼 법원의 의견 요청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소원 사건의 경우 헌재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요청해 왔는데 이번엔 그 반대의 경우가 전개되는 상황. 법원은 재판소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각자의 기준대로 서로를 심판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됐습니다. 현재로선 헌재가 법원이 요청한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례가 없는 경우라 법원 안에서도 절차의 향방을 쉽게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당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4: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풀려난 뒤 2시간 만에 다시 찾아가 협박하다가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피해자들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붉은색 앞치마를 두른 가게 주인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주인의 머리를 마구 때리며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말리던 주민까지 뒤엉키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7: 정말 여기 머리 흩날 정도로 시큼맞고 저도 여기 막 이런데 끝에서 지금도 이런 데가 다 아프고 온 신에 다 아플 정도예요.
6: 지난 10일 저녁 7시쯤 술에 취한 일행이 이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부부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8: 피의자들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며 이곳 대문을 발로 찬 뒤 이를 제지하러 나온 부부를 폭행했고 남편은 문과 벽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습니다.
6: 경찰은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나머지 일행 한 명과 남편도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함께 입건됐는데 부부 모두 머리와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7: 타박상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지금 또 뇌경색이 있어요. 내 머리를 또 다치니까 나는 좀 불안하죠.
6: 그런데 조사를 받고 석방된 A씨는 불과 2시간 만인 밤 9시 50분쯤 가게 앞을 다시 찾아 벽돌을 던지며 부부를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7: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자기 얼굴을 그렇게 상상하게 잘 못 봤지만 자기는 우리가 여기 영업장이라는 걸 아니까 언제든 부복할 수 있다는 거지.
6: 경찰은 부부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A씨를 상대로는 불구속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4: 골든타임이 걸린 구조나 화재 현장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밀어낼 수 있는 강제 처분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법한 조치를 하고도 악성 민원과 소송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9: 지난 5월 경기 수원시, 소방차가 화재 현장을 코앞에 두고 멈춰섭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 입구를 막아버린 겁니다.
25: 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0: 그 모퉁이에 차량들이 있다 보니까 저 한두 대 정도는 그냥 밀고 들어오는 게 낫겠다.
9: 당시 지휘부는 차량을 밀어내는 강제 처분을 결단했고 덕분에 무사히 불을 껐습니다.
11: 화재 현장에 다시 와봤습니다. 폭이 좁고 주정차 차량도 여전해 지금 불이 나도 대형 차량 진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9: 다른 노후 주택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주차 공간도 부족해 구급차 한 대조차 들어서기 버겁습니다.
12: 면적은 좁아도 차들이 무척 많아요. 막 큰 차는 못 들어가요. 적은 차나 빠듯이 들어가지.
9: 그런데 이번 수원 사례처럼 현장에서 강제 처분이 집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 2021년부터 5년 동안 전국을 통틀어 5건에 불과했고 지난 2024년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해도 차주의 민원이나 손해배상 소송 같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10: 불법 주정차한 거는 나중에 문제고 본인의 이제 차량 파손한 거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달라.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 소방관들이 뒷감당 걱정 없이 현장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4: 인천 해역에서 낚싯배가 침수돼 해경이 승선원 2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경북 경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송수현 기자입니다.
14: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배에서 빠져나와 경비 함정으로 이동합니다. 새벽 4시 반쯤 인천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1시간 반 만에 승객 20명과 선원 2명을 비롯해 배에 타고 있던 22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또 침수되고 있던 어선도 밧줄로 끌어당겨 오이도에 있는 선착장으로 무사히 옮겼습니다. 사고 어선은 시흥시 시화방조제 선착장에서 인천 초지도 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배에 설치된 배관이 파손돼 시동을 켜면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서 침수가 시작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침 7시 50분쯤 경북 경산시 내동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졌고 주택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0: 경북 지역 도축장 정기 검사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예천 신규 구제역 발상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남아공전 패배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홍명보 축구대표팀이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모습을 드러낸 대표팀 선수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조별리그 전적 1승 2패로 조 3위에 자리한 대표팀은 12개 조 3위 팀중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까지 순위가 하락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조별리그 경기가 남은 3개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산 해운대 수욕장이 개장 후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여름치고는 아직 기온이 신선하고 바닷물 온도도 낮았지만 벌써 수영을 즐기는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1: 푸른 바다와 넓은 백사장, 시원한 바람이 여름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가벼운 산책을 즐기거나 바닷물에 발을 살짝 담그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추억을 사진에 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늘 기온이 22도씨 남짓이고 바닷물 온도도 비슷하게 낮지만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간혹 눈에 띕니다.
2: 아,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한번 놀아보려고 왔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시원하고 파도도 많이 쳐가지고 재밌게 놀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개장 후첫 주말을 맞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아직 색색 파라솔이 만드는 장관이나 수많은 피서 인파로 이른바 물반 사람 반 풍경이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찾아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3: 여름 첫 여행이라서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바다 보아서 너무 좋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날씨는 조금 춥긴 추운데 그래도 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1: 부산 지역에서는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이 먼저 개장했고 광안리 등 나머지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장 기간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피서객이 1천만 명 가까이 찾았는데 올해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0: 전남 완도군이 해양치유와 바이오 산업에 이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까지 추진하며 미래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해조류의 가치도 주목받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4: 액반석이 깔린 청정 바다에서 자라는 다시마와 톳, 미역김 등 갖가지 해조류. 전남 완도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국제기구의 체험학습장이 됐습니다. 완도군이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 해조류의 가치를 널리 알리면서 미 항공우주국 등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5: 국민 여러분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완도의 미래를 향한 군정을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완도는 없었습니다.
4: 완도군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를 열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산업 기반도 구축됐고 따뜻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국립 난대 수목원도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탄소 중립 시대에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 카본으로 인정받으면서 기본 소득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5: 완도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심어놓은 씨앗이 다음 세대에게 든든한 뿌리가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12년 군정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4: 통일신라 때 장보고 대사가 해상 왕국을 건설한 거점 청해진 전남 완도. 완도에는 앞으로 인류의 고향 바다의 가치와 수산업의 모든 것

0: 해서 볼 수 있는 박물관도 들어섭니다.
1: 매후년 해양치유 산업의 메카 전남 완도에서는 해조류를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2: 가천대 길병원과 가천대가 인천 덕적도를 방문해 보건의료 교육과 의료봉사를 펼쳤습니다. 의료진과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병원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3: 인천 연안부두에서 100길로 1시간 반 떨어진 덕적도. 의료진과 학생 등 100여 명 넘는 참가자들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덕적고등학교 강당은 종합병원이 임시로 꾸려졌습니다. 내과 피부과는 물론 재활의학과와 류머티스과의 한의과까지 전문 의료진이 진료에 나선 겁니다. 병원 없이 보건 지소만 있는 주민들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4: 소화 안 되고 또 이 기침이 안 했거든요. 기침을 7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코로나를 하고 나서 조금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랑 두 가지 봤어요.
5: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와서 봉사해 주셔서 참 아픈 걸 덜어주시니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3: 이번 대규모 봉사활동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의학과와 한의학과, 약학과 등 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전문직 간 협력의 중요성을 체험한 겁니다.
6: 다섯 개 보건의료 전문직 간의 학생들이 나중에 직접 그 본인들이 일하기 전에 교육할 때 미리 모여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각 직역간도 이해를 하고 환자를 보는데 보다 좀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3: 300명 넘는 주민들이 전문의 진료를 받고 덕적 초, 중, 고 학생들도 각종 검사 혜택을 무료로 누렸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2: 단순히 잠시 거쳐가던 제주 강정항이 크루즈 승객들이 직접 타고 내리는 준모항으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준모항이 되면 관광객들이 지역에 쓰고 가는 돈이 일반 크루즈보다 두 배 넘게 많아져 지역 상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7: 13만 톤급 대형 크루즈가 강정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크루즈선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 지역 소비를 확대하는 이른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23년 10만 명에서 올해는 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에서 20만 원가량을 쓰는 반면 준모항 관광객은 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와 달리 승객이 직접 타고 내리면서 소비 규모가 2.5배나 커져 그만큼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승객 승하선과 수화물 처리 등 준모항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습니다.
8: 내년에 강정항에 사업비 22억 원을 들여서 위탁 수화물 시스템을 갖추고 위탁 수화물은 크루즈 승객이 크루즈를 탈 때 짐을 직접 들고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 이처럼 준모항에 걸맞는 체계가 도입되면서 궁극적인 목표인 크루즈 모항 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35년 제주 신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준모항 운영기간 얻는 성과가 그 밑거름이 될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지은 외성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이 최근 일본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무자비한 사륙을 벌였던 일본 장수를 영웅시하고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듯한 표현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구현희 기자입니다.
9: 일본의 한 여행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 여행 상품입니다. 가토 기요마사 연구의 외성 투어라 이름 붙여진 이 여행 상품은 서생포 외성과 울산 외성이 주요 관광지입니다. 일반적인 관광과 달리 외성을 초점으로 한 게 특징입니다. 이 외성을 축조한 주인공은 일본 장수 가토 기요마사.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을 무자비하게 사륙해 악기라는 뜻의 기묘마사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 상품 속에 당시 침략을 미화하는 듯한 표현이 곳곳에 담겼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 여행사 상품이긴 하지만 침략자를 영웅시하는 것에 우려가 나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 해에 돌로 쌓았다는 서생포 외성입니다. 지자체가 만든 안내판을 보면 외성을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해 축조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외성의 역사적 배경과 이 성곽에 대한 안내를 넘어 침략의 역사와 관련한 설명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아가 외성을 찾는 일본인들에게 임진왜란이 발발한 경위와 가토의 행적 등을 정확히 설명하는 안내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0: 일본인들이 뭐 그냥 자부심만 느끼고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와서 당시 울산에서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섞어서 침략의 어떤 그 흔적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그런 해설 기법이 필요하다.
9: 우리에게 침략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역사 유적이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2: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석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참석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석은 안교배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를 부대를 방문했으며 오늘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석은 한국 도착 후 자신의 SNS에 한일 간 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여성 화장실 대기 대란을 막겠다며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기존 공공 화장실을 손질해 여성용 변기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신박한 화장실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11: 지하철이나 상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여자 화장실 앞에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섭니다. 유명 맛집 줄 못지않습니다.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기라도 하면 1시간 넘게 줄 서는 건 다반사.
12: 콘서트 가지고도 30분 이상도 10분 15분.
11: 다른 나라보다 일본은 특히 더 심합니다.
13: 남성용의 토일의 列는
12: 並んでるのは 見たことない気がします.
11: 우선 변기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화장실 현황을 조사해봤더니 여자 화장실 수가 남자보다 4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이 큽니다.
14: 建築って長い寿命を持ってますね. 40년とか 80年ぐらいから 80年ぐらいの 寿命. でその時代のものが残っているので 女性はあんまりその当時 外には出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
11: 화장실 이용 시간이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량 길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도 해도 대기줄이 너무 심각하다는 불만이 쇄도하자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지으라고 지침을 만든 겁니다. 당장 화장실을 늘리려면 기존 시설을 바꿔야 하는데 리모델링에 돈이 많이 들고 여자는 남자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짠 끝에 신박한 화장실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벽이 움직이는 화장실입니다. 여성 이용객이 늘면 화장실 구분 칸막이를 움직여 남성을 줄이고 여성 칸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또 이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벽에 붙은 QR코드를 찍으면 주변에 비어있는 화장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여성 화장실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2: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폭염으로 북유럽 덴마크까지 여러 나라가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덴마크 기상청은 현지 시간 27일 핀섬에 있는 오덴세의 기온이 36.6도로 측정돼 187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연중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덴마크 최고 기온은 1975년 8월 관측된 36.4도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투싼 일부 차종에 대한 리콜을 진행합니다. CNN은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꺼져 중요한 안전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문제로 현대차가 9만 6천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 같은 문제가 충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로 인한 확인된 충돌 사고 관련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5: 휴일인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불볕 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 고양과 구미는 33도까지 치솟겠고요. 고양시는 체감 온도가 34도까지 올라서 더 덥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속 중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전주 19도, 대구는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도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3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불볕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 YTN 뉴스퀘어 4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 양해각서를 쓴 상태지만 두 나라가 직간접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선박을 이란이 공격하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는데 이란은 또다시 다른 선박을 공격해 상황이 험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영 기자, 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이 또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17: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한 척이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손상을 입었다고 영국 해상무역기구가 밝혔고 주요 언론들이 인용 보도했습니다. AFP는 공격을 받은 선박의 조타실이 파손됐지만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또 다른 해상안보기업인 벵가드테크는 피격된 선박이 파나마 국적의 유조선 키쿠라고 밝혔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인지 여부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정황상 미국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이 전날 밤 미국이 이란의 여러 목표물에 공습을 감행한 데 대한 이란의 보복 조치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방송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의 경고 발포를 한 뒤에 더 많은 선박들이 이란의 통행 허가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발표해 이런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16: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안정을 찾는 듯 보였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불안해지는 건가요?
17: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격들은 이란과 미국이 분쟁 종식을 위한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이 다시 통제불능 상태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목요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던 선박에 드론 공격을 하자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국영 IRNA통신을 통해 성명을 내고 영내에 있는 미국 테러부대의 여러 기지를 표적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레인은 오늘 이란이 자국을 겨냥해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이어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앞서 이란이 바레인에 드론 공격을 한 것은 바레인이 그동안 이란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해온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바레인은 최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초청해 걸프협력회의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고 이 회의는 이란의 공격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촉구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박 공격이 이란의 소행으로 밝혀지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보복이 또 이루어진다면 호르무즈는 다시 위기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16: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가운데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까지 큰 피해를 입어서 생필품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18: 베네수엘라 강진에 따른 인명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 대원들이 투입되면서 파악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수 기반 시설 등 재산 피해도 막심한 가운데 피난민 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19: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18: 유엔은 지금까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중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구조 작업 속도가 더디자 주민들은 참다 못해 맨손으로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강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에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가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하면서 산업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핵심 에너지원인 엘팔리토 정유소와 모론 석유화학 단지는 전력 부족으로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일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전면 폐쇄됐습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이 꽉 막히다 보니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18: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운항이 일시 중단됐고 라과이라 주 도로도 봉쇄된 상태. 유엔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용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배뿐만 아니라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마저 가로막고 있어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6: 베네수엘라에서는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까지 2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라과이라 주민과 가족들은 건물 속에 매몰되어 있는 이들을 찾기 위해 맨손과 손에 잡히는 도구는 무엇이든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21: 한 10대 소년이 건물의 잔해를 치우고 있습니다. 가진 장비라곤 손에 낀 장갑이 전부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도움을 주러 나타나자 그제야 빌린 삽으로 조금 깊은 힘을 내봅니다. 소년은 지금 여기서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소식 듣고 친척이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챙겨줄 수 있는 거라곤 장갑과 삽 몇 자루, 또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따뜻하게 안아준 것, 그게 전부지만 소년에겐 유일한 힘이 됩니다. 드론과 열화상 장비 등을 갖춘 나라 밖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만 한때 아파트가 서 있던 곳이라곤 믿겨지지 않는 현실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섭니다. 하지만 반가운 도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자 가족에게 전해지는 것. 생존의 기쁨보단 골든타임을 놓친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대부분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6: 어젯밤 10시 29분 일본 혼슈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NHK는 지진의 영향으로 도쿄역과 시즈오카역의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각조의 12개 3위 팀 중 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날 세 조의 경기가 남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32강 탈락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0: 전반 13분 이라크 수비수가 퇴장당하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수적 우위를 점한 세네갈이 거센 공세를 펼친 끝에 5-0 대승을 거뒀습니다. 2연패 끝에 1승을 거둔 세네갈은 승점 3점을 쌓으며 골득실에서 우리나라를 제쳤습니다. G조의 이란도 조 1위를 노리던 이집트를 상대로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쳤습니다. 경기 후반 파상 공세를 펼치는 등 투혼을 발휘하며 1-1 무승부를 끌어냈습니다. 결국 G조 3위 이란과 I조 3위 세네갈이 우리나라를 추월하면서 우리는 조 3위 팀 중 8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마지막 세 조의 예선 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우리나라는 32강행 마지노선인 8위에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J조 3위 알제리가 오스트리아와 비기거나 K조 3위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이기면 그대로 우리나라의 32강 탈락은 확정되는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1: 오스트리아와 알제리 경기 이 경기는 두 팀이 무승부만 해도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런 경기는 서로가 무리하지 않죠. 무리하다가 지면 떨어지는데 우즈베키스탄이 2조에서 가장 약합니다.
22: 예.
1: 그러니까 그 얘기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비기
23: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 컨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24: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5: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6.25 전쟁의 기념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느끼는 점은 점점 한국의 안보가 약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영화 특집으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름날을 맞으신 여러분들을 위해 여름 영화와 관련된 곡들을 주로 골랐는데요. 전몰 장병님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6.25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 곡이죠. 모나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모나코 28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늘 아래 28도라는 뜻이 되죠. 롬 이렇게 되니까요. 이글거리는 지중해의 태양과 그늘 속의 서늘함이 공존하는 모나코 해변의 묘한 공기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늘 아래 28도 우리는 해변에서 사랑을 나누었죠 하고 읊조리는 장 프랑스와 모리스의 묵직한 내레이션 위로 마치 밀려오는 파도처럼 애잔하게 얹어지는 여성 코러스의 선율을 듣고 있으면 가슴 한 구석이 툭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고요. 모나코 하면 생각나는 배우가 있죠. 그레이스 켈리. 왕비였지만 결국 요절했던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던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프 락의 전설 비치 보이스의 서핑 USA 포레스트 검프 중에 나왔던 곡이죠. 이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죠. 태양이 이글거리는 캘리포니아의 해변으로 날아가 파도를 가르는 활기찬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곡이죠. 이 곡은 뭐 포레스트 검프에 나왔던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위대한 걸작이었죠. 뿐만 아니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에도 등장하고 수많은 청춘 코미디 영화에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죠. 전주에서 터져나오는 그 유명한 일렉기타 리프와 청량한 보컬 하모니를 듣는 순간 가슴을 뻥 뚫어버리는 만역을 지니고 있는데, 사실 제가 캘리포니아로 오기 전까지는 서핑 USA라는 게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말리부 비치 같은 데를 가니까 정말 서핑을 타는 분들이 있더군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일렉기타 선율, 청량한 하모니가 흐르는 순간 오늘 하루 쌓였던 스트레스와 지루한 일상이 저 멀리 밀려오는 파도 속으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철없는 아저씨 기꾸치로와 외로운 소년 마사오가 엄마를 찾아 떠나는 엉뚱하고 또 따뜻한 여정을 그렸던 영화 기꾸치로의 여름의 OST에 나오는 서머, 히사이시 조우의 곡 들으시겠습니다.

폭력의 미학, 그와 관련된 영화만 만들었던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거칠고 투박한 스크린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바로 히사이시 조의 음악. 서머, 언제 들어도 마음이 투명해지는 곡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 신기하게도 내가 겪지 않았던 시절의 여름까지 그려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만큼 그의 음악에는 우리 영혼의 가장 순수했던 곁을 곁들이는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사이시 조의 경쾌하면서도 서정적인 피아노, 현악선율, 스크린 전체를 마법 같은 동화로 물들였는데 한국에서도 수많은 광고와 방송에 단골 시그널로 쓰이며 여름이라는 계절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곡 아니겠습니까? 거장의 선율이 소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거친 세상을 살아가느라 메말라 있던 우리의 감성 역시 촉촉하게 채워주는 참 고마운 곡이 아닐 수 없고요. 이 영화는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Call Me By Your Name의 OST였죠. 서프젠 스티븐스의 Mystery of Love 들으실게요.

사실 저는 퀴어 영화들을 소개할 때마다 좀 난감해지곤 합니다. 퀴어 영화라는 건 동성애 영화인데 요즘은 또 퀴어 영화에서 동성애 영화가 한물 가가지고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이제 양성애 영화들을 많이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탈리아 남부 햇살과 생애 첫사랑의 열병을 앓던 소년들의 지독하도록 아름다운 계절을 소환하는 명곡이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Call Me By Your Name을 보면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며 음악성으로도 엄청난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여름방학이 미국은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지루한 여름방학 중에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뭐 이렇습니다. 남자 학생들끼리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뭐 묘한 거부감을 느끼고 시선이 가고 몸짓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는데 그 감정의 정체가 첫사랑의 열병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방학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을 떠나보내면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에 무너져 내려오는데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 있고 뭐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다가와 가장 위대한 명대사로 꼽히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거죠. 그 아픔을 지우기 위해 내 마음을 너무 많이 잘라내지 말라. 상처가 아프다고 해서 감정을 무디게 만들면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줄 마음이 남아있지 않게 된단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은 그만큼 찬란하게 사랑했다는 증거다. 뭐 대부분의 뭐 이런 식의 패턴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내용을 떠나서 언젠가는 또이 사랑이 첫사랑의 열병이었을 뿐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랑이 쓰잖아. 진추아의 One Summer Night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대 아시아 전역의 청춘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전설적인 최루성 밀러 영화였죠. 사랑했었나, 체시아 마일러브, 1976년 작품인데요. 여기에 주제가 원서머 나잇,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홍콩과 한국을 뒤흔들었던 아련한 여름밤의 추억으로 날아갔다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영화를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개봉을 했다고 해서 홍콩에서 처음으로 보고 이 영화를 수입하려고 하다가 수입을 못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요즘 리마스터링해서 개봉까지 했더군요. 한국의 동아수출공사하고 홍콩의 쇼브라더스가 합작했던 영화죠. 천대 싱어송라이터였던 진추와, 그리고 한국의 미남 배우 이승용.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홍콩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키장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필이면 진치화가 쓰러지죠. 중요한 건 극중에서 피아노를 치며 눈물 짓던 진치화와 싱어송라이터 아비가 함께 부른 이 듀엣곡은 제가 어릴 때 정말 너무나도 감미로웠던 곡으로, 다시 한번 반세기가 지난 지금 들어도 여전히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곡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일렉트로니카 팝과 애절한 슬라브 감성에 정점을 찍었던 1991년작 불후의 명곡 타티아나 블라노바의 울지 말아요 들으시겠습니다.

러시아 일렉트로니카 팝과 애절한 슬라브 감성에 정점을 찍었던 곡이죠. 영화 새드 무비를 비롯한 여러 슬픈 영상의 배경 음악으로 쓰이기도 했고, 참으로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별의 온도가 너무나 뜨겁고 시리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울지 말아요. 어차피 모든 건 지나갈 테니까요라고 나직하게 위로하는 애달픈 선율을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화 연애소설 OST 중에 한 곡이었죠. 차태현의 모르나요?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늘 밝고 유쾌한 모습 뒤에 깊은 수뇌부를 간직했던 주인공 지완, 즉 차태현의 마음을 대변하듯 담백하면서 애절한 목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해주는데, 특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고 이은주 씨가 스크린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댄 모르나요? 내 눈물 속에 그대가 살고 있다는 걸 하며 담담하게 뱉어내는 노랫말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두드리기도 하죠. 그 시절의 아련한 사랑 소설 속으로 안내했던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영화 500일의 썸머 OST에 나왔던 곡이죠. 매건 스미스의 Here Comes Your Man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를 보게 되면 이게 썸인지 사랑인지 모르는 탐, 조셉, 고든 레빗과 서머, 주이 디샤넬의 사랑에 빠진 뒤온 세상이 축제처럼 변해버리는 거리의 모든 사람들과 춤을 추던 그 전설적인 뮤지컬 시퀀스, 그 짧았던 서툴고 찌질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현실 로맨스가 떠오르던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맘마미아 OST 중에 Our Last Summer 들으시겠습니다.

맘마미아에서 중년의 주인공들이 찬란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추억하며 불렀던 최고의 명곡을 들으셨고, 아바의 오리지널 버전도 훌륭하지만 배우들의 연륜과 진심이 묻어나는 버전도 자체 거대한 감동을 줬죠. 다음은 폴리 셰즈, 레이 카니프의 노래와 그리고 번안가요 박자란의 진주 도개잡이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가요계를 풍미했던 가왕 박재란의 진주조개잡이. 뭐이 곡의 원곡은 하와이의 전통 민요였죠. 푸푸 아오 에와. 근데 이걸 레이 카니포를 비롯한 많은 가수들이 폴리쉐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1960년대에는 빌리본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벌 아이버스 등의 노래로 전 세계적인 메가 히트를 쳤는데, 여름의 노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노래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이용구의 시네마 천국 라디오 서울의 프로그램 2부 시작했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형 블록버스터의 최고 봉경화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배너 1959년 작품인데 여기에 사랑의 테마를 2부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요. 이 작품은 단순한 오락영화를 넘어서 배신과 복수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와 구원에 이르는 인간의 거대한 대서사시입니다. 사실 거대한 전차 경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저는 이걸 뮤지컬로 수입을 하려고 한국에서 시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왜냐하면 워낙 그 버젯이 커서 전차 경주 장면이 뮤지컬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손댈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죠. 위대한 걸작으로 추앙받는 진짜 이유는 화려한 액션 뒤에 숨겨진 용서와 구원의 서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추락한 배나를 지탱하는 건 오직 복수라는 지독한 증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파멸시키고도 채워지지 않던 그의 거친 심장을 결국 구원한 건또 다른 복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렸던 용서의 눈물이라는 모든 증오가 칼이 되어 부딪히던 순간에도 유다 베너와 에스더가 나눴던 숭고한 사랑의 선율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 것일 겁니다. 다음은 영화 중경상님의 삽입곡이었죠? The Mamas and Papas의 California Dreamin 들으시겠습니다.

하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는 곡이 매우 혁신적인 곡이었다는 게 헤드셋으로 들어보시면 압니다. 왼쪽으로만 들렸다, 오른쪽으로만 들렸다, 함께 들렸다. 사람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죠. 90년대 스타일리시 시네마의 정점이었던 홍콩 영화의 영원한 불꽃 같은 걸작 중경삼림 1994년 작품의 시그니처 트랙에 나온 곡이죠. 저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지 버전의 DVD와 블루레이를 갖고 있는데 왕가위 감독의 전설적인 영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서 영화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었죠. 패스트푸드점 미드나잇 익스프레스에서 저만 아페이, 즉 왕페이가 대형 오디오 볼륨을 찢어놓을 듯이 키워놓고 이 노래에 맞춰 리듬을 타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몰래 짝사랑하던 경찰 663, 즉 양조위의 아파트를 비밀스럽게 드나들며 가구를 바꾸고 청소를 하던 아기자기하고 감각적인 그 명장면마다 바로 이 곡이 흘러나왔는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가 내리고 차가운 겨울날 나는 캘리포니아를 꿈꾸네. 아마도 이 몽환적인 가사는 좁고 답답하고 중공에 반한되는 홍콩의 현실을 벗어나 이상향을 갈구하던 90년대 홍콩 청춘들의 고독한 열망을 완벽하게 대변했고 그 예언처럼 지금 홍콩은 망했습니다. 다음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에 나왔던 삽입곡이죠. 말로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들으시겠습니다.

말러의 아다지에토는 영화 속에서 형사 해준, 즉 박해일이 불면증에 시달리며 설에, 즉 탕웨이를 잠복 감시할 때 그들의 감정이 서서히 붕괴되며 서로에게 중독되어 갈때 흐르던 음악이기도 한데 참 멋진 곡이기도 합니다. 말러가 아내 알마를 향한 열렬한 사랑의 고백을 말 대신 현악기와 하프로만 빚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러브레터의 곡이기도 하죠.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참 사랑은 서서히 물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다음은 영화음악의 거장 헨리 맨시니가 숨겨놓은 최고의 보석이자 라디오 올드 시네마 팬들의 심장을 아련하게 쥐어짜는 명곡 집시의 바이올린, 영화 미래의 삽입곡 들으시겠습니다.

1970년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과 줄리 앤드루스 주연의 첩보 멜로 영화 미래의 사운드 트랙이죠. Darling Lily. 월드미디어 팬들이나 라디오 애청자들에게는 영화 자체보다 이 애절하고 처연한 바이올린 선율이 밤의 감성을 적시는 시그니처 연주곡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곡을 듣다가 나중에 영화를 보고 야, 이 첩보 영화의 주제가가 이렇게까지 고독과 방랑의 정서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을지 바이올린 활이 흐느끼듯 줄을 킬 때마다 아련한 슬픔이 눈물처럼 배어나오는 이런 곡이 첩보 영화의 주제곡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장의 섬세한 터치와 집시풍의 애달픈 선율이 겹쳐지는 아련한 추억이 툭 하고 불거져 나올 것만 같은 그런 곡이었고요. 다음은 영화 Before Midnight OST 중에 The Best Summer of My Life 들으시겠습니다.

100%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추억이죠. 어떤 여인을 진짜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었던. 나중에 이걸 영화로 만들고 그 여인을 찾아봤을 때그 여인은 비운의 여인으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실화가 전해집니다. 감독의 위대한 비포 시리즈 3부작의 마침표를 찍는 영화였죠. 비포 미드나잇의 사운드 트랙, The Best Summer of My Life. 그리스의 음유 시인이자 음악감독 그레이엄 레이놀즈가 완성한 이 연주곡은 그리스의 아름다운 여름 해변을 배경으로 잔잔한 피아노와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아코디언이 어우러져 아련하면서도 따뜻한 미장센을 완성한 곡이기도 했고, 20대 비포 선라이즈에 풋풋했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30대 비포 선셋에 아련했던 프랑스 파리를 지나 마침내 40대가 되어 뜨겁고도 현실적인 사랑을 증명해냈던 제시 즉 에단 호크와 셀린나 즉 줄리 델피의 세월이 이 한국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런 명곡이었습니다. 다음은 잔잔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후반부의 폭발적인 오케스트레이션과 프랭크 시나트라의 묵직한 중저음 보컬이 몰아칠 것만 같은 그 곡의 원곡 꿈다비 뛰드 들으시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는 원곡이 있습니다. 원곡은 프랑스 곡이죠. 자크 리보, 질 티보의 꿈다비 뛰드였죠. 이 곡은 사실 파리 올림픽 폐회식에서도 이 곡이 나왔었죠. 승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화 위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히트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주제가 때문에 이 마이웨이라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곡 때문에 히트쳤다는 이 영화 바로 이 영화 젊은 시절에 하던 마라톤을 다시 한번 완주하기 직전 쓰러졌지만 기어코 결승전을 넘게 된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의 원곡 자크 리보와 질 티보의 꿈다비 뛰드 들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영화죠. 번지점프를 하다의 삽입곡이었죠. 자크 오펜바흐의 맨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 하면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만 생각하시겠지만 주인공인 우측 이병헌이 대학 시절 비 내리는 날 우산 속으로 뛰어들었던 첫사랑 테이, 고 이은주 씨와 함께 깊어가는 밤 자취방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이 아름다운 왈츠 리듬에 맞춰 서툴지만 설레는 스텝을 밟으며 춤을 추던 바로 그 전설적인 명장면의 배경 음악이죠. 다시 만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남녀의 지독하고도 숭고한 운명을 예시하듯이 이 노래는 심장을 단숨에 시공간 넘어 아련한 기억 속으로 침잠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인들의 밤을 위로해왔던 월드팝의 마스터피스 에커빌크의 Stranger on the Shore, 홀랜드 오퍼스의 삽입곡 들으시겠습니다.

아카빌크의 불멸의 연주곡이었죠. 해병의 이방인,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는 쓸쓸한 새벽 해변. 거기서 그리운 이름을 나직하게 불러보는 듯한 클라리넷 곡을 들으셨고요. 다음은 빌 더글러스의 힘, 찬가 들으시겠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이 아쉽기라도 한 듯. 빌 더글러스가 빚어낸 바순의 낮고 아스라운 독주로 시작해 피아노 현악 오케스트라 그리고 인간의 목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합창으로 번져가는 이 선율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이자 거대한 위로였죠. 다음은 브라운 앤 데너의 에이스 오브 소로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슬픈 운명 들으시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나는 법정에 들어서며 피고인을 향해 강도짓 하니까 재밌냐? 내 눈 똑바로 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5: 자, 배우 나나 씨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 구속 이후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할 뿐 아니라
6: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고 그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는 소식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고 이후 가해자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황당하게 느껴졌던 건 가해자가 자신도 다쳤다면서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7: 살인미수? 나나한테?
8: 그니까 황당하지. 본인이 물건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된 건데 살인미수라니.
7: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8: 당연히 경찰에서 정당방위로 결정 냈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내가 그 집에 흉기 들고 들어간 거 아니다 부인하고 있나 봐.
7: 그렇게 부인하면 오히려 더 안 좋지 않나?
6: 유명인의 집에 강도가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처럼 느껴지지만 최근 비슷한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됐습니다. 배우 김규리 씨 역시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7: 배우 김규리?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헐.
8: 강도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도망쳤다더라? 진짜 큰일 날 뻔했지 뭐야?
7: 와, 어디 다치진 않았대?
8: 뼈가 부러졌다는 것 같지? 근데 그것보다 얼마나 놀랐을 거야. 생각해봐. 집에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위협하고 그 와중에 도망 나오고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
6: 더 놀라운 건 배우 김규리 씨 자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이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 씨를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동일인으로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재판 진행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처벌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 공개된 유명인의 주거지가 범죄 표적이 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사건 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유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6: 변호사님, 오늘은 유명인의 자택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들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나나 씨 사건, 이 사건이 유명하죠. 요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9: 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벽 시간대에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배우 나나 씨 자택에 30대 남성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흉기로 나나 씨하고 어머니를 위협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두 분이 몸싸움 끝에 이 남성을 제압하고 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죠. 그 과정에서 나나 씨 모녀도 또 침입한 남성도 다쳤고요. 검찰은 이 남성을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아찔한 일이죠.
6: 일단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황당해했던 게 바로 정당방위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정당방위가 문제될 게 있나? 나나 씨가 정당방위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다쳤던 모양입니다. 피해자도 물론 다쳤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 강도가 말입니다. 오히려 나나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었어요. 당시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9: 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셨던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도 다쳤거든요. 그러자 오히려 나나 씨를 상대로 자기가 칼에 찔려 죽을 뻔했다며 살인미수에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나나 씨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요. 거꾸로 나나 씨 측은 이 남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고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침입을 당한 피해자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인 거죠.
6: 상식적으로 내 집에 침입한 사람을 막은 건데 이거 당연히 정당방위 아닌가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당방위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사실 인정되는 사례를 보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을 지키고도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는 나나법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9: 맞습니다. 사실 우리 법이 정당방위를 생각보다 굉장히 좁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상대가 때린다고 똑같이 때리면 방위가 아니라 서로 싸운 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공격이 끝났는데 뒤늦게 반격해도 인정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 집에 든 도둑을 제압하려다가 오히려 집주인이 처벌받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적어도 내 집에 침입한 사람에게 저항한 경우만큼은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주자, 이런 취지로 이른바 나나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집에서 가족을 지키려다 한 행동까지 처벌하는 건 상식이 안 맞다, 이런 공감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6: 아무튼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법원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죠. 어떻게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된 건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9: 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양형 이후로 평온해야 할 새벽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들어간 점을 무겁게 봤다고 하고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지한 흉기가 애초에 상해를 입힐 용도까진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나나 씨에 대한 죄명을 강도 상해에서 강도 치상으로 바꿨다는 점인데요. 어머니가 설득해서 가해자가 흉기를 잠깐 내려놨는데 그걸 나나 씨가 집어들고 휘둘렀던 정황을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가해자는 사실관계를 잘못 봤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됐습니다.
6: 네, 상해에서 치상으로 바꿨다라는 거는 상해를 입힐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봤다는 거네요. 자, 항소 소식이 전해지고 나나 씨가 SNS에 시간 낭비, 웃음만 나온다, 파이팅 뭐 이런 취지의 심경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재판 과정에서도 나나 씨가 가해자와 법정에서 마주치게 되니까 재밌니? 내 눈 똑바로 쳐다봐라 뭐 격분했고 재판부에서 즉각 제지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피해자가 재판 중에 감정을 드러내는 일 종종 있습니까?
9: 네,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해치려던 사람을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감정이 북받쳐 울거나 격한 말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나나 씨도 법정에서 격분했고 재판부가 바로 제지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억울하고 분했다는 얘기겠죠.
6: 근데 이런 내용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법정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9: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판사는 어디까지나 증거하고 법리로 판단하니까요. 다만 법정 질서를 위해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장면은 피해자가 그만큼 큰 정신적 교통을 겪고 있다,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 이런 사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6: 어쨌든 1심에서 가해자가 자택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절도 목적으로만 들어갔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처벌 수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 절도랑 강도랑 뭐가 다른지, 항소심에서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경우에는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9: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흉기를 들고 들어갔느냐 아니냐에 따라 죄의 무게가 확 달라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흉기는 원래 그 집에 있던 거다, 나는 절도하러 들어갔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다는데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던 점, 또 가해자가 경찰에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에 흉기 소지 처벌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고 해요. 정황이 워낙 명확해서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 흉기 부분이 뒤집히면 강도가 아니라 단순 절도 쪽으로 가벼워질 여지가 있으니까 나나 씨 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그날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6: 네. 최근 유명인 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 또 발생했어요. 배우 김규리 씨 사건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9: 네. 보도에 따르면 배우 김규리 씨도 최근 자택에 강도가 침입하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강도가 한눈을 판 사이에 빠져나와 더 큰 피해는 막았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어요. 몸을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집 안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쳤을 때의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6: 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심지어 이 가해자가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침입을 해서 이미 재판 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9: 네. 저도 보면서 놀라웠던 게 이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김규리 씨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 씨 집에도 비슷하게 침입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사람과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6: 네.
9: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되면 두 사건이 다 양형에 반영되고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 중에도 자제가 안 됐다는 거니까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고 형을 무겁게 정할 가능성이 큰 거죠.
6: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수사 중에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여성 연예인들의 집만 타겟으로 해서 들어갔다.
9: 네.
6: 이 사람이 과연 단순히 절도를 할 생각으로만 들어간 게 맞는지 이게 재산범죄로 국한해서 볼 수 있는지 어떤 이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추가 조사를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드러난다고 하면은 또 굉장히 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피의자가 방송 영상을 보고 집 위치를 확인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 유명인이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집 내부, 뭐 동네, 동선을 공개했을 때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정보를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문제, 이게 본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따로 문제 삼아 볼 수 있을까요?
9: 네, 이런 사건이 나면 꼭 왜 집을 공개했냐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본질을 잘못 짚은 겁니다. 방송이나 SNS에 일상을 공개하는 건 그 자체로 아무 잘못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그 정보를 보고 범죄를 결심하고 실행한 사람한테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책임을 전적으로 가해자한테 있고 피해자가 집을 공개했다는 사정이 가해자 형을 깎아주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유명인분들 입장에서 집 내부나 동네, 동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출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방송 영상을 보고 표적을 정하는 범죄를 어떻게 막을지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6: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봐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점심시간도 채 되지 않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한 피자 가게 안에서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고 곧이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죠.
10: 이분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1: 제가
10: 어떻게 된 겁니까? 이분들 혹시
11: 제가 칼로 찌른 게 맞습니다.
6: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모두 4명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명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와 딸, 그리고 방금 상황극에서 내가 찔렀다 말한 피자 가게 점주 A씨였죠. 피해자 3명은 끝내 숨졌고 A씨 역시 크게 다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7: 무슨 일 때문인지 좀 알아봤나?
12: 그게 피해자들은 다 사망했고 가해자도 수술 중이라 직접 조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7: 주변에서는 뭐래?
12: 가해자 가족들은 본사 갑질이다, 인테리어 하자가 있는데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뭐 이러긴 하는 것 같은데.
7: 본사 갑질?
6: 사건 직후 사람들의 시선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심했는데 인테리어 하자로 그 갈등이 폭발한 것 아니냐, 온갖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드러난 내용은 처음 알려진 이야기만 많이 달랐습니다.
13: 갑질이라뇨! 단 한 번도 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바꾸라 요구한 적 없습니다. 점주들 대부분 소자본 창업인데 저희가 어떻게 리뉴얼을 강제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14: 그 피자집이 먹자 골목에서 좀 그 거리가 있어서 아이고, 특히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 힘든 점이 많았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6: 더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는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계획 범죄였느냐는 거였죠. 최근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가해자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항소심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6: 사건 개요부터 짚어보죠. 그날 피자가게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15: 네,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지난해 9월 평일 오전이었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했더니 가게 안에 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세 분은 끝내 숨졌고 가게 주인인 A씨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A씨 본인도 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하고요. 처음엔 인테리어를 두고 시비가 붙은 끝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6: 네, 지금 이제 묘사해 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가해자 A씨가 나머지 세 명을 이제 다치게 하고 본인은 자해를 한 끝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좀 알아보려면 가게 안에 네 명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이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거든요.
15: 네, 보도에 따르면 그 자리에 있었 네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게를 운영하던 점주 A씨가 있었고요. 나머지 세 분은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온 직원 한 분, 그리고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업체를 운영하는 60대 아버지와 30대 딸, 이렇게 부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게 하자보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모인 자리였던 셈인데요. 결국 세 분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숨졌고 A씨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한동안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고 알려졌습니다.
6: 보도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직접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모두 사망을 했고요. 가해자 역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면서 한동안 조사가 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건 직후에 이랬을 것이다 라는 온갖 추측이 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어떤 거였죠?
15: 네, A씨가 중환자실에 있다 보니 정식 조사까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체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다고 보도됐는데 그 사이에 온갖 추측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오죽하면 그랬겠냐, 본사 갑질에 시달린 것 아니냐 하는 거였어요. 피해자들이 본사 직원하고 인테리어 업자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6: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한다는 사건들 그동안 이제 꽤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사건이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더 크게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팩트와는 상관이 없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15: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인테리어를 강요한다거나 리뉴얼 비용을 떠넘긴다거나 특정 물품을 강제로 사게 한다거나 이런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불거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마음속에 또 본사가 약자인 점주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정서가 있었던 거고요. 이 사건도 처음엔 그런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처럼 받아들여진 측면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드러난 내용은 초기 추측하고 상당히 달랐다는 게 핵심입니다.
6: 네, 당시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본사 측에서도 갑질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15: 네, 당시 본사 측은 갑질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단 한 번도 점주에게 리뉴얼이나 인테리어를 강요한 적이 없다, 인테리어 업체도 점주가 직접 고르게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됐고요. 다른 지역 점주들도 인터뷰에서 본사 갑질은 없었다, 업체도 우리가 골랐다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된 인캐 불러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우발적이라기보다는 미리 준비된 계획 범행에 가깝다고 판단된 거죠.
6: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CCTV를 가리기까지 한 부분이 또 나왔다고 해요. 이거 법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5: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흉기를 따로 챙겨와 손질해둔 것으로 조사됐고요. 결정적으로 범행 직전에 가게 안 CCTV 카메라 렌즈를 물 묻힌 키친타월로 가렸다고 보도됐습니다. 이건 자기 행동이 찍히면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범행을 감추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계획성과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나면 법적으로는 우발적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6: 검찰은 결국 이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특히 중하게 본 부분 뭐였습니까?
15: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이 특히 무겁게 본 건 우선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 그리고 결과가 너무 참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분이나 목숨을 잃었고 두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또 검찰은 A씨가 내세운 인테리어 하자라는 동기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거였다. 그걸로 이렇게까지 한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6: 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일단은 세 명이 사망을 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기가 너무 사소하죠. 이게 뭐 타일 몇 장이 깨지고 배관 문제가 생긴 수준, 이 수준 가지고 살인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냐면은 지금 이 내용은 도저히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었고요. A씨랑 검찰 모두 항소를 했는데 최근 항소심 결과 역시 같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15: 네, 1심이 올해 초에 무기징역이었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무기징역이 유지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재판부 설명을 보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사람을 해친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까지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법원이 사형 선고에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기조가 이 사건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6: 눈여겨볼 만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공탁금입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가해자가 공탁금을 내놓으면 피해자 측이 받든 안 받든 감형 요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15: 네, 이 부분이 좀 특별했는데요. 공탁금이라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줄 돈은 법원에 맡겨두는 건데요. 그동안은 피해자가 받든 안 받든 가해자가 공탁만 하면 그래도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고 보고 형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한사코 원치 않는데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버려서 감형받은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크게 들끓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거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는 걸 분명히 했고 재판부도 이걸 감형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사실 이건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피해자 의사를 더 존중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언론 보도나 여론도 역시 조심할 부분

0: 부분이 있다.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처럼 부각됐지만 그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서 본사 측이 피해를 입었던 것 같은데 이런 강력 사건에서 초반 보도나 여론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1: 네, 저도 이 사건 보면서 그 점을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엔 본사 갑질에 시달린 점주의 우발적 범행처럼 비춰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오히려 본사나 인테리어 업체 측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던 거죠. 이렇게 초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미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남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퍼뜨리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강력 사건일수록 수사와 재판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 어떠하다고 알려졌다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제이의 어제처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0: 디스코 팡팡이란 놀이기구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은 DJ가 분위기를 띄우면 아이들에겐 신나고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DJ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장난을 걸어주면 아주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 범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3: 저 티켓 한장 주세요.
4: 한 장? 이거 많이 사면 DJ 오빠들이랑 밥도 먹을 수 있는데?
3: 진짜요? 아, 그런데 저 돈이 별로 없어서요.
4: 외상도 돼. 나중에 갚으면 되지. DJ 오빠들이랑 밥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아?
3: 그건 그런데.
0: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단순한 놀이기구 티켓뿐 아니라 DJ와의 데이트권, 식사권, 회식 참여권과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5: 아니, 어떻게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4: 우리 애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 티켓값이 외상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0: 3년 전에 불거진 이 사건은 디스코 팡팡 운영을 둘러싼 허점 그리고 청소년 보호장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최근 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5: 놀이기구 타러 간 줄 알았는데 집단 성폭행이라니.
4: 심지어 그 녀석 성범죄 전과자라 전자발찌까지 하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업소에 성범죄자가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0: 최근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관련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0: 최근 보도된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남성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업체에서 일했다 이건데 이 과정에서 또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1: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 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 씨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쯤 그곳에서 알게 된 여고생 A 양에게 네 옷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박 씨가 미리 불러둔 10대 남성 C군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박 씨가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드나들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0: 보도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차마 말도 못하고 4개월 동안 혼자 전전긍긍 앓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가 됐던 모양이던데 혹여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가 돼서 처벌이 힘들진 않을지, 증거 조사가 좀 힘들지 않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란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 네, 보도에 따르면 A양이 큰 충격을 받아 부모님께도 차마 말을 못하고 4개월 가까이 혼자 앓다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이 어렵지 않냐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장돼 있어서 4개월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신고 당시 이미 박 씨는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고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장기 5년이라는 중한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처벌 못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피해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0: 이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전과자가, 성범죄 전과도 뭐 한계가 있던 분이 아니던데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냐 이건데요. 규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었는데 작동을 안 했던 건지 궁금한데요.
1: 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학원이나 PC방, 체육시설 같은 곳들이죠. 문제는 디스코팡팡 같은 놀이시설이 이 취업 제한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는 점, 그리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슬쩍 들어와 일하면 사전 점검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이런 시설과 고용 형태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0: 특히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는 점도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업소 측에서는 가해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뒀고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이 해명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1: 네, 보도를 보면 업소 측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며칠 아르바이트 하다 그만뒀다, 사건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데요. 솔직히 이 해명이 책임을 완전히 벗겨주진 못합니다.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몰랐다는 말이 거꾸로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 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0: 네, 민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용자 책임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자, 아무튼 다시 가해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재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황당한 게요, 가해자가 재판 중에 합의된 관계였다, 심지어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 네, 정말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 씨와 공범 측은 재판에서 A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박 씨는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앉아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손편지까지 보냈고, 공범 C군은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면회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선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 이른바 2차 가해죠.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직접 끊어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기는데 도망 안 간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C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0: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는 경우들이 제법 있죠. 이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죠?

0: 채와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흔히 합의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관계의 실질과 정황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수감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만약에 뭐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은 충분히 적용을 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이제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 반대로 감형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지 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0: 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는데요, 항소심에선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부터 보면 박 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 무겁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재판에서도 반성이 없었던 점 모두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합의 주장을 다시 들고 나오거나 형이 무겁다고 다투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형 요소를 인정받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사건이죠.
1: 이번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관리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디스코팡팡 관련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0: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몇 년 전에도 디스코팡팡을 운영을 둘러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업주가 놀이기구 티켓만 판 게 아니라 DJ와의 식사권이나 데이트권, 회식 참여권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판매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 장에 4,000원 하는 티켓을 외장으로까지 사게 만들고 그게 쌓이면서 결국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는데 그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1: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처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이 됐다는 건데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이용한 구조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은 다음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라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어른이 그 신뢰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길들이듯 접근하는 방식인데 요즘은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본인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1: 이 사건 역시 일부 DJ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분과 관심을 이용하고 접근하고 나아가 돈까지 오가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계획적인 범죄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운영자나 업소 측 책임까지 다 따져봤겠죠?
0: 네. 당시에도 DJ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소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 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니까요. 업주나 운영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만남을 사실상 부추기거나 자리를 만들어줬다면 단순히 도와준 차원을 넘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청소년 보호 관련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성적인 만남을 알선한 정황까지 인정되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DJ뿐 아니라 운영 관계자들까지 처벌 대상에 올랐던 거죠.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의 쉘로우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0: 회원 수 6천 명이 넘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집단 성행위 모임을 열고 음란물을 유포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 과거 무리를 빚은 성착취물 사이트 소라넷이 폐쇄되자 사이트를
2: 일명 아너스 클럽.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다자간 연애, 이른바 폴리아모리 모임을 표방하며 집단 성관계 모임을 열었고 그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와 SNS에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회원 수만 6천 명이 넘고 5, 60대 부부부터 젊은 미혼 남녀까지 연령대도 상당히 다양하다 알려졌죠.
3: 회원이 6천 명 넘었다는 게 더 충격이다. 말세야 말세.
4: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운영자가 영상 찍고 퍼뜨린 건 당연히 문제지. 그런데 그냥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도 처벌받는 건가?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성인들이 자기들끼리 선택한 거잖아.
3: 그건 그런데 그걸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나?
2: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집단 성관계 모임이 적발됐는데 당시 단순 참여자는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귀가 조치돼 논란이 일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그런 모임이 있었냐가 아닙니다. 촬영과 유포, 그리고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 단계가 얽히고 설켜 있죠. 실제 경찰은 사이트 회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밝혔는데, 그렇다면 참여한 회원들 과연 어디까지 처벌받게 될까요?
3: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운영자가 예전에 비슷한 사이트 카페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도 있던데.
4: 그러면 그때 회원 정보 같은 거 넘겨받았으려나?
3: 경찰이 확인해보겠지.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완전 가중처벌감 아니야?
2: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아너스 클럽 사건을 통해 성인들의 사적 행위와 형사처벌의 경계는 어떻게 되는지, 음란물 유포와 불법 촬영에 있어서 운영진과 회원들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법적인 시선으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2: 오늘 사건은 영화가 아니고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법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5: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자면 아너스 클럽이라는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다자간 연애나 개방적인 성문화를 표방하면서 경기도하고 부산, 대구 같은 곳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임 장면을 촬영해 사이트하고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 4년간 음란 사진, 영상 700개가량을 올리거나 유포를 방조한 걸로 조사됐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규모가 놀라운데 사이트 회원만 6,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운영진 8명을 검거하고 영상을 올린 회원들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일단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한 운영진이 있고요. 여기에 가입하고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한 회원들이 있을 거고요. 먼저 회원들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비판이 클 수 있지만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5: 네,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성인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난 행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과거 이른바 스와핑 클럽 사건에서도 단순히 참여만 한 사람들은 근거가 약해서 귀가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장면을 촬영하고 사이트에 올리고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유포까지 한 거잖아요.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촬영, 게시, 유포 단계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2: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6천여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참여하고 관여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단순 가입자 그리고 영상을 또 보기만 한 사람도 있고요, 뭐 다운받은 사람도 있고 오프라인에 실제로 참여를 한 그런 영상 출연자도 있을 거고 이건 뭐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 어떻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까?
5: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6,000명이라고 다 똑같이 처벌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나눠봐야 합니다. 우선 가입만 하고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처벌이 어렵거나 아주 가볍고요.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도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내려받아 저장한 사람부터는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한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영상을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린 사람, 이 단계로 가면 음란물을 유포한 책임을 정면으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라도
2: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동의해서 찍었고 내 영상이고 나 나와도 된다고 오케이 했는데 그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왜 문제인 겁니까?
5: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영상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 본인이 동의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핵심은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뿌렸느냐,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내가 동의하고 찍은 내 영상이라 해도 그걸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리는 순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보호하려는 게 개인의 동의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건전한 성도덕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자신이 출연한 영상을 올렸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2: 네, 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되는 거고 우리 형법에서도 음화반포라고 처벌을 이미 하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음란물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뭐 야동이면 다 처벌받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성관계 영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성기가 노출이 되는 영상을 음란물이라고 봅니다. 우리 법은. 자, 여기서 이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몰랐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넷 현재 이제 여기 문제된 그 아너스 클럽 내부자가 영상을 다운받아서 제3자들,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하는 경우도 상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러면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5: 네, 그 경우는 사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이트나 SNS에 올라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 이건 본인 의사에 반해서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 음란물 유포 차원을 넘어서 피해자가 생기는 사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엔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운영진에게 훨씬 무거운 성폭력 관련 책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촬영은 동의했어도 유포까지 동의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 그러면 이 사건의 운영진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5: 네, 운영진은 회원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만남의 장만 열어줬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보도된 행적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텔레그램이나 SNS로 회원을 모으고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기획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리는 전 과정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음란물을 만드는 것부터 퍼뜨리는 것까지 조직적으로 기획, 실행했다면 단순히 도와준 방조가 아니라 직접 범행을 저지른 정범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눴어도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되고요. 4년이나 운영한 점, 규모가 수천 명인 점까지 더해지면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이건 뭐 보도로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돈이 오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성매매 알선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죠.
5: 네, 맞습니다.
2: 특히 보도를 보면요, 운영자가 과거 비슷한 사이트나 카페에서 활동을 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서 사람들을 모집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이나 수사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5: 네, 그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영자가 과거 불법 촬영물 유포로 논란이 됐던 소란의 계열 카페에서 활동했고 그때 회원 정보를 넘겨받아 이번 사이트 회원을 모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호기심에 한 번 저지른 게 아니라 같은 범죄를 계속 반복해온 셈이잖아요.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넘겨받은 부분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동종 전과까지 확인되면 죄질이 나쁘다고 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2: 네, 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뭐라고 보십니까?
5: 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디까지 어떤 의도로 관여했느냐를 정밀하게 가려내는 일입니다. 6천 명을 다 똑같이 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선 단순 가입자와 적극적으로 촬영, 유포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검찰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올라온 영상 중에 동의 없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그리고 운영진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게 맞는지,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확인되면 이건 단순 음란물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성범죄 사건이 되는 거니까요.
2: 네, 올해 3월로 기억하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원 도심의 한 일반

0: 음식점에서 집단 성행위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게 기사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대상 업장은 성인 전용 코스프레 용품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업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 용품을 판매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1: 네, 이건 좀 풀어서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보도된 표현만 보면 일반 음식점인데 성인용품을 판다. 모순처럼 들리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영업 허가는 일반 음식점으로 받아두고 실제로는 그 공간을 전혀 다른 용도로 쓴 걸로 보입니다. 코스프레 용품 판매 같은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 성인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한 거죠. 허가받은 업종하고 실제 영업이 따로 노는 일종의 위장 영업이었던 셈입니다.
0: 네. 근데 이제 일반 음식점이 오히려 영업 허가를 받기는 조금 더 까다로운 위생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행정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실제 일반 음식점에서 성인들이 모여서 집단 성행위를 했다면 근데 앞선 케이스랑은 달리 촬영이나 유포 이런 건 없었어요. 처벌됩니까?
1: 네,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성인들끼리 모여서 행위만 했고 촬영도 유포도 전혀 없었다면 처벌 근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보는 공연 음란죄를 적용하려 해도 폐쇄된 공간에서 자기들끼리만 한 거라면 불특정 다수가 볼수 있었다는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 참여자가 귀가 조치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업주가 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받았다거나 사람들을 연결하고 알선했다거나 참여자들이 돈을 내고 들어온 구조였다면 성매매나 음란행위 알선 같은 다른 혐의로 처벌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임만 있었느냐, 아니면 돈이 오가고 누군가 판을 깔아준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핵심입니다.
0: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1: X파일.
0: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3: 이거 봤어? 쓰레기장에서 사람 다리가 한쪽 발견됐대.
4: 발견된 지 일주일 다 되도록 누구 다리인지도 모른다고 하거든?
0: 최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시 괴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5: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당초 강력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 환자의 다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 뭐야? 요양병원에서 버린 환자 다리라고? 도대체 요양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4: 수술실도 없다던데 어디서 절단한 건데? 와,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다 진짜.
0: 수사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다리였다. 다리 괴사가 심각했다. 신경이 손상돼 마취 없이 가위로 절단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의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속 의료 폐기물 용기 속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버린 거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더욱 경악했죠. 도대체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4: 처음엔 그냥 무서운 사건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고령 환자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수소문 끝에 간 거라잖아. 이거 진짜 대한민국의 민낯이 다 드러난 느낌이야.
0: 고령 환자를 둘러싼 의료 현실, 요양병원의 처치와 관리 시스템, 과연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만 볼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0: 최근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이었었습니까?
6: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지났을까요? 6월 10일 인천에 뭐 생활자원해수센터,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공장이었었는데요. 그 직원이 다리 모양의 마네킹 같은 것을 발견을 합니다. 붕대로 쌓여져 있었고 그 붕대에는 핏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직원이 붕대를 풀자 사람 왼쪽 다리가 발견됩니다. 무릎 아래 사람 다리였고요. 높이는 41cm, 발 크기는 210mm였습니다.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었고 경찰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죠.
0: 네, 사실 뭐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내용이긴 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막 퍼지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달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병실에서 가위로 다리를 절단했다, 이런 사건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6: 네, 그 괴담들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네. 근처 요양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확인하던 그 요양병원에서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요. 네.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다리인 것 같아요라고 신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환자는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최근에 이송되었던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괴사한 다리를 수술로 절단하고 이제 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0: 네.
6: 관련해서는 이제 그 요양병원의 CCTV 그리고 이제 다리와 환자의 이제 유전자를 국과서에서 분석하는 유전자 조사까지 다 마쳐서 그 요양병원은 80대 환자의 것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0: 네.
6: 다만 이제 그 신경이 괴사됐기는 했지만 알려진 사실로는 가위로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0: 네.
6: 이게 괴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오싹한 이야기가 다시 발발하게 됐죠.
0: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신체 일부가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6: 네, 사실 신체를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불법입니다.
0: 네.
6: 이제 절단된 신체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0: 그렇죠. 네.
6: 어쨌든 신체는 법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전문가가 밀폐 포장해서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건 명백히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 거죠.
0: 병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자원봉사자가 이 의료 폐기물,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6: 문제는 그 사람의 신체를 비전문가가 접촉했다는 그 상황 자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처럼 이제 당연히 비전문가니까요. 비전문가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입니다. 의료 폐기물 표식을 안 해뒀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담을 수 있게 그 의료 폐기물들이 밀봉되지 않았다, 이것들도 전부 다 위법한 상황이고요. 해당 요양병원이 자진 신고를 해줘서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됐다는 점은 이제 분명 요양병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만은 병원과 그 관계자들은 분명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0: 네, 또 하나의 큰 쟁점이 있어요.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해도 되는가, 이거예요. 혹시 이 부분이 불법은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의료법을 어제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추후 자문을 통해 명확히 결론 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6: 일단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했던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0: 네.
6: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수술은 수술실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가라는 건데요.
0: 네.
6: 수사기관이 밤새 찾아봤던 겁니다.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10: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화면은 보이실 거예요. 아주 멋진 우리 지금 라디오 서울 11시부터 12시까지 탱자씨와 함께 아침을 책임지면서 또 오빠 USA.com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신 한훈씨 모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1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 야, 이렇게 한훈입니다. 그 제가 모니터만 하다가 직접 방송을 하니까 아, 너무 멋집니다.
11: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선배님 뵙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아유. 제가 방송 전에 우리 오프닝 하시는 선배님, 제 선배님이시니까.
10: 네네.
11: 선배님 뵙고 제가 계속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10: 아유,
11: 계속
10: 감사합니다.
11: 그랬잖아요.
10: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1: 제가 정말 듣는 거랑 옆에 스튜디오에서 정말 하시는 거를 바로 보니까
10: 네네.
11: 배울 게 많습니다.
10: 아유, 무슨
11: 선배님 최고.
10: 네, 감사합니다.
11: 네.
10: 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11: 아, 저를 불러줘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10: 네네네네.
11: 사실 요새 그 라디오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 군데서 여러분들 이거 무슨 사이트지?라고 네. 하는 좀 특이한 광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10: 아, 예, 예.
11: 오빠 USA라고요.
10: 오빠
11: USA.
10: 오빠.
11: 네, 좀 예, 이름 자체가 좀 재밌게.
10: 예.
11: 오빠 USA.com을 여러분께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어서 나왔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네, 자, 오빠 USA.com은 네. 어떤 사이트인가요?
11: 일단은 여러분 뭐 제가 어떤 사이트 이름을 말하면 기억하기 힘드세요.
10: 네.
11: 그게 뭐라 그랬지?
10: 네,
11: 하시는데
10: 네.
11: 오빠 USA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10: 아, 쉬워요.
11: 영어로도 예. 굉장히 쉬워요. OPPA.
10: 아, 오빠.
11: 근데 우린 미국사니까 USA.
10: 그렇죠.
11: 오빠 네. USA.com이고요.
10: 오케이.
11: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사는 모든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10: 네.
11: 가장 실시간 가장 빠른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밌고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종합적인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아,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11: 이자 정보, 그러니까 엔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요새는. 사실은 저희가 그 기사 같은 것들을
10: 네.
11: 실시간으로 사실 저희 라디오서울.com이나
10: 그렇죠.
11: 한국일보 가시면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잖아요.
10: 네, 네, 그렇죠.
11: 저희가 또 엄청난 뉴스가 강하지 않습니까?
10: 그럼요.
11: 그런 좋은 기사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때 사실 바쁘다 보니까 라디오 서울 기사도 보고 싶고,
10: 그렇죠.
11: 한국일보 기사도 보고 싶고,
10: 그렇죠.
11: 또 다른 뭐 미국 팍스 뉴스 보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매번 그것들을 들어가서 찾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10: 아, 일이죠.
11: 바쁘신 분들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어디 움직이는 전화기 잠깐 보실 때
10: 예, 예.
11: 사이트를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번거로우시거든요.
10: 네네.
11: 그래서 그런 브리핑 방이라고 해가지고
10: 네.
11: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를 하는 이 기사들을 저희가 차출을 해서 일단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주 한인 뉴스예요. 아무래도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 뭐 기타 등등
10: 예, 예,
11: 그런
10: 예.
11: 우리 굵직굵직한 미디어들이 한인
10: 예.
11: 커뮤니티 미 전체 지역의 뉴스를 실시간 탑10을 뽑아줘서 쭉 보여주고요.
10: 네네.
11: 그리고 나는 미국 로컬 뉴스가 보고 싶어. 그런 분들 뭐 CNN, Fox, 뭐
10: 그렇죠.
11: 채널9 이런 데서 나오는 또 탑10 뉴스를 실시간으로 저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한국 뉴스도 고국 뉴스도 보고 싶으신 분들
10: 그렇죠.
11: 그것도 다른 사이트 안 가셔도 거기서 바로 탑10 실시간으로 나오고 그걸 누르시면 더보기에서 더 많은 뉴스를 그러니까 한 곳에서 미국 우리 한인 커뮤니티 뉴스 또 미국 전체 로컬 뉴스 그리고 한국 고국 뉴스까지 모든 걸 한눈에 실시간으로
10: 야.
11: 보실 수 있게끔 만든 게 가장 큰 저희의 그 메리트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저희가 서비스고요.
10: 네네.
1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뭐 너무나 훌륭한 이런 뭐 언론사들의 기사를 저희가 뭐 가져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10: 그렇죠.
11: 원문 그대로 보시게끔 저희는 안내만 해드리는 거예요.
10: 예, 예, 예.
11: 그래서 저희는 타이틀 보시고 이런 기사가 있네. 지금 실시간이 검색어가 어떤 거구나라는 걸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런 뉴스는 우리 AI가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수다를 떠시면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10: 어떻게 보면 요새 세상에 아주 딱 알맞는
11: 조금 좀 더 편하시게끔
10: 네.
11: 네, 좀 편하시게끔 해드리려고 저희가
10: 네네.
11: 그런 것들을 AI가 최첨단으로 정리를 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리니까 우리 바쁘신 우리 청취자분들
10: 예, 예.
11: 저도 포함해서 사실 뉴스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귀찮아요.
10: 그렇죠.
11: 근데 보긴 봐야 돼요.
10: 그렇죠.
11: 그걸 저희 오빠 USA.com 들어오시면 맨 윗장에서 바로 그냥 실시간 쭉쭉쭉쭉쭉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브리핑방 오늘의 브리핑방이라고
10: 네.
11: 가장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거고요.
10: 네.
11: 그거 외에는 이제 우리 또 우리 고린 선배님은 워낙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의상 자체가 항상 지금도 막 그 목걸이와
12: 사실 네. 그 서른도 씨하고 인터뷰하느라고
11: 서른 선배님 오시니까 조금 더
12: 맞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11: 아니 근데 평소에도 그렇죠. 오늘 예, 의상이 예. 굉장히 화려하시고 되게
12: 감사합니다.
11: 잘 어울리세요.
12: 네, 감사합니다.
11: 그런데 네. 남자분들이 은근히 상식적으로 패션에 대한 조금 뭐랄까 감각이
12: 많이 없어요.
11: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빠 먹방 먹방이 아니고
12: 멋
11: 쇼빠집
12: 멋부리는
11: 그렇죠. 멋부리는 라이프스타일을 저희가 또 기사들을 남성 유명한 매거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12: 어떻게 하면 스타일링을 더 할 수가 멋지게 보일 수가
11: 그렇죠. 아~ 또는 남성들이 필요한 뭐 액세서리 네. 무슨 양복 이런 것도 세일 정보도 나가고
12: 네네네.
11: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오빠 먹방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아~ 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컨텐츠들이 많아요.
12: 아~
11: 이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12: 네.
11: 또 피식방 그래서 이 상막과 각막한 세상에 하루에 5분 정도는 미소를 지으시면 좋겠다.
12: 아,
11: 그래서
12: 피식 웃는다.
11: 네, 피식. 그래서 아, 오빠 피식방에서 그냥 오케이. 매일매일 재밌는 유머 예, 예. 글이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무서운 솔직히 선배님 무서운 거 좋아하세요?
12: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11: 싫어. 아니 겉으로 완전 상남자신데
12: 저 불 끄고 못 잡니다. 어? 무서워서
11: 저랑 비슷하시고 아,
12: 귀신 나올까 봐 그러니까요. 불 끄고 못 잡니다.
11: 저도 귀신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12: 저는 불 끄면요 네. 누가 옆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11: 아, 저보다 조금 더
12: 아, 네. 심합니다.
11: 그렇지만 주변에 공포 얘기 좋아하시는 분은 많더라고요.
12: 아...
11: 그래서 그런 분들 왜 공포방 또 여름이고 하니까 공포방도 준비해서 공포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공포 이야기 또는 공포 영상이 나옵니다.
12: 네네.
11: 그것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선배님 같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DJ방 그냥 어떤 노래 모음들을 들 수 있는 그런 음악 링크도 저희가 쫙 매일매일 새로운 게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12: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네,
11: 그냥 틀어놓으시면 한 번 1시간에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뭐 잔잔한 재즈
12: 왜냐하면 음악. 저는 직업이다 네. 보니까 네. 연어를 들어서 거기서 골라내거든요.
11: 아 그렇죠.
12: 우리 한 대표님이 이렇게 네. 해놓으시면 이미 골라놓은 걸 저희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1: 그렇죠. 청취자분들은 편하시게 들으실
12: 그럼요.
11: 때
12: 네.
11: 근데 뭐 우리 선배님이요 워낙 음악에 대한 그게 많으신 조회가 깊으셔서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인이 딱 들었을 때는 어? 이 노래 괜찮네? 이런 것들 모음들이 쫙 나오게 됩니다.
12: 네네.
11: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연과 카페 하시는 분들도요 그냥 틀어놓으시면 바로 카페 배경음악으로 들을 수 있고
12: 이야.
11: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저 만들어드렸고요.
12: 네네네.
11: 중요한 거 라디오방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라디오 서울을 많이 들으시는데 네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만 뭐 앱으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보이시는 분도
12: 또
11: 계시고
12: 라디오로 듣는,
11: 네, 듣는 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듣다가 이 시간에 어떤 방송을 하지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12: 그렇죠.
11: 또 저희는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도 항상 있으시다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방송을 하시니까
12: 네네.
11: 그런 분들께서도 저희 라디오 서울을 비롯해서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한 곳에서 누르시면 바로 청취할 수 있게끔 또는 바로 시청할 수 있게끔
12: 네네.
11: 그런 또 연결된 방이 있고요.
12: 네네.
11: 마지막으로 남자라 그러면 남자의 수컷은
12: 네.
11: 이게 방송에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2: 네.
11: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네. 약간 이성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2: 그럼요. 멋진 그 수성 입은 여자를
11: 그렇죠.
12: 보면 눈이 안 갈 수가 없죠.
11: 그렇죠. 그냥 하나 그냥 작품 아트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12: 본능이에요. 본능.
11: 본능이죠.
12: 예, 예.
11: 그런 것들 약간 눈 호강방이라고 해서 조금 19세 이상
12: 네네네.
11: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도
12: 예.
11: 핫 클립들도 넣어놨고요.
12: 네.
11: 또 그런 것들 아주 자세한 것들은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쉽게 말하면 남성분들도 있지만 여성분들 모든 이들이 들어와서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그냥 하나의 아지트다.
12: 아, 그러면 혹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을 예. 위한 남자들만의 아지트 아닌가 이런
11: 그렇죠.
12: 생각도.
11: 그런데 또 남자들분들만 오시라고 그러면
12: 네.
11: 약간의 또 문제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12: 아, 예, 예.
11: 뭐 하지만 컨셉을 잡을 저희가 아무나 오세요 이러면 또 너무 너무나 오픈된 느낌이라서 조금 더 무난하기보다는 좀 색깔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남성분들을 위한 아지트라는 모토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여성분들도
12: 그렇죠.
11: 오셔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볼거리와 읽을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12: 네.
11: 남녀노소 가리지 마시고 단 남녀노소는 아니 남녀노까지는 되는데
12: 네네.
11: 19세 이상만 들어오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12: 네네. 자 그렇다면 네. 저는 뭐 남성방도 좋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라디오방이나 DJ방이 사실 굉장히 이 흥미롭거든요.
11: 네네.
12: 자, 저 그럼 저희 라디오 서울도 들어가나요?
11: 라디오 서울은 1순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무조건 넘버 원. 그리고 혹시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2: 네네.
11: 저희 오빠USA.com은요 기존에 정말 이렇게 굵직굵직 한인 미디어나 대표하는 이런 미디어들을 대체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시청자들 또는 청취자들과 더 쉽게 연결해드리고자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12: 예, 예.
11: 그래서 라디오 설거지 정말 너무나 좋아하시고 저희가 배울 거 많고 재밌는 이런 미디어가 있잖아요.
12: 네네.
11: 이런 분들이 솔직히 젊은 친구들한테 너 라디오 서울 들어봤어? 어 알아요. 어디서 들어? 잘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요.
12: 아,
11: 그런 분들은 네. 저희 플랫폼에서 자연스럽게 아 라디오 서울이란 플랫폼 여기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12: 네네.
11: 나는 저희는 좀 매개체 역할
12: 네.
11: 브릿지 역할을 좀 더 했으면
12: 네.
11: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12: 네네. 네. 아 그렇군요.
11: 네.
12: 자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건가요?
11: 네네. 그 남성분들이 저희가 이전에 소프트 런칭했던 걸 보니까 여성분들이 대표하는 사이트가 뭐 대부분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12: 뭐
11: 무슨 something USA 뭐 있죠.
12: 예, 예, 예.
11: 거기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커뮤니티는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12: 아 엄청나요.
11: 엄청납니다. 예. 글 하나가 들어오면요 댓글이 막 몇백 개씩 실시간에 달려요.
12: 아니 뭐 잘못한 분들
11: 맞아요.
12: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누가 사기를 쳤다
11: 맞아요.
12: 아주 사진에다가 적나라하게
11: 그냥 뭐 실명 바로 공개되고
12: 예, 예.
11: 신상이 털린다는 표현을
12: 털리죠.
11: 쓸 정도로
12: 예, 예.
11: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댓글과 참여를 하시는데
12: 네.
11: 이 남성분들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좋거나 기분이 나쁜 뭔가 할 말이 있어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왜
12: 네네.
11: 댓글에 대해서 참여가 낮으신지를 조사해보니까 이게 내가 쓰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인 줄 알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제일 크신 거예요.
12: 그렇죠. 네.
11: 내가 쓰는 글씨나 말투 때문에
12: 네네.
11: 혹시나 누가 알아챌까 봐. 근데 저희는 절대로 본명을 본인을 알 수 있게 돼 있지가 않아요.
12: 네.
11: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자기 닉네임 쓰시고 그냥 글을 쓰시면 이게 누군지 절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2: 예, 예.
11: 저희도 그걸 알지 알려면 알 수
12: 그렇죠,
11: 있어야 되는데
12: 그렇죠.
11: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수다방이랑 홍보방이라는 게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이벤트를 한다라는 홍보를
12: 네네.
11: 하셔도 좋고요.
12: 예.
11: 아니면 어디 이런 게 오픈했다라고 홍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질문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어디 어디 뭐 맛있는 게 어디 있나요? 어디 어디
12: 네네,
11: 재밌는 게
12: 네네.
11: 뭐가 있나요?
12: 네네.
11: 이런 서로 커뮤니티 역할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열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질문이 있으거나 아니면 홍보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자,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11: 네.
12: 궁금한데
11: 네.
12: 지금 아까 얘기한 뭐 M모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면
11: 네네.
12: 또 다른 데 들어가 보면 뭐 비즈니스 구인 광고 같은 것도
11: 그렇죠.
12: 나오고
11: 네네 네.
12: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광고도
11: 그렇죠.
12: 나오고
11: 뭐 중고 거래도 하고
12: 뭐 네. 자동차도 팔고
11: 네네네.
12: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11: 그런 거는 너무나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이트가 좀 더 성장을 하면 네. 지금
12: 예, 예.
11: 저희가 지금 소프트 런칭을 막 했기 때문에 아직
12: 네네.
11: 오픈한 지 저희가 1개월도 채 안 된
12: 1개월밖에 안 됐어요?
11: 네, 1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12: 아이고
11: 6월달 예. 초기 좀 지나서 저희가 소프트 런칭을 했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 또 컨텐츠를 커뮤니티가 들어오시는 거에 따라서 사실 어제도 굉장히 큰 업데이트가 한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타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12: 아마도 바라건대
11: 네.
12: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또 자꾸
11: 그렇죠.
12: 발전이
11: 발전을
12: 되고
11: 더 커지고
12: 사이트가
11: 성장...
12: 커지고 하겠네요.
11: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그런 중요한 부분들도
12: 네.
11: 저희가 언젠가는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2: 네.
11: 대신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12: 네, 네, 그렇죠.
11: 그런 분들에게도 좀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6월 달에 아직 한 달이 안 됐지만 7월 달에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 좀 거창하긴 합니다만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라고 저희끼리 저희끼리 야, 우리 미국 내 한번 타운 살리기 캠페인을
12: 그렇죠.
11: 해 보자.
12: 네, 네, 네.
11: 라고 해서 7월 달 한 1개월 동안 이제 우리 타운에 계신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어떤 게 되었든 간에 1개월간 무료로 배너 홍보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이벤트를 사실 엊그저께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12: 이거 또 큰일 하셨네.
11: 그래서 뭐 사실 저희는 뭐 배너에 아시다시피 그런 게 다 비용을 서로 받는 건데 뭐 저희도 이제 새로 오픈해서 지금 막 멤버들이 오고 계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 하신 분께 어떤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지금 오빠usa.com을 접속을 하시면 팝업으로 안내가 뜰 겁니다. 팝업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12: 예, 예.
11: 그래서 거기 그냥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한테 이메일이 오게끔 돼 있어요.
12: 예.
11: 그래서 그거를 간단한 내용만 한 3줄, 4줄 정도만 써주시면
12: 네.
11: 거기서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제가 모든 걸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랜덤 추첨해서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7월 달에 무료로 홍보를 저희가 배너를 만들어서 해드리려고.
12: 아이고 좋은 기회네요.
11: 네, 혹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본인 또는 지인께서 어떤 홍보하실 만한 업소나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빠usa.com으로 들어오셔서 팝업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나오기 너무 쉽습니다. 그거 보시고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 나 그런 거 디자인할 줄 모르는데 고민 안 하시고 디자인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로고만 주시면 디자인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1개월 그렇구나. 무료 저희 배너를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요럴 때 한번 같이 저희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아 그렇구나. 자, 한 가지 궁금한 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오빠라고 이름을 지으신 뭐 이유가 있으세요?
11: 일단 첫 번째는 기억하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 들었고요. 저희가 오빠 근데 형님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저희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들었을 때 가장 스펠링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까를 여러 개를 놓고 이제 구상하고 리서치하고 투표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오빠가 제일 쉽겠다. 뭐 젠틀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사나이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 이제 오빠로 정했고 제가 봤을 때 오빠라는 거는 웬만한 남성분들은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도 다른 건 잊어도 오빠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빠 USA라고 저게 짓게 됐고요.
12: 제가 지금 사실요 오빠 USA.com을 들어갔어요. 구글에서.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오빠 USA 타운 살리기 캠페인이 바로 뜨네요.
11: 그게 팝업으로 먼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12: 한인 비즈니스 응원합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 이렇게 해서 야 멋지게 해놓으셨네요.
11: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전혀 저희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문턱이 낮다 못해 거의 지하니까요. 그냥 얼마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12: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비즈니스 이게 떴는데 메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1: 그거 팝업을 닫아주시면 돼요.
12: 어떻게 닫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니 그래야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 여기 보면 나중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처럼 아주 이쁘게 지금 최신 뉴스 보기 오늘의 브리핑방 오빠 아까 말씀하신 그 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11: 카테고리 섹션이 있고요.
12: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참 한미 미디어 탑10 그래서 뉴스들이 쫙 나와 있고 한눈에 또 아까 말씀드린 로컬 미디어 탑10 있고 한국 뉴스 탑10 있고 또 수다 홍보방 또 오빠 먹방 아까 말씀하신 남성분들
11: 패션이나 패션 트렌드한 거
12: 그리고 여기 피식방 좀 웃을 수 있는 거
11: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는 웃으셔야죠.
12: 바로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눈호강
11: 눈호강방 고기가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12: 이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11: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12: 그 DJ방 논스톱으로 듣는 90년대 댄스 음악 이런 거 좋네요. 운전하실 때 지루하실
11: 때 운동하실
12: 그냥 누르면
11: 때
12: 나오는군요.
11: 누르면 바로 그냥 재생되고요. 플레이어가
12: 핫클립 그리고 여러 가지 있고
11: 그래서
12: 라디오방이 또 이렇게 쫙 나와 있네요. 모든 라디오들이
1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월드컵 시즌 때문에요. 사실은 스페셜 설문으로 그 월드컵 우승국가를 맞추는
12: 정답을 맞추신 회원분 중 추첨해서 두 분께 20불짜리 스타벅스 카드.
11: 이건 그냥
12: 주신다고.
11: 뭐 바로 그냥 참여만 하시면
12: 로또가 또 이렇게 쫙
11: 로또 그럼 번호는
12: 이 번호가 다 나와 있고 관심 가지신
11: 저희
12: 그리고 여기 또 서른도 콘서트 이렇게 또 안내까지 다 해주셨네요.
11: 그 로또는 제 주변에 로또 번호를 늘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첨 발표는 언제 하는지 번호를 매번 고민하시길래 그냥 제가 넣어드렸어요.
12: 여기 미국의 모든 오빠들을 위한 커뮤니티. 자, 여러분들 오빠들만 위한 게 아니고 언니들도 위한 겁니다.
11: 언니 누나 다
12: 오빠 언니 다 에브리바디를 위한 겁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OPPAUSA.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근데 요즘 뭐 사이트도 많고 뉴스도 많잖아요.
11: 그렇죠.
12: 근데 굳이 오빠 USA를 새로 만든 어떤 그 동기가 있으신가요?
11: 아, 그게 사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정보가 요새 너무 많습니다.
12: 아, 그렇죠.
11: 예전에는 정보를 구하는 게 어려웠고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플러스 효과가 있고 충분히 저런 경쟁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요새는 정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거를 골라내는 게 오히려 더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위해서 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물론 들어가면 되지만 이거 저것 저걸 매번 왔다 갔다 하시는 자체의 그런 불편함 번거로움을 일단은 없애자. 한 곳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저희 라디오 서울만 해도 뭐 예능이며 약간의 그런 음악이며 이게 한 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백화점 같은 거는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원스톱 쇼핑몰처럼 원스톱 인포 엔터테인먼트를 저희는 지향하는 마음으로
12: 우리 저 TK님이 잘 못합니다. 영고님 이해를 잘못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잘못 어떻게 들어가죠? 영어로 영어로 좀 알려주세요.
11: 영어로 여러분 그 구글 창에 뭐 오빠 USA를 찍으셔도 되고요.
12: 예.
11: 아니면 그냥 OPPA USA.
12: 혹시 한글로 오빠 찍어도 되나요?
11: 됩니다. 되는데 이게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2: 그래서 가능하면
11: 오빠를 영어로 치시는 게
12: 오빠입니다. 네. OPPA USA라고 네. 치시면 들어갈 수가 있죠.
11: 저희가 그 네, 아직은 사실 말씀을 아직 만들 지가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한글로 오빠 USA 찍어도 지금 맨 먼저 뜨네요. 저희가 다시 예, 예, SL가 됐네요.
12: 그래서 가능하면 네. OPPA USA로 들어가시면 네네. 지금 기존에 있던 미스 어쩌고저쩌고 USA를
11: 네. 대항하고 하지는 네, 대항가로서
12: 거의 뭐 그거보다 훨씬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됐고
11: 네네네.
12: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려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커질 일만 남았고
11: 네.
12: 이 오빠 USA가 여러분 미국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의 친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1: 네네.
12: AI 세대라서 저도 제미나에 쓰고는 있어요.
11: 아 그러시겠죠.
12: 그런데 아니 할 수 없이 써야만 돼요. 따라가려고.
11: 맞습니다. 네네네.
12: 방송을 하려면 써야 돼요.
11: 맞습니다.
12: 방송 때문에. 그런데
11: 네.
12: 사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유튜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 앱으로 들으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사실 네. AI가 좀 벅찬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11: 네, 맞습니다.
12: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오빠에 들어가시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다 나오니까 굳이 AI가 없더라도
11: 그렇죠.
12: 네, 다 뭐, 이 친구가 알려주니까
11: 네네네네.
12: 뭐, 굉장히 편안할 것 같다는 생각이
11: 웬만큼
12: 들어요.
11: 웬만큼 하루에 필요한 정보와
12: 네.
11: 하루에 필요한 휴식과
12: 네.
11: 하루에 필요한 웃음과 하루에 필요한 약간의 그런 눈 여기까지 충분히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2: 그러니까요.
11: 제가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출근하시고 본인의 루틴이라고 그러죠.
12: 네네.
11: 출근하자마자 접속을 하셔서 일단 기사를 한번 한 3분에서 5분 타이틀을
12: 네네네.
11: 펴보고 그럼 일단 자기는 기사가 끝났대요.
12: 그렇죠.
11: 그리고는 바로 호강방으로 간다며요.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 호강방을 차트를 착착착 열어서 눈호강을 착 하고
12: 네.
11: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대요. 아침에 그런 거를 보면서
12: 네.
11: 뭔가 밤새 힘들었던 그 어두운 마인드가 촥 풀어지.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면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는 이제 피식방 가서 재밌는 거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월드컵 시즌이라 보니까 월드컵 실시간으로 스코어라든가 경기 일정도
12: 예,
11: 쭉
12: 예,
11: 보여드리고
12: 예.
11: 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재미를 위해서 우승 국가 맞추는 그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요.
12: 그렇죠.
11: 여러분 오늘 방송 들은 청취자분들 오빠usa.com에 들어오셔서 어려울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일반 이메일 정도 쓰실 정도만 되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 제 입장에서 추천을 드리면
11: 네.
12: 아침에 눈을 뜨셔서 오빠usa.com 들어가셔서
11: 네.
12: DJ방 가시면
11: 그렇죠.
12: 아침에 좋은 음악 나올 거예요. 그냥 눌러놓으시고 세수하시고 커피 마시고 출근 준비하시면
11: 네네.
12: 하루가 즐거울 것 같아요.
11: 아 역시 음악에 대한
12: 의견이
11: 있으시니까
12: 그러니까 아침부터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면요.
11: 네.
12: 화가 가라앉아요.
11: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2: 음악이라는
11: 게 맞습니다.
12: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생겨요.
11: 거의 고해성사가 되는.
12: 네, 네. 그러니까요.
11: 하지만 여러분 그 음악을 드시더라도 오후 3시가 되면 2시 58분부터는 라디오방 오셔서 라디오 서울을 누르시면 우리 영권 선배님의 라디오는
12: 예, 그렇죠.
11: 내 친구를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다는
12: 자,
11: 거.
12: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텐데
11: 네.
12: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리면 오늘 혹시 충분히 설명치 않으시면
11: 네.
12: 내일 아침 11시에는 우리 또 한우님이 화면에 나오십니다.
11: 네.
12: 댓글로 물어보세요.
11: 네,
12: 그러면
11: 네,
12: 다 알려드릴게요.
11: 네, 그럼요.
12: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11: 그럼요, 그럼요. 아직까지도 조금
12: 예.
11: 조금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12: 예.
11: 하지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눌러서 보시고 끄시고 오빠usa.com이고요. 그 다시 한번 타운 살리기 캠페인에 좀 많은 분들이 저는 좀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2: 자. 미국 사는 우리 한인들
11: 네.
12: 특히 LA 주변에 여러분들의 온라인 아지트 오빠usa.com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꼭 방문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우리 방송인이 아닌 대표님으로서
11: 네.
12: 우리 제프한 씨 모시고 오빠usa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면
11: 네 오늘 너무나 그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2: 네네네.
11: 지금 아직 너무나 뭐 완성되지 않은 그런 사이트긴 하지만 저희가
12: 네.
11: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최대한 여러분 쓰시는 편한 그런 사이트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요.
12: 네.
11: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라디오는 내 친구
12: 네.
11: 여러분 오빠 US에도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12: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11: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12: 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0: 자, 제2의 이슈 톡톡.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파트너, 언제나 비타민 같은 존재죠. 이슈 해결사 제2초이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 예, 오랜만입니다.
0: 네, 저 오늘 우리가 나눌 영화 극장가가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화제작 마이클 맞죠?
1: 예, 맞습니다.
0: 네. 네, 바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 마이클. 예, 개봉 전부터 전 세계 팬들이 기다렸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뭐 평가가 아주 흥미진진하다고요.
1: 예. 그 마이클 잭슨의 정규 영화인 그 마이클은요.
0: 네.
1: 지금 죽고 나서 사후에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지금 마이클 잭슨 신드롬이 일어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관련 도서의 출간이 잇따르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그 전까지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네. 그 프레디 머큐리의 그 퀸 영화가 대박은 쳤지만
0: 네.
1: 그 퀸 음악이 그 보헤미안 랩소디가 이렇게 역주행된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클이라는 노래가 역주행 되면서 마이클 잭슨에 대한 어떤 추모 열기로
0: 네.
1: 지금 마이클 잭슨의 그 어린 시절 잭슨 5 시절서부터
0: 네,
1: 지금
0: 네.
1: 마이클 잭슨의 모든 히트곡이 역주행되고 있다고 해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와, 그 정도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0: 네, 맞아요. 뭐 로튼 토마토 관객 점수가 무려 97%를 찍었다고 하니까
1: 예.
0: 엄청난 거죠, 관객 수가. 뭐 근데 이 관객들은 정말 환호하는데
1: 예.
0: 평론가들은 이거 정말 화려한 껍데기뿐이다. 뭐 날선 그런 호평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1: 예. 뭐 물론 보셨죠?
0: 예, 봤죠. 저도.
1: 예.
0: 보셨죠?
1: 예. 저도 봤습니다.
0: 아, 정말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1: 예.
0: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1: 근데
0: 네.
1: 저는 이게 전기 영화인지
0: 네.
1: 어떤 무슨 콘서트 영화인지
0: 아하.
1: 너무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미화된 부분만 조명이 돼서 좀 안타깝고요.
0: 네.
1: 일부 어떤 핵심 의혹이 생략이 된 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0: 네.
1: 음악 작업 과정에 대한 묘사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 퀸시 존스라든지
0: 네.
1: 다이애나 로스라든지 그 막내 동생 그 자네 잭슨이라든지
0: 네.
1: 그 없는 사람들로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0: 네.
1: 저는 그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풀리지 않은 많은 미스터리 같은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0: 네.
1: 명쾌하게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전기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죠.
0: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뭐 헌정
1: 예.
0: 뭐 영화
1: 그렇죠.
0: 뭐
1: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 그냥 콘서트 영화인 것 같아요.
0: 아하.
1: 딱 그 앨범 배드에 대한 그
0: 네.
1: 콘서트 장면에서 끝나잖아요.
0: 네.
1: 사실은 알고 싶었던 게 그 이후에 인간 마이클 잭슨으로서의 그 인간의 어떤 고뇌와 그 외로움과 고독
0: 네.
1: 어떤 그 사람만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천재적인 재능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은 하나도 부각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0: 맞아요.
1: 어린 시절에 그 학대 수준으로 트레이닝 받아서
0: 네.
1: 마이클 잭슨이 음악적으로 성공하는 얘기까지만 그려져서 저는 그게 좀 못내 아쉽더라고요.
0: 저도 그랬는데 좀
1: 예.
0: 비슷하네요.
1: 예,
0: 아마
1: 예.
0: 관객들이 뭐 물론 마이클 잭슨의 노래 또 그의 또 일대기 어렸을 때 모습들 쫙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는 많은 호응을 했지만 정말 박수를 많이 보내고 감동을 받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풀어주신다고요?
1: 예.
0: 기대가 됩니다.
1: 저도 사실은 마이클 네, 잭슨이
0: 네.
1: 한참 법적 공방이 있고 그 언론이나 어떤 신문사에서 마이클 잭슨을 조롱하고 또 음해하고
0: 네.
1: 누명을 씌워서 그럴 때 저도 사실은 마이클 잭슨의 어떤 진 면목을 사실은 못 봤어요.
0: 네.
1: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가려진 진실들을 알고 나서부터
0: 네.
1: 참 어떤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고요.
0: 네.
1: 마이클 잭슨은 한 번도 유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0: 맞아요.
1: 그 처음 사건 그 아동 성추행 사건 그 조던 챈들러라는 그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도
0: 네.
1: 그 마이클 잭슨이 유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냥 그 법정 싸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싫었고 월드투어에 집중하고 싶어서 네. 그냥 법정 밖에서 합의를 본 거고요. 그 이후에 뭐 그 많은 어떤 성추행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네버랜드에서의 어떤 성추행. 네. 근데 단 한 건도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0: 네.
1: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구설수나 스캔들이나 어떤 그런 가십거리에만 관심을 뒀지 네. 그 이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안 뒀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이 동물과 아이들을 유난히 사랑했던 마이클 잭슨. 네. 사실 마이클 잭슨이 좋은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세상에 예, 이렇게 준 게 너무 많았는데
1: 예.
0: 이 세상은 마이클 잭슨에게 너무나도 잔인했구나라는 예.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1: 예.
0: 네.
1: 그 마이클 잭슨이 그 법적 공방에서 벗어나서
0: 네.
1: 다시는 두 번 다시 네버랜드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을 무죄 판결 받은 이후로는 네버랜드를 돌아가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그게 실질적인 가격이 1억 달러가 넘는데
0: 네.
1: 최종적으로 2,200만 달러의 헐값에 매각이 될 정도로 그 네버랜드 하면은 어떤 마이클 잭슨의 상징과도 같은
0: 네.
1: 그런 곳이었잖아요. 우리가 네버랜드 하면 피터팬의 어떤 동화의 나라 속을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어려서부터 정규적으로 어떤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학교를 가본 적도 없고 저도 또 놀랐던 게 마이클 잭슨이 그 음악적인 어떤 기계로서
0: 네.
1: 어떤 그런 학대 비슷한 그런 음악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도요. 사실은 그 악보를 볼 수 없었던 그 악보 문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0: 와, 진짜요?
1: 그리고 마이클 잭슨은요. 그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천재입니다. 그런데도
1: 예.
0: 그렇게
1: 그래서
0: 멋지네.
1: 어떤 음악 작업을 할 때도 퀸시 예. 존스랑 작업을 할 때도
0: 네.
1: 모든 악기나 모든 어떤 작사 작곡에 대해서 입으로 다 표현을 했다고 해요.
0: 아하.
1: 그 정도로 어떤 천재 뮤지션인데
0: 아하.
1: 잭슨 5서부터 자기 어떤 솔로 활동을 되게 꿈꿔왔고요.
0: 네.
1: 그리고 잭슨 5에서 모타운을 벗어나서 퀸시 존스와 손을 잡고
0: 네.
1: 같이 프로듀싱을 하면서 Off the World라는 앨범으로
0: 네.
1: 마이클 시대를 열었던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근데 퀸시 존스에 대해서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1: 예.
0: 영화에서.
1: 그러니까 그 조력자들,
0: 네.
1: 그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 그 자기 동심의 세계에 어떤
0: 네.
1: 보상 심리로 네버랜드를 만들었던 거, 또 어린이를 좋아했던 거,
0: 네.
1: 그리고 가장 역사상 가장 많은 도네이션과
0: 맞아요.
1: 그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정말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고 해요. 세계에서 가장 큰
0: 네.
1: 마이클 잭슨 어린이 병원을 건립하고 싶어 했대요.
0: 그리고 정말 예. 예, 훌륭한 뮤지션이었어요. 정말 제
1: 마이클
0: 생각에.
1: 잭슨이 39개의 기네스북 어떤 레코드를 갖고 있는데요.
0: 네.
1: 그중에 하나도 가장 기부를 많이 한 연예인으로 또 네. 올라가 있고요.
0: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영화에서는
1: 예.
0: 예, 안 나옵니다.
1: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0: 예.
1: 그 조던 챈들러 그 사건으로 합의를 보면서 이 어떤 합의 내용을
0: 네.
1: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또 어떤 변호하거나 누명이 있었다는 내용까지 다룰 수 없다는 내용으로
0: 네.
1: 어떤 합의 문서에 그거를 조항을 했대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이게 지금 1시간 좀 넘는 분량이었지만 원래 4시간의
0: 분량?
1: 분량으로 이걸 영화를 찍었다고 해요.
0: 네.
1: 근데 맨 마지막에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런 의혹 부분을 할 수가 없었고요.
0: 네네네.
1: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이 그 자기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다이애나 로스도
0: 예, 안 나옵니다.
1: 안 나왔었고요.
0: 네.
1: 그리고 영화 시사회 초대돼서도 그

0: 정말 그 사랑했던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죠? 저는 뭐 그게 무슨
0: 많이 위로도 받았고,
1: 그렇죠.
0: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1: 어떤 네. 멘토링을 많이 해주기도 했고요. 네. 마이클 잭슨이 스타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옆에서 조언과 음악적인 어떤 그런 조언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클 잭슨이 정말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그 연상의 여인이었지만 정말 사랑했던 여자라고 표현할 만큼 많이 네. 정신적인 위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영화에서는 전혀 예. 언급이 안 됐어요.
1: 아,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예, 예. 마이클 잭슨이 네. 여러분들은 뭐 세 번의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이 마이클 잭슨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다뤄지지도 않았지만 마이클 잭슨이 그 엘비스 프레슬리 딸 딸이죠. 리사 마리랑 결혼했었던 것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0: 네.
1: 그 이후에 둘째 부인 그 리사 로우 그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뒀는데
0: 네.
1: 결혼 생활이나 혼인 어떤 생활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게 대리모 계약으로 계약 결혼으로서 네. 시험관 아기를 출생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0: 오, 진짜요?
1: 예, 예. 그리고 그 막내 비기 잭슨이라는 그
0: 예.
1: 그 막내도
0: 네.
1: 사실은 대리모에서 난 아기래요. 그러니까
0: 아, 진짜요?
1: 실질적으로 결혼
0: 몰랐네요.
1: 생활을 해보거나 잠자리를 예. 하거나 그래서 네. 태어난 어떤 그런 자녀들이 아니고요.
0: 아.
1: 세 명 다 시험관 아기에 의해서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부인도 그 마이클 잭슨이 그 백반증 치료를 하기 위해서
0: 네.
1: 병원에 다니던 그 간호사가 마이클 잭슨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난 애가 없다라고 그래서 대리모 계약을 계약 결혼으로 아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아주는 조건으로
0: 네.
1: 낳고 나서는 일체의 어떤 친권도 다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당한 부분의 위자료와 또 매달 받는 생활비 또 베버리 힐스 자택을 하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리모는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0: 와.
1: 물론 뭐 마이클 잭슨 하면 뭐 우리가 흔히 어릴 시적 우상으로 여겼던 그 브룩실즈와의 어떤 열애설
0: 네.
1: 뭐 여러 마돈나의 열애설도 있었고요.
0: 열애설이죠.
1: 예, 예. 네. 그 열애설이죠.
0: 네.
1: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마이클 잭슨이 몸은 성인이지만 그 어떤 마음이나 순수했던 마음은 그 애 같은 아주 순수한 어린 동심이었지 않았을까.
0: 그러니까 피터팬이죠. 그
1: 예.
0: 동물과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1: 예.
0: 나오잖아요.
1: 하나도 나오지 않죠.
0: 아니 조금 이렇게 동물한테 유난히도 원숭이라든가 뭐 굉장히 친근감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오잖아요.
1: 예.
0: 아, 참 그렇게 순수하구나. 이제 이런 걸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 그 마이클 잭슨을 연기한 배우가 예, 또 예. 이슈잖아요.
1: 예, 예.
0: 예. 자파 그게, 잭슨?
1: 예, 예. 그 저메인 잭슨의 그 마이클 잭슨의 형이죠. 예. 두 번째 형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참 제가 봤었을 때 그 마이클 잭슨 연기를 참 너무 잘했고요.
0: 진짜 비슷했어요.
1: 그리고 2년 동안 그 스릴러나 뭐 빌리진이나 네. 그런 어떤 모든 안무를
0: 네.
1: 2년에 걸쳐서 정말 그 안무 팀한테 전수를 받아서
0: 네.
1: 하려고 그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는요. 그 마이클에 나왔던 의상들이요. 실제 마이클 잭슨의 오리지널 의상이라고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그게요. 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레이디 가가가 있죠.
0: 네, 네, 네.
1: 레이디 가가가 개인 소장 어떤 보관소를 갖고 있어요. 아카이브라고.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유리품을요.
0: 네.
1: 한 440 여점을 갖고 있대요.
0: 와.
1: 경매에 의해서 자기가 다 그거 했는데
0: 다
1: 이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네. 이 마이클 잭슨 전기 영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비밀리에 대여를 해줘서
0: 오,
1: 그래서 그
0: 그렇구나.
1: 의상이나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이
0: 네네네.
1: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고 또 우리가 진짜 마이클 잭슨을 보듯이
0: 네.
1: 어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는 자기의 어떤 음악적인 우상을 마이클 잭슨으로 꼽더라고요.
0: 네, 그렇군요. 아, 참 대단하네요. 또 레이디 가가하고 또 연결이 되네요.
1: 예.
0: 그거 좀 몰랐거든요.
1: 예.
0: 와, 그래서 그렇게 의상이
1: 예.
0: 진짜 비슷하다라는
1: 예, 예.
0: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네요.
1: 그 레이디 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우상의 어떤 유산들이 일부 경매에 의해서 세계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는 자기는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0: 팬으로서
1: 수백만

0: 수만 불, 수천만 불을 들여서 그 의상들을 자기가 다
1: 멋지다.
0: 경매해서 지금 구입해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다고.
1: 네. 근데 마이클 잭슨의 그 변호사요. 변호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0: 그 마이클
1: 또
0: 잭슨
1: 굉장히 말이
0: 그
1: 많더라고요.
0: 변호사가 나오는 존
1: 존
0: 브랑카라는
1: 브랑카. 예.
0: 그 마이클 잭슨 법정 대리인이죠. 개인
1: 그쵸.
0: 변호사인데요. 지금 그 마이클 잭슨의 둘째 딸, 페리스 잭슨이라는 그
1: 네.
0: 둘째 딸이 그존 브랑카를 상대로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마이클 잭슨의 어떤 타살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그 둘째 딸 페리스 잭슨인데요. 저는 그 페리스 잭슨을 보면서 물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리움도 있고 또그 유산에 가려진 어떤 음모나 그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1: 타살됐다.
0: 타살됐다고.
1: 좀 약간 의혹이 가는 부분들이
0: 예,
1: 많았잖아요.
0: 제가 의혹을 조금 몇 가지를 짚어본다고 한다면, 그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 투어, 런던 투어 공연을 10회로 사실은 계획을 했었대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50회로 늘어나서, 사실 그 당시 때는 마이클 잭슨이 인터뷰할 때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콘서트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굉장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죽기 두달 전에 고용된 의사가 그 마이클 잭슨의 주치, 그 사람이 심장병 전문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치의가. 근데 그 심장 급성 심장 마비로 또 약물 중독으로 심장 마비가 돼서 죽은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 전문의가 몰랐을까요? 그렇게 약을
1: 그러게
0: 투여하고
1: 말이에요.
0: 그리고 옆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응급 조치를 사망을 확인하고 나서도 1시간 반 후에
1: 그러니까 그 당시에
0: 911에
1: 맞아요, 맞아요.
0: 보고를 하고요. 물론
1: 예.
0: 그 법정 최고형인 의료 과실치사로 4년형을 받고요. 2년을 살다 나와서 의사 면허도 박탈됐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 혼자의 어떤 실수로 덮어버리기에는 많은 의혹이 있고요.
1: 그렇죠.
0: 또 마이클 잭슨이 기네스북을 갖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사후에 가장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엔터테이너로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1: 그렇죠.
0: 죽었을 때는 보통 5천만 불, 6천만 불 빚이 있었는데, 그 물론 존 브랑카를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재산의 어떤 증식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지만, 존 브랑카가 그 영화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걸 저도 조금 의아했는데요. 그 지금 영화 제작자 중 총괄 그 제작자 중한 명이 존 브랑카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시고요.
1: 그렇죠,
0: 지금
1: 그렇죠.
0: 그 둘째 딸 페리스 잭슨과 법정 소송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그 소송이 어떻게 될지
0: 예.
1: 참 세상이 주목하고 있고, 당시 마이클 잭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진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0: 예.
1: 이거는 타살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많았었죠. 근데 역시나 이 말이 또 대두가 되고 있네요. 네, 페리 잭슨을 통해서 또 소송이 들어간 상태군요. 오, 이것도 또 정말 세밀하게 조사를 하셨네요.
0: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 부검 보고서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마이클 잭슨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지금 아마 살아 있으면 아직도 60대예요. 58년생이니까
1: 그럼요.
0: 59세잖아. 69세인가요? 69세죠. 59년생이니까.
1: 59년생이니까
0: 예.
1: 그러네요.
0: 근데 그 부검 보고서에 보니까 13군데의 주사바늘도 있었고,
1: 맞아요.
0: 그리고 그 펩시 광고에서 머리가 화상을 입었었잖아요. 거리가 머리가 없어서 거의 그 대머리였었다고.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이 평생 긴 머리 가발을 착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 제코 와커라고 그래서 그 많은 언론에서 마이클 잭슨을 조롱하면서 불렀던 그런 은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다 벗겨서 보니까 몸의 70% 이상이 그 백반증에 의해서
1: 아,
0: 다
1: 가슴
0: 얼룩덜룩
1: 아파.
0: 할 정도로.
1: 네.
0: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하나가 마이클 잭슨의 그 빌리진에서 끼었던 그 흰색 장갑 기억나세요?
1: 그쵸. 장갑을 끼고 항상
0: 예.
1: 했었죠.
0: 그 손에 백반증 그 흉터를 감추기 위해서 한쪽 네. 장갑을 꼈었고요.
1: 맞아요.
0: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썼던 그 페도라라는 모자 있죠? 중절모.
1: 네, 모자, 중절모
0: 그것도
1: 모자.
0: 그것도 화상의 흉터 때문에 컴플렉스 때문에 착용을 했고요.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가 빌리진에서 우리가 짧은 바지에 흰색 양말 또
1: 흰색 그, 양말 예. 예, 예.
0: 그 흰색 양말을 착용했던 이유가요.
1: 네.
0: 그 춤의 디테일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1: 그 문워크 춤을
0: 화려한 발 동작을 네. 이렇게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흰 양말을 신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0: 그게 컨셉에 의해서 네. 화려한 발 동작과 춤의 디테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강조하기 위해서 그쵸.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자, 마이클 아마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영화는.
0: 네, 예.
2: I know you've been waiting a long time.
1: 네, 지금 예고편 흐르고 있습니다. 살짝 들어볼게요.
2: The songs are ready. Let's take it from the top.
1: 네, 영화 마이클 네, 살짝 이제 예고편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최고의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밀어붙였던 아티스트, 아이들과 동물을 사랑했던 피터팬 같던 이런 마이클의 순수한 열정을 영화를 보면서 저는 느끼게 됐는데요. 스크린으로 마주한 그런 두 시간 동안 울고 웃었던 거, 예, 그러면서도 이 감동을 주었던 그런 장면들, 이 영화는 그걸로도 정말 충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론가들은 이렇게 생각이 좀 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아,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물론 네. 팝의 황제이고 무대에서의 어떤 레전드인 마이클 잭슨이었지만요.
1: 네.
0: 그 사람이 흑인이었지만 흑인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었고 백인들한테는 조롱을 받았었고요.
1: 네.
0: 그 흑인들이 불매운동을 마이클 잭슨의 앨범을 사다가 불태우면서 불매운동을 할 정도로 그 백인이 되고 싶어서 그 피부 색깔도 백인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독한 미백 크림을 발라가면서
1: 네.
0: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고 그 음해와
1: 그러니까요.
0: 예, 그런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그 자신의 어떤 불행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보상 심리로서 만든 네버랜드가요. 그 많은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그 성추행을 착취했던 장소로서
1: 네.
0: 아주 너무 마이클 잭슨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죠.
0: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은 네. 돈을 벌어서 사실 자기의 어떤 부귀 영화나 어떤 자기의 유명세보다는 어떤 우리가 그 또 생각나는 게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 있었었죠.
1: 그 We Are the World.
0: 예, 이디오피아 그 기근의 네. 구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 네, 네, 네.
0: 그게 그 라이너 리치랑 둘이서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든 곡인데요.
1: 맞습니다.
0: 그 정도로 세계의 어떤 어린이들 또 기아에 시달리는 어떤 아프리카 주민들 어떤 많은 역량과 또 노래에서 메시지를 많이 줬잖아요.
1: 그렇죠.
0: 예,
1: 네, 맞습니다.
0: 그런 제가 봤을 때도 역사상 그렇게 사회에 많은 메시지와 또 영향력과
1: 네.
0: 또 기쁨과 위로와 그런 준 아티스트가 앞으로 또 나올까 싶을 정도로 참 너무 많이 안타까웠어요.
1: 네, 그렇죠. 워낙에 또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시잖아요, 제이철 씨.
0: 예, 예.
1: 물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뮤지션 중에는 마이클 잭슨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0: 예, 예.
1: 있습니다.
0: 제가 며칠 예? 전에 네네. 그 SNS에서 쇼츠를 보고
1: 예.
0: 타겟에서 그 마이클 잭슨의 조그만 뮤직박스를 판다고 해서 직구박스를 판다고
1: 예,
0: 해서
1: 예, 예, 예.
0: 그걸 찾아서 헤매돌아다녔는데요.
1: 구입하시려고요?
0: 아, 네, 볼 수 없어서 못 구입했고요.
1: 아, 예.
0: 지금 시중에 마이클 잭슨의 어떤 티셔츠나
1: 네.
0: 어떤 구찌들이 너무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이클 잭슨의 그 역대 앨범들이 지금 역주행으로서 계속 팔리고 있대요.
1: 네.
0: 그리고 그 스릴러라는 그 마이클 잭슨 앨범은요.
1: 네, 네.
0: 전 세계적으로 약 7천만 장이 팔려서 기네스북에도 제일 많이 팔린 앨범으로 올라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그 그래미상에 그 한 해 8개 부분을 석권을 했었대요.
1: 와우.
0: 그래서 그걸로도 올라가 있고요.
1: 네.
0: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그 미국 음악상에서도 26회를 수상한 기록으로도 올라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그 예전에는 그 백인 음악과 흑인 음악이 나뉘어져 있었대요. 그 백인들은 락이고 사실은 그 흑인 음악들은 디스코였었는데 디스코와 락을 접목을 해서 그 어떤 음악의 어떤 벽을 최초의 어떤 뮤지션도 마이클 잭슨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했었지만 또 어떤 지금에 와서 재평가되고 꼭 죽음으로써 자기의 어떤 네. 어떤 명성과 또 어떤 자기의 진실을 이제서야 찾게 돼서라도 조금 네. 좀 다행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1: 맞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우리에게는 선물이었어요.
0: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우리나라에도 네. 참 많은 인연이 있어요.
1: 그렇죠. 공연도 몇 번
0: 공연도 했었고요.
1: 네.
0: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 곧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었고요.
1: 네.
0: 우리나라 그 비빔밥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전주 비빔밥.
1: 그렇구나.
0: 예.
1: 예.
0: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2.5톤 트럭의 분량의 장난감을 보육원이나 이런 데 기증도 했었고요.
1: 기부하고.
0: 또 심장병 어린이의 전액 치료비를 또 대기도 했었고요.
1: 좋은 일 참 많이 했어요.
0: 그리고 살아생전에서 이 분단국가의 남북한 현실에 대해서
1: 네.
0: 굉장히 많은 아파요. 공감을 했었고요. 또 음악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 영화 중에 이 마이클 참 저는 감동적으로 봤고 울고 예.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의 여운이 남았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또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세상이 너무나도 주고 이렇게 간 게 많은데 마이클 잭슨에게 우리 세상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렇게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찹찹한 그런 여운도 있었습니다.
0: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1: 네.
0: 마이클 잭슨이 어떤 우리 지금 케이팝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1: 음흠.
0: 그 케이팝 문화에 어떤 초석이 되지 않았을까. 그 마이클 잭슨의 어떤 칼군무가
1: 네.
0: 지금 어떤 케이팝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줬고요.
1: BTS가?
0: 예, 그렇죠. 그리고
1: BTS의.
0: 퍼포먼스 중심.
1: 네.
0: 예전까지는 음악 중심이었지 어떤 뮤직비디오나 보여주는 어떤 퍼포먼스 중심이 아니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그걸 깼었고요. 그리고
1: 네.
0: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글로벌 팬덤 문화. 이런 것도 마이클 잭슨이 선구자 역할을 했었고요.
1: 그렇네요.
0: 그리고
1: 네.
0: 뮤직비디오의 스케일. 뮤직비디오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그 자넷 잭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둘이서 찍었던 뮤직비디오 스크림이
1: 네.
0: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 당시 때 700만 불을 들여서 만든 뮤직비디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더 눈여겨 좀 봐주시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아마 살아있을 때 마이클 잭슨이 사실 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 당시 때 50에 죽었어요.
1: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죠.
0: 지금 살아계시면 69인데
1: 그러니까요.
0: 지금 3일 후면요.
1: 네.
0: 사실은 마이클 잭슨 17 추모 기념일이에요.
1: 네.
0: 그게 2009년 6월 25일 날 사망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딱 3일 남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3일 그 됐을 때 추모 기념식이 요 가까운 포레스트 론 그랜데에 있는 그 묘지에서 메모리얼
1: 네.
0: 파크에서 지금 추모 기념식을 하고요.
1: 아,
0: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스타이거리 그 마이클 잭슨의 그 동판이 있잖아요. 네임 동판.
1: 네.
0: 거기에도 꽃다발과 촛불들이 매년 인산 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1: 그렇죠.
0: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마이클 영화 스케치를 하면서 또
0: 예.
1: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쫙 풀어주셨는데요. 참 고맙습니다.
0: 제가 이것도
1: 아주 알차게 만들어주셨네요. 네네네.
0: 제가 또 이 말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1: 네,
0: 제가
1: 말씀하세요.
0: 그 마이클 영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는데요. 참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1: 네.
0: 그 마이클 잭슨의 속편이 제작 결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고요.
1: 와.
0: 2027년 후반기에 개봉을 하게 돼 있는데요.
1: 네.
0: 거기에는 지금 1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1: 네.
0: 그 1990년도에서부터 2000년도 그 이후에 어떤 마이클 잭슨의 어떤 그 대리모 결혼 생활과 어떤 사적인 거 그리고 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나 어떤 가장 민감하고 어두웠던 시기의 얘기를 다 밝힐 예정으로.
1: 역시나 예. 제 2편이 속편이 나오는군요.
0: 예, 그래서 속편이 지금 제작 됐다고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0: 진짜. 예,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그 어두웠고 슬펐던 우리가 저도 그런 걸 한번 좀 느껴봤는데요.
1: 네.
0: 우리가 주변에서 누명이나 모함이나 어떤 그런 오해를 받아도 네. 얼마나 속상해요.
1: 아, 그럼요.
0: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오해와 누명과 시기 질투 그런 걸 모두 당했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이 어땠을까를 보면요.
1: 네.
0: 꼭 후편이 나와서 네. 속편이 나와서 마이클 잭슨의 그 힘들었던 그 시기 물론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1: 네.
0: 전 세계에 대해서 마이클 잭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1: 네.
0: 그런 자리가 꼭 그런 시간이
1: 좋겠습니다.
0: 됐으면 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예. 속편의 소식까지 전해주셨네요.
0: 예.
1: 페네시 잭슨이 존 블랑카를 소송 중에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요게 좀 잘 풀려가지고 좀 영화에도 좀 이 스토리가 좀 담겼으면 어떨까라는 예.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0: 예.
1: 데이천 씨 좋아하시는 마이클 잭슨 노래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0: 저는 가장 마이클 잭슨이 생전에
1: 네?
0: 가장 아꼈던 곡으로 Heal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 Heal the World를 네. 아마 그 Heal the World라는 그 파운데이션 자선 단체도 있고요.
1: 맞아요.
0: 마이클 잭슨이 39개 자선 단체를 죽어서도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 유언장에 그렇게 썼대요. 죽어서도 내 사후 재산의 20%는 자선 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1: 아.
0: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천사 같은
1: 그쵸.
0: 뮤지션이었는지를.
1: 맞아요. 이 노래 들으면 또 가슴이 뭉클합니다.
0: 그리고 저는 마이클 잭슨이 네. 슈퍼스타가 아닌
1: 네.
0: 휴먼스타라고 부르고 싶어요.
1: 휴먼스타. 멋진 말이네요.
0: 예, 예. 예.
1: 잠깐 들어볼게요.
0: 예.

0: 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죠.
1: The generations and to say we want to make it a better place for our children and our children's children so that they know it's a better world for them and think they can make it a better place.
0: 네, 마이클 잭슨의 힐든 월드 듣고 계십니다. There's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s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가사처럼 예, 전쟁, 빈곤, 소외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No need to cry. 들으셨겠지만 처음 부분에 아이들의 이 순수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그 부분 그리고 후반부의 웅장한 합창이 감동을 주는 그런 음악이에요. 끝으로 한 예, 말씀 예. 해주세요.
2: 예, 국경, 언어, 인종을 초월한 문화적 아이콘, 대중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뮤지션, 팝의 황제 마이클, 또 무대 바깥에서 가장 고독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팝의 황제라는 이름에 가려졌던 인간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뭐 저도 젊었을 때 참 좋아했던 뮤지션이었고 또 3일 후가 마이클 잭슨 추모 기념일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들었던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다시 한번 마이클 잭슨을 재조명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0: 아, 고맙습니다. 마무리 멘트까지 아주 감사해요.
2: 예.
0: 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자, 영화 마이클은 팝의 황자를 향한 찬사이자 완벽한 무대를 위해 자신을 던졌던 한 아티스트의 치열한 기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삶에 드리운 어두움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면서 비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가 남긴 음악과 열정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화려한 빛이 있는 반면에 혼자 감내해야 하는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힘겨운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더 나은 내일.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여기는 LA 코리아타운이고요. 현재 시간 10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햇살 좋은 토요일 오전 10시 이 시간 벌써 운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집에서 늦은 아침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벌써 주말 출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라디오를 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토요일 오전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보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젊을 때는 늘 앞만 보고 살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가끔은 뒤를 돌아보게 되네요. 아, 그땐 참 좋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 시절에 나는 참 순수했는데 이런 생각들 말이죠. 특히 6월은 부쩍 그런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봄은 지나갔고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 말이죠. 오늘은 한켠이 살짝 비어있는 계절. 오늘은 그 자리에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해서 좋은 노래들로 채워드릴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오빠죠? 이문세가 불러드립니다. 광화문 연가.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이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실까요? 노래 한 곡 들었는데요,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이문세님의 노래를 들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까지 우리 친구들 생각이 납니다. 아, 대학교 때 막 별거 아닌 일로 친구들과 밤새 술 마시고요, 막 쓸데없는 얘기로 막 진짜 여러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든 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돈도 없었고요, 차도 없었고, 집도 없었지만 참 많이 웃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왜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리운 걸까요? 아마 우리는 그때 시간이 아니라 그때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우리 사람이 생각나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명곡들을 많이 불러주신 가수죠. 김광석님이 불러드립니다. 제목은 그날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59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59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융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9: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0: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11: 라디오 서울.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2: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1: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2: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3: 99세까지 팔팔하게.
14: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은 김광석의 그날들이었습니다. LA나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한국에서 살 때는 몰랐던 것들이 미국에 와서는 참 소중해지더라고요. 동네 골목의 소음, 어렸을 때 그 소독차 냄새, 버스 정류장에서 오순도순 모여서 막 서로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그 마을 사람들, 또 김밥 한 줄에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6월 한국 장마철에 있는 그 습기 가득한 냄새까지 말이죠. 한국에서 있을 땐 굉장히 불편했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같은 이민자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개의 고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곳.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노래들은요, 그 두 개의 고향을 같이 연결해드리고 싶어서 선곡들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전의 과거를 소환해볼 노래는 또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다시 한번 김광석님을 소환해보겠습니다. 제목은 서른 즈음에.

0: 지금 들려드린 곡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습니다. 아,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오래간만에 우리 TK 알림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 비비안님도 들어와 계시고 응원의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멘트 끝나고 우리 TK 알림께서 신청하신 우리 서른도님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얀색 옷을 입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7시에 그 서른도 콘서트 진행을 하는데 좀 밝은 옷을 입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흰색 옷을 입었고요. 뭐 위에 자켓 하나 입을 거지 하지만 사실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맬까 아니면 좀 캐주얼하게 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르신들이 오시는 그런 콘서트이기 때문에 정장을 그대로 제대로 입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정장 반, 좀 캐주얼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 입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흰색 티셔츠에 자켓을 좀 입을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 1부만 진행을 합니다. 2부는 우리 오수연님의 건강 칼럼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또 바로 리허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11시에 끝나자마자 판타지 카지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6월 되면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못다 이룬 첫사랑 그리고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나죠. 부모님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늘 거기에 굳건히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진을 보니 우리보다 많이 나이를 드셔 계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문득 전화 한통 드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아마 부모님께는 온종일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큰 선물보다는 이렇게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번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면 꼭 한번 부모님께 전화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문자 말고 전화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TK님께서 신청하신 서른도님의 노래 제목은 뭘까요? 같이 가보시죠.
1: 바다가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0: 제가 잠시 다시 앞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서른도가 부릅니다. 나만의 여인.

지금 들려드린 노래 우리 TK 알림께서 신청하신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댓글에 올라오는 걸 보는데요. 가끔 저도 부모님 얘기를 꺼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안 좋은데 우리 비비아님도 조금은 마음이 적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벌써 200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됐네요. 그래가지고 늘 마음속에 남아있고 가끔씩 제 꿈속에 나오시곤 합니다. 아 그런데 참 이렇게 가끔은 정말 불러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제일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좀 조금 생각이 나신다면 꼭 오늘 전화 한 통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울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지금 나한테 있네. 우리 엄마 웃는 모습이 나한테 보이네 라고 말이죠.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심지어는 생각도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 몰랐던 부모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드는 순간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이해하는 순간이 어른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우리 어렸을 때 좀 속 많이 썩었을 때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부터라도 효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명곡을 소환해 볼까 합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선곡을 하는데요. 계속 김광석님이 걸리네요. 그래서 오늘 벌써 김광석님의 노래를 세 곡째 들려드리게 되네요.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유로.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TKR님, 비비안님, 또 코나님까지. 와, 아주 댓글 풍년입니다. 사실 유튜브 방송이 한동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진행을 좀 멍청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아, 멍청하게보다는 멍하니라고 바꾸겠습니다. 멍하니 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실시간 방송이 되고 또 원활하게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소통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요. 신청곡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을 들려드리기 전에 그 전람회 기억의 습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아, 우리 TKR님 선곡이 탁월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제가 바로바로 검색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에 온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미국에 와서 결혼한 게 잘한 것이다 또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 나는 미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 라고 하는 게 잘한 것일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자, 이민자분들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추억의 가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소라가 부릅니다. 바람이 분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제가 늘 노래 끝나면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아, 이 노래가 어디서 들었었는데 노래는 알고 가사를 다 알아요. 근데 제목과 가수 이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노래 끝나고 나면 가수 이름과 제목을 말씀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비비아님께서 선곡이 너무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진짜 선곡이 좋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곡이 정말 어렵거든요. 선곡이 잘 되면 그때 어떠한 멘트를 할지가 결정이 나는데 이 노래 선곡이 잘 안 되면 어떤 멘트를 해도 이게 노래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힘이 나고요. 노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제가 DJ를 안 할 때는요 부르기 좋은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전부터 듣기 좋은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DJ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은 같이 들으면 행복한 노래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행복의 기준도 바뀐다 그래요. 20대는 성공이 행복이었고, 30대는 돈이 행복이었고, 40대는 가족의 행복이었고, 50대에는 아무 탈 없는 하루가 행복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프지 않고 가족이 건강하고 좋은 음악 한 곡 들을 수 있는 하루라면 사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늘 즐겁고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토요일 오전에 또 같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주말이 제일 가장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말 명곡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양희은이 들려드립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3: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3: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여러분께서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일부를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들려드린 곡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였습니다. 아, 이 노래가 TK알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래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정말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참 고마운 것이라고요. 만약 그리운 사람이 있었다는 건 한때 정말 사랑했다는 뜻이고요. 소중한 추억이 있었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그리움을 슬픔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그 사람을 만났던 것, 그 시간을 살았던 것, 그런 추억을 가졌던 것,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추억을 가진 감사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또 하나의 진짜 추억의 노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스럽게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봤더니 진짜 명곡이더라고요. 한명은 이봄용이 부릅니다. 꿈의 대화.

저희 토요일이 좋아 가족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4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와 함께합니다.

지금 들려드린 노래 한명훈 이범용 1980년 대학가요제 수상곡입니다. 제목은 꿈의 대화였습니다. 아 너무들 즐거워해 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렇게 벌써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요 옛 친구도 만나고 첫사랑도 만나고 젊은 시절에 나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났습니다. 추억이라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지만 결국은 오늘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케빈의 토요일 조합 가족 여러분, 오늘 오후에는 보고 싶은 사람에게 꼭 한번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보고 싶은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연락을 기다릴지 모르니까요. 문자나 전화로 잘 지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꼭 한번 오늘 오후에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 많았다고요. LA의 눈부신 6월 하늘 아래 우리 애청자분들의 주말이 편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54분 50초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 순간.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주 10시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김이었습니다.사실 제가 원래 2부까지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콘서트 관계로 저는 1부만 마치고 저는 빨리 판타지 카지노로 가겠습니다. 2부는 우리 다른 멋진 코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1부 마지막 곡 도시의 그림자가 부릅니다. 제목은 이 어둠의 슬픔.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갑니다. 주말 행복하십시오.

0: 마사지 제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1: 너무너무 좋습니다.
2: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0: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3: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0: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그 호탕한 특유의 웃음으로 주변 사람까지 웃게 만드는 배우 전원주 씨 다들 아시죠? 87세인 전원주 씨 안타깝지만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본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아, 웃음이 보약이라는데 웃음마저도 치매 앞에서는 좀 힘을 못 쓰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먹는 달걀, 달걀만 잘 챙겨 먹어도 치매 발생 가능성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로마 린다 대 연구진이 약 4만 명의 성인을 15년에 걸쳐서 관찰했습니다. 꽤 꾸준히 추적 관찰했는데 달걀을 전혀 먹지 않은 사람보다 한 달에 한두 번만 먹는 사람일지라도 치매 위험이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취 빈도를 주 2회, 4회 정도로 늘리면 위험 감소폭은 더 높아졌고요. 주 5회 이상 먹는 경우 보통 우리겠죠? 하루에 하나 이상 정도는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27%까지 치매 발생 위험이 낮아졌습니다. 네, 비슷한 결과는 핀란드의 한 대학 연구진으로부터도 나왔습니다. 40대부터 60대 사이 남성 2,500여 명을 평균 22년 동안 역시 장기 추적 조사했습니다. 달걀과 인지 질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것이고요. 달걀을 꾸준히 먹으면 39%나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했습니다. 네, 바로 달걀에는 콜린 그리고 비타민 B12가 많은데 이게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콜린은 기억력과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죠. 아세틸콜린 생성에 기여하고 있고요. 비타민 B12 역시 인지 능력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네, 이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달걀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비교적 호불호도 적고 구하기도 쉽고 네,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달걀 많이 먹으면 좋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만병통치는 없습니다. 달걀이 치매를 다 해결해 주는 건 절대 아니겠죠. 자, 이 시간 통해서는요. 콜린과 비타민 B12라는 영양소가 우리 뇌 기능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식품을 또 영양제를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면서 체중 부담이 적어서 무릎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라도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이 자전거.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이 자전거만큼은 권장되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관절에 실리는 체중이 아무리 적어도 이 무릎이 잘못된 궤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호소하는 사람들 적지 않죠. 대부분은 아, 내가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그런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기 마련인데요. 이는 단순한 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무릎을 곧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운데 많은 경우 무릎을 양옆으로 쩍 벌린 채 그렇게 페달을 밟는 이른바 팔자 페달링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오히려 무릎을 금세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자, 자전거 페달은 360도 수직 원 운동을 하죠. 정면에서 봤을 때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에 가까운 궤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죠. 네, 무릎이 선로를 벗어나서 즉 바깥으로 벌어진 채 페달을 계속 밟는다면 무릎 주변 관절과 인대에 반복적인 부담이 가해지고요. 그래서 뻐근해지는 겁니다. 시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전근이 중요합니다. 바로 무릎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궤적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근육, 허벅지 안쪽에 붙어있는 내전근이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내전근을 탄탄하게 만드는 운동 두 가지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 아니면 작은 공도 괜찮습니다. 끼운 다음에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면서 5에서 10초 동안 조입니다. 이렇게 10번씩 2, 3세트 반복해줍니다. 자, 이번엔 누워서 하는 운동인데요.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운 뒤에 무릎 사이에 역시 가벼운 수건을 돌돌 말아 끼웁니다. 이 무릎 사이 수건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네, 허벅지 안쪽을 어느 정도 긴장시켜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역시 10회 정도씩 2, 3세트 반복합니다. 허벅지 안쪽이 긴장되는지 수시로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내전근을 키워주면 무릎 걱정하지 않고 자전거 신나게 탈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2: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3: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2: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3: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2: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4: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5: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이렇게라도 채소를 좀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아침에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래서 편해졌는지 몰라도 한 점심때까지는 부글부글 장이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콜드 샐러드를 드시는 게 별로 적합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양배추, 청경채 이런 걸 십자화과 채소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살짝 익혀 먹는 것이 두루두루 좋다고 합니다.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건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소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친 질감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생으로 먹으면 위벽이 좀 긁히는 느낌, 또 일부 채소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나 황화물 등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평소에 좀 있으신 분들은 생채소 섭취에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겠죠. 아마 이 샐러드 기분 좋게 먹었는데 속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장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태도 종종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티켓 좀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조리 방법을 살짝만 바꾸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되는데요. 바로 십자화과 채소 끓는 물에 10초 정도만 잠깐만 데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고이트로겐이 상당량 감소하고요. 섬유질도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참기름, 들기름,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오일을 소량 추가하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꼭 익혀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채소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아침마다 콜드 샐러드 한 접시 먹어줘야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것 같다는 분들, 그리고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섭취하셔도 되고요. 그러다 살짝 지겹다 싶으면 뭐 양배추, 청경채, 브로콜리 이런 거 살짝 데쳐서요. 여러분 좋아하는 오일과 함께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웜 샐러드, 색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숙면을 하기 위해서 멜라토닌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우 난 약까지는 좀 그래 뭐 다른 거 없을까? 그러면은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이 과일을 드셔보세요. 바로 체리입니다. 네, 체리가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천연 수면 보조 식품이다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멜라토닌 외에도 트립토판, 세로토닌 성분도 많이 있는데 이게 수면 호르몬 생성을 종합적으로 돕는답니다. 최근에 유럽 영양학 저널에도 발표된 연구를 보면은요, 일주일 동안 체리 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25분 더 길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이 제철인 체리, 조금 더 알아볼까요? 그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도 아주 좋은 거잖아요. 세포 산화를 막습니다. 염증이나 통풍 증상을 완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체리는 특히 통풍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이 제한이 많아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참 한정적인데 체리는 예외적으로 섭취가 권장되는 과일이다. 이렇게 의사들은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혈당관리 측면에서도 꽤 유리한데요. 혈당지수 GI라고 하죠.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고당 식품은 70 이상이니까 20이면 상당히 저당이라고 볼 수 있죠. 포도, 복숭아, 자두,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들의 당 지표도 한 40 정도니까요. 이보다도 크게 낮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적정 섭취량은 10알, 15알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살 때는 이보다 많이 사게 되잖아요. 남은 체리는 씻어서 물기를 닦고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한 뒤에 냉동 보관해 보세요.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건조 체리? 통조림 체리? 이것도 다 같은 체리? 아니죠? 자, 오늘은 천연 수면 보조 식품, 그리고 통풍, 당뇨 환자도 조금은 부담 가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체리를 만나봤습니다. 요즘 제철입니다. 많이 드세요.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최고 호텔 삼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0: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0: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네, 날씨와 상관없이 차가운 음료 즐기는 분들, 또 그 차가운 물 안에도 꼭 얼음을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정말 시원한 것 같은 그런 분들 계시죠? 약간의 습관일 수도 있고요. 또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운 거 사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바로 또 이 부분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 갖게 됩니다. 얼음에요, 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얼음, 그래서 깨끗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니요,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나 리스테리아 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리스테리아 균 증식을 돕습니다. 일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 참 무서운데요. 보통 차가운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들었는데 얼음에서요, 3일이 지나도 99% 생존합니다. 한 3주가 지난 뒤에도요, 반 정도는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역시 영하 20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답니다. 특히 얼음이 녹을 때도 참 잘 생긴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또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얼음은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마시고요. 전용 집게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타인의 손이 닿은 얼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얼음을 만드는 얼음틀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쉬지 않고 보통 계속 사용하잖아요. 이럴 때 균의 발생 속도가 커집니다. 자, 얼음틀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하자면 쌀뜨물을 이용해 보세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쌀뜨물에 얼음틀을 담가 놓으면 쌓인 때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고요. 또 쌀뜨물 속 녹말 성분이 얼룩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도 있어요. 뭐 물만 얼리지 않고 다른 것도 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래저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굵은 소금을 뿌려서 문지르거나 식초를 붓고 약 20분 뒤에 헹구는 방법도 좋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투명하게 보인다고 깨끗할 것 같은 얼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을 담는 틀 역시 마찬가지고요.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1: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다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할인. 또한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 빈대떡 무료 서비스.
1: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 등 온달의 대표 메뉴를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예약은 213-382-8844.
2: 213-382-8844. 팔가와 캔모어 코너. 온달 23주년 감사 이벤트.
3: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0: 다이어트 의약품의 신기원 위고비의 특허가 인도와 중국 등지에서 만료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게 되면 값싼 복제약, 즉 제너릭이 등장할 거고 투약을 고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쉽게 접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에 걸쳐서요.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다이어트 의약품이 어떤 과정으로 살을 빼주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어트 의약품들은 처음부터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것 아니었죠? 네, 이들의 역사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시작합니다. 당뇨병은 소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음식 속 영양분은 소화기관에서 포도당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된 다음에 혈액으로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것은 곧 혈당이 올랐음을 의미하고 혈당이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하는 호르몬이죠. 자,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이런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자, 인체에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오면 장은 자 우리가 잘 아는 GLP-1, GIP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합니다. 과학자들은요. 인크레틴이라고 통칭되는 이 호르몬들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당뇨병 치료제는 췌장에 직접 작용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했는데 그러면 혈당이 낮을 때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환자가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크레틴을 모방해서 뭔가를 만들면 더 안전한 차세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임상실험에 돌입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환자들에게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목적한 바와는 전혀 다른 거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자,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작동하나 이 얘기는요, 내일 이어집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입자헛이 매각된다는 소식 어제 하루 종일 뉴스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결국 매출 부진 때문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더 추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고비, 마온자루 같은 다이어트 약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열풍이 불 수 있었을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다이어트 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됩니다. 자,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호르몬으로 약을 만들었고 임상실험을 돌입했는데 이 치료제를 맞은 환자들에게서 식욕감퇴, 체중감소라는 부작용이 공통으로 관찰됐다라는 말까지 전해드렸었죠. 바로 이 호르몬들의 숨겨진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GIP, 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촉진 폴리펩타이드입니다. 이 호르몬들은요, 인슐린 분비뿐이 아니라 뇌의 식욕조절 중추에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고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까지도 보여준 것이죠. 이뿐이 아니라 위장 활동을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또 인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하는 등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 호르몬 다이어트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급격한 방향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GLP-1 기능을 모방한 위고비가 먼저 만들어졌고요. 이후에 GLP-1과 GIP의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도록 개발된 게 바로 마운자루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뇨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제로 임상 실험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네, 역시 놀라웠습니다. 절반 이상에서 20%의 체중 감소가 나타났고요. 물론 메스꺼미나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할 때 식사를 줄이게 되면 경험하는 증상들과 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경구용이 아니었습니다. 번거롭지만 피하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됐습니다. 내일 계속되겠습니다.
1: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먹는 약 스타틴인데요. 이 약을 복용한 노년층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쇠에 빠질 위험이 낮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자, 노쇠 이게 뭔지, 근력과 체중, 활력이 함께 떨어지면서 낙상에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지기 쉬운 상태를 말합니다. 고령기 입원과 요양도 사망 위험까지 키우는 핵심 신호로 꼽힐 수 있는데요. 뭐 최근 한국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느는 만큼 이 노쇠를 늦추는 일,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약 스타틴으로 돌아와서요. 연구 대상자들은 분석을 시작할 때 모두 노쇠하지 않았고요. 스타틴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29만 700여 명이 추적 기간 동안 스타틴을 새로 시작했고요. 연구진은 심장병, 암 등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뒤에도 이 스타틴 복용군의 노쇠 위험이 비복용군보다 24% 낮게 유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4%면 정말 유의미한 비율인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이 스타틴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항염 효과를 지닌다,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이 항염 작용이 생물학적 노화와 기능 저하 과정을 늦추는 데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까지 실렸는데요. 다만 이 결과를 스타틴이란 약은 노쇠를 무조건 막아 이렇게 인과관계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좀 이르죠.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노쇠를 막는 약이야? 아, 그럼 나 먹어야지 하면서 임의로 시작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또 복용하던 것을 임의로 끊는 것도 금물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젊은 시절 병원도 별로 안 가보고 약도 뭐 가끔 소화제 정도 이렇게 먹는 게 전부였던 중년이 어느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을 받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면 네,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근력은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생존하고 맞닿아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중년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늘리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몸이 뻐근한데 이거 계속해도 되는 거야? 일주일에 몇 번이 꼭 필요한 근력 운동일까? 단백질 음식은 어떤 걸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 하버드대 연구팀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인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운동 시간을 2년마다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근력 운동 무작정 많이 한다고 건강에 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의 근력 운동 시간은 일주일에 3, 4회, 한 번에 30분 정도, 이게 최적이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할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물론 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또 한국인,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강도, 빈도, 세트와 반복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잘 구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세 가지 요소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력, 휴식, 그리고 영양입니다. 네,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고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 킬로그램당 1g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한 단백질 양을 3끼 정도 나눠서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죠. 공장에서 만든 보충제보다는 자연 음식이 안전하고 좋을 겁니다. 바디빌딩 대회 나갈 거 절대 아니니까요. 근육이 망가질 정도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무리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일상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은 라디오 서울 AM 1650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1: 달러, 유로, 엔화 등의 실시간 환율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LA와 서울의 실시간 날씨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스페이스X 8가지 주요 종목의 주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0: 파워볼, 메가미니언스, 캘리포니아 슈퍼로또 플러스 당첨번호를 바로 보실 수 있는 복권 정보도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1: 캘리포니아 평균과 전국 평균 가스 가격, 내 주변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링크도 준비되어 있고 LA공항 실시간 출도착 현황과 항공사별 바로 가기도 제공됩니다. 소득이나 시민권에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캘리포니아 메디컬 안내 페이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0: 또 하나, 라디오 서울이 미주 한인 언론사 최초로 AI 뉴스 챗봇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기사를 바탕으로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AI 도우미, 지금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어제 자전거 올바로 타기 위한 정보 드렸었는데 마침 오늘이 세계 자전거의 날입니다. 네, 무릎 벌어지지 않게 일자로 타기 위해서는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따른 간단한 운동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작은 공이나 수건이 꼭 필요한데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지만 우리 몸엔 꼭 필요한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팔굽혀펴기입니다. 이 팔굽혀펴기 능력으로 남성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최근 하버드대 연구진이 수행한 관련 연구 내용을 보면은요, 팔굽혀펴기 수행 능력과 심혈관 질환 위험 사이에는 아주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11회 이상 수행이 가능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10회 이하 그룹 대비 위험도가 약 64%나 낮았고요. 21회 이상 수행 가능한 경우에는 약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팔굽혀펴기 뭐 40회, 50회 거뜬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이 최대 96%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연구진은요, 팔굽혀펴기 횟수가 단순한 근력 수준을 넘어서 전반적인 심폐 기능과 또 신체 컨디션을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반복 수행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체질량 지수가 비교적 낮았고요, 혈압 수치도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상적인 활동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심장 건강 측면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연구는요, 다만 제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중년 남성이었는데 소방관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체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점, 그리고 여성에게도 그럼 이 같은 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아직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중년 남성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 상태를 아주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 팔굽혀펴기. 어떤 특정 근육 키우기가 아니고요, 전신 운동이 되는 팔굽혀펴기는 특히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시간 많이 안 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안 하면 손해겠죠?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 더워지면서 주방에서 반갑지 않은 손님을 보게 됩니다. 초파리요. 네, 과일을 잠시 꺼내두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만 방치해도 금세 초파리들이 몰려듭니다. 워낙 작은 곤충이라 뭐 반갑지는 않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번식입니다. 번식 속도가 워낙 빨라서요. 초파리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수백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싱크대 배수구, 과일 보관 장소 등에 알을 낳게 되면 순식간에 개체수가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자, 과일이나 채소, 음식물 쓰레기 등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발생하는 냄새를 따라서 모여드는 초파리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서 네, 초파리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문다거나 독성 물질을 함유한 곤충은 아닙니다. 다만 음식을 통해 미생물이나 오염물질을 옮길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파리가 보인다면 그 초파리만 잡는 데 그치지 말고 사실 알과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성충 초파리를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붕산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살충제나 세정제 등에 사용되는 붕산. 그래서요, 뭐 살충제 그때그때 뿌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붕산에 설탕물 등에 섞어서 키친타월에 스며들게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일 씨앗 자체를 붕사가 녹은 물에 담갔다가 버리면 네, 아예 원천적으로 애벌레 발생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벌레나 번데기가 생겼다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배수구나 음식물 쓰레기통 주변에 끓는 물을 붓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대표적입니다. 아니면 뭐 구강청결제, 소독용 알코올, 비눗물까지도 이 초파리의 호흡 기능을 방해하거나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결국 생존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초파리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좀 잘 관리해야 될 텐데요. 일단 파인애플 같은 거 가져오자마자 조금 귀찮습니다만 빨리 껍질 제거해서 냉장고 속으로 쏙.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사와서 푹 익을 때까지 방치되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여름철 장보기는요,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1: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9919, 65788-9919.
2: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보세요.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와 풍성한 제품으로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네, 2부 영당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에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차기 당권을 두고 당이 분열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만 없었다. 이런 이유일까요? 이와 관련해 당내외 여러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 중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7: 아, 예. 아이, 그럼 아재개 그렇게 하고 하세요.
6: 아침에 PD님한테 혼났어요.
7: 네.
6: 저 의원님하고 이제 네. 방송한 게 6년 전에.
7: 맞아요.
6: 아이고. 의원님 배지 다시기 전에.
7: 맞아요, 맞아요.
6: SBS에서 방송한
7: 기억하시는구나.
6: 네, 처음이라서 네. 너무 반갑고.
7: 아니, 근데 그때보다 뭐 그때도 유명하셨지만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감히 가까이 아이고, 갈 수가 없는데.
6: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당내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정말 많은데
7: 예.
6: 의원님께 많이 좀 여쭤볼게요.
7: 네, 알겠습니다.
6: 뭐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1일 날 만나시잖아요. 어떤 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7: 이제 바깥으로 말씀하시기에는 뭐 만나야 할 시점이 왔으니 만난다고 하시긴 할 테지만
6: 네.
7: 모든 정치가 맥락을 읽는 거니까요.
6: 맞아요.
7: 어쨌든 지금 당이 너무 걱정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 분란이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릴 지경까지 간 것 같거든요.
6: 네.
7: 이제 누군가는 나서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당내에서 소위 이제 어른이라고 하실 만한 분들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면 저한테도 막 물어보세요.
6: 아,
7: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결국은 두 분이 좀 만나심으로 인해서 지금의 국면을 좀 안정시키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6: 결국에는 전당대회 앞두고 뭐 당내 갈등이 심해지니까 두 만남으로서
7: 네.
6: 당내 갈등을 봉합한다, 자제시킨다 그런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7: 아무래도요.
6: 예. 그러면은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7: 네.
6: 진짜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 당내 갈등 심합니까?
7: 없어요.
6: 없어요?
7: 아니 친문이 누구예요?
6: 고민정 의원님.
7: 저요? 저는 저에게 물으신다면
6: 네.
7: 제가 이제 야당 시절에는 우리 당 제대로 가야 된다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6: 네.
7: 그건 야당이니까요. 그러나 여당은 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6: 네.
7: 우리 정치권이 정당이 선거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껏 대통령을 만들어놨는데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상황과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면 못하러 정권 잡았습니까? 네.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초반에는 소수 여당이었고 후반에 이제 다수 그렇죠.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반기 시절에만 제가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오. 뭐 하나 할 수가 없고 네. 국정을 운영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진짜 너무 답답해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국회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고 누구보다 추진력이 강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신데 네. 너무 입법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에 대한 그 답답함은 당내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개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6: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 선언하고 나서 첫 네. 번째 행보가 문재인 대통령 이 책방으로 네. 도서전 하는데 거기 방문했어요.
7: 네.
6: 별뜻 없이 반겨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 만나주신 겁니까? 아니 뭐 아우 네. 나 전당대 개입하기 싫어. 난 누구 편 드는 거 싫어. 그런 이미지 보여주기 싫어. 그냥 안 만나줄래. 오더라 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7: 오지 마 하면은 오지 않습니까?
6: 아 그래도.
7: 예를 들어서 네. 열린 공간이잖아요.
6: 네.
7: 그래서 그거는 뭐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네. 다만 그 오전에 이미 기사가 났고 네. 기사가 나기 전에 몇몇 기자들이 저한테 확인 요청을 하더라고요. 오, 네. 그 얘기는 누군가는 거기 기자에게 얘기를 해줬겠죠. 뭐 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무엇이든지 간에 의도가 읽히면 감동은 없죠.
6: 네.
7: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나 당원들이 보는 시선은 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6: 만약에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 옆에 계신 참모라면 상의를 해요. 아유 정청래 전 대표가 온다는데 만나줘야 되나 안 만나줘야 되나 뭐라고 하시겠어요?
7: 저는 안 만나는 게 맞죠.
6: 그래요?
7: 예.
6: 왜요?
7: 왜냐하면 지금 당권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누구는 네.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러면 몇 분을 만났냐 밥을 먹었냐 술을 먹었냐 무슨 얘기를 나눴냐 이런 것들로 다시 또 논란이 맞아요. 될 수밖에 네. 없고 그거를 의도해서 정치를 하실 거면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오해를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냥 온다는데 그 뭐 어떻게 할까?
6: 저같이 이제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7: 예.
6: 문재인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지지 선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해석해야 된다 막 그렇게
7: 하고 싶으신 거겠지.
6: 네. 그런데 또 네. 유시민 전 장관이나 탁현민 씨 같은 경우도 또 문재인 대통령 방문
7: 네.
6: 했잖아요.
7: 아니 그것도
6: 이게 유시민 이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를 세게 밀고 있잖아요.
7: 아니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탁현민 교수 같은 경우는 그 평산 책방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 유튜브로 벌써 한참 전부터 그 진행을 해왔어요.
6: 네.
7: 그래서 그 평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대통령과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했고요.
6: 네.
7: 그리고 국제도서전은 대통령께서 올해 처음으로 간 게 아니라 작년에도 갔고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진작부터 진행하고 있는 탁현민 교수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6: 유시민 전 장관은?
7: 이제 그분은 왜 저 섭외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제가 유튜브를 다 보지 않아서
6: 네.
7: 어떤 자격인지는 모르겠으나
6: 네.
7: 지금 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뭐 내로라 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니까
6: 네.
7: 충분히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6: 그런데 유시민 전 장관이 최근 행보가
7: 네.
6: 뭐 노무현재단 상임 고문직도 내려놓으면서 본인의 비평 활동 재단에 겪을 어려움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들이 네.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 결국에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상당히 좀 공격을 하고 정청래 대표를 당대표 에이. 만들겠다. 이렇게 에이. 지금
7: 그렇게 말했다고요?
6: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7: 네.
6: 지금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7: 그래서
6: 내가 비평하는 거는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감 과잉이다. 그리고 현재 여권의 분란은 촉법 평론가들 그리고 용역 평론가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7: 그래요?
6: 세게 얘기한 거잖아요.
7: 그거는 제가 들어봐야 이제 확인이 돼야지
6: 오늘
7: 되니까.
6: 저녁에 들어보십시오.
7: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밀겠다 뭐 이랬습니까?
6: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7: 봐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6: 일단 아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7: 일단 나눠서 본다면 네, 네. 그 당권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건 네.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하는 건데, 네. 그 저는 오히려 예전에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제가 주로 많이 주창했었죠. 네. 그러나 여당 시절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루트가 일단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는 뭐 당내 인사는 아니어서 그런 루트가 마땅치 않다고 말씀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당에 있는 뭐 사람들로서는 최대한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6: 네.
7: 그거는 대통령을 모셔봤던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을 다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렇죠. 당의 존폐 이유입니다.
6: 그럼요.
7: 예, 그래야 이재명이든 문재인이든 고민정이든 누구든 모두 다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자고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6: 네.
7: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일 답답한 건 자꾸 누구를 지키자 살리자 하는데 지금 코스피 9천 뒤에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을 위한 사람. 예.
6: 네.
7: 거기 그 사람들을 살리자고 서로 경쟁을 해도 현찬을 판입니다.
6: 네.
7: 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의 싸움에 인상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거든요.
6: 네.
7: 자꾸 너희들을 위해서 지키려고 싸우지 말고 우리를 좀 지키려고 싸워라.
6: 네.
7: 왜 그것은 쳐다보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6: 그러니까 아니 유시민 그래서 전 장관이
7: 그래서 그분도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그런 과정 중에 당이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것을 비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부가 정한 정책이 그들을 그 국민들을 살려내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그거는 국민 편에 서서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6: 네.
7: 그러나 이 비판이 저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6: 네.
7: 누군가는 진심 어리게 얘기를 해줘야 아 그건 정말 잘못됐구나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제가 이제 코스피 9천 뒤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좀 세게 페북에 썼는데
6: 네, 네.
7: 하고 이제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직접 말씀하시죠.
6: 맞아요.
7: 물론 뭐 제 글을 보고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이런 그 절규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가닿지 않으면 때로는 정치인들이 얘기해서 우리 정부여도 가닿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역할인 것인데
6: 네.
7: 그렇지 않고 매번 사사건건 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힘 빠져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6: 없죠. 근데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7: 네.
6: 민주당 진보 진영의 대형 스피커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7: 네.
6: 이런 분들이 전당대회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는 정청래를 당대표로 만들겠어라고 실질적으로 선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7: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6: 아니 왜냐면은 그 방송에서 어제 김어준 씨가 내가 이제 유시민 씨랑 녹화를 했는데
7: 네.
6: 너무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통편집 해준다고 했더니 유시민 씨가 아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다 내보내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좀 귀에 들어오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청래를 밀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7: 네.
6: 진보 진영의 외부의 대형 스피커들이 전당대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7: 그러게요.
6: 직접적인 개입이거든요, 이건.
7: 일단 오늘 방송을 좀 들어보고요. 저도 이제 카더라로 전해들은 것이니까
6: 네.
7: 왜냐하면 정치인이 뭐라 말했는데 거기에서 일부분만 떼져서 언론 기사 되는 게 너무 많죠. 저
6: 네.
7: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6: 네.
7: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을 좀 봐야지 제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그냥 모습만 보더라도
7: 네.
6: 김어준 씨나 유시민 전 장관의 행보는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7: 뭐건 자유죠, 뭐.
6: 자유예요.
7: 예.
6: 근데
7: 그거에
6: 그런
7: 영향을
6: 때문에.
7: 받는 민주당이 약한 거 아닙니까?
6: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진영 자체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7: 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번 선거할 때마다 이번 저는 지방선거 결과도 보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 본인들께서 다 상의해서 투표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 있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저희한테는 뼈아프지만 그게 저희 민주당 당원들에게도 분명 있고 제가 지난 전당대회 했을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네. 원사이드하게 한쪽에만 다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당이 정말 분열로 정말 쪼개질 지경까지 가는 거를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진 않더라고요. 네.
6: 전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사퇴 네. 글을 또 딴지 게시판에 좀 올렸잖아요. 본인은 민심의 척도가 딴질보라고 얘기도 했고 이것은 또 어떻게 판단하세요?
7: 민심의 척도는 네. 국민이어야 하죠. 네. 그러나 그분의 그 행위 자체를 옳고 그르다고 제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유튜브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흔들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리고 뭐 후원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자기의 소견을 또 밝힐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네. 여러 장점들이 있지만 그만큼의 후과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치인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6: 네. 어제 보면은 또 김민석 네. 총리라든지 정청래 전 대표 다 호남에 가셨거든요. 네. 호남을 되게 자주 방문하시고 거의 행사만 있으면 가서 뭐 당원들이나 네. 지지층을 만나세요. 이건 어쨌든 그쪽 지역에 한 30%의 권리당원이 있으니까 득표 활동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7: 아니요.
6: 아니에요? 뭐예요, 네. 그럼?
7: 이번 호남 선거는 네. 당내 상처와 갈등이 너무 많이 남겨진 선거였습니다. 지방선거의 결과가.
6: 아, 전북도시다 전남도시다.
7: 네, 네. 그러니까 공천 과정도 그렇고 그 결과도 그렇고 네. 당연히 오히려 그 당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호남에 가서 호남 당원들의 마음을 추스르고 어루만져 주시는 행보는 저는 오히려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그럼 이번 지선에서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평택에는 안 가고 호남 뭐에만 집중적으로 뭐 유세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뭐 하정우 수석한테도 뭐 처음에 개소식 때만 가고 안 가고 네. 그렇게 지원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평가도 있잖아요.
7: 감론을박이 있는데요. 네. 지나 보면은 결국 다 결과론이더라고요. 결과가 좋으면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된 거야 이러고
6: 결과론적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럼
7: 안 되니까는 그래서 안 된 거야. 네. 이제 각 캠프별로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요청들이 있었을 거고요. 일단 네.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예를 들어서 캠프에서 오지 말아 주십시오 해서 안 간 건데. 네. 지도부가 안 가서 안 됐다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6: 근데 김용남 의원이 오지 말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와달라고 계속 했다는 것 같은데.
7: 아 그래요? 네. 그랬음에도 안 갔다면 왜
6: 안 모른 척 하세요.
7: 난 모르죠. 내가 지도부 있지 않으니까.
6: 그 정철은 네. 대표가 사퇴 선언하면서 네. 계속 뭐 친문 친노의 적통이다. 난 노사모였다. 막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7: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면 네. 그게 읽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를 나서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하죠.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민주당의 적통은 그러니까 소위 약한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의 적통이죠. 그 시대의 상황과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노무현이란 분이 나타나신 거고 문재인이란 분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재명이란 분이 나타나서 민주당의 적통과 이 전통성을 이어가는 것이지 네.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지금 오히려 저희는 민주당의 이 적통에 대한 싸움을 할 거면 누가 더 민주당스러운 정책과 그 방법들로 민주당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네. 지금 보세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혹은 금융자산 그 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누가 핏대에 올리면서 얘기합니까? 네. 물론 검찰개혁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과연 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표출했던 그 민심들이 검찰개혁 하나만 해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 괜찮아, 다 오케이야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어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8: 네.
7: 격차가 이 그 대한민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금융으로 인해서.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아우성인 거 아닙니까?
8: 네.
7: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2030 세대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극우화돼 있다, 보수화돼 있다, 어쩔 수 없다? 저는 그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8: 네.
7: 이 우리한테서 돌아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젊은 층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치 정당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6: 처음 뵀을 때는 그냥 정치 지망생이셨는데 지금 6년 되셨죠? 배지 다신지 6년 차. 뭐 진영과 국민과 세대를 걱정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되게 많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도 이번 전당대회 때 나가가지고 내가 지도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계십니까?
7: 고민하고 있습니다.
6: 이름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7: 아니에요.
6: 아니에요?
7: 네. 뭐
6: 고민의 포인트는 뭐예요? 그러면?
7: 고민이 제 전문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당이 봐야 될 지점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8: 네.
7: 제가 꿈꾸는 민주당은 막 당원 주권 그리고 당원이 주인인 정당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도 그렇고 다 하는데요. 전 그 말이 참 그래요. 슬퍼요.
8: 네.
7: 국민 모두의 정당이어야죠. 저는
8: 그렇죠.
7: 그 민주당이 맞아요. 모두의 정당이 되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8: 네.
7: 그 안에서 100%를 다 채워갈 수 없으니 60%, 70%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 저 부동산 문제가 안 잡힌다. 결국은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치열하게 논박해야죠. 그리고 공급 문제 해결하려면 저는 그래요. 서초동에 있는 대법 대검 왜 지방으로 못 내려보냅니까?
6: 맞아요.
7: 과감하게 그 내려보내서 그 땅에다 집 짓자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됐든 20%가 됐든 청년주택 짓는 겁니다.
8: 오.
7: 예, 네. 이제는 저렇게까지 해도 돼? 할 정도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정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386들에게 책임을 묻는다기보단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장의 성과를 받으셨던 그분들께서 이제는 좀 옆을 돌아보십사라는 절규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시그널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계속해서 안으로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그래서 정권을 다시 빼앗긴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8: 네.
7: 저는 그나마 지방선거를 통해서 진짜 아주 냉엄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우리가 놓치는 순간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그 대응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7: 네. 전 그 부분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6: 정청래 대표는 그럼 당대표로서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어요?
7: 불만 많죠.
6: 네.
7: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6: 그러니까요.
7: 제가 지도부 있지 않았기 때문에.
6: 네.
7: 그러나 언제까지 이럴 수만은 없지 않나.
8: 네.
7: 그리고 그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힘을 싣는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친명입니까? 사람 뭐 그렇게 해서 봐주시든지요. 이게 친명과 친문 이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8: 네.
7: 우리는 친국민이 돼야 됩니다.
8: 예,
7: 그래야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7: 네.
6: 저도 정치권에 30년 있었는데 좀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 이미 결심을 했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고민정 의원님께서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기자회견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고민정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진짜 고민의 산물이라면 의원님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다라고 오늘 인터뷰 네.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네요.
7: 아유, 그렇게 봐주신다면 진짜 감사드리고요.
6: 네.
7: 제가 언제까지 정치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끄럽게 정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만큼의 족적을 못 남길 수는 있겠죠. 능력이 네. 못 닿아서.
6: 네.
7: 그러나 최대한 할 때까지는 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로부터 받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6: 알겠습니다. 오늘 네. 아침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7: 네.
6: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7: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 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셨습니다.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0: 갑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11: 실종자는 5만 명이 넘는 와중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네요.
12: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의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기반 시설이 파손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이 카라카스와 라과이라, 미란다, 아라구야, 카라보보, 팔콘주 등에 위치한 응급병원 20여 곳도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3: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10: 네, 실종자는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또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고요.
12: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 수는 아직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맨손으로 구조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의 기관 시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의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과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엔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빠르게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이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4: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12: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과 에너지 마비가 병원 운용과 부상자 이송, 구호품 분매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주의 도로도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하늘길, 바닷길, 그리고 육로마저 막힌 정말 딱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0: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11: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6: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15: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10: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1: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17: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 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18: Incluyendo dos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s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17: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19: Solidaridad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17: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 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17: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10: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 목걸이와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의 책물을 저버리고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1: 대통령이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서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10: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1: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무력하기만 했던 검찰 모습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6개월 뒤쯤인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에게 명품 디올 가방을 건넸습니다.
23: 아이고 친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24: 아이고 그냥
22: 영상이 공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었고 최재형 목사는 분명한 청탁이 있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25: 이런 청탁과 관련된 통화 기록을 그 녹취물을 제출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청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22: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도 높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되려 아내가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습니다.
26: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는 문제고.
22: 검찰 역시 수사에 나섰지만 논란 끝에 결국 무혐의 처분했고 김건희 씨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에 나선 특검팀은 김 씨와 최재형 목사 모두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2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0: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건희 씨는 교도관 두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했습니다. 1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선고 내내 잠시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엔 미동 없이 고개를 숙인 김 씨는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가 영부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 등을 반환한 것도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는데
1: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0: 사실상 알선수재 최고형을 선고받은 김 씨 측은 재판부가 불리한 정황들만 확대 해석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2: 이 사건의 법정 체경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0: 반면 공소 사실 모두 유죄라는 결과를 받은 특검은 국민 법감정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선박을 공격한 건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기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1: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출입구 방향으로 향하던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 에버러블리호를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워싱턴 DC에서 보수 기독교 단체가 연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란이 아직 일부 군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에 4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 Iran, if we didn't do that, and we still have a fight.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Nobody saw it coming, and it hit a ship and did some damage. But you can't do that stuff.
1: 그러면서 이란의 선박 공격은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응에 나설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는 재앙이었다면서 이란에 현금 17억 달러를 제공해 이란이 미사일 개발에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난해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했을 거라면서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합의에 자신이 서명했다고 자평했습니다.
0: 네, 그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을 공격한 이유가 나왔습니까?
1: 선박 공격에 대한 이란 정부의 입장 발표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란 외무차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모호한 협의나 병행 항로, 이란의 연안국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이 보장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 과시를 위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We're still on the investigation of exactly what happened to the vessel. What I can confirm to you is that it was not contacting.
1: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주미 이스라엘 대사, 주미 레바논 대사와 함께 이 3자 협정 문서에 서명했는데요. 이미 국무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4: But we believe today is the first step in that journey. There is a lot of work ahead. We don't in any way underestimate the difficulty of the task ahead. But we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t, how vital it is.
1: 이번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시범구역 두 곳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군에 통제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번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 이행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헤즈볼라가 무장해제할 때까지 레바논 남부 안보구역에 계속 주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으로 고갈된 탄약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생산 확대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뉴욕

0: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방산업체 경영자들을 만나 생산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체들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란 전쟁의 여파로 미군의 무기고가 바닥나고 또 인도 태평양의 항공모함 전력도 공백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를 틈타 국지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타이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2년마다 미국 주도로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 하와이에서 5주간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미군 루즈벨트 항모를 필두로 30개국에서 함정 40척과 항공기 140대, 병력 2만 5천 명이 참가합니다.
2: An enhanced readiness of participating forces to promote maritime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in a free and open Indo-Pacific.
1: 미국과 일본은 규슈와 오키나와 일대에서 별도 훈련을 잇따라 벌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전쟁에 토마호크 미사일 1000발, 패트리엇 1200발 이상을 쓴 탓에 무기 고갈 상태입니다.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엔 다섯 달째 항모 한 척뿐입니다. 항모 세 척을 보유한 중국은 서태평양 원양 훈련과 타이완 해협 통과로 국지적 우위를 뽐냈습니다. 미국 중거리 순항 미사일 타이폰의 일본 배치엔 둥펑 17 발사 영상 공개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수륙 양용 전차 부대의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여주며 타이완 상륙 능력도 과시했습니다.
3: 解放军 始终 保持 高度 戒备 坚决 所败 任何 台独 妄动
1: 타이완도 미국에서 도입한 하이마스 실탄 사격과 즉시 전투 준비 훈련 등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지 학계는 미군의 공백을 틈타 중국이 타이완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 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 공급 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10% 가까이 폭락했다가 이틀에 걸쳐 9,000피 턱 밑까지 오른 코스피가 어제는 또 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를 보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 해 내려진 건수보다 올해 들어 6달간 내려진 횟수가 더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 위축 악영향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코스피가 외국인의 반도체주 차익 실현 움직임과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5.8% 급락해 8,400대로 밀려났습니다.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차례로 발동되는 급변동 장세가 재현됐습니다. 외국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3조 7천억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8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단기간 급등세와 반도체 쏠림, 비투,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지목됩니다. 올해 들어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9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치 기록 26번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뒤 발동 횟수는 11번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하반기 경제 5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꼽고 역자산 효과를 우려할 정도입니다.
5: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는 주가 조정 발생 시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가 하락 시의 소비 감소 효과가 주가 상승 시 소비 증가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1532원을 기록했습니다. 10원 7전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경기도 좋고 실업은 낮아지고 그런 반면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외의 다른 분야로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연준이 뭐 9월 달쯤에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 물가 상승 속에 한은도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요.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8: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9: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8: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10: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8: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의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1: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8: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7: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매매했다며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 간에도 주기 힘든 특혜를 준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미용실 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한다며 대가성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도대체 무엇을 증여하고 누구에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 매매했는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용실 이야기는 너무 선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며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무능과 부실이 드러난 선관위에 대해 여야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개헌으로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했고 야당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다른 해법, 어떤 속내인지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출범했지만 주요 증인들은 첫날 회의에 대부분 불출석했습니다.
12: 상임하고는 달라서 다 본인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1: 국정조사는 앞으로 2차 기관 보고와 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선관위 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관위 독립을 보장한 헌법을 개정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하고 국민 참정권 보호라는 위상에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등 선관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선관위원회 구성 방식 등을 변경하겠습니다.
14: 개헌 전이라도 법을 개정해 선관위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사무 전반을 사무처에 위임해왔던 방식을 바꿔 비상임인 선관위원장은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철한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3일 국조특위 1차 기간보고에서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7월 1일 2차 보고 전까지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15: 위철한 상임위원은 선거사무를 총괄하면서도 투표용지 50% 축소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 의뢰 근거도 무시했습니다.
14: 국민의힘은 또 여당과 선관위가 벌써 결론을 내린 듯 한 목소리로 개헌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마쳤을 뿐인데 개헌 카드로 자신들의 책임을 감추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여야의 해법 속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7: 김범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어제 잠실 개표소 봉쇄 현장에 방문했지만 신변 안전 우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사무처장이 어제 오전 9시쯤 개표소에 도착한 뒤 시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었지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경찰 측의 만류로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추가 방문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드론을 전력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까지 한국형 자폭 무인기는 물론 소형 자폭 드론 등을 대거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16: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이 러시아 전략 폭격기 기지를 타격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뒤이어 발생한 미-이란 전쟁에서도 이란제 드론은 종횡무진 전장을 누볐고 특히 미사일과의 섞어 쏘기 전술로 방공망 곳곳을 뚫었습니다. 두 전쟁을 거치면서 값싼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은 드론 경쟁에 뛰어든 상황.
17: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도파민 터지는 각종 이슈들, 일주일 내내 이어졌던 여야 대표의 사태에 관련된 논란들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 네. 윤희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3: 그 레이건 책 그 공개 방송 아시죠? 출판 기념회? 아,
4: 네. 북콘서트요?
3: 북콘서트. 예, 예, 예. 준비 잘 되세요?
4: 아,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네. 그냥 뭐 평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 위주로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까 해요.
3: 300여 분 정도.
4: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3: 한동훈 의원 나와요? 아, 오세요?
4: 한동훈 의원이 네. 영상을 길게 네. 만들어서 한 네. 2분 넘는 영상을 보내셨어요.
3: 아니, 윤희석 대변인이 하는데 나와야죠. 아니,
4: 다 만사를 활동하셔야 되니까.
3: 만사를 제쳐놓고 나와야죠.
4: 제 책입니다.
3: 변한 거 아니에요? 변한 거 네? 아니에요?
4: 아니, 그건 아닙니다.
3: 아, 근데 네. 저도 가야 되는데 저도 못 가서 죄송합니다. 아,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에서 올라온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3: 아유, 안 힘드세요?
5: 아유, 뭐. 힘듭니다.
3: 언제 이사하시는 거예요?
5: 8월 첫 주에.
3: 8월 첫 주에.
5: 예, 완전 이사합니다.
4: 아유,
5: 예.
4: 힘드시겠네.
3: 서울에?
5: 네, 여기 요 향동지구라고요.
3: 집 사서?
5: 아니요. 월세입니다, 월세.
3: 아, 예. 아이고. 서울 집값 너무 저도 경기도민이에요. 서울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 시민.
6: 네.
3: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3: 부러워요.
6: 아유. 무슨 말씀을요?
3: 그 저 윤희석 대변인님, 네. 우리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좀 봐왔잖아요.
6: 그렇죠.
3: 제가 그렇게 좀 가볍고 좀 진행을 웃기게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제가 잔디산업시찰을 갔는데 거기 샵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거기 사장님이 좀 막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저를 딱 붙잡고 장소장님 진짜 부탁이 하나 있대.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발 각 잡고 진중하게 한번 방송을 해달래요. 제가 이렇게 가볍습니까? 제가 진중하게 한번 해볼까요?
4: 아, 그분이 가벼워서 그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네. 워낙에 우리 정치 상황이 좀 엄중하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해달라는 생각을 하실 듯한데 네. 저는 지금의 방식이 장성철 소장님하고 어울린다고 봐요. 네.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네. 하시면.
3: 각 잡고.
4: 예, 그리고 하시나요? 잘 들려요. 오케이. 제가 라디오로 아침에 오면서 세 개를 다 돌아가면서 듣는데 네. 이런 진행 방식도 있어야 네. 또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또 생길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돌할 수 있는 어떤 인터뷰 내용도 잘 넘어가시는 것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3: 아우, 칭찬에 너무 감사해요. 진짜
4: 그러니까 명당이 됐잖아요.
3: 내가 잘하고 있나 막 어젯밤 잠이 안 오던데
4: 잘하고 계세요.
3: 윤희석 대변인님의 칭찬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정청래 당권 경쟁 서막. 아, 강수현 변호사님 네. 걱정 많으시죠. 어제 막 네. 사퇴한 이후에 정청래 대표 호남 바로 내려갔어요. 김민석 총리도 나도 질 수가 없다. 네. 똑같이 호남에 가셔가지고 여러 특별활동 하고 계시는데 본격 전쟁 시작 이렇게 봐야 되죠?
5: 그렇죠. 뭐 저는 계속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되었죠. 이제 출마할 거라고 예상해 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본인은 뭐 심사숙고 한다고 또 표현을 하시던데 뭐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싶고요. 본인 네. 입장에서는 네. 뭐 이제껏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 하나 가지고 쟁점을 이제 일원화시키는 모습이에요. 네. 본의 아니게 이제 1인 1표제는 처음부터 원래 쟁점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이끌어온 거였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는 대통령께서 만나서 또 직접 이제 풀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러니까 네. 이게 갑자기 전선이 흐지부지 되고 정청래 전 대표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선명성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명성 내세울 만한 장이 지금 닫히고 있어요. 네. 김현수 총리 전 예, 총리도 보안수권 폐지 그래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다 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 좀 무리수를 두시던데.
3: 무리수였어요?
5: 예, 그러니까 정성인 대표가 예, 보안수권
3: 이건 조금 있다 하고 네네네. 호남 방문에 대해서 좀.
5: 아 호남 방문 네. 예. 근데 호남에 있는 당심을 잡아야 네. 전체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다. 뭐 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지방선거 때부터 이미 공을 엄청 들였잖아요. 그렇죠. 정세현 대표가. 네. 근데도 아직까지 많이 불안해 보입니다. 네. 네, 많이 불안해 보이고 그렇죠. 이제 호남 민심에 관련된 이제 영상들이 많이 요새 올라오더라고요. 현지 네. 내려가서 이제 목소리 듣는 거기 보면 물론 이제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장면들 제가 많이 봤는데. 험해요, 굉장히.
3: 험해요?
5: 예. 키워드 하나, 이제 단 하나만 꼽자면 무능. 맞네. 무능하다, 도대체 대표로서.
3: 그래요?
5: 예, 그렇게 아주 혹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 세계와 거기는 또 다르니까 현장에서 아마 만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매우 쉽지 않아 보입니다.
3: 김한 기자님, 네. 그 정청래 대표가 진짜 뭐 출마하냐고 막 물어봐도 뭐 대답 안 해요. 우리는 출마를 안 해야 된다. 네. 안 할 거다.
7: 저는 여전히도 뭐 지금 뭐 출마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 없는데 저는 여전히도 출마하지 않을 시간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3: 꺾으세요.
7: 네, 편이어서
3: 한동훈 대표 때 생각을 좀 하세요.
7: 아, 저는 누구가 누구의 편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 상황을 설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3: 근데 부부가 끝까지 누가 이긴다고 얘기했습니까?
7: 저는 구도상 하정우 후보가 이긴다고 생각하죠.
3: 결국엔 누가 이겼습니까?
7: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4: 근데 예. 잘 보신 거예요 그때도.
7: 예.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3: 그 얘기하는 평론가가 예. 김한 기자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7: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 사퇴를 하고 바로 출마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다면 바로 출마 선언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출마 선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본인의 출마가 여전히도 어떤 걸림돌이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걸 본인도 의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기나 명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지지층의 분열 이런 거를 빼고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불출마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 전 이번 주말 지나야 된다고 봅니다.
3: 저는 김한 기자님의 예측이 맞기를 바래요.
7: 아니 저는 왜냐하면... 예측이 아니라 정치적인 순리에 대한 얘기죠.
3: 그렇죠. 똑같아요.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예, 뭐 저희 상대당이긴 하지만 여권이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극이라고 저는 누차 강조해 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정청래 대표가 의원이죠 이제 전 대표가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게 네. 상괴죠. 네. 그런데 보안수사권 관련한 김민석 총리의 언급에 대해서도 또 날석에 받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출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제 그렇죠. 일개 평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의 4선 의원 정도면 많잖아요. 그냥 의원 하나란 말입니다. 대표가 이제 아니고 그런데도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건 출마를 네. 전제로 하고 타이밍 보는 거지 네. 물리적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네. 출마를 안 한다. 물론 돌발 사태는 있을 수 있겠죠. 뭐가 발견됐다거나. 그런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좀 당황할 거예요. 막상 대표라는 자리에 물러나고 나니 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는 김민석 총리와 맞서야 한다는 아마 그 현실감은 많이 들 겁니다.
3: 딸기인 김호준과 유시민이 있는데. 안 무서워. 그럴 것 같은데요.
4: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점점 현실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이 왔다. 저도 정청래 의원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게 그렇게가 안 되겠구나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3: 그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에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어제 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어요. 뉴스토마토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올해로 지난 22일부터 23일 실시한 민주당 차기 대표 관련된 여론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정청래 전 대표 26.5, 송영길 의원 18.8, 김민석 총리가 46.1, 민주당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김한 기자님?
7: 그래서 제가 뭐 이번 주 내내 여러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1인 1 투표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당대표가 되려면. 하나는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서울 수도권 선거를 저간판으로 내가 이길 수 있겠다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공천권을 갖는 대표이기 때문에.
3: 다음번 총선에서?
7: 네.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뭐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대표,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그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청래 의원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거 실패한 거 아닌가?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호남 당원 투표는 대대로 보면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 별로 호남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너무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정선이 호남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남은 굉장히 전략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마땅치 않다라는 거는 다 공유하고 있는 정서라고 한다면 저는 1투표제로 가면 야 이번에는 바꿔야겠는데 이게 작용할 수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정치인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3: 그렇죠.
7: 네, 정청 대표랑 의원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데 한 트리플 나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그 내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뭐 한 몇 주째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너무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지층 사회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호도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마냐 가스라이팅해서 끌고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차고죠.
3: 차고 그 자체로. 예. 강승 변호사님. 네.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이지만 민심은 김민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읽혀지는 수치예요.
5: 그렇습니다.
3: 진짜 그럴까요? 아니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러잖아. 네. 자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권리당원의 민심은 달라.
5: 네.
3: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유리해. 막 이렇게 해석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5: 저도 실제로 이제 이 자리에서 권리당원의 투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의 권리당원의 전혀 다른 표의 결집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중요하지만.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전당대회가. 근데 가정이지만 한 달 넘게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싸운다. 네. 대립하고 네. 갈등하고 대통령의 국정은 계속 가려지고 네. 우리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치에서는 엄청 길잖아요.
3: 그렇죠.
5: 이 긴 시간 동안에 지금 모습 그대로 쭉 가면 이 갈등의 원인이 대통령이냐 정청래냐 이걸 따지게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구도라면 정청래 대표 전 대표를 탓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만드냐 이 국정을 본인이 연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길래 본인을 위해서 중요한 거지 국가를 차원에서는 이건 진짜 아닌 거 아니냐 갈수록 커질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클린 선거하겠다. 나는 이제 네거티브도 안 하고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툴 정치인이거든요.
3: 그렇죠.
5: 원툴이에요. 항상 적을 상정해놓고 공격하고 우리 편 철저히 결집시키고 그런 걸로 해왔기 때문에 뭐 본인은 짐짓 점잖은 척하면서 나 이재명 대통령과 하나야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돕는 사람들의 스피커들은 굉장히 험악하게 공격할 거라고요. 상대편들을. 그거를 한 달 이상 지켜볼 국민은 없다. 그래서 갈수록 저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3: 아, 이것과는 별개로 강재 네. 변호사님 그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했던 얘기들.
5: 네.
3: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난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가 잘할 거예요. 원팀 원보이스예요. 믿어요?
5: 아니요. 전혀 안 믿습니다.
3: 알았어요.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네. 이 여론조사가 정청래 대표가 이런 여론조사가 몇 번 더 반복이 되면 내가 나가봤자 안 되겠네. 그렇게 해서 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4: 접어서 얻을 것보다 네. 안 나가서 잃을 게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3: 그럴까요?
4: 이제는. 네, 너무 많이 오셨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3: 살려는 드릴게 이러면
4: 살려드린다는 얘기를 믿을 수 있는 환경조차 본인이 걷어찬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당선자는 나오겠죠.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 상황이 더 관심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상황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쨌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고
3: 네.
4: 결과에 따른 뭐 당선 유무는 갈리겠지만 그 이후에 그럼 다시 합쳐질 수 있겠느냐. 뭐 당적을 같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계속 뭔가 대통령의 남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을 한다든지
3: 네.
4: 그분 혼자만이 아니라 뒤에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갈등을 수습할 만한 네. 그러한 정치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긴다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그러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국민들은 보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당이니까요.
3: 네.
4: 그 부분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3: 네.
4: 이렇게 혼란이 지속됐을 때 국민들이 어디를 봐야 하느냐 네.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3: 그 어제 김민석 총리가 보안사건 완전 폐지 정부안 안 낼게요. 이거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4: 뭐 어떤 친명계 의원들은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3: 그래요?
4: 대통령은 대통령 정도 되는 지도자가 정청래 의원처럼 완전 폐지 이런 식으로 딱 1도 양단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김민석 총리가 했다고는 하는데 정치적으로 봐야 되겠죠. 김민석 총리가 물론 총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전당대회 나가신다는 분으로서의 총리와 그렇지 않은 총리가 똑같은 발표 내용을 발표했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들의 감정은 다를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도 국가행정을 1년 이상 통화해서 봤던 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정부 입장이라고 내면서 당에 넘긴 거잖아요. 네. 책임 회피 더하기 비겁하다. 네. 진짜로 저렇게 생각을 할까. 보안수사권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걸 행정을 해본 사람이라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근데 현실적으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니까 전당대회를 앞둔 후보자로서는 어쩔
4: 그러니까
3: 수 없는
4: 비겁하다는
3: 선택.
4: 거예요. 그럼 총리 떼고 얘기하든지 그 얘기입니다. 현직 총리로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강수영 변호사님, 네. 전 총리 전 대표의 반응도 상당히 좀 날카로워요. 네. 1년 동안 뭐 했어? 허송 생활 한 거 아니야? 왜 국회에다 떠넘겨? 이런 식으로 본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는데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날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5: 저,
3: 왜 그래요?
5: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
3: 누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5: 정청래 대표가요.
3: 정청래 대표가
5: 이 부분이 자신의 성명성을 드러내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로 계속해서 다뤄왔는데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그 성명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개혁을 진짜 성공하기 위한 에너지가 아니고 사람들을 격동시켜가지고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에 불과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떠한 숙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 문제점 자체를 진단을 안 한다. 아예.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조차 인식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옥신각신 얼마나 지금까지 그걸 쟁점화시켜서 싸웠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그러한데 우리 정부안 안 내겠다. 그 이제 정당에서 지금까지 숙고를 하라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3: 그렇죠.
5: 그러면 의원총회가 됐든 뭐 토론회가 됐든 정당은 그걸 결과물을 갖고 와야 돼요. 숙고의 결과물. 그걸 가져와 보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네. 실제로 미뤄진 것도 김민수 총리 언급에 따르면 당에서 요청해가지고 5월에 원래 하려던 걸 지금 미뤘다 이런 언급도 하잖아요. 그럼 정청래 대표는 지금부터는 의심을 받는 거예요. 속도전을 얘기하고 뭐 당장 지금 당장 이러지만 몸구성도 안 돼 있어. 할 수가 없는 걸 지금 당장 하재요.
3: 그러네요. 이상하다. 7월 17일 전까지 뭐 다 해버리자 네. 이렇게 얘기하던데.
5: 근데 그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폐지 플러스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뭐 정권 송실 할래 말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묶여져서 수술로 치면 종양을 제거한 뒤에 그 드레싱하고 봉합하고 이런 것까지가 의사가 해야 될 일인데 네. 나는 드러내기만 하겠다. 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책임 소재를 떠넘겨 뿐만 아니라 정당에서 그것까지 하라는 주문으로 보이고 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역으로 쉬죠. 나는 이거 할 건데 시행령 똑바로 하세요. 이거는 저는 맞아요. 굉장한 도전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입니다. 시행령령이라는 그러니까. 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대통령 나처럼 따라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요.
3: 계속 비판적이죠.
5: 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3: 김한 기자님,
7: 네.
3: 이게 김민석 총리도 어쨌든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본 거잖아요.
7: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네. 이 쟁점으로 끝내기를 하겠다라는 게 정청래 대표의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엿끝내기 이걸로.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뭐 네. 이런 수라고 보고 또 정청 대표가 이렇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뭐 방패와 창과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정청 대표의 계속 수가 여기가 급소야 내가 여기를 찔러야겠다라 이런 건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피로감이 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당 대표가 그 왜 그렇게 하냐 네. 좀 유연한 수를 김민석 총리가 그래도 뒀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말한 대로 7월 17일까지 못 끝내요. 지금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무슨 형사소송법이라도 있어야 이게 자기의 말하자면 깃발이 될 수 있는데 본인도 1년 넘게 대표를 해온 거잖아요. 대통령 이 논란이 뭐 어저께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민주당에서도 이게 여러 우려들이 있고 법사위의 일부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이 과정에 대한 조율을 계속 미뤄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인도 그만뒀고 뭐 이런 과정인데 이거를 갑자기 자기가 그럼 당대표일 때 하지. 근데 그만두고 7월 17일까지 끝내자라고 하는 거는 일정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거를 대통령이 말한 정확히 지적한 정치 슬로건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강수영 변호사 말은 저는 어제 그 뒤에 SNS에 올린 글들은 굉장한 무리수라고 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가 누가 그거를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의 그거?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수가 지금 나오는 상황인 거죠.
3: 그러면 김한 기자님 이제 현직 기자시니까 이 보안수사권 문제가 일단 일단락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미 다 폐지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폐지하면 되잖아요.
7: 근데 윤희석 대변인도 그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들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이 얘기를 아마 하겠죠.
3: 아 그러면 이게 전당대회 때도 계속 논란이 되고 기사의 가치가 있어요?
7: 저는 없다라고 보고 저는 네. 보안수사권을 존치하냐 여부는 제도기 때문에 네.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이지 이거 네. 자체가 어떤 그렇죠.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그름이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 요구권을 뭐 3년 한시적으로 둬보자 그리고 제도를 운영해보자 근데 형사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야 안 되겠는데 이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제도를 왜 교리화해갖고 이렇게 정치 슬로건하고 자기의 정치 깃발로 삼냐
3: 표가 되니까 그러겠죠.
7: 아까 그거를 정치 지도자면 그래서 저는 하질의 정치라고 보는데 지지자들한테 설명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검찰 개혁을 할 거다. 폐지가 방향이다. 합의했다. 검찰의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런 형사제도를 운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는 집권여당이 된 입장에서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뭐 어떤 평가를 받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도 설명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수사 단계에서의 어떤 암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요.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그거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선이고 이 선 바깥은 다 나의 적이야 이런 태도로 규정을 하는 정치를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감인지요.
3: 상당히 비판적이시네요.
5: 제가 짧게 이제 진짜 공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3: 그러면 화면 보고 네. 정청래 대표님 하고 저 PD님 이거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정청래 대표님한테 보내주세요. 시작.
5: 대표님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지금 현장에서 경찰 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제가 500만 원 받은 사건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3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들이 상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 요새는 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경찰서에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 수사 담당자 누구 이름? 아 알아. 전화 한 통 되면 돼. 한 10개 되는 거 한 3개 정도는 내가 줄여줄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수천만 원씩 받는다고요. 이게 지금 바람직한 방법입니까? 검사가 힘이 셀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근데 지금 경찰 쪽으로 힘을 몰아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적절하게 기소, 수사, 분리가 서로 견제하고 서로 힘을 다운시켜서 국민들 권익을 보장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지막지하게 검찰 때려잡으면 국민들 살기 좋아지는 겁니까? 아 이건 정말 너무 무책임하셔서 아 이거 문제 없다고 진단하신다면 저는 수긍할게요. 근데 저는 현장에서 본단 말입니다. 수많은 법조인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진짜 자신 있으세요? 왜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보안수사권 폐지 동의합니다, 지금 검찰들이. 그래야 수사기소 분리 이것도 원위치시킬 수 있어요. 부작용들이 엄청 많이 생겨서 정권 넘어간다 이거예요. 진짜 검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제발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눈앞에 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정치를 대국적으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큐! 괜찮으시겠어요?
5: 아니, 뭐 저는 뭐 상관없죠.
3: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도 여쭤볼게요. 내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찾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한대요. 통합, 화합, 전당대회 너무 과열 분위기니까 톤다운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강 변호사님?
5: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소위 이제 멸칭의 이제 다섯 글자 예,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그 첫 번째 글자가 문이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경로로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후에서 지금 친문 세력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행보를 뭐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지휘하고 있다거나 뭐 양산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한다거나 그거 절대 아니다. 네.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는 거다. 네.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매우 화가 나 있다까지는 이제 여러 경로로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막 이렇게 싸움판이 벌어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위시해가지고 뭔가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건 나라를 위해서 좋은 길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다독이거나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걸 한번 부탁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저녁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등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화를 떴는데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강성 비판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그 녹화 이후에 지금 이렇게 언론에 릴리즈를 했단 말이에요. 나는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막 흔들려요. 뭐 환영한다고, 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면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 방향이 바뀔 거야. 우리 쪽으로 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싸움판이 아니라 이제 뭐 어쨌든 봉합되는 판으로 이제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그 강성 비판이 약간 뻘쭘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노리지 않았을까?
3: 이재명, 네, 문재인 이 두 분의 만남 효과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세요?
4: 이미지상으로는 효과를 좀 보겠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청와대 설명 그러지 않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으면 7월 1일에 그 만남이 성사가 됐을까? 그 이후에 조정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한 정치 이슈를 그냥 가져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승부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맞다는 전제하에서는. 네. 근데 그것도 결국 그 진영 안에서의 그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리 강 변호사께서 열변을 토하셨는데 안 통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학생운동을 40년 전에 쭉 하셨던 분들은 이 슬로건 정치에 특화돼 있고 사회현상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어떤 구호, 그 구호에 따른 뭐라고 할까요? 정치의 어떤 과격한 부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것에만 매몰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잖아요. 독재타도, 국가보안법 폐지, 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뭐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3: 그러네요.
4: 근데 국가가,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하나의 슬로건으로 뭔가가 해결이 되고 사회현상이 다 정리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회냐,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보수가 집권을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완전 폐지, 뭐 재산세 뭐 완전 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아도 반대를 해요. 디테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그 디테일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 이해할 만한, 또 디테일을 중시할 만한, 디테일이 뭔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어도 가장 과격한 방법을 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적 인물 정청래의 존재는 민주당 그 민주진보진영이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피가 끓어요.
3: 그렇죠.
4: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지, 윤석열 정권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녹화 방송까지 하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어떤 차원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이럴 일인가 싶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장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이유가 저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죠. 업보입니다. 학생운동권을 정치권에 진입시킨 그 업보예요.
3: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3부 끝내고 저 4부에서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을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올해로 지난 22일부터 23일 실시한 여론조사로 성인 1,035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당 그 당대표 후보군들의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4부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시면 저희 앞으로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않고 무건 방송할 거예요. 빨리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4: 이건 무리한 진행인데.
3: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려요.
5: 읍소.
3: 저 잘려요.
5: 읍소.
3: 김한 기자님. 네. 김한 기자님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등판할 거라고 예측하셨잖아요.
7: 이번 주초에 그 얘기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해서, 네, 직접 정리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3: 뭘 정리해요, 근데?
7: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뭐 멸칭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립각이 있다라는 게 저는 현직 현장 기자 입장에서 약간 허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문 세력은 그렇지 않고 이건 김어준 씨랑 유시민 씨가 하는 미디어 플레이 같은 거지. 미디어 현상 같은 거지. 뭐 이 자체가 무슨 지금 친문이 세력화돼 갖고 뭔가 조직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에 반대하고 뭐 어떤 코어 지지층이 실제로 실재하고 전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이 어쨌든 그거의 구심으로 활용이 계속 이용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본인은 어쨌든 대통령 은퇴하고 가장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도 뭐 말하자면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부와 상관없이 아 저런 대통령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생활인으로 돌아가는 뭐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은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어쨌든 정치적 전면에 나서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중을 밝히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유시민 씨 방송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네. 이후에 나올 메시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보면 저도 이제 윤 대변인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이제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 의원의 정치인 중에서 행보로는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다음 주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고 강승 변호사님,
5: 네.
3: 강 변호사님은 용역 평론가예요, 아니면 촉법 평론가예요?
5: 아니 근데
3: 지금 이 집권 세력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평론가들이 난립해가지고
5: 네.
3: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라고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했대요.
5: 진짜 너무 모르겠어요. 아직 녹화 방송이니까 릴리즈된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
3: 어제 뭐 김원식 씨가 얘기했어요.
5: 그런데 용역이라는 거는 누구한테서 돈을 받고 평론한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용역은 용역 계약에 따른 거잖아요.
3: 방송사에서.
5: 주문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서비스만 아닙니까? 용역이.
3: 그럼 촉법이에요?
5: 촉법은 책임 안 진, 뭐 어려갖고. 제 촉법은 나이가 한참 지났고요. 근데 뭐든 간에, 저는 이제 홍준표라는 정치인 참 미워하고 싫어한 적이 많았는데,
3: 네.
5: 그 늘 그분이 하는 스타일이 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메신저를 폄하하고 시작하거든요. 뭐 저리 없고 말이야.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차이 뭐 이런 식인데, 그거를 유시민 작가가 똑같이 따라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 이제 예전에는 본인이 메시지 딱 내고 방송에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착착착 되고 골목에 있는 유튜버들도 뭐 다 그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거랑 다른 얘기하면 바로 그냥 구독자 뭐 확 빠져버리고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합당 논의 때부터 해가지고 그 영향력을 심히 상실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누구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무책임한 평론가가 난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들의 목소리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이 방송이 노출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요컨대 본인이 주장하신 것에 대한 이 시민들의 반응이 저는 난 설득력이 없다. 저는 아닌 것 같아. 그 결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나는 맞는데 난립해가지고 지금 이게 혼탁해졌다. 이거는 끝까지 눈과 귀를 닫는 거 아니냐. 그럼 갈수록 고립되는 거고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마저 다 퇴색되게 하는 저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3: 뭐 나랑 김호준 씨랑 방송하면 120만 뭐 150만 200만 보고
7: 많이 빠졌어요.
3: 우리 많이 빠졌다고.
7: 네, 많이 빠졌어요.
3: 그래도 60 보면 100만 이상은 보던데 매일 보니까.
7: 그래도 어쨌든 뭐 실시간 접속자도 많이 빠졌다고 네. 하고 조회수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염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왜 자기 뭐 말하자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받아들이는 이제 지지층들도 많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고비. 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라이브 방송을 하는 시대에 녹화 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위험한 건데
3: 네.
7: 그러니까 그 사이에 며칠 사이에도 굉장히 뭐 어떤 약간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다이나믹스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와서 뭐 한 4, 5일 전 기조로 얘기를 하면 김원준 씨 말대로 사실 통편집하고 다시 하는 게 맞는데
3: 네.
7: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낸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들어요.
3: 거기서 또 유시민 씨가 이런 얘기 했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비평을 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는 길과 민주당 지지층이 가는 길이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감 과잉으로 지금 국정운영하고 있다.
4: 근데 이제 그런 판단을 본인이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뭐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3: 용기야.
4: 예를 들어서 일부 평론가들 본인이 뭐 촉법이다, 뭐 용역이다 이렇게 폄훼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를 어떤 평론가로 생각하느냐를 저는 묻고 싶어요 그분께.
3: 네.
4: 솔직히 은퇴 선수잖아요. 흘러간 노래고.
3: 네.
4: 그분 혼자만 지성을 다 갖추고 있고 이 세상만사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는 그런 어떤 판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 그런 자신감이 주장하죠. 보여요. 그런 네. 용어들에서.
4: 그게 이제 자신감 과잉이라는 얘기를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거죠.
3: 네.
4: 대중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3: 네.
4: 내가 어느 정도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겠구나. 이 기반 하에서 평론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작가로 있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다시 가가지고
3: 네.
4: 이 평론계를 내가 평정하겠어.
3: 정리해줄게.
4: 통론은 김어준이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 녹화해도 돼. 내가 지금 얘기해도 며칠 뒤에도 뭐 통할 거니까 뭐 통편집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대중이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최근의 여론으로 보면 알 거고 과거처럼 그분을 이렇게 환영하거나 그분의 논리에 열광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권리당원 대의원 70%가 이번에 당대표 뽑는데 투표하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
4: 그 부분에 천착해서 정치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 자체가 비극이겠죠. 예,
3: 그렇죠?
4: 지켜보겠습니다.
3: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더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하시고 아니면 국민의힘 네, 뭐, 얘기로 넘어가.
5: 네. 뭐 저는 짧게만. 차라리
3: 또 저는... 유시민 씨에게 편지 하나 또 써요. 또
5: 아니야. 예. 편지 저 그 뭐 편지 쓸 정도의 그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분은. 저는 차라리 반가운 게
3: 네.
5: 대통령 그렇게 방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내가 봤을 때 잘못 가고 있다. 그건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봐요. 차라리 그렇게 비판을 처음부터 하셨어야죠. 지금까지는 그게 아니고 뭔가 이게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주변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뭐 눈과 귀를 가리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주는 평론을 그쪽 세계에서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3: 네.
5: 근데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차라리 까놓고 나는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3: 네.
5: 그렇게 솔직하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3: 네.
5: 그럼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3: 네.
5: 저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인지.
3: 네.
5: 잘 됐다고 봐요.
7: 저는 여러 방송 하고 있지만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의 영향력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3: 과장되어 있다고?
7: 너무
3: 과장되어.
7: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3: 맞아요.
7: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시대에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족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말하자면 스피커들은 존재해 왔죠. 그런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범위를 넓히면 국민 전체로 보면 영향력을 갖는다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고
3: 네.
7: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데 그들이 말하자면 성공방정식을 한번 써본 적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되고 저는 지금도 민주당 진영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이라는 게 과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일방적으로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큰데 PD님 저 김어준 씨 유시민 씨에게 섭외 요청을 드려서 반론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환영을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은 너무 지루한 공방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사퇴하시오. 사퇴 안 한다. 이거 언제까지 가요?
4: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답답하실
3: 네.
4: 분들이 많으실 텐데 민주당 상황에 비교하면
3: 네.
4: 저희는 이제 수습 국면이고
3: 수습이에요?
4: 예, 절차만 남은 거기 때문에
3: 그래요?
4: 예, 저는 마음이 상대적으로는 좀 가벼워요.
3: 근데 많은 분들은 장동현 대표 사퇴 안 할 거야. 내년도 8월 달까지

0: 거의 불식시킬 정도로 대단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진중하게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뭐냐면 질문이 좀 날카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장동혁 대표 진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진퇴 여부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당에 좋지 않다는 말씀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뭐 시기가 2월이냐 마냐 그거는 질문자의 질문에 2월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적어도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1: 하고 계세요?
0: 또 그것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그걸 실현시킬 거냐에 대한 방법도 대단히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일단 다선 의원들을 다 만나시잖아요.
1: 네.
0: 그리고 다선 의원과 만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공개가 됐어요. 그 네. 얘기는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정점식 원내대표의 생각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네. 사진 한 장에 많은 게 담겨있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럼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모아서 하나의 방법이죠. 증거죠. 증거. 당에서 당신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이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줬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가 지금처럼 입 앙 다물고 또 당원 탈영하면서 버틸 수 있겠느냐.
1: 결국엔 신동욱, 김재원 이 두 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0: 그 두 분은 정치 더 할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0: 여기서 그만두겠습니까?
1: 그렇죠.
0: 최고위원을 네 번이나 하신 분의 생각은 뭐겠어요? 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 김재원 의원하고 전 의원하고 친하시죠?
0: 그럼요.
1: 통화해 보셨어요, 최근?
0: 저는 제가 먼저 연락은 안 합니다.
1: 아. 예.
0: 어쨌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거죠.
1: 네.
0: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정치적 미래를 생각할 분들이기 때문에
1: 네.
0: 굳이 장동혁이라는 분과 같이 정치 운명을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점의 문제이지 지도부가 존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
1: 네.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1: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의 저러한 전망,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저도 당연히 뭐 동의하는 바이고요.
1: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말고 실현 가능성.
2: 실현 가능성, 저는 최고위원 두 분이 사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지도부가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건데 왜냐하면 그 항상 그 국민의힘의 망령처럼 떠도는 그 프레임이 배신자 프레임 아니에요. 아니 뭐 어쨌든 뭐 잘못된 거 알겠고 문제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당원이 뽑았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이 사퇴하는 방식으로 지도부를 와해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또 극심한 혼란을 만들고 배신자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를 두려워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욕먹는 걸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요.
1: 네.
2: 구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유튜브 여론이 당원들을 쫙 잡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당원들에 의해서 공천이 혹시 안 될 수도 있다. 총선 때.
1: 그렇죠.
2: 그게 두려워서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잘못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정치 끝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 그거 같아요. 근데 저는 국민, 제 바라건대는 국민의힘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정치인 모두가 전부 다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 정당은 계속 끌려간다.
1: 네.
2: 지금까지 끌려왔잖아요. 네. 아, 탄핵 정국에서 소구력이 없으니까 그래도 에너지 있는 곳은 여기니 여기 기대서 한번 가보자. 목마르다고 이제 바닷물을 마신 거란 말이에요.
1: 네.
2: 바닷물 목마를 때 마시면 이제 사람이 더 죽어간단 말이죠.
1: 네.
2: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제는 먹지 말고 우리가 새로 우물을 파자. 이제 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관망하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지금부터 좀 똘똘 뭉쳐가지고 그걸 해내야 지금 민주당도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민주당도 또 하나의 또 변화가 될 거고 그럼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1: 김영희 기자님.
3: 약간 어제 홍명보 축구의 후반전 같은
1: 스트레스.
3: 느낌이에요. 뭐냐면 어떤 축구 인플루언서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실험적인 축구라는 거예요. 왜 실험이냐? 지도라도 수비적인 축구를 해보자. 뭐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맞네. 네,
3: 공은 돌리고 있어요. 공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공은 돌아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말하자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나?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제 지고 있는데 몇 분 안 남았는데 공을 저렇게 후방에서 돌려갖고 무슨 의미가 있지? 뭐 한번 찔러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공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내내 후반전 어제 내내 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윤석 대변인 말대로 누군가가 깃발을 넣어서 날카로운 역습을 한번 할 수도 있겠지만
1: 네.
3: 지금까지의 모습은 이게 이렇게 뭐 공만 돌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도 이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이 방송의 비중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워낙에 이제 커 보이니까 네. 그러지 사실 이게 정상적인 기능의 정당인가 이런 생각은 여전히 좀
1: 아니죠.
3: 회의적인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강 변호사님 말대로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다 99%가 저는 장동혁 대표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에 있는 분들도 근데 그 뭐야 말하자면 공격

0: 시작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나부터 해야 되는 건가? 이게 또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대안과 미래가 딱또 다시 얘기했잖아요. 기강 잡을 거예요, 막 이랬는데.
0: 그것도 대안과 미래도 말하자면 그거를 체제를 뭐 예를 들면 지도부 자체를 엎을 것 같은 힘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밖에서 볼 때 물론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룹이지만 그럼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홍명보 축구처럼 좀 계속 그냥 공만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1: 기강은 잡힐까요? 근데?
0: 기강이 잡히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말 자체가 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지.
2: 네. 이건 뭐 학교나 무슨 회사도 아니고 네. 정당에서 기강을 잡는다는 건요. 입을 네. 틀어막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민주정치랑 안 맞는 거죠.
1: 그 장동혁 팬카페는 장동혁 퇴진파를 향해서 전방위 징계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장동혁 컴백과 함께 해당에게 징계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일단은 뭐 요청서가 들어오면은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진행이 될까요?
2: 안 됩니다.
1: 안 돼요? 이제.
2: 그게 뭐 법원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이걸 떠나서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도 네. 안 모일 거예요. 그분들 다 생업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모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1: 네.
2: 일단 성원이 될까 싶고요.
1: 네.
2: 이런 걸 저는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막 대한감일에서 계속 사퇴하라 이런 거 했을 때 네. 누가 나와서 장동혁을 방어하느냐.
1: 조강한.
3: 박준태.
2: 원래대로라면 뭐 신동욱, 김재원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분들 안 하시잖아요.
1: 아 입을 다물었네. 이제.
2: 그럼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1: 서서히.
2: 예. 지금 당대표를 호위할 수 있는 사람 자 의총에서는 박준태. 밖에서는 조강한. 그 두 분에 누가 있습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조차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요즘에 진짜 발언이 안 나오네요. 그렇죠?
0: 올림픽공원 시위에 바쁘셔갖고
1: 아, 계속 거기
0: 네, 거기 계속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분이 이제 2030년을 향해서 가는 분이기 때문에
1: 본인 대선 출마인데요?
2: 저는 그렇게 봐요. 결론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제 뭐 정치적 의식이 고양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화가 되는 모습을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사례를 봤을 때 이게 보인단 말입니다. 결국 네. 황교안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의원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되는 시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지는데 왜 공격 안 하냐. 지금 후반전 2분 남았다. 이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수비 정치를 십수년 동안 해온 대선 후보로 밖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대로 겪었던 그런 업보고 그 시작에 정성초 소장님이 계셨네요.
0: 아,
2: 그래서
0: 원용
2: 저도 같이 있었고
1: 그 김한기 기자님께 네. 이건 여쭤봐야 되겠다. 그 국민의힘 주최 각종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주 뭐 거기서 축사도 하시고 참석도 하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스킨십을 상당히 좀 넓혀가요. 배지 단지가 지금 한 2주 좀 넘었죠? 초반에 행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0: 미디어 주목도도 굉장히 높고 국민의힘 행사에 등장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고 그 의원들도 막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분위기 아까 저 아니잖아요.
1: 따뜻한
0: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초반 연착륙은 뭐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보수정당 입장에서도 두 가지는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뭐 본인이 이제 전략자산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스스로 쓰던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수의 뭐 간동훈 전 대표가 2030년을 보고 뛰는 우리 편에 몇 명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지 이거는 다 공유가 되어 있는 정서인데 이제 그러고 들어도 와야지 이것도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정서인데 이거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은 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나서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장동 대표 입장에서는 점점 더 비분관계의 결의를 높여가는 시간이겠죠.
1: 더 이상 내가 이번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뭐 빨리 내가 가야 되겠다. 네. 막 이런 것들. 윤희석 대변인님. 네. 뭐 워낙 이제 한동훈 대표 잘 아시니까 지금 초반에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 기대만큼 아니면은 기대보다 더 잘하네.
2: 아 기대 이상.
1: 그래요?
2: 예, 저는 그렇게 봐요.
1: 어떤 측면?
2: 제가 이제 다른 거 보는 거보다. 국민의 의원들하고 어떻게 지내실까 이런 걸 봤거든요.
1: 네.
2: 그런데 확실히 이전에 보였던 모습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뭐 당은 다르지만 무소속이긴 하지만 국민의 의원들의 어떤 집단적 분위기에 잘 동화되고 있다. 또 그분들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오해라면 오해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많이 없애고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회를 아주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가 뭐냐고 물어보실 때 항상 답변하는 게 국회의원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거였어요.
1: 네,
2: 딱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뭐 얼굴이라도 보고 말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1: 네. 승경원 거 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원론적인 얘기 하셨는데
2: 어떤 거?
1: 의회 되게 했다니 의회 사람이 먼저 연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했더니 이런 반응이었다든지 깜짝 놀랐다 하나만 풀고 주세요.
2: 아니 뭐 다 아시는 건데 뭐 예를 들어 박대출 의원하고 굉장히 의견을 많이 교환을 했다는 거잖아요.
1: 네.
2: 그 박대출 의원이 어떤 분이냐를 쭉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의원 집단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의원과 한동훈 의원과의 사이가.
1: 그렇죠.
2: 근데 계엄 사태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몇 가지 일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거리가 멀어졌었던 것이 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인해서 많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보수 전체로 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1: 한동훈 의원과 같은 자리에서 사진 찍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분까지도? 라고 생각한 우리 생각을 들게
2: 저는
1: 한...
2: 윤재욱 의원으로 봐요.
1: 그래요?
2: 그 최근에 돌아다닌 사진 중에 그 왜 토론회 끝나고 한동훈 의원 가운데 앉고 천하라 의원 있고 맞아요. 이성권 의원 앉아 계시고 뒤에서 이제 주먹 쥐고 네. 파이팅 하는 장면에서 보면 한동훈 의원 왼쪽 뒤로 윤재욱 의원이 서 계시단 말이에요.
1: 그분도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2: 윤재욱 네.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셨을 때 원내대표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장동혁 의원을 처음 원내대변으로 발탁한 원내대표였어요.
1: 그랬네요.
2: 장동혁 의원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네.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1: 네.
2: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되고 할 때도 뭐 조언을 많이 구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장동혁 의원은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1: 빨리 퇴원해야지.
2: 그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강수영 변호사님 뭐 저 한동훈 대표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3: 네, 그러겠습니다.
1: 네. 오늘 세 분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으로 이틀 만에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6: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사상자 수를 비롯해서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920명이 숨지고 3,360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군병력과 해외 구조 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주택과 상업시설 등 1,423개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기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엔 국제이주기구는 건물들이 붕괴하고 필수 기반시설이 파괴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고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피난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기구 대변인들은 카라카스 등 이 곳곳에 응급병원 20곳 넘는 곳이 시설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주민 200만 명을 포함해 600만 명 이상이 지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 On the basis of the best available population and damage projections, IOM estimates that up to 6.76 million people could be affected in Venezuela following these events.
5: 네, 또 지금 실종자가 5만 명을 넘은 데다 에너지와 물류 공급까지 지진으로 차질을 빚으면서 생필품 부족도 크게 우려된다고요.
7: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강진으로 5만 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의 숫자 수는 아직도 2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급한 마음에 이 정부 구조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장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맨손으로 구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베네수엘라에서 주요 정유소와 발전소가 멈춰서고 핵심 항구마저 폐쇄되는 등 설상가상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력과 연료 부족으로 국가기관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부상자 이송과 구호물자 배분 등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베네수엘라 중부 지역의 송전선이 끊기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핵심 전력원인 플란타 센트로와 테르모 센트로 발전소는 지진 피해로 인해 가동 중이던 발전 설비를 복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산업 에너지 기반 시설은 도미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루 14만 6천 배럴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에너지원인 엘팔리토 정유소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현재 가동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모론 석유화학 단지의 재가동 역시 같은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외부 구호 물품과 수입 자원을 들여올 물류망도 꽉 막혔습니다. 컨테이너 대신 파이프로 곡물이나 원자재를 바로 하역하는 베네수엘라 최대의 벌크 화물 항구인 푸에르토 카베요 항구는 전력 부족 문제로 일부만 겨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호, 수입 화물을 실어 나르려는 트럭들이 전력 마비로 하역이 지연되면서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이자 과거 수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소화하던 라과이라 항구는 아예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200만 회분이 넘는 식량 배급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지만 생존자들을 위한 생필품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3: People left everything and nothing is functioning as it should or as it has in these areas. And so just ensuring that people can literally survive with those essentials is our priority on the ground.
7: 현지 소식통들은 전력 에너지 마비가 이 병원 운영과 부상자 수송, 구호품 분배뿐만 아니라 당장 구조 장비를 돌릴 연료 생산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관문 공항인 마이케티아 국제공항 역시 대규모 인프라 파괴가 보고되면서 운항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제한적인 서비스로라도 이 7월 초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극심하게 훼손된 라과이라 주 도로도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뉴욕에서 지금까지 YTN 이승윤입니다.
5: 들으신 대로 베네수엘라는 현재 수색과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6: 각국은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연대를 외치며 서둘러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회 기자입니다.
9: 칠레 전역에서 차출된 수색 구조 전문대원들이 베네수엘라로 급파됐습니다.
10: Incluyendo dos médicos que tienen capacidad de atender a nuestros rescatistas y también a la gente que tenga problemas localmente. Nosotros viajamos con 12 toneladas, vamos en un avión de la Fuerza Aérea.
9: 멕시코 구조대를 태운 수송기도 현지에 도착했고 엘살바도르는 300명이나 되는 구조 인력을 긴급 구조 지원에 나서게 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콜롬비아도 최고 수준의 구조팀을 현지로 보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연대였습니다.
11: Solidaridad con el pueblo de Venezuela. El día de hoy sale un equipo de la 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
9: 유엔도 서둘렀습니다. 매몰된 생존자를 탐색하고 구출하는 고도의 전문 구조대, 즉 도시 수색 구조팀을 빨리 파견해 달라고 각국과 조율에 나서는 동시에 카라카스에 각국 구조대를 원팀으로 통솔할 중앙지휘본부를 마련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고려해 각국 구조대에게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다양한 지원에 나서는 등 도움의 손길은 본격화됐지만 현장 상황은 속도가 나기 어렵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데다 구조작업 중 추가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시신 수습이나 부상자 처리, 감염병 우려, 불안감에 집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 시급히 해결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인접국에선 민간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기 위한 기부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민간 기구도 힘을 보태고 있지만 적어도 수개월의 지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 There will be the immediate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the earthquake, but it will continue for months to come.
9: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연대한 세계. 우리 정부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긴급 구조대 파견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5: 3년 전 강진을 겪은 튀르키예가 최악의 지진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구조 인력을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은 수색구조와 인도적 지원팀 38명, 보건부 소속 5명, 튀르키예 적십자사 직원 2명 등 총 40여 명과 수색견 2마리, 구조 차량 석대를 베네수엘라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또 튀르키예 국방부도 군인 22명과 별도의 장비를 지원합니다. 튀르키예군 A300M 수송기가 이들 인력과 장비를 싣고 이스탄불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6: 중국 정부와 적십자회도 강진에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긴급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재해 상황의 전개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원조 방식이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두 명의 중국 국적자가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5: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돼온 빈곤에다 미국의 경제 제재 또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6: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13: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스데반 집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하나님의 집사로서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스데반 목사가 아니었어요. 스데반 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고 도대체. 아직까지도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직까지도 현재 자신을 결정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가, 아직도 미래적인 삶으로 그저 오늘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이 그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히지 말라고. 여러분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권세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하시면서 우물쭈물하는 삶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이 서두에 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왕에 설레면은 좋은 땅에 서십시오.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많은 사람에게 깨끗이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데 서지 마시고요. 거룩한 땅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벵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잘 되는 시대에는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시대는 모든 것이 위로 올라간대요. 하나님의 그 표징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그러나 교회가 병들었을 때 모든 것이 아래로 내려가며 쇠잔해진다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해방 후의 역사를 보면 놀라지 마세요. 신학교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신학교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날 때마다 사회는 병들었다고 그래요. 사회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래요. 그것을 통계로 사회학자가 낸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학교가 왕성하고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업을 감당하는 그런 학교로 평안에 가면은 그때는 사회가 잘 돼간다고 그래요. 묘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참 그런 말씀을 제가 강의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사회가 잘 되면 교회가 잘 돼야 돼요. 반성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정말로 잘하고 저는 어저께 하루 종일 이 마음이 디프레스 돼가지고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어제 간신히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도저히 상식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말을 할 뿐더러 상식이 되어지지 않은 태도를 유튜브에서 보여주더라고. 그걸 중계하더라고. 근데 공연하게 내가 그거를 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나. 나도 청년 시절에는 권사님들 따라서 골짜기마다 부흥이 안 돼 쫓아다녔고 산골짜기 가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었는데 그 청년 시대들 때 생각해 볼 때 그때는 꼭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나의 기도도 나오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신 김정수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저기 삼각산 골짜기에서 젊었을 때 기도하고 내려올 때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걸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대한민국에 태평성대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의 때로 봤을 때는 역사로 볼 때는 평가를 해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깨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서야 될 때를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쟤들끼리 치고받고 내버려두란 말이야. 그러나 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그래서 그 바로 밑에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우린 고개를 들려 내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도 미국 시민권자인데 뭐 상관없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물론 한국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가 아니에요. 내 고향이고 예? 모태의 나라 아니에요. 잘 되는 걸 봤을 때 여기서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이 좋은 땅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이 땅에 사는 우리 존재감이 있어야 할 때 우린 자신감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서 나중에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었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내가 올바른 데 서 있다 한다면 나의 태도를 보고 나의 중보 기도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연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될 때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구한다.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살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의 생을 가지고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하는 일도 사역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정체성을 확인해봐요. 내가 여기 왜 지금 있니? 저의 얘기입니다만 특별히 제 가족은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다 한국에 가 있어요. 이제 통화로만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럼 내가 공항을 인천공항에 떠날 때 아내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이렇게 되면 나는 선교사로 간다 이제. 그래서 나의 선교지는 미국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책임을 가졌고 또 선교의 책임을 가졌고 등등 해서 나는 나의 사명을 띠고 현재 저 혼자 있지만 조금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루에도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있고 미처 먹지 못해서 음식이 상할 정도로 혼자 있으니까 뭘 그렇게 많이 먹겠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 내가 마음에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풍성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5: 네.
4: 믿으셔야 됩니다. 역사의 한가운데 교회의 이 한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 이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 자리가 비운 데가 없도록 채워주시겠습니까? 의자가 모자라가지고 꽉 차서 터져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머리수 채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스데반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여기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교회 프로그램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에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목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면서 메신저로의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을 열두 사람을 세워서 양육한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돼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스톱할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요. 그것은 선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전도와 선교는 무슨 차이예요? 주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전도라면 똑같이 전도 플러스 선교는 문화적 차이에서 문화적인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이런 거룩한 사업이 나는 선교라고 봅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저는 우리에게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이렇게 계신 것이 든든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얼른 힘을 키워서 당당히 우리 이 선교사님이 마음 놓고 선교제 아니 선교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여기 미국 땅에서만 마음이 있겠어요? 마음은 항상 그곳 키르기스탄에 가 계시지. 난 한 번뿐이 안 갔다 왔는데도 키르기스탄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마 첫 번 선교지가 거기다 정착을 하는가 봐. 그런 거를 내가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열방을 향한 그런 책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책을 읽다가 선교사님이 어제 키르기스탄 내용을 거기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힘든 나라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15, 16년 동안 사역을 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존경스럽고 또 좋은 곳은 그곳에 가서 13명이라는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을 때 나는 우리 선교사님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차원에서 그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될 수 있도록 아마 선교사님은 계획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일에 늦게나마 우리 교회가 또 동반하여 참여할 수 있다면 한없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스데반과 그 일곱 집사들을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보따리 싸고 각지에 흩어져서 소아시로 흩어지고 저기 시베리아 저기 소련이 있는 데까지 해서 그때 나아갔던 그 민족들이 아직도 시베리아 저기 러시아 근처에는 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선교로 전도에 큰 획을 그은 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목을 빌 수는 없잖아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종교인들의 유대인들의 로마의 그런 두려움의 공포에 시달려서 각지 포탈이 쌓고 다들 소아시아 이쪽 지방으로 다 옮겼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흩트는 자, 흩어내모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 때 이러한 모든 섭리와 이거는 단 하나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대를 우리한테 주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도 더 많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마음을 모으고 모든 정신을 모아서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기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우리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거기 표적과 권능이 있는 겁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전도사의 전도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내 말 언변이 좋아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꼭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받쳐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이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내 몸에서 나에게서 나의 인격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갈 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권능을 받아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루살렘 이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을 또한 표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이웃을 생각할 때 저가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이 같이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나만 올라가고 그 사람이 안 올라간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에

0: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10장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하는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스데반도 똑같았던 거예요. 세상이 당하지 못하니, 종교적인 재판에 여기 거짓 증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7장 스데반의 이제 6장 쭉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하기 당치 못하여 사람들이 이때는요, 서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원수가 오늘 저희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제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될수 있는 일이 세상 일이에요. 정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 종교인들, 소위 당시 제사장급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 재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 하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배임죄하네요. 뒤에서 하게 하고 종교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와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종교 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거스려 말하길 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붙들어 온그 이유를 여기다가 다는 겁니다. 험난한 이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의 사로잡히는 영들이 있고 그들의 이제 선입견들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고 끝나고 싶습니다. 절대 내가 하는 거 아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읽은 대로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내어드렸어요. 누구에게? 성령께 내어드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한테 모욕을 주고 내가 이런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막을 때이 종교적 재판을 할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뭡니까? 15절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에서도 우러나오거든요. 그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마 스데반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는 자의 기쁨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고? 자유하게 해준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얽히면서 세상 가운데 여기 힘들게 사지 마시고 오늘 스데반처럼 자유를 느끼며 성령이 순간순간 인도하는 대로 그의 이끌림을 당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이후에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본받는 겁니다. 그 결과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와 모든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는 일에 모든 시작과 진행이 되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데반은 단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단 한 번 쓰임을 받더라도 스데반과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사랑장로교회 김상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장로교회는 11976 알테시아 블루버드 알테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714-393-0552 714지역 393-05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다짐하면서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중요한 자리는 언제나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던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도 베드로를 데리고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신 밤에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데려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까지 가셔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씩이나 물어보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베드로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시는 기대일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삶의 역경과 절망적 위기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내용의 찬양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전쟁터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삶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불렀던 찬송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죠. 병들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어떤 문제로 인하여 밤잠을 못 이루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감에 떨 때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결과를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저를 건지라 저를 높이시니라 내가 응답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의 복을 주리라 만족케 하리라 구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드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프랑스 신학자 깔뱅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인생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제가 전주에 출신이니까 전주에 있는 3.1교회에 신창섭 집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보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하면서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만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우선이지 교회일은 뒷전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거리더니 결국은 부도가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친지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는 절망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워서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잊어버리고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는 자살을 결실해서 한밤중에 차를 몰고 결국은 모악산 산 끝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있는지 후회하는 마음에 눈물이 비오듯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를 몰고 모악산으로 들어가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미수에 그치고 말아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시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 감방 안에서 받았어요. 교회를 떠났어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옥에서 빌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까지 해요. 믿음을 되찾고 철로간 후에도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등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시 한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기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결정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 사람 믿음을 보고 어떤 분이 부동산 담보를 대출해 줬어요. 아니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줬는데 20억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빚으로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그때 돈 2억이라는 돈을 자기 교회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사업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결국은 그게 안수집사가 되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또한 신앙지 잡지에 간증까지 나왔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말이 아니고요. 다윗의 말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게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말이라면 소망을 줄 수가 있을까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막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세요. 사랑은 만남입니다. 만나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더 깊이 정이 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생명처럼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게 예배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랑을 하려면은 세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관심의 단계예요. 하나님께 관심, 교회에 관심, 주의 종에게 관심,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해요. 에리프롬은 사랑의 진실이 그 다섯 가지 중에 첫째가 관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은 서로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단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시간을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생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자세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그저 막연한 관심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헌신의 단계, 희생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죠. 하나는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좌우지간 찾아가서 좌우지간 만나고 좌우지간 붙들고 이야기하면요 결국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끝나고 나서 좌우지간 사람 만나가지고 좌우지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예배 빠지지 말고요 좌우지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지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이 성전 좌우지간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하셔서 뭐 빠른 시간 내에 이 성전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여기서 사랑은요 히브리어 단어로 말하면 화사크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갓난아이가 엄마를 안 떨어지고 꽉 붙든 것을 말합니다. 갓난아이는 엄마를 떨어지기만 하면 울고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화사크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해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앞에 꼭 붙잡힘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건지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주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질병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과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의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다. 이 정도 되면 큰일 나죠. 오늘 14절에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인다고 말씀합니다. 건져놓고 높인다는 것은 더 적극적인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크게는 둘로 엘레임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과 사상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안다 말은요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느끼고 맛보아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과 믿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친구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성격과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을 여기서 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대부분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압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배옵나이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전혀 없어요. 원래 높인다는 단어에는 안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착할 수 없는 그 높은 요새에 옮겨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러 뜻이 있죠. 높은 요새에 들어 올리셔서 아무 재앙 없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낮아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점 높여가지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만

0: 만들어 주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높인다는 말은 쓰임받다는 말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값어치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줍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높여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높여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지고 낮아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원수의 목전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부귀는 재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은요, 하늘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 뭡니까? 구름입니까? 아니면 태양입니까? 별입니까? 달입니까? 아니잖아요. 부귀가 하늘에 달려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권력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지식이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식이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는 오복이라 해서 다섯 가지 복을 꼽아요. 첫째는 수죠.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거. 세 번째는 강령이에요.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걸 받아요. 네 번째는 유허덕. 덕을 갖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정명. 명대로 살다가 복이 좋게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 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국회의원 중에 헨리 파우세트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이 어떤 분인지 압니까? 맹인이에요. 어떻게 맹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헨리 파우세트가 20대 때 일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와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실수로 총이 오발되는 바람에 그만 그 총알이 자기 얼굴에 맞고 말았습니다. 목숨은 간신히 건졌는데 그는 실명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사고로 아버지도 충격을 받고 아들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내가 내 아들의 장례를 망쳤구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나는 이제 앞을 못 보니까 책도 못 보고 살아서 뭐 하겠느냐. 죽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부자가 다 이렇게 죽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헨리는 누군가가 심하게 통곡하며 흐느껴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자기 아버지였어요. 그는 아버지 우는 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직도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신다면 나도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면 되겠냐 하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제가 필요한 책을 사다 읽어주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책을 읽어주시면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책을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자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공부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아버지는 아들을 도와 열심히 책을 읽어주고 또한 아들은 점자를 배워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맹인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 눈이 먼 헨리처럼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또한 남아있는 인생과 청춘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고 남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하나님께 높여주시면 무엇을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높여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15절에요.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이 강공서에 들릴 일이 있어요. 강공서에 가서 직원에게 무슨 일을 부탁할 경우가 있죠. 그런데 강공서 직원이 내가 부탁한 일이나 요구를 즉각 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직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을 제치고 나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은 나에 대한 특별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마움의 마음은 상대방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마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가령 나의 요청을 들어준 사람이 시장이나 아니면 장관이나 아니면 혹시 대통령일 경우 그 영광이나 자랑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가 하나님일 경우는요, 얼마나 더 큰 영광이고 큰 자랑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을까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무슨 말을 못할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고민도 비밀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부모한테 말 못해도 친구한테 말 못했던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나 어떤 간구를 하고 부르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에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해요. 작은 문제도 기도하고 큰 문제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간구란 말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진실하게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의 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가까이서 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이는요,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서로 거짓과 꾸밈이 있으면 절대로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을 뭐라고 합니까? 무촌간이다 그러죠. 그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라 이런 뜻이에요. 부부관계가 왜 가장 가까운 무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서로 숨님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면 다 떠나가요.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때 더욱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또한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도 갔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옥중에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철학자와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행복은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행복이 있습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보면 신앙의 이단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죠. 그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근심상에 절하지 않는 죄로 일곱 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무나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편 145편 19절에 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경외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받드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 받드는 마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해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16절입니다.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권으로 보이리라.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누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건강과 장수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누가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났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거 부모를 만나서 김씨, 이씨, 박씨, 안씨, 뭐 조씨가 된 거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장수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천인이 되게 돼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 달리로다. 어디 그뿐입니까? 만족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만족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까지 얻는다는 거죠.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은 영생구원 또한 천국가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최고의 복이 우리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건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영화롭게 하고 장수의 복을 만족해야 되는 축복과 천국가는 축복을 여러분은 원하고 있습니까? 비결은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서 본문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일리아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439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272-60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1: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7장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린 장엄한 기도의 언어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인 헤세드를 붙들고 씨름했던 기도죠. 이 기도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적인 호흡이었습니다. 오늘 7장은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에 가득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토해내, 하나님이 들으셔, 다 고백해, 속에 있는 거 다 말씀을 드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권하고. 근데 정말 진정한 기도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제목마다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낯선 땅에서 홀로 싸우는 것 같아서 외롭고 지칠 때가 있죠. 혼자 영적인 싸움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적도 많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불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게 이 말씀이 더 필요해서 더 간절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진심을 다 쏟아부은 끝에서 시작되는 역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6장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얼마나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이 마음에 와닿고 눈으로 볼 때에 엄청난 장면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침에라고 하는 그 마침에 칼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을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성하다, 정성을 다 쏟아붓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셨을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스케일이 큰 단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기도를 마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적당히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임하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겠죠. 당연히 내 안의 모든 순수함과 정결함으로 생각과 방법을 수단을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진심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붓는 눈물, 그 칼라의 마침에의 그 순간이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대충 끝내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은 간절한데 끝날 때는 새벽 기도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출근 시간 가깝고 또 조용해지고 또 시간이 늦어질까봐 우리가 대충 끝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녁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쏟아내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면요, 눈물이 나오고요, 가슴을 뜯고요, 목소리가 커져요. 때로는 호흡할 수 없을 정도의 간절함이 느껴지죠. 우리가 평소에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토로할 때 조용하게 하지 않잖아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요, 간절히 구하시고요. 예, 그 마음에 그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나오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늘의 불이 내려올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카나, 낮추다, 카나, 스스로 낮추다, 무릎을 꿇리다, 굴복하다, 제압당하다 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담겨진 단어예요. 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은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니죠. 내 자아의 뻣뻣한 목을 꺾고 높아진 어깨를 낮추고 풍선처럼 커진 마음을 터뜨려서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영적인 굴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성전 위에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단 1초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 영적인 순종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겪는 환난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내 마른 땅, 경제적인 재앙, 이런 위기들,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게 환난의 제목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은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카나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 스스로 낮추려는 겸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주변 환경, 재난, 또 이상기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확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환난들이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였구나 라는 사실에 공감 동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꺾고 카나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고침의 시작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나의 무릎구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15절 16절을 이어서 보면 눈동자처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냐?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시니까 대화가 가능하고요.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감찰하시고요. 형편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요? 성전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이유,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이유, 성전에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곳에 좌정하시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샤마르, 샤마르, 울타리를 쳐서 보존하고 지키시는 그런 뜻이에요. 샤마르, 울타리, 펜스를 쳐서 안전망을 보호하시는 것,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울타리가 우리를 둘러쳐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가운 성전 건물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 보듬고 날개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낯선 타국에서 나를 지켜보는 눈동자가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크게 아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솔로몬과 온 백성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 이 기억, 영적인 가슴에 새겨진 그 모습,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인민 삶을 살면서 부모가 된 우리들이,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서 보아야 될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현장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받는 현장을 경험했습니까? 불이 임하고 말씀이 응답되는 현장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운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면서 간절히 칼라 이 기도를 드렸습니까?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우리의 자녀들이 지켜봤다면 우리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민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계, 숫자, 여러 가지 자료를 보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을 넘어서 하늘의 불이 임하고 내려오는 응답의 제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카나 낮추는 모습을 본 자녀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당당한 하늘의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샤마알, 끝까지 지키시는 눈동자가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확신이 우리 가문 대대로 이루어질 영적 유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은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정성을 칼라 마칠 때까지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철저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상황을 탓하기 전에 가나 겸손하게 낮추시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외롭고 연약함의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자리로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하지만 기도의 마침과 완성은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은 오늘 이 아침에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마음을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울리는 기도가 있을 때, 상한 심령과 간절한 소망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주께서 불러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의 구름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러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 끝에 하늘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신 그 현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그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며 무릎 꿇는 겸손을 주셔서 하나님의 보아주시는 그 사함의 은혜와 땅을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케 하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0: 지금까지 제다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 죄인이요, 또 그 조상들도 또 죄인이요, 아담부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런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어둡고 거짓이 많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럼 어떻게 영접하는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별한 신분입니다. 그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게 돼,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갖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복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옷은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의 빛을 입고, 또 그 옷은 흰옷인데, 그 희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세마포 옷, 흰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행실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항상 큰 좋은 상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셔서 비를 주시되 이 세상에서도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믿고 우리를 핍박하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약한 사람, 또 약한 사람은 죽이고 강한 사람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강한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 약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의 시민권자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기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듯이 우리도 또한 다른 생명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사람을 살릴 때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의 특별한 신분이요.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되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법도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222-1794 714지역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 그런데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듣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물론 필요하겠죠.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어떤 전환점이 있다는 거죠. 진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뭐냐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는요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39절부터 쭉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희가 저희들을 너희가 그를 여튼간에 예수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살 수 있는 죄를 증거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요즘 교회에서 이 복음이 희박해진지 아예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젊은에 맞는 어떤 것 필요해요. 그러나 본질인 이 복음이 변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변하면 되지 않느냐라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오늘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려오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뭐 성령이 뭐 봄비와 같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그런 성령을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나 아까 우리 읽었듯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분명한 틀이 있다는 본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온다는 말을 뭐를 썼냐면은 에피핍토라고 써서 이게 어떻게 내려오냐면요 이게 봄비같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뚝이 터져가지고 그냥 쏟아붓듯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령은 알 수 있게 볼 수 있게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보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도 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사가 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 됐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바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부터 요바까지 거리가, 왜 베드로가 요바에 가 있는지는 확실한 뭐 이 성경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베드로는 요바로 잠시 피난을 했는지 요바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이사랴는 왜 가이사랴 그러면, 여러분 가이사랴는 여러분 잘 알죠? 예, 가이사랴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큰 도시였고 그 당시 수도였습니다. 거기에 살던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백부장 대충 압니다. 일개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또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데 또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 고넬료를 나의 자녀로 구원을 주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넬료한테 가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10장 이걸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자기 종 둘하고 군인 한 병, 중졸 하나를 붙여서 세 명을 보냅니다.

은혜 얻느니라 하시니 분명히 세 사람이 왔는데 왜 두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튼간에 환상이 무엇인가 본게 무엇인가 생각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 주는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를 불러와야 되냐면은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뭐 예수 믿으면 됐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 셋째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본 거고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뿐만이 아닙니다. 고넬료 식구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조건이나 제안은 우리가 두지 말고 일단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친구들이 가자 고넬료가 가자 우리 베드로 불렀다 그런데 그건 또 누가 믿고 그 자리에 오겠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데 안 온 사람들 쎄삐리는데 오더라도 딴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데 방법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뚝을 터뜨리고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조건 여기 조건 없습니다. 일단 온전히 다 봤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뭘 합니다. 뭐 세례도 받아야 되고 뭐 회개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대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똑같은 성령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8장에 한번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내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8장에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럴 때는 에피핍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데 어떻게 내려온다고요? 뚝이 터진 것 같이 내려온다. 에피핍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에피핍도와 같이 성령이 내려오신다. 사마리아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됐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죄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성령은요 하여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 이상에 어떤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단체로 받는 것도 이게 에피핍도지만 여기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은 내리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보이는 이 주의 그 내 믿음 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믿어온 그 환경으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은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하늘의 말씀 받고요 예수 이름 세례까지 다 받았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 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명제, 법 여튼간에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진짜로 이제 우리 잡히면 죽는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8장에 가보면은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앉아있던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성령을 받지 않냐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무리 설명한다고 성령을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에 설교하는 어떤 분이 세우든지 간에 다 성령으로 거듭이 난 자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45절입니다. 본문 45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두 번째는요 우리와 같은 성령인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에키뇨라 그래가지고요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냐면은 성령을 이렇게 물을 쏟듯이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0: 여러분들 똑같이 성령을 받았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니? 성령 충만을 받았니?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성령인데도 여러분 그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느낄 때 따라서.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봤냐고 했더니 베드로와 같이 간 그 믿음의 신자들인데, 믿음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또 뭐를 받았다고요?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냥 베드로하고 간 같은 동역자라 이런 거 넣지 않냐고. 왜 할례 받은 신자라고 누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이 받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상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들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으로 중심이 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할례 중심입니다. 혈통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고 그런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니? 그걸 이야기 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여러분 받는 게 여러분이 그냥 생각 속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육의 눈 말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떠지면요 보이는 게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지 안 해야지, 물론 믿을 때 시작할 때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눈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면요 위에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게 땅의 것은 하찮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가치관이 바뀐다니까요. 오늘 진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하늘 문을 여시고 뚝이 터져서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우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장 28절 29절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의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가까이 하는 것하고 교제하는 게 위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법에 의해서 위법입니까? 예,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난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 내려온 것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문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 그래요? 쭉 설명합니다. 내가 환상 중에 9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9시에 환상 중에, 그러면 9시는 무슨 시간입니까? 네,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우리 배식으로 뭐 기도하는 말은 없습니다. 9시에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욥바 가서 베드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하고 욥바는요 여러분 뭐 걸어가 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면요 꼬딱 잘 걷는 장정이 하루 반 걸어야 됩니다. 이왕 가서 베드로 불러올 거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그 성령 받은 사람 불러오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루 반을 걸어가서 또 하루 반을 데리고 오라고. 그럼 베드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집에 가라 그러는데 그 근처에 있는데 그 아무나 불러가지고 남북사를 불러든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구태여 나를 갖다가 그 하루 반을 갖다가 걸어서 오라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여러분이 우리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은 그렇다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어야 됐어요. 양의 피를 잡고 제사를 때 이게 예수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믿는 게 쉬워요? 지금 예수 믿는 게 쉬워요? 그런데 왜 못 믿어요? 아니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매주 설교를 그렇게 듣는데 그 왜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요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지금 여러분 한번 정해놓고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무슨 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안 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가니 뭐 이방인이 하는 이 죄법,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해방받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갈급함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율법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이 하나는 똑같이 계속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자유자나 종이나 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동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 나 오늘 처음 왔으니까 뭐 이 교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한 성령이기 때문에 다 한 몸이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교회, 그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다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46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여기 보니까요,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방언은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은 안 높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성령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우리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에 대해서 기준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에요. 성령은요,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자자다디비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다고 막 떠드는데, 기도는 막 방언을 섞으면서 하는데 여러분 속에 영혼의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이라도 해보셔야죠. 만약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면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오 하고. 지금 여기에서 성령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그걸 법을 세우고 틀을 세웁니다. 뭐를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뭐를 해야 받을 수 있다, 뭘 해야 된다, 뭐 자꾸 해서 방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자꾸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고요, 그 말씀 가운데 죄사함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찔림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요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따로 나와야 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영어로 리시브지만은 헬라어는 람비노입니다. 람비노.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임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직접적으로 제일 가까이 접근된 게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자범죄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으로 내려온 것, 아담으로 내려온 원죄는요, 예수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아야지 예수의 피로 정결해진다는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요, 절대 예수와 관계없는 걸 성령이다 그러면 그거 가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기 전에 성령 받는다, 그것도 가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 다른 신일 수 있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쳐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줄도 알고 성령 받는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을지는 모르나 지금 목이 마르다면 일단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도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께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3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요, 봄비같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생수항이 흘러나는 거예요. 똑같이 에피피토같이 나타나든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냥 감동받아서 자꾸 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태 가지고 있던 것 바꿀 때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냐 그러면 39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믿는다면 거기서 끝내지 말고 믿는다면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보증서가 없고요 확신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자꾸만 갈등하는 거 내지 사는 건 맞느냐,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뭘 해결할 게 없느냐, 자꾸만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앞으로 갈 길을 놓쳐버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로 가봐야 아담까지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원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받을 성령, 이 받을 자 하는 게 이게 람비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아도 나는 구원 받았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정하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있다는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옛날에도 다 성령 받고 뭐 다 역사했고 자꾸 그러는데요. 관로가 중요해서 쳐놨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왜 관로를 쳤는지. 근데 제가 받아들인 은혜는요 이게 진짜 중요해서 쳐놓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을 보내주어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진짜 오늘요 저는 예수 믿고요 진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데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안 온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그 바라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오고 예수의 법 성령의 법을 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법을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다 거꾸로 달려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러나 그들한테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의 믿음으로는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요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여러분 믿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의의 소망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기를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6절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이 할례 받으신 자들아, 할례 받으기 나쁘다는 걸 안 해요. 할례나 무할례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은요 이 아가페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믿고 하는 이 역사 어느 정도는 돼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요 죄삼이 없으니까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까지 그럼 가고, 이 사랑은 언제, 이 의의 소망은 언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이 소망이, 우리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을 때요 이 아가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이까지 왔으니까 그 능력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그러려면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잠깐 대입을 시키면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욥바에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선교사님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와라 라고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내 입장 생각하고 하루 반나절 내가 걸어서 또 가야 되고 맨날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고 더더욱더 이방인들한테 갈 마음도 없고, 그러나 그 길이 아니면은 이 가이사랴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걸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시작해서 봤는지를 모르나 이 말씀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방식만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고 우리는 신자가 됐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늘 그냥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데 성령을 주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율법이나 교리라든지 내가 경험했던 거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그 성령 받은 게 여러분 이게 절차와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여러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선물로 받으라 했는데,
1: 지금까지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여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5: 믿음의 성도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고 뜻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면 확실하게 믿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은 이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자신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큰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요. 미래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을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 이건 뭐야? 미래의 일이야. 미래의 일. 미래, 아직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그 일이 뭐야? 자신의 현실에서, 현재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 현재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를 받을 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0: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처럼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저의 분이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님의 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놀라운 기적, 치유의 역사, 놀라운 축복,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나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에 대한 철저한 무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다른 것은 없어요. 내 삶에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기적, 역사,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장정만 5천명을 먹이신 이야기예요. 어떤 학자는 여기 남자만 5천명 먹었으니까 거기 같이 따라온 여성, 아이들, 왜냐면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나왔거든. 어린아이, 어른한테 나온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그 자리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만 명 정도가 모이지는 않았을까,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이신 거예요? 최소 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만 명을. 장정만 5천 명. 만 명을 여기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그 이 상황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뭐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떠서 나눠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받게 된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한테 지금 엄청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벳사다라는 지역에 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돼요. 이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의 그 질병을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대략 한 오후 4시 30분쯤 돼요. 이때 당시에 지금 4월 중순경이에요. 해가 한 6시 정도에 완전히 지게 되면 아주 캄캄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여기 날이 저물어지는 거, 점점 어두워지는, 이제 곧 완전히 캄캄해지게 되는, 어둡게 되는 그 시간, 오후 4시 30분경에 됐을 때에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날이 어두우면 집에 가기도 어렵고 또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하루 종일 있었으니까 배도 고플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이 모임 파합시다, 이제 이 모든 이 말씀 사역과 치유의 사역을 멈추시고 백성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또 식사도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완전히 무슨 말씀이죠?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들 집에 돈에 돌려보낼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한번 좀 해결해줘봐. 너희들이 해결해줘.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많은 만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서 먹을 만한 그 여건과 환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을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아니 아니 돌려보내지 마, 너희들을 해결해 라고 요청을 왜 하실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8개월치의 월급. 8개월치의 월급이 있어야만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다 음식을 제공해서 배불리 먹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대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아주 골똘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을 저 우주로 올려보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이 지구에서 쓰던 펜이 그 우주공간에서는 이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니까 이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 이 앤더슨 컨설팅 회사한테 저 우주공간에서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좀 펜을 개발해 주세요 라고 의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앤더슨 이 컨설팅 회사가 10년 동안 1200만 달러를 들여서 마침내 개발에 성공을 해요. 저우주 환경, 무중력 상태에서도 또 펜을 거꾸로 놓아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또 수중에서도 영하에서도 또 영상 300도에서도 또 어떤 표면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펜을 드디어 개발해요. 10년 만에 1200만 불을 들여서.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우주에서 연필로 사용했대. 연필 가지고 해결하면 될 문제를 1200만 불이나 들어서 10년 동안 연구에 몰두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 말은 현실,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쓴다는 거예요. 오직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현실 앞에서 내게 찾아온 그 문제에 너무너무 매몰돼. 다른 것은 보지 않고 모든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그 문제. 문제에 머물러 있게 돼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현실, 자기들이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8개월치의 봉급이 필요해. 지금 뭐냐?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나와 함께하면 나와 연결이 되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무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능력도 없어요. 제공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하나님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이 50명씩 그룹으로 나뉘어 앉혀라. 그죠? 남성만 이제 100그룹을 나누게 돼요. 이렇게 50명씩 앉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기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셨다. 그 작은 것에 이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가 팍 늘어났을까요? 여기 떼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현재 분사형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이제 12명을 앞에 세워요. 50명씩 그룹으로 쭉 이렇게 앉혀놨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가 나와요. 광주리를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떼어지는 순간에 동시적인 그 이 사건을 말해주는데, 떼어주는 순간에 거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주리에 채워지는, 눈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 지금 팍 엄청나게 쌓이는 그 빵, 떡, 물고기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띄워줄 때에 그 광주리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제자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장정만 5천명, 최소한 10,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여기 보면 뭐예요?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 특별히 이게 또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먹고 다 뭐예요? 배불렀더라. 이게 배불렀다는 말을 왜 썼겠어? 왜 썼겠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필요, 현재 그들의 그 배고픔,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해서 이 바구니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그만 이 바구니가 아니에요. 이 바구니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그 이 큰 바구니를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쫓아다니고 추적하자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피신시켜요. 그 광주리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그 광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놀라운 그 능력의 소유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결단코 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세례요한, 사촌 세례요한, 영적인 그 복음의 동역자였던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해서 심히 필요한 상태였어요. 심히 필요한. 지금 이 앞에 7절로 9절에서 보면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여기 뭐 따로 벳세다라는 골로 떠나셨다라고 해요. 지금 이 떠나는데 벳세다로 가는데 길로 걸어가지 않냐고 배를 타고 가셔. 왜 배 타고 가겠어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가신 거예요. 배 타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배 타고 가니까 길가로다가 삥 돌아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 이 벳세다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에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왜? 거기에서 사촌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했어. 너무나 심적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거기에서 좀 휴식도 취하고 다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지금 벳세다로 가셨어요. 벳세다로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휴식이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돼요. 자신들의 그 피로를 채움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 이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 좀 휴식이 필요해. 나 정말 내 사촌 세례요한의 죽음을 해서 나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나 좀 안정을 좀 취하자.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갖자. 좀 오지 말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휴식, 회복보다도 사람들의 피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아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잠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문제, 우리의 피로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자기 자신의 피로보다도 우리의 피로에 더 우선순위를 두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희생적인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피로, 나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피로를 더 쳐다보고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정말 피로를 어떻게든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속으로 계속해서 고백하셔야 돼요. 또 마귀가 주는 그 음성을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절대로 너 같은 거 관심 없다. 너처럼 대충대충 믿는 사람 기도 듣지도 않는다. 그러한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셔야 돼.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눈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무기력하게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고픔에 처해 있는 삶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잃어버렸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나의 필요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들이 즐겁게 흥을 돋구고 있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해결해 줬어요?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채워주신 분, 이전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로 채워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어디에 머물게 한다고요? 현실에, 문제에, 거기에 머물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항상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충분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교회 역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스가랴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일곱 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먼저 한 돌, 즉 돌 하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곱 눈이 등장을 합니다. 예, 한 돌, 일곱 눈,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새기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먼저 서두에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 아니? 물론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한 돌의 구약 신약적인 이 표현으로 하자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즉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반석. 그런데 캐톨릭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교황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누구냐? 첫째 교황이 베드로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자리를 뒤를 잇는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은 그 오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지금도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황의 그 발에 키스 한번 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의 발등에 마리아가 입 맞추듯이 그런 그 사모함을,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스가랴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한 돌, 한 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성전 건축의 한마디로 기초석이다 이 말이죠. 이때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교회의 이 피지컬한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받침하는 기초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초석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이 우주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기초석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다라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곱 눈이 나와요. 성경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예, 세븐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그것을 뭐 럭키 세븐이라 그러죠. 그래서 베이거스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넘버 세븐에 대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븐이 뭐예요? 그 세븐 세븐 세븐 딱 하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벼락부자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븐은 그 뭐 럭키 세븐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 눈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예, 온 세상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찰력, 즉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심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은 스룹바벨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곱 눈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으로 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눈이 의식되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그건 보호의 눈이에요. 사랑의 눈입니다. 지켜주시는 눈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예, 그 불꽃, 죄인에게는 그 불꽃이 굉장한 그 두려움이고 심판의 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불꽃은요, 하나님 앞에는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그 서신 속에 있는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상황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버 세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무슨 뭐 눈만 딱 떼어가지고 눈만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 지금도 말씀도 없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믿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 어두운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길로 가면은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의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배아리가 없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숯불을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하고,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마이 웨이로 계속적으로 인생을 산다. 그러면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국은 죄의 사망밖에 더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곱 영이 따로 있다. 그래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또 뭐 하나님에게 또 일곱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온 땅을 두루 다니시고 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지금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새길 것을 새긴다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을 때에 제사장에게 패를 줍니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그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목회자들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성만찬식이나 뭘할 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제사장들이 입던 옷에서 그 영감을 받아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를 달게 되어 있어요.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누구와 상의도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에요.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낙심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겨우 자기네 집도 겨우 지을 정도인데 언제 뭐 다윗과 솔로몬의 웅장했던 그 성전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 마음속에는 상상 속에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슨 금으로 도금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이것저것을 우리가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에 정말로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한 번, 두 번, 1년, 5년, 10년이 지나면은 그 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계속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처럼 성전 마당들만 밟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주 내가 너희의 그 제사 드리는 그 피냄새 너희의 그 발걸음 소리 듣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괴롭다. 역겹다. 오늘로 얘기하면 너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정말로 역겹다. 만일에 그 말씀이 누구에겐가 그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게 어느 한 민족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민족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결국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길로만 그냥 행했던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수없이 목숨을 걸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귀를 막고 그 소리를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좋은 소리만 하라는 겁니다. 좋은 소리만.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 교인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전혀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얼마나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까? 왜?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리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일어나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비참해졌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 외로움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0: 그 사랑의 눈길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설치하시는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종 가운데에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려고 여러분이 일부러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이 우리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의지를 스스로 발동시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뭐 번개처럼 뭐가 성령의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을 기대합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만 기대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그런 일들, 오늘날에도 뭐 간혹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뭐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변화하게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드로 자기를 드라이브 해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내 말 따로 하고 내 생각 따로 하고 내 손과 발이 따로 놓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결과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처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일곱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곱 눈이 최고의 조각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그 작정을 이 당신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의도하셨던들 사람이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핸즈오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권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선과 악을 택하고 저주와 축복을 택하고 사망과 생명을 택하는 모든 권리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니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그것도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이 권리를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억만징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귀도 아직 무적에게 집어넣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타인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티스트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다 휘두르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일곱 눈을 말씀하시면서 하룻만에 죄악을 제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죄악, 예, 억조 창생부터 예, 새말까지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루 만에 제거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루 만에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주님은 다 제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루 만에 죄악을 다 제거하시지 않으셨었더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에서 한 번으로, 즉 단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온 세상의 죄악을 다 짊어지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죄악을 사해 주셨는데 왜 지옥으로 간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러한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은요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에게 순종하면은 결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아주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감옥에서 라이프타임 센텐스를 받은 한인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제 나이 정도 되는데 그분이 언젠가 살면서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아주 이 몹쓸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 결과 감옥에 가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맡고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은 그 형기를 채우기 전에는 뼈가루 하나도 밖으로 반출이 될 수 없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저를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한 번에 욱하는 것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망쳤습니다. 목사님에게 무슨 금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동양인이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잃지 않도록 목사님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시자로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예, 여호와의 일곱 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 좋으신 사랑의 눈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4: 홍명보호의 32강 진출이 달린 조3위 순위 결정 경기가 이제 불과 두 경기 남았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재개했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머리를 박고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을 둘러싼 비판에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물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4: 미국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평화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5: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5만 명 이상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필사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5: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이 또 피격되자 미군은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해 연이틀 공습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이 중국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는 데 대응해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7: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They're not winning or anything, but they have some capability. They can still shoot. You know, they shot a.
6: 중부사령부는 전날 공습 뒤 이란의 휴전 합의를 준수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란은 키크호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하며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공격받은 파나마 국적 키크호는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리크섬과 게슘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발사체가 여러 발 날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이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방어적 차원으로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미 해군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 충돌은 레바논 전선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공습했습니다.
8: 그러니까 이스라엘 נשארת באזור הצהוב הביטחון ששומר עלינו.
6: 이에 헤즈볼라는 평화 합의는 무효라며 이스라엘 철수 전까지 무장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5: 한편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골든타임을 넘긴 가운데 사망자 수도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먼저 이란 관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9: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항공기가 휴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이란의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 미국과의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 행위를 이어갈 경우 미국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한 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타격했는데도 이란이 재차 공격에 나서자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연이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또 맞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4: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사망자가 1,400명을 넘는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30명에 이릅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27일 TV 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사망자가 500명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 또한 7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진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7시쯤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시민들 그리고 국제구호대가 발 벗고 나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5: 네, 이번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대거 파괴됐는데 직접적인 피해액만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요?
9: 네,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 GDP의 6%에 달할 거란 잠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성명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와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유엔 개발계획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진입니다.
4: 네, 이렇게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5: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0: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의 한 마을. 강진의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10: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4: 네, 이번엔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L조 조별 예선 마지막 날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2대1로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일단 조 3위 팀 중에 8위를 유지했습니다. L조 3위였던 크로아티아는 1대1로 맞서던 후반 38분 블라시치의 결승 헤드골을 앞세워 가나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L조에서는 파나마를 2대0으로 이긴 잉글랜드가 L조 1위를 지켰고 크로아티아가 2위, 가나가 3위로 조별 예선을 마쳤습니다. 가나는 이미 1승 1무로 승점 4점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순위에서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32강의 운명은 이어서 열리는 K조와 J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5: 네,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진출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조별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32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0-0 무승부를 거두며 예선 성적 3무승부 무패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카보베르데는 J조 1위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다음 달 4일 32강전에서 만납니다.
4: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 노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징계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호남권 투자 구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12: 네, 정치부입니다.
4: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전당대회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당권 경쟁은 벌써 달아오르는 분위기죠?
12: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지역 일정과 당원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노선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 경쟁에 불을 지핀 건 유시민 작가의 발언입니다. 최근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기조를 사실상 비판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이른바 코어론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확장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선명한 개혁 노선에 무게를 두고 있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민생과 실용, 통합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5: 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12: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이른바 해당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던 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당내 갈등이 더 격화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4: 네, 끝으로 내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입장을 내놓고 있죠?
12: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연이어 직접 설명에 나설 정도로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구상이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 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번 투자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기업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과 용수, 용지, 인프라를 마련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권 남용이 아니라 행정 지도이자 조성 행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일각의 왜 호남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지진 위험이 적으며 값싼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5: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리기 5분 전에 일각의 호남 지역 산업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용수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까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에 돈을 풀게 해 친명계 후보를 도와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14: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 전략 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13: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 포용 노선을 직격하며 전당대회를 친명대 비명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15: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13: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0: 호르무즈 옆 개방 기대가 커지고 있던 찰나 미군이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틀 연속 호르무즈 옆 인근의 이란 군사 시설을 공습하면서 중동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로 인한 국내 경제 여파부터 국내 경제 이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또다시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여러 곳을 공습을 가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 이란이 그 공격에 맞서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이제 긴장하면 좀 잦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던 상황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거든요. 먼저 상황부터 진단해 주실까요?
2: 예,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하기로 MOU를 맺은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이 몇 차례 지나가는 상선에 대해서 공격 공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과거에도 흔히 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냥 의뢰 마지막 호르무즈 통제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미국에서 여기에서 보복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휴전 MOU 체결 이후에 공식적으로 군사 공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자, 미국이 연 이틀에 걸쳐서 군사 공격을 했고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맞서서 이란이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또 발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휴전 합의 MOU 이전 상황에 전쟁으로 사실상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국제 경제계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미국의 휴일, 뭐 우리도 휴일이지만 미국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장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유가 선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지는 월요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적어도 휴전 합의 이후에 최대로 악화돼 있다. 다만 통상 우리도요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전쟁이 휴전한 게 1953년이거든요. 네. 3년 걸렸는데 본격적인 전쟁은 한 10개월 하다가 그 이후에 계속 휴전 협상 하면서 전전반측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휴전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쉬워도 휴전, 서로가 만족하는 휴전 타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이 충돌 양상도 궁극적으로 양측이 본격적인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서로의 기싸움, 상대의 어떤 기 누르기 이런 측면이 조금 더 강하다. 특히 이란의 성명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란에서 왜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미사일을 쏘았느냐. 미군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다라고 미군을 정조준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것은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다 해서 조금 꼬리를 내리는 입장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관점에서 일부러 SNS까지 올려서 내가 이란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차원에서라도 이틀 연속 때리고 또 SNS에 계속해서 이러면 이란이란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 돌아가는 것 또 이 안보 상황 종합 감안할 때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과 충격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야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 네, MOU 체결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파기만 하지 않았지 정말 이게 무색해진 상황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혔던 한국행 유조선들이 이제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새로운 선적을 보내야 되는 타이밍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면 이거 다시 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지금 안정을 찾았던 유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이란 전쟁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선박이 27대였었는데 예. 지금 두 대 빼고 다 나왔습니다. 네. 두 대 빼고. 근데 두 대도 현재 이란의 공격을 받아서 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HMM 나로호. 저것은 지금 수리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대는 화물 선적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력에 의해서 갇혀있던 배는 지금 이 시간 없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빠져 갇혀 있던 거 빼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지금 실어와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럼 새로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는 그런 강심장인 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나라 해운사에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회의를까지 하고 있는데
1: 예.
2: 지금 이렇게 갑자기 또 터지고 특히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과 미국이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통행료 이거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란 내부적인 그 입법 과정으로서는 이미 법이 통과됐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용어는 통행료가 아니고 수수료다. 하지만 이 수수료의 금액을 높여버리면 중요한 것은 통과하는 데 비용 금액이지 이름이 통행료냐 수수료냐 이것은 지나다니는 배나 경제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 전쟁에서 피해받은 것을 배상을 받고 앞으로도 미국이 이란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아주 강력하고 미국도 이것을 열어주면 통행권을 인정해주면 전쟁하기 전보다도 더 나빠지잖아요.
0: 예.
2: 양측이 정말 그 넘어서기 어려운 그래서 본 협상에서도 이 문제는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쟁도 이번 이틀간의 서로 간에 치고받는 전쟁도 바로 호르무즈 통제권 기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예,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과연 종전합의 무산으로 좀 최악의 결과를 치달을지 아니면 다행히 다시 협상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중동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국제 이슈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연쇄적으로 덮치면서 피해가 정말 큰 상황입니다. 지금 UN의 발표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베네수엘라가 입은 피해만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고 하고 또 사망자가 1,400명대를 넘었다는 리포트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어렵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까요?
2: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한때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고 지금도 매장량 면에서는 세계에서 1등, 2등 합니다. 저 정도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국민 경제생활이 이렇게 파탄이 되기도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정부가 가만히 있어도 산유국으로서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거의 나라를 그 파국 수준으로 끌어왔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지진도 한 번만 온 게 아니라 7.1, 7.2 정말 엄청난 지진이 연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내진 시설도 없던 이 베네수엘라 뭐 크게 당하고 있는데요. 이 골든 타임이 보통 통상적으로 72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0: 네.
2: 지금 거의 다 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은 지금 지진에 사망자가 1,430명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시신이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안에 많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실종자가 7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1: 예.
2: 저 7만 명 구해내려면 골든 타임 72시간 내에 구조대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베네수엘라 내에 구조 시설도 없고 구조대도 없고 외국서 날아가려고 그러니까 공항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조그마한 공항 하나가 지금 재개수가 됐다 해서 다른 나라 비행기가 살짝 가긴 하는데 절대 지금 부족이거든요.
0: 네.
2: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나타난 피해액은 뭐 이것은 조족지혈이고요. 결국은 베네수엘라 국가 경제 전체 GDP의 거의 절반까지도 경제적 피해 규모가 커지고 사망자 숫자도 만 명 선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주 충격적인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뭐 지금도 피해가 워낙 크지만 앞으로 또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국제사회의 모든 우려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슈를 좀 바꿔서 국내 경제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이슈일 텐데요. 지금 내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무려 100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이 호남 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일단 만약에 이게 지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2: 예, 내일 정부에서 엄청난 발표가 나옵니다.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 역사상요. 아마 건국 이후로 가장 큰 메가 프로젝트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되느냐라는 질문에 나오는 숫자 나도 잘 지금 얘기할 수 없다.
1: 그러니까요.
2: 그렇지만 매우 낯설 것이다.
1: 기대가 됩니다.
2: 예, 낯설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들었고 보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27조거든요. 727조 정도 되면 김용범 실장이 저런 말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는 1000조를 훌쩍 넘어갈 것이다. 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 집중 대상인데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100조, SK하이닉스도 최소한 600조, 뭐 잘하면 2000조도 될 수 있다. 자, 2000조란 돈은 뭐 정말 우리나라에 몇 년치 세금 한 푼도 안 긋고도 끌어갈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지금 네. 반도체가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지금 두 회사가 제일 잘하고 있고 두 회사는 엄청난 돈을 법니다. 지금처럼 인공지능의 수요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시설만으로도 공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공급 부족이거든요.
1: 네.
2: 사겠다는 사람은 줄 수 있는데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빠른 속도로 공급 생산 시설을 늘린다. 이런 것은 반도체 산업이라는 하나의 그 트렌드, 미래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뭐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특히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나게 그 영업이익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래서 직원들 1인당 성과급도 6억씩, 7억씩 주고 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재투자를 해서 생산 캐파나 초격차를 이루어 기술의 초격차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뭐 산업 흐름상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혹시 너무 큰가, 너무 커서 만약에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면 뭐 그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겠죠.
1: 예.
2: 물론 기업 각 그 그룹에서 그런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이 메가 프로젝트는요.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세 가지가 동시에 발표되거든요. 이 또한 굉장히 주목을 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하나 짓는다.
0: 네.
2: 자, 지금 우리가 경기 남부 지역에 이천 뭐 이런 대대적인 평택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용인도 짓고 있거든요.
1: 네.
2: 그거와는 관계없이 또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를 하나 만든다. 여기는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남부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압도하는 새로운 것을 짓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이 첫 번째 메가 프로젝트 제1번입니다. 자, 메가 프로젝트 제2번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가지고 거기서 학습을 시켜서
1: 네.
2: 미국의 예를 들어서 오픈 AI 같은 이런 회사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것도 거대한 공장 그러니까 반도체가 작동할 수 있는 공장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짓는다. 그것이 충청도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또 하나 메가 프로젝트의 세 번째는 역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요. 젠슨 왕이 한국에 와서 협조를 하면서 한국에 부탁한 게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좀 만들어달라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1: 예.
2: 피지컬 AI라는 게 그동안에 인공지능은 눈에 안 보이는 컴퓨터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걸어다니는 로봇 또 공장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움직이는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경상도에 짓겠다. 그래서 반도체는 호남 중에 특히 광주 지역을 중점으로 짓고요. 또 데이터 센터는 충청 지역 또 경상도 지역에는 인공지능의 피지컬 AI를 짓겠다라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 규모도 워낙 크고 또 거기에 이게 산업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 형태로 나오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센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0: 네. 뭐 내일 청와대에서 발표할 그 김영범 실장이 말한 낯설 것, 그 낯설게 느껴진 숫자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엄청난 규모로 발표가 될 것은 네, 확실해 보이는데 기업들 입장에선 일단 기존에 짓고 있던 것도 마저 지어야 되고 또 새롭게 정부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라서 공장도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없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제 그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너무 앞서서 기업으로 하여금 많이 투자하라 또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라 오라 마라 하느냐
1: 네.
2: 이런 얘기도 분명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강제한 적은 없고 정부는 어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인프라 계획을 세운 것이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양측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예.
2: 아마 내일 발표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부 사정은 현재 전혀 알려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큰 돈을 투자할 때 자 이게 사실은 기회와 위기가 같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돈 투자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수익을 미래 수익을 거둬준다면 제2, 제3의 점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괜히 쓸데없이 투자한다든지 아니 쓸데있더라도요. 지금 현재의 수요 공급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이 반도체라는 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0: 사이클을 타죠. 네.
2: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산업 사이클 주기를 보면 호황이 1년 채 안 갔습니다. 평균요. 그러다가 또 불황 왔다가 불황도 1년 안 가고 그야말로 들쭉날쭉했는데 지금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시작된 게 아직 채 1년이 안 돼요. 작년 한 8,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 반도체의 수요가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거 이것이 엄청나게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흔히 이것을 이제 회계 용어로는 경제학자들이 CAPEX라고 그럽니다. CAPEX라 해서 고정 투자비인데 고정 투자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절 배분하느냐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인데 아직 금액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투자하는 것인지가 나오지 않아서 밖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함부로 왈가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자기들 일이니까 또 내부의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 수요 공급 상황을 여러 가지로 이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데이터 속에서 잘 짰으리라고 믿습니다.
1: 네.
2: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좀 무리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기업은 하기 싫었는데 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적인 어떤 뭐 정치 사회적 갈등을 넘어서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기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 대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일단 내일 어떤 투자 계획을 밝히는지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상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현 가능성을 좀 따져볼까요? 이게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건물만 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양의 물과 전기가 필요할 텐데
2: 그렇습니다.
1: 호남이 그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이게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 예, 반도체가요 매우 까다로운 상품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보통의 제조업체는 뭐 웬만큼 공급해주면 기계 공장이 돌아가는데 반도체는 우리 반도체 기계가 견학하면 하얀 옷 입고 머리에서 먼지가 들어가도 안 돼요.
1: 예.
2: 먼지 하나 들어가면 그 공정 전부가 다 무효되고 다 폐기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모든 제조업 제품에 물이 들어가지만 지금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은 청정물, 아주 깨끗한 물. 그리고요, 이 물이 잠시라도 공급이 안 되거나 끊어지면 생산 라인에 있던 모든 웨이퍼들 전부 폐기해야 되고 또 물이 균질하게 안 들어가면 수율이 떨어져서 수출 안 됩니다.
1: 아하.
2: 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전기예요.
1: 예.
2: 전기도 전기가 뭐 순간 잠시 불규칙하게 들어간다든지 끊어진다든지 우리 그 두꺼비 집 서킷 브레이크에서 들커덩 하면 스킵 브레이크가 차단이 돼도 집에 화재는 안 나지만 반도체는 완전히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고질의 아주 양질의 전기와 또 양질의 수자원을 충분히 이제 배치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목에 관해서 과연 어떤 국가의 플랜과 또 기업과 어떤 사전에 합의가 됐는지 뭐 이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왈과 왈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반도체는 기업이 얼마 투자한다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또 하나 있습니다. 인재. 자, 적은 사람들 결국은 이 하이 테크놀로지 사람들이 꾸려가는데 인재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그 부근의 인프라 또 생활하기 위한 인프라도 충분히 깔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 생태계입니다. 혼자서 독불장군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우수하고 SK하이닉스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두 회사만 있다고 해서 절대 회사 돌아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그런 소부장도 있어야 되고 또 전공정, 후공정 들어가는 패키징 회사 반도체 생태계가 쭉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과연 그 대목에 대한 그 플랜은 어떻게 짜여졌는지 이 대목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내일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지 또 그 투자 계획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내일 오전에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네, 증시 얘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 그야말로 뭐 롤러코스터를 타서 롤러코스피란 말이 이제 네. 뭐 어색하지가 전혀 않고요. 근데 이런 가운데 JP모건에서 코스피가 15,000까지 간다라는 전망치를 네. 내놨더라고요. 네. 거의 지금 수치의 두 배 가까운 숫자인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2: 예, 뭐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냐. 그런데 JP 모건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사실 우월가의 별명이 우월가의 황제입니다. 가장 큰 금융기관이고 뭐 이런 데서 15,000까지 간다 내놨다. 뭐 이 대목은 주목할 만하죠.
0: 네.
2: 그러나 어떤 기관의 전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전망 내용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느냐라는 것이 우리 좀 뚫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맞다면 실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JP 모건은 또 반도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 아닌가. 자, 그런데

0: 쪽으로 이제 어떤 한 번씩의 그큰 조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얼마나 높냐면요. 공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VIX 지수입니다. 여기 V가 volatile, 막 이렇게 요동을 친다 이런 뜻의 VIX 지수인데, 이 지수가 지난주에 마감을 91로 했는데 장중 97까지 올랐습니다. 97이 어느 정도 숫자냐? 자, 지금 저 VIX 지수가요, 만점이 아니라 모든 위기가 다 총체적으로 닥쳤을 때, 내일 모레 폭발하기 직전이 100입니다. 100 이상은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에 97점까지 올라갔거든요. 자, 미국은 지금 얼마냐? 여기 18이에요, 18.
1: 좀 반갑지 않은 고득점이네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금 초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VIX 지수가 40이 넘으면 그 나라 주식이 매우 불안정하다 해서 위기 경보를 내립니다. 정상이 보통 20이에요, 20. 그런데 지금 우리가 97점이란 말이죠. 아, 이 대목은 정말 좀 투자하시는 JP 모가는 15,000원 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2: 자, 이렇게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에서 마침 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나온 지 이제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집값 잡겠다 이렇게 해서 낸 대책들이 1년이 지났는데 성적표가 사실상 좀 실망스럽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를 비교해봤더니 매매가와 전셋가 지수 모두 100을 훌쩍 넘기면서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규제, 어떤 정책들 내놨는데 쉽게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0: 네, 한마디로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돈이 흘러 넘치면 그 결과는 결국은 금융자산이든 실물자산이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래 유동성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게 된또 중요한 이유가 주가가 좀 올라도 많이 올랐잖아요. 원래 정부가 5천 정도까지 현 정부 임기 동안 5천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희망사항이었는데, 5천은 커녕 지금 9천 포인트고 일각에서는 15,000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요, 오르는 것은 물론 바람직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산업 자금을 조달을 잘해서 기업들이 그것으로 생산을 하고 실물 경제가 받쳐줘서 그것이 다시 주가가 오르는 이런 선순환이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자,
2: 그러니까요.
0: 지금의 주식 상황은 실물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른 것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유동성을 부르는 장세다 보니까 지금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자, 이래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일부는 팔아가지고 그것을 소비도 해야 소비가 늘어야 GDP도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주가가 오르는데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팔아요. 지금 차익 실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5월달에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유동성을 불러서 특히 뭐 삼성전자 같은 곳에서는 이거 성과급이 6억, 또 주택담보대출 아주 싼 이자로 5억, 이러다 보니까 뭉칫돈이 생기면 자금의 속성상 자금에는 꼬리표도 없고 이데올로기도 없습니다. 오르지 않아 돈더 많이 된다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부동산이 상당히 위기 신호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 예, 지금 경제 이슈 짚어보던 중에 조금은 가슴 아픈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속보인데요.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결국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조금 전에 K조에서 콩고와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펼쳐졌는데, 콩고가 우즈베키스탄에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중 순위가 9위로 떨어졌습니다. 네, 콩고 민주공화국이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마치면서 K조 3위로 올라왔고요.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승점 3점인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네, 과달나라 베이스캠프에서 우리 대표팀이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내일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결국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희망의 끈을 안고 기대감을 안고 경기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0: 결국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K조 예선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중 순위가 9위로 떨어진 건데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마치면서 K조 3위로 올라왔고요.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그 박문성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월드컵 내용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네, 이어서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곧뭐네달 중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관전 포인트가 과연 뭐 토어제 구역을 확대할 것인지,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종부세와 보유세 조정이 얼마나 가해질지 등인데, 짧게 전망하신다면요?
2: 예, 지금 정부에서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현재 주가가 오른 거, 또 반도체 호황, 거기 나온 성과급, 이런 것이 부동산 쪽으로 갈수 있다. 아직까지 갔다는 아니고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릴 수가 있다.
1: 예.
2: 이래서 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미 언명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새해 예산, 내년도 2027년 예산안에 거기에 각종 보유세, 관련된 것이 예산 연계 패키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달에 종합 대책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이 토지 거래 허가제, 토후제가 지금 경기 남부 지역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워낙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풍선 효과가 커지거든요.
1: 네.
2: 거기를 확대하느냐 이 문제. 그다음에 보유세에 있어서 현재 종부세 또이 재산세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특히 자기가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좀더 과세한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장기 보유 공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또 세제 개혁이 아마 새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세제 개혁과 이 토지 허가 제도에 대한 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절대 집값을 세제 개편으로 잡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은 세제 개편 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른 것인지 저희가 다음 달에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공직자였다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김건희 씨는 특검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을 통해 모두 3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청탁과 함께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진품으로 본 이후한 화백의 그림은 물론 명품 가방과 시계, 귀걸이, 목걸이 등을 챙겼습니다.
4: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3: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공직자였다면 뇌물죄가 적용돼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나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3: 민간인인 김 씨는 뇌물죄 대신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되고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5: 이 사건의 법정 적용이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알선수재 사건에서 저는 이제 변호사 경력상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온 걸본 적이 없습니다.
3: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책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대통령과 국정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인데도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1: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김건희 씨의 형사재판 3개 가운데 2개의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0: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건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한 건인데요. 종합특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김 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입니다.
6: 주가 조작과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모두 3건의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이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사건만 1심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신문할 증인을 정하고 증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준비 절차가 길어지면서 첫 공판도 한 달 뒤에나 예정된 상황이라 1심 마무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의 형사 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참고인 소환을 거부했지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하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한 특검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김 씨를 향한 특검의 수사망이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으로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0: 그런데 현행 제도는 선관위의 과실을 선관위 스스로 심사하고 이후 법원으로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맡은 선관위원장의 과실을 다른 법관이 따져봐야 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7: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낙선자와 유권자의 줄소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첫 관문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전심 절차인 선거 소청은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스스로 과실을 따지는 이른바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선관위가 과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남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의 중대 과실 여부를 다른 대법관이 판단해야 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인 현직 지방법원장의 행정처분을 고등법원 동료법관이 심리해야 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8: 꼭 현직이 필요했느냐. 정치적 중립성이 뚜렷한 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계속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이 위원장이 되면 곤란하죠.
7: 재판을 맡아야 하는 법원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을 어느 법관이 맡게 될지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선거 관리와 분쟁 심판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셀프 심사의 동료 재판까지 공정성 논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네, 우리 축구 대표팀이 결국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 네, 조금 전에 끝난 K조 예선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에 역전승을 거두면서 32강행을 위한 마지막 경우의 수가 사라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재원 기자.
2: 네, 스포츠부입니다.
1: 네, 너무 아쉬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즈베키스탄의 K조 예선 마지막 경기가 방금 끝났는데요. 콩고가 3대 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32강 탈락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콩고는 전반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에만 연달아 3골을 뽑아내면서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1승 1무 1패로 조별 예선을 마치면서 K조 3위로 올라왔고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승점 3점인 우리나라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조 3위 팀중 순위가 9위까지 떨어지면서 남은 제2조 경기에 상관없이 상위 8팀에 주어지는 32강행 티켓을 놓치게 됐습니다.
0: 네, 참 너무나 아쉬운 결과인데 결국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남아공에게 진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2: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다른 팀의 경기를 보며 마음을 졸이는 지난 며칠을 보냈지만 결국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공에 지면서 A조 3위로 추락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32강행 희망이 컸는데요. 이후 치러진 다른 조 경기에서 예상을 깬 결과가 속출하면서 우리 대표팀은 32강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이겨줬다면 경우의 수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크로아티아가 이기면서 우리의 희망을 외면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도 어두운 분위기 속에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내일 과달라하라 베이스캠프에서 결산 기자회견을 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0: 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K조 마지막 경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즈베키스탄을 꺾었습니다.
1: 네, 경우의 수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무산되면서 우리 대표팀의 북중미 월드컵 도전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0: 네, 우리나라가 자력 진출은 무산이 됐고, 이후에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전 국민께서 초조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결국은 32강행이 무산됐습니다. 먼저 이번 대회 총평하신다면요?
3: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 한국 축구의 앞날을 위한 그 대비해야 되는 것도 얻을 수 있는 대회였다고 봅니다.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무대에서 감독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좀 아쉬워하죠.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역대 최강 멤버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대 최강 멤버 좀 나이브하게 표현하면은 이강인, 손흥민, 뭐 황인범, 김민재 선수를 데리고도 이 정도밖에 못하냐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홍명보 체제는 이제 오늘로써 종말을 구하게 될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시안컵이 있지만 여론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내년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맡을지는 뭐 장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 네. 자, 4강 신화도 이뤘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인데 지금 16강, 8강도 아니고 32강조차도 가느냐 마느냐를 초조하게 바라보게 된 지경이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3: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 역시 남아공전의 졸전이겠죠. 또그 이전 2차전에서 멕시코전에서는 우리가 잘했지만
1: 네.
3: 수비에서의 결정적인 실수 한 장면 때문에 결승골 내주고 0대1로 패했는데요. 이때 이 실수가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이미 뭐 가정은 지나간 일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홍명보 대표팀이 월드컵에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가면서 홍명보다운 색깔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비전을 월드컵 개막전에도 내놓지는 못했고, 월드컵 개막 후에도 그라운드에서 우리 선수들 통해서 한국 대표팀의 이 컬러, 홍명보 축구의 색깔, 조직력 등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쉬운 거는 뭐 직전 대회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에 올라갔었죠. 벤투 감독이 빌드업이라는 유산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했는데, 근데 우리 축구협회가 월드컵을 준비하는 방식을 보면
1: 네.
3: 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이전 대회에서 거뒀던 성과나 유산을 계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이 감독이 바뀔 때마다 감독의 스타일이나 감독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 가지고 이 3백에서 4백, 또 어떤 때는 빌드업, 어떤 때는 또 스피드와 조직력, 이렇게 매 대회마다 이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 대표팀의 정체성이 규정되다 보니까 한국 축구가 무엇이냐, 또 이전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과나 유산을 계승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축구 대표팀의 문제.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구약을 통해서 은혜라는 말을 찾아볼 때 등장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해 주신 그 장소, 바로 지성소 안에 놓여있는 언약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바로 이렇게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 가서 받아야 되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여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구약의 약속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할 그 보좌 앞이 과연 어디일까? 시은소, 속죄소를 떠올리면서 이 신약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과연 은혜를 어디 가서 받을까? 말씀을 통하여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속죄소, 시은소라고 하는 곳을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장소, 속죄소,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소.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를 히브리서 말씀과 연결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셔서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올려드렸습니다. 그곳이 골고다산에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장소가 어딘지 발견했습니다. 골고다산 십자가 위, 거기 달리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그리고 나서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이 부분,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 나예요, 내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몇 장 지나서 151장을 보게 되면 그 1절에도 이렇게 가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속죄소, 오늘의 시은소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을 핵심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십자가 앞을 찾아 나가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를 찾아야죠. 지금 십자가는 어디에 있을까? 아니, 그렇게 쉬운 걸 지금 문제라고 내세요.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일까요? 그러면 저기 저 십자가? 자,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 희생, 예수님의 완전 죽음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반지, 아니면 교회마다 걸려있는 교회 탑 꼭대기에 있는 그 형상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 그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곳에 가야 진짜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재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제사장이 재물을 잡고 그리고 재물로 제사를 잘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신약의 백성들도 뭔가 눈에 봐야 자꾸 믿으니까 이렇게 이 땅에 직접 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십자가의 예수님도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제사드릴 방법도 없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진 필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과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죄가 아예 덜끝만큼도 조금도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곧장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얻으십시오. 아마 이 유진 피터스는 묵상하면서 그 묵상의 광경을 제가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잘 아는 그 성경의 지식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꽃장 그분께로 나가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꽃장 와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께로 꽃장 오는 게 아직도 습관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자꾸 딴 생각하면서 오더라. 예수님께 곧장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온 마음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골고다라는 장소는 무서운 곳이죠. 무서운 곳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의 순간, 그 아픔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이제는 숨이 다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슴으로 품어 안으셨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나 죽기 싫다고, 나 아직 갈 때가 안 됐다고 애통하며 섭섭해하며 가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죽음과 함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슴으로 안아주시면서 이제 너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내가 죽으니까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살아라 말씀하신 장소가 그 골고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앞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은 가장 큰 넓이와 가장 높은 높이와
가장 깊은 깊이를 가지신 장소가 예수님의 가슴팍이더라고요. 가슴팍.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 우리가 배속의 자리, 내 죄를 씻는 자리, 새로운 은혜를 받는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입산수도할 필요가 없어요. 10년간 벽 앞에 앉아서 면벽수도할 필요가 없어요. 3천 배를 엎드려서 절하면서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탑을 빙빙 돌면서 주문을 외울 필요도 없어졌어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님 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은혜의 보좌를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우리 앞에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불교 선택 안 한 거 잘하셨어요. 이슬람 선택 안 한 거 잘하셨어요. 불교도 제대로 믿어보려면 힘들대요. 3천 번 막 돌아야 되고요, 막 엎드려야 되고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 하나님 앞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서 섬겨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보면 베푸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은 거기 계시니까. 성경을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꼭 그런 사람들한테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곳이 어딘가.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왜 교회를 다녀도 은혜 없이 다닐까? 교회당에 나왔지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더라는 거예요. 시설 좋은, 음향 좋은, 영상 좋은, 내가 좋은 거 찾아서 그냥 앉아서 좋구나 이러고 있었을진 몰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수식어가 많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영원 불변하시고. 정말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아버지 부르지, 나를 40년 전에 낳아주시고 등록금 내주시고 어려울 때 병원 데려가 주신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어딨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 그 자리, 대속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십자가의 자리가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자리,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면 너무 손해되는 게 많은 것 같은가 봐요. 십자가의 자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리입니다. 토마스 아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죠. 이 토마스 아캠피스가 영적인 삶에 유익한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수도사들에게 내면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권면하는 글들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내적인 위로를 주는 글들도 써 있었고요. 마지막 부분은 성찬에 대해서 한 챕터를 써놓은 것이 이 토마스 아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그 소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만 봐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부분,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 한 부분만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기를 힘쓰십시오. 부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유명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 경건하고 덕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덕을 세워가십시오.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러한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실제 삶에서 이러한 삶을 따라가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리를 걸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도마스 캠피스의 이 책의 한 부분을 이렇게 다시 찾아보면서 저도 그랬더라고요. 유명인하고 같이 있기를 원한.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유명인이 아니라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무명.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고 산다고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배웠어요. 1차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겨서 뭐하나? 이런 질문이 제게 생겼어요. 혹시 로즈힐이나 글렌델 뮤직 1년에 몇 번 가세요? 비석에 뭐 했다고 써붙이고 우리의 이름 남겨봐야? 그 질문이 제게 오더라고요. 이 속담이 발전해야 되겠구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이라도 남겼지. 나 죽은 다음에 내 이름 갖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오해한 부분이 있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간 곳만 십자가인 줄 알아요. 근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보십시오. 십자가 자리가 어디예요? 예? 너무 편안한 곳. 와, 이런 데가 다 있어. 파라다이스. 뭐 불 돌아가고 신나게 춤추는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가 돼버렸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출세한 자리, 내가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곳이 아골 골짜기보다 더 무서운 자리거든요. 그곳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WWJD,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셸던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80년대, 90년대에 팔찌도 만들어서 WWJD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거 차고 다니도록 하기도 했어요. 어떤 마음의 유혹이 올 때 그때 이걸 읽어보라고.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라는 의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가난 때문에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고 좌절과 슬픔에 빠져서 눈물 짓고 떨어져 있는 한 인쇄공의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이 셸던 목사님이 그러한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족을 다 잃었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이라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당했던 그 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난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서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을 찾게 됐어요.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라. 두 번째로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당하되 순종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형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일이 탁탁 풀어질 때 이게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길이 막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매듭이 풀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은혜를 만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은혜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어려운 지경을 여기에 처박히지 않고 잘 피해서 갈 수가 있게 됐다. 내가 좋아야 은혜인데 성경을 통해서 은혜라는 단어를 보니까 상황하고 상관없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라고 찬양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이 정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받아들여지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마지막 호흡이 다 하도록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이 헉헉거리면서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가슴을 열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품어 안으신 예수님처럼 내 생명의 끝까지 나도 이 십자가 품고 살겠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 저도 분명히 깨달은 것은 정말 그 중동의 전쟁터에 가서 아니면 아마존 깊숙한 곳에 가서 선교를 하라 안 가고 싶고요, 피하고 싶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안 보내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선교는 내가 손들고 헌신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도록 길을 여시면 가는 거더라고요. 그 저는 순교 못해요. 얼마나 아플, 탈레반한테 잡혀갖고서는 목을 짜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저는 순교 싫어요. 그러나 순교의 자리가 올 때 순교할 수 있겠다라는 이 밑두껍도 없는 자신감은 뭔가 모르겠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의 믿음까지도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넣어두셨어요. 어떡하다가 그 순간이 되면 잠재적으로 갇혀있던 그 마음이 쑥 튀어나오면서 순교도 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는 위풍당당한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은혜의 보좌인 시은소 속죄소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도 더 얻을 것도 없는 완전한 만족함, 그게 채워진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은혜 받아보셨잖아요. 오늘도 계속 받아야 되는 은혜인데 저도 보면은 은혜가 그렇게 늘 채워져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은혜 받았던 경험이 다시 모터를 돌려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기억을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을 때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중요한 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은혜 받으니까 이 은혜 받은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더 돼야 되겠다, 뭐 더 가져야 되겠다, 이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거기가 은혜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지다가 더 이상 은혜를 쌓을 곳이 없을 때 우리는 아예 은혜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죽음인 것 같아요. 그 성도의 죽음은 너무 좋은 거죠. 오늘 그래서 찬양대가 부른 찬양이 내

0: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매주일 아침 이 시간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의 메인 토크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꼭 살펴봐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여다봐야 될 주제로 문을 열겠습니다. 지난 21일 SNS에 수원의 한 버스정류장 영상이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낮인데요. 허리를 푹 숙이고 있고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한참을 서 있는 남성.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으시죠? 예,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해외에 마약을 마구 유통하는 거리에서 보이던 풍경이 우리 동네에서 보였다니 라고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마약을 잡겠다고 정부는 여러 가지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중에 AI를 꺼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기술을 활용해서 이걸 잘 막아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마약이요 여러분? 마비할 때, 악마할 때 마자가 아닙니다. 원래는 마비시키다, 마취하다의 마자입니다. 고통을 줄이겠다고 만든 약인데요.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검사 시절부터 마약 사건 정말 열심히 다루셨고요. 지금은 변호사로 마약을 막는 일에도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김희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1: 사실은 이 마약 그러면 뭐 조직폭력배나 특정 부류의 일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다뤄줬고요. 근데 사실 검사 시절부터 마약 검사로 이름을 알리시면서 많은 수사를 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고 그동안 어떤 사건들 보셨습니까?
2: 지금은 이제 뭐 마약 유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 네.
2: 우리가 불과 뭐 이게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뽕쟁이라고 불리우지는 전형적인 이제 마약 사범들끼리만 마약 거래가 됐는데
1: 네.
2: 지금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기가 너무 쉬워져서
1: 예.
2: 특히 일반인들, 특히 뭐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마약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1: 예, 기억나는 게요. 뭐 인천의 한 고등학생들이 마약 거의 중간 유통책이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거 보면서 요즘 유행하는 그 드라마에서도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좀 그런 사례가 다뤄지는데 실제 청소년들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2: 맞습니다. 지금 10대 청소년 그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동안 24배가 늘었거든요.
1: 아이고.
2: 그리고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주된 그 마약 사범의 연령층이 40대에서 50대였는데 네. 지금 10대하고 20대로 내려왔습니다. 극심한 연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1: 예.
2: 몇 년 전에는 창원에 있는 그 지역에서 뭐 고등학교 학생이
1: 네.
2: 텔레그램 마약방에 그 총 그 지휘책으로 예. 접하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성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점조직으로 마약 조직을 운영을 했던 거죠.
1: 와,
2: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1: 심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손을 뻗치기도 하고 어린 아이가 주도적으로 범죄를 취하기도 하는 것, 이 범죄 조직이 좀 의도적으로 청소년 계층을 노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2: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뭐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마약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스스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위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프랑스가 왜 16세 이하는 지금 SNS 금지 이런 말이 나오는지도 우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흔히 좀비, 마약 좀비, 뭐 펜타닐 좀비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영상인데 아 이게 지금 수원에서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예, 마치 이제 그 사람의 모양이 뭐 척추가 고장난 것처럼 등을 뭐 기괴하게 굽히고 뭐 팔을 흐느적거려서 우리가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 있는 그 좀비 거리
1: 네.
2: 그게 뭐 연상이 되는 상황이어서
1: 맞아요.
2: 흔히 일반인들은 이게 펜타닐을 투약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예.
2: 근데 정작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이 필로폰으로 나왔거든요.
1: 예.
2: 그래서 사실 이게 펜타닐하고 필로폰은 좀 약간 다른 성분의 약이에요.
1: 예, 뭔가요?
2: 네, 네 같은 마약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마약류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마약류에는 마약, 향, 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이 되는데 펜타닐은 마약에 속합니다.
1: 아,
2: 네, 쉽게 말하면 이제 강력한 아편계 진통제죠.
1: 예.
2: 그래서 다운계열의 마약이고요, 업계제라고 하는데.
1: 네.
2: 필로폰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서 업계열의 마약입니다.
1: 아,
2: 그러니까 흥분제죠.
1: 환각을 막 그래서, 일으켜서 사람을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거네요.
2: 예,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은 필로폰을 투약을 하고 마치 펜타닐을 투약한 것처럼
1: 네.
2: 뭐 척추가 고장난 것처럼 등을 기괴하게 굽히는 좀비 모양의 형태가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은데
1: 예.
2: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너무 과다 투약을 해가지고
1: 아,
2: 뇌의 운동 제어 기능이 마비될 정도에 이른 겁니다. 그렇기
1: 예.
2: 때문에 약물의 종류는 달랐지만은 뇌가 망가져서 몸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1: 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김희준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이런 관련된 약으로는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뭐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니라 이 영상 하나로 이 투약자가 잡혔고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2: 네네.
1: 그냥 영상만 이렇게 찍어도 신고가 되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2: 예, 수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일 때는
1: 네.
2: 검사나 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거든요.
1: 아, 네.
2: 이걸 이제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1: 네.
2: 꼭 뭐 누군가의 신고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1: 예.
2: 그래서 이제 명백하게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1: 네.
2: 뭐 기괴한 행동이 담긴 영상
1: 그렇죠.
2: 자체가 보여진다면은 이건 이제 범죄에 강력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긴급하게 체포를 해서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1: 예.
2: 이런 상황은 사실 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죠.
1: 맞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불빛으로 재배를 하는 영상, 물론 뭐 정상적인 식물 재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 이상하다, 뭐 뭔가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할 때는 영상을 찍어서도 제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공동체 노력의 한 방법일 거예요. 물론 무고한 분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 남성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2: 일단은 그 필로폰 성분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예,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1: 예.
2: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뭐 공연 음란죄라든가 그런 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
1: 예.
2: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연 음란죄 적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예.
2: 왜냐하면 공연 음란죄라는 것은 이제 음란한 행위,
1: 예.
2: 즉 이제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건 사실 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 투약에

0: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 건가라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예,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게 검사 시절에 최초로 수사로 해서
0: 네.
1: 마약류로 지정시킨 약물이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예,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이 사실 우리가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 5남용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약물인데,
0: 맞습니다.
1: 예, 요즘 이제 프로포폴을 이용한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1: 예, 최근에 이제 서울 그한 복판에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0: 네.
1: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쓰러진 여성이 발견이 됐잖아요.
0: 맞아요.
1: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프로포폴은 이제 의료용 마약류이기 때문에
0: 네.
1: 사실 병원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
0: 네.
1: 그런 이제 병원에서 이제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병원 측의 묵인에 의해서
0: 네.
1: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0: 예.
1: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고요.
0: 예.
1: 사실 이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이제 행위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약이라는 게 중독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0: 이게 변호사님 검사 시절에도 많이 다루셨겠지만 발견해서 처벌하고 심지어는 프로포폴도 지금 김희준 검그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 마약류 지정해서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또 그러면은 애토미데이트 이거는 심지어는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담배처럼 교묘하게 숨고 이게 잡으면 도망가고 잡으면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왜 이렇게 새롭게 생깁니까?
1: 맞습니다. 이제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뭐 식약처의 모니터링 같은 것도 강화가 되니까
0: 네.
1: 프로포폴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약물을 찾게 되는 거죠.
0: 예.
1: 그게 바로 이제 애토미데이트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애토미데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마약류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0: 예.
1: 이걸 마치 이제 프로포폴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5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0: 풍선
1: 그래서
0: 효과입니다.
1: 예, 현재 이제 토미데이트도 마약류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0: 아니 이거는 뭐 저희가 이런 지금 현상을 막 여쭤보기 전에 또 궁금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일탈로 찾아다니면서 뭐 이거를 투약하거나 범죄 행위입니다. 이걸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시는 분들 말고 본인이 모르고도 당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이런 쪽.
1: 맞습니다. 예.
0: 이런 경우가 더 무섭거든요. 지난번에 왜그 수험생들 뭐 학원가에서 음료수라고 나눠줬는데 마약 성분 들어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사례처럼
1: 예.
0: 뭐 데이트라고 표현해도 안 되겠네요. 여성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거나 혹은 뭐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라도요. 이런 것들이 무섭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투약자로 범죄자로 신고가 될까봐 숨기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맞습니다.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0: 네.
1: 특히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악용이 되고 있는 약물이 GHB라는 소위 물뽕으로 불리는 그런 마약입니다.
0: 예.
1: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사실 검사 시절에 최초로 수사를 해서 마약류로 지정시킨 약물이거든요.
0: 와, 대단한 활약을 하셨네요, 진짜.
1: 예, 근데 이제 물뽕, GHB 그 물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투약을 하기보다는 여성들한테 몰래 음료라든가 술 같은 데 타서 먹이는 그런 위험한 약물입니다.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투약을 당했을 때는 본인은 이제 기억을 못 하거든요.
0: 예.
1: 예,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뭐 성폭력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0: 네.
1: 나중에 설사 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까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0: 예, 이게 여러분 뭐 검출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즉각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거죠. 변호사님을 찾아가거나.
1: 맞습니다. 예, 당연히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0: 예.
1: 뭐 애당초 사실 뭐 남들이 주는 특히 뭐 클럽이라든가 뭐 술집 같은 데서 뭐 부킹을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받아 마시는 그런 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0: 예.
1: 각자 잔에 각자 술을 따라 마시는 게 좋겠죠.
0: 여러분, 즐기고 젊음을 만끽하는 거 좋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뭐 요즘 다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뭔가를 줬는데 그걸 내 몸속에 집어넣는다. 아주 위험합니다. 예방 중요하고 당했어도 즉각 수사기관이나 법률가 변호사들 찾아가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대처를 하셔야죠. 이거 내가 처벌받을 거 아닌가 하고 숨겼다가는 정말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써서 이거 더 타이트하게 들여다보고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효과 있을까요?
1: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사실 뭐 지금까지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쌓이는 그 수억 건의 해방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을 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단속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제 AI를 도입하게 되면은

0: 이상 경우 특정 병원에서 뭐 처방량이 급증을 한다든가
1: 네.
0: 한 환자가 하루에 여러 병원을 뭐 도는 쇼핑하는 행위
1: 예.
0: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수사의 속도와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 예.
0: 특히 이제 의료용 마약류의 1차 검문을 잠그는데 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이게 사실은 개개인의 SNS나 소통은 국가가 함부로 감시하거나 검열할 수 없는 아주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만.
0: 네.
1: 아니 마약 같은 은어나 이런 걸로 도는 거 청소년들한테 위험한데 그런 건 좀 SNS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AI로 모니터링해서 좀 막거나 그럴 수는 없을까요, 변호사님?
0: 예, 요즘은 이제 AI 기술이 워낙 발달을 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마약류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1: 네, 맞아요.
0: 그걸 뭐 필로폰이면 필로폰, 무슨 뭐 대마면 대마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새로운 그 은어를 사용을 하면서 마약을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새로 만들어지는 은어들을 그때 그때마다 탐지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근데 뭐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SNS에서 활약하고 있는 AI 마약 수사관이 그런 거 다 잡아내서 정말 선량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또 범인들을 막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되는 거는 앞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0: 네.
1: 변호사님이 검사 시절에 새로운 거 나오면 발견해서 막고 지정하고 수사하고 하셨는데 또 더 독하고 더 은밀하고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것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게 상당히 문제예요. 뭐
1: 네.
0: 소위 말하는 이제 드러그 디자이너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아, 네.
0: 그 사람들은 이제 신종 마약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1: 예.
0: 그 이제 목표 자체가 그 마약의 감정 기법에는 걸리지 않고 효과는 훨씬 더 올리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마약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화학 구조를 미세하게 바꿔가지고
1: 예.
0: 변종을 만들어서 기존에 이제 간이 마약 검사 키트로는 성분 검출이 잘 안 되는
1: 예.
0: 그런 마약류를 만들어내고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이제 끊임없이 이제 진화하는 마약 사범들과 수사기관 간에 끊임없는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간격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청취자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 당국자분들도 저희 YTN 라디오 뉴스는 많이 들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고 밝혀지지도 않고 검출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요. 저는 당연히 아주 변호사님처럼 유능한 마약 수사 전담 인력들이 존재하고 범인들을 다 잡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방은 사람도 없고 이게 전담 조직도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인데 사실인가요?
0: 맞습니다. 지금 사실 마약 범죄라는 게 뭐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1: 네. 네,
0: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이 거래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마약을 텔레그램 마약방 같은 데서 주문하면은 거의 뭐 30분 이내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1: 와, 예. 네. 말이 안 되네요.
0: 몇 년 전에 예,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주문을 했는데
1: 네.
0: 30분 만에 받아봐가지고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 두 명하고 투약한 사건까지 발생을 했었거든요.
1: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참.
0: 예. 네.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 매년 전국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1: 네.
0: 마약류 검사를 해요. 역학조사를 하는데
1: 네네.
0: 그게 5년 연속 전국의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1: 아, 이딴 소리네요.
0: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깊숙이 마약류가 침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지방에 있는 경찰서 등에는 마약을 단속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일반 형사들이 뭐 다른 강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냥 마약 사범을 곁가지로 떠맡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앞서 제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0: 네.
1: 미국의 이른바 DEA 마약 수사청이 좀 유명하잖아요. 드라마, 영화로도
0: 맞습니다.
1: 많이 나오고 보니까 무조건 뭐 카르텔하고 전쟁하고 마약범 잡는 것뿐만 아니라
0: 네.
1: 재활, 예방, 뭐 정보 조사 아주 종합적인 기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나요?
0: 저는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DEA 같은 마약청이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제 마약청은 마약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1: 네.
0: 말씀하셨듯이 예방부터 수사, 치료 재활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1: 네.
0: 통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전문 기구네요. 네.
0: 맞습니다.
1: 네. 네.
0: 그런 기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됐고 상황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여러분 마약 투약한 사람 잡아서 처벌하고 전과자 만들고 또 중간 유통책 혹은 뭐 범죄자들 잡아서 쳐놓고 해도 계속 드러그 디자이너, 저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계속 법망을 피합니다. 이거 대응하려면 전담 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 그냥 이미 이제 검사 그만두시고 변호사시니까요.
0: 네.
1: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마약 전담 인력 수준에서 현재 상황 대처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말씀해 주셔야 듣는 분들이 경각심 가지실 것 같아요.
0: 지금 현재 그 대응 체계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1: 네.
0: 예, 뭐 정부에서도 뭐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고, 저는 이제 마약 사범, 마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범하고 공급 사범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단순 투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치료와 재활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1: 맞습니다.
0: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이제 엄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수사와 수사 단속과 치료 재활이 있는데,
1: 네.
0: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거든요.
1: 네.
0: 애당초 마약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 그게 가장 좋죠.
0: 그 부분에, 예,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아, 김희준 변호사님이 한 1,000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아, 정말
0: 예.
1: DA 만들면 책임지셔야 될 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방송 정말 권력 있으신 분이 듣고 계시면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모든 원칙도 미국의 사례 좋지만, 아, 10대 청소년들, 특히 청년 세대들, 지금 소통의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려움도 있는 상황에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교육부에서도 교육을 좀
0: 네네.
1: 하고 학생들한테 마약 관련된 예방이라든지 기본 가치관 여러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뭐랄까요, 적극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전담 기구예요, 답은.
0: 맞습니다. 네.
1: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0: 지금 마약 예방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1: 네.
0: 여전히 이제 마약 예방 교육의 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약에 집중을 해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1: 네.
0: 뭐 중독성 약물 프로그램 안에 마약 교육이 뭐 두세 시간 정도 들어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1: 일탈하지 마라 정도 수준이군요.
0: 예, 그 정도 교육 가지고는 예방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하, 여러분 요새 소금 팍팍 쳐서 음식 드시는 분 없죠? 처음에는 좀 짜게 먹지 말자, 질병이 유발률이 높다라고 교육했을 때 사람들이 그 교육한다고 되나? 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편적으로 소금량 줄였잖아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희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시간? 턱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하고 내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막아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동네에서도, 내 가족도, 그리고 저도 변호사님 이거 좀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수전함이나 대전함 같은 거 지나가면 저는 한 번씩 열어봐요. 혹시 누가 여기다 이상한 짓 했을까 봐.
0: 그렇죠.
1: 예, 저는 언론사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 행동인가요?
0: 요즘 워낙 뭐 이제 마약 거래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1: 네.
0: 예전에는 사실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대면 거래 방식이었는데,
1: 네.
0: 요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SN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로 던지기
1: 예.
0: 수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편함이라든가 뭐 화단이라든가,
1: 네.
0: 뭐 이런 곳에 숨겨두고 찾아가는 방식, 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를
1: 맞아요.
0: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그런 곳에 방방곡곡 이미 마약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좀 언론사에 있기도 하고 예민하니까 한 번씩 보는데
0: 네네.
1: 진짜 만약에 보였어요.
0: 예.
1: 그 수사가 잘 될까요?
0: 그 일단 그런 물질을 마약류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이 되면은
1: 네.
0: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죠.
1: 예.
0: 뭐 112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1: 예.
0: 그래서 그걸 이제 본인이 뭐 확인하려고 직접 회사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1: 위험하죠. 예, 무더도
0: 예, 일단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기만 할 게 아니라요. 뭐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들에게 또 행정가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게 제도를 세워달라, 예산을 투입해달라 하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저희 청취자들과 국민을 대표해서 김희준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나 제도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또 국민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0: 예, 마약이라는 것은 이게 호기심에라도 절대 발을 들이면 안 됩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죠.
1: 네.
0: 통상적으로 이제 마약에 손을 대는 게 뭐 한두 번 투약해서는 괜찮겠지라는 건 아니한 생각 때문이거든요.
1: 예.
0: 근데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은 끊기가
1: 네.
0: 어렵기 때문에 마약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마약은 손을 대는 순간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평온했던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손을 대지 마시고 만약에 손을 냈다면은 그걸 숨기지 마시고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예. 변호사님 늘 활약해 주시길 응원드리고요. 또 저희가 DA 설치 관련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서 모시겠습니다. 그때도 시간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마약 관련 검사로서도 활약을 많이 하신 분이죠. 김희준 변호사였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광야라고 하면 메마른 사막, 뜨거운 태양 아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 속의 광야는 조금 다릅니다. 광야에도 비가 내리고 오아시스가 있고 양떼를 먹일 초원도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씨앗을 숨겨 놓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후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며 몸에 배었던 두려움과 원망, 불평과 의존심을 벗겨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마주하는 유혹입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만족할 것 같고, 고난 없이 성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곧바로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침묵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광야에서 빚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기대만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니라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성장의 자리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혹시 광야 같습니까? 외롭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공급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결코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광야를 걷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신앙 칼럼 시간이었습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다 같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
2: 요나가 전한,
1: 요나가 전한 하나님,
2: 요나가 전한 하나님,
1: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예언자라 그래요. 예언자. 예언자가 뭐라고요?
2: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1: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유가 없어. 그냥 시키신 대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갈 여건이 안 돼도 그냥 무조건 가서 순종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2: 아멘.
1: 예언자를 다른 말로 다 같이 선지자.
2: 선지자.
1: 선지자는 미리 알았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선지국을 먹나? 그게 아니고 선지, 미리 알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안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언자, 선지자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니느웨는 딴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에요. 이 나라가 점점 강해져요. 근데 강대국이 점점 강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옆 나라를 공격을 해요. 가서 다 뺏어와. 돈도 뺏어오고 보물도 뺏어오고 사람도 뺏어오고 악랄하게 뺏어와. 옛날에는 그래요. 이집트가 그랬어요. 강해지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랬어요.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 다 정복했어요. 로마가 그랬어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박살을 내는 거예요. 몽골이 그랬어요. 징기스칸이 다 점령했어요. 프랑스가,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우리를 정복하고 중국을 정복하고 아시아를 정복했어요. 중국도 그랬어요. 우리를 한동안 괴롭혔어요. 러시아가 그랬어요. 강대국이 옆 나라를 괴롭히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강대국이 됐을 때 한국을 도와주고 월남을 도와주고 유럽을 도와주고 전 세계를 도와줬어요.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강대국이 된 것은 도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남을 다 뺏어오고 짓밟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옆 나라들을 가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그 나라를 향해서 외쳐라. 너희들의 악독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독한지. 역사책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기를 죽이려고 애를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쳐 죽였대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게. 야, 그러니까 그냥 그건 정말 미친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하고 뭐 어떻게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참다 참으시다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래서 심판한다고, 멸망시킨다고 전해라. 악한 나라가 커지는 것 같지만 역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망했어요. 애굽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프랑스도 망하고 히틀러도 망하고 징기스칸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뭐 잘 될 것 같지만 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 차례가 왔어요. 가서 얘기해라. 멸망시킨다고 얘기해라. 3절 시작.
2: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1: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는 무조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쪽으로 아스로 가라 그러셨는데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시는 것, 그 도망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되죠. 하여튼 피해서 도망가는 것. 그 욥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를 딱 만난 것. 하나님의 뜻인가 봐. 어떤 사람이 오늘 골프 치기로 했는데 날씨가 좋아. 하나님의 뜻인가 봐.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아니야. 일요일 날 예배 빼먹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셨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다시스 가는 배를 만났다고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2: 아멘.
1: 우리는 일이 잘 풀려간다고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2: 아멘.
1: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하여튼 마침 가는 배를 만났어요. 잘 됐네. 그래가지고 돈 주고 그 배를 탔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시작.
2: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대요. 바람은 옆에서 부는 거. 바람은 옆에서 부는 거예요. 위아래로 부는 바람은 이건 무서운 바람.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큰 폭풍이 나는 거예요. 위아래 바람이 내려오면은 기압이 달라요.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깨지게 된 거예요. 사공들이 무서워요. 바람을 많이 봤는데 이런 바람은 처음 보는 거예요. 겁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바알 바알 바알 바알 그리고 앉아있고, 하여튼 자기 신을 섬기는 대로 막 급한 대로 막 여러 민족이 모였으니까 자기 신을 막 부르는 거예요. 급하니까.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대요. 그 당시에 배는 물건을 싸게 사서 다른 지역 가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 자기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돈덩어리예요. 외상으로 사왔으면 이거 돈 갚아야 돼요. 바다에 던지면. 근데 뭐 살아야 되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바다에 물건들을 다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대. 잘 자고 있는 거. 근데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너무 급하니까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아, 전부 다 자기 신을 다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 왜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냐? 누가 원인이냐? 우리는 이런 바람을 처음 본다.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물어봅니다. 넌 누구야? 다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너만 자고 앉아있어? 넌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래. 그런 사람이 불순종해. 말은 잘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입니다. 근데 점점 물결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생겼냐?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다. 나 때문에 생긴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다 죽는다.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시작.
2: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 하여튼 요나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비가 뽑히고 점점 바람이 심해지면 뭐 해야 돼요?
2: 회개해야지.
1: 회개를 해야 되는 장면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자살은 못하겠고 너네가 나 죽여라. 너네가 나 죽여라. 바다에 나를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안다. 그거를 영어로 보니까 둘째 줄에 I know that. It is my fault.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큰 폭풍이 온 거다. 내가 불순종해서. 이거를 한국말로 알기는 뚫어지게 안다 그래.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불순종해서 그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만 죽이면 끝나. 날 던져 바다에 던져 나 죽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열심히 그냥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막 하는데 폭풍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집어던지면서 하나님 우리 벌 주지 마세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말 노력하다가 안 돼서 이 사람 던지는 거니까 우리 벌 주지 마세요.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다 같이 시작.
2: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1: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2: 아멘.
1: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집어던질 거를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그렇게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딱 삼켰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을 삼켰어요.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얼마나 고난을 당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은요, 난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근데 깜깜해. 거기 불이 있겠어요? 스위치 키면 불 들어오겠어요? 깜깜하고요 미끈거려. 내가 어제 고기를 먹으면서 자세히 봤어. 이렇게 보니까 미끌미끌하더만. 미끌미끌하니까 미끄러지면 잘못하면 위로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지. 냄새나요. 물고기 냄새 엄청나겠죠. 힘들어요. 3일 동안 깜깜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미끌미끌거리고 썩은 냄새 나고 미끄러지면 자기는 죽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불순종을 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10절 말씀 시작.
2: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 하나님은 물고기하고도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야 이제 토해놔라.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그 선지자를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한 거예요.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나오려면 배 까져요. 배가 땅에 닿잖아요.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육지까지 나오려면 얕은 데는 까지는 거야. 살이 물고기도 순종해. 배 까지면서 배 찢어지면서 나와가지고 토해놓고 가는 거예요. 하여튼 물고기가 순종해서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했대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3장 3절 시작.
2: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1: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거기까지 가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사흘 동안 걸어서 다 다닐 수 있는 거리니까 도시가 큰 거죠.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40일이 지나면
2: 니느웨가
1: 무너지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여긴 무너져. 그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2: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1: 아멘. 이게 참 신기한 일이, 니느웨 사람들은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의 도시예요. 그분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촌놈이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아, 이 자식이 죄수 깨와가지고 망한다 그래? 뭐 때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망한다 그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니느웨는 자기가 믿는 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망한대. 40일 뒤에 우리 망한대. 그러니까 다 금식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배옷을 입으면 옷이 까져요. 불편하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옷을 입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전달된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왕도 굵은 배옷을 불편하게, 옷까지는 거친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이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죠. 제 위에 앉으면 제가 날리기 때문에 눈에 들어와요. 콧구멍에 들어와요. 귓구멍에 들어오고 입에 들어와요. 살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진짜 불편해. 막 너무 힘든데 그렇게 회개를 왕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명령하기를 모든 사람, 모든 짐승, 모든 소, 모든 양 다 금식해라. 모두 다 금식해. 사람만 금식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금식해라.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다 굵은 배옷을 입어라. 사람만 입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입혀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우리 망한댄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모두 악한 길과 폭력에서 떠나라. 우리 악한 폭력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폭력을 떠나자. 악한 길을 떠나자.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 10절 말씀에 시작.
2: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1: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대.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악하게 다른 민족들을 다 짓밟고 다 뺏어오고 다 죽이고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구원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러니까 돌이키시는 걸 보시는 거예요.
2: 아멘.
1: 이제까지 몇십 년 죄를 지었지만, 악한 죄들을 지었지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면 그걸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그랬더니 요나가 화를 냅니다. 아수르가 구원받았는데 화를 내는 거. 회개하고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은혜가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1: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2: 아멘.
1: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2: 아멘.
1: 다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시는 거예요.
2: 아멘.
1: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2: 아멘.
1: 자비가 뭐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을 것은 우린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린 죄인으로 멸망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비를 베풀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아멘.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2: 아멘.
1: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2: 아멘.
1: 회개하기만 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2: 아멘.
1: 근데 왜 안 가요? 이럴 줄 알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간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아수르가 계속 커지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만약에 얘네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그때는 회개했지만 집어넣 개죠. 며칠 지나면 또 본전으로 바꿔치게 되지. 그러면 또 공격할 텐데, 우리나라가 박살 날 텐데. 나는 싫어. 나는 안 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나는 아수르는 싫어. 어떤 사람은 선교할 때 나는 일본은 싫어. 나는 중국은 싫어. 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해야 돼. 아멘.
2: 아멘. 아멘.
1: 그냥 막 그 따지면 안 돼. 뭐 그러면 안 돼.
2: 아멘.
1: 하나님이 아수르 용서하시고 이제 저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텐데,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제 자기 생각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생명을 걷어주세요. 날 죽이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또 죽여달래. 이 사람은 뻑하면 죽여달래. 4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1: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성질 내는 게 옳으냐? 영어로 보니까 Have you any right to be angry? 네가 화낼 무슨 권리가 있냐? 내가 용서했는데 왜 네가 화를 내? 너 무슨 권리 있어? 요나가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답을 안 해. 그걸 한국말로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사람이 말할 때 대답을 안 하면 기분이 어때요? 말하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는 건 두 가지야. 사람이 사람 같지 않든지 말이 말 같지 않든지. 아, 이런 게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더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 산에 딱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성읍에 무슨 일이 나는지 내가 봅니다. 40일 뒤에 망하게 한다고 그러셨지요? 내가 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버티고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이걸 한국말로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성질 대단해. 그래서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 말씀 시작.
2: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1: 아수르는 오늘날 시리아예요. 거기 엄청 더워요. 중동 지역이 그렇지만 거기 더 더워요. 더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낮에 덥겠어요. 박농쿨을 예비하셨어요. 그 박농쿨을 예비하셨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확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뭐 박 잎사귀들이 막 쫙 가리니까 그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되고 박농쿨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아, 시원하다, 살 것 같다. 정말 우리 LA도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덥지만 그늘에 가면 시원하지. 그러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농쿨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낮에 뜨거운 동풍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더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은 죽여달라는 게 주특기야. 나 죽이세요. 나 죽이세요. 4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박농쿨 때문에 네가 승질내는 게 옳으냐? 너 승질내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엔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내가 승질내다가 죽을지라도 이번엔 내가 맞습니다. 왜 박농쿨을 주셨다가 왜 뺏어가세요? 그러려면 주지를 말죠. 사람 약 올립니까? 날 죽이세요. 이건 내가 맞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잘못하셨죠. 왜 줬다가 뺏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승질내다가 죽을지라도 혈압이 터지는 거예요. 승질내는 사람 일찍 가, 일찍 가. 그래서 오래 살려면은 승질내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3: 아멘.
1: 열받아도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3: 아멘.
1: 승질 불 같은 사람은 다 일찍 가. 진짜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승질 불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가. 오래 남은 사람들은 뭐가 그래도 그냥 할렐루야. 열받아도 그냥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오래 가. 할렐루야. 하여튼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성질내다가 죽더라도 이거는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 아멘. 네가 박농쿨 때문에 수고했냐? 네가 재배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쿨이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오른쪽 왼쪽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애들이라 그 말이야. 애들이 12만.

0: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다 공개했어요. 이거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나의 모습은 전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부끄러운 과거를 다 공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반대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제비를 뽑아서 걸렸어요.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너 때문에 이거 좀 바람 부는 거야. 너 때문에 폭풍우 생긴 거야. 회개하지 않고 나를 죽이라 그랬어요.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를 안 하고 날 죽이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게 죽게 되죠. 죽음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딱 삼키고 뱃속에 가둬두게 하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불순종했어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1: 아멘.
0: 그리고 순종을 대충 했어요. 하긴 했는데 3일길 걸리는 도시를 하루만 딱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루만 하고 안 했어요. 하루만 하고 회개하네? 이것들 회개하네? 임금까지 회개하네? 안 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봐 더 이상 순종 안 했어요. 하루만 하고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실 때또 반항합니다. 왜 용서하세요? 멸망시킨다 그랬다가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왜 니느웨를 또 살려둡니까? 우리나라 공격할 텐데. 그리고 또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시나 안 시키시나 지켜보려고 동산에 올라가 지켜보는데 너무 더운 중에 박농쿨을 보내주셔서 시원한데 벌레가 갉아먹으니까 또 반항하는 거예요. 왜 박농쿨을 줬다가 뺏어갑니까? 날 죽이세요. 그리고 또 대드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러면 안 돼요. 선지자가 하면은 안될 일만 지금 요나는 골라가면서 하고 있어요. 왜 요나서를 기록했느냐? 하나님을 전하려고. 부끄러운 간증을 다 하는 거예요. 요나도 엄마 아버지가 있겠죠. 이 간증을 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우리 아들은 선지자가 뭐 저래. 지 멋대로, 그냥 지 멋대로네. 지 맘대로 하네. 얼마나 부모가 창피하겠어요. 요나가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겠지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뭘 저래. 예언자가 뭘 저래.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가 전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는 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1: 아멘.
0: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다.
1: 아멘.
0: 니느웨,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다 뺏어오고 사람도 가져가고 돈도 가져가고 물질도 가져가고 다 뺏어가는 저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유다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셨다.
1: 아멘.
0: 하나님을 불순종하는데 끝까지 대들고 내가 자살을 못하니까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래서 물에 던지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죄인이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1: 아멘.
0: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수르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1: 아멘.
0: 나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1: 아멘.
0: 그 하나

0: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사랑의 하나님.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 아멘.
0: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 나 자신을 예비하셨고.
1: 아멘.
0: 아, 나를 만드신 거는 니느웨를 위해서 예비하셨구나. 니느웨 회개하라고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위해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하나님은 교육을 시키시려고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니까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1: 아멘.
0: 교훈을 주시려고.
1: 아멘.
0: 또 벌레를 예비하시고.
1: 아멘.
0: 동풍도 예비하시고.
1: 아멘.
0: 아, 모든 것을 다 교훈을 주시려고 예비하셨구나.
1: 아멘.
0: 다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1: 예비하시는 하나님.
0: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1: 아멘.
0: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내 뜻대로 했던 죄인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예언자냐 이 자식아? 그럴 텐데 나는 그렇게 안 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고.
1: 아멘.
0: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악하게 하나님에게 상달될 정도로 악하게 죄를 졌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1: 아멘.
0: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시면 응답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전한 사람이 요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요나의 삶의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 예언자의 모습이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듣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하니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전했는지, 하나님을 가장 잘 전한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요나는요, 말씀 순종을 100% 한 것도 아니,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 처음에는 불순종했어요. 두 번째도 마지못해 가서 걸어서 3일 길을 하루 동안만 대충 했어요. 그 다음날 안 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니느웨가 변화되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니느웨가 기도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했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신도 믿어가면서 하나님도 믿어가면서 그러면서 회개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요나도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임마 죽여달래더니 지금은 살려달래냐? 이 자식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내가 과거가 부끄럽고 현재가 부끄러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부족해도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말씀을 순종하면 아버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니느웨도 부족하고 요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
1: 아멘.
0: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요나가 전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1: 아멘.
0: 그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1: 아멘.
0: 교육시키시는 하나님.
1: 아멘.
0: 예비하시는 하나님.
1: 아멘.
0: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1: 아멘.
0: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멘.
1: 아멘.
0: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간증이.
1: 아멘.
0: 성경은 상당수가 간증 얘기. 간증이 가장 파워풀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베드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요한이라고 있어요. 요한을 어떻게 알아? 바울이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에 응답받은 간증을 할 때 최고의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이웃들에게는 이게 가장 큰 복음이에요.
1: 아멘.
0: 요나가 전한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요나 이 사람이 전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이 사람 자기 거 다 까발리고 다 얘기하네. 진짜 하나님 전하네. 요나서를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도.

LA 다운타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청취하셨습니다. 승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헬로우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과 함께 거룩한 말씀을 나누라 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 가져오겠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최소 2명 이상이 짝을 지어서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이 됩니다. 유대인은 어떤 공부든지 하브루타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운 내용을 설명할 때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네 생각은 어때? 입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림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계획해 봅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c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앞둔 지금 지난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건강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의 시간에서는 삶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바람꽃 16번째 주인공 임강욱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온 여정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65세에 그동안 주관했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려고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부임하게 되어서 하던 일을 인계해드리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성가대 성경 공부는 시간 관계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별회를 마친 후 성가대원을 위한 성경 공부를 다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LA에 이사와서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나중에는 병원에 소속되어 일했습니다. 외과 의사와는 마음이 잘 맞아서 80세까지 기분 좋게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8세가 되던 해에 병이 났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없어 양팔이 조정이 안 되고 뚝 떨어졌습니다. 진단 결과 목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어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활치료하며 지내던 중에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목 수술한 것도 아직 회복이 덜 되어 편편치 않았는데 거기에 더해 허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도 허리가 영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검사와 진단 끝에 재수술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느낌이 이상한지 손목을 짚어보고는 맥박이 이상하게 뛴다고 했습니다. 부정맥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의사라서 비교적 쉽게 알아챈 것 같습니다. 진단 결과 심혈관 약 9군데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스텐트로 해결하기에는 막힌 곳이 너무 많고 심해서 심장 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사이에 큰 수술을 4번 받은 것입니다. 병간호하며 집을 관리하기도 어려워서 2018년에는 조금 적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이 병원 중에 있는데 이사까지 하려고 하니 심신이 매우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수술 후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꾸 넘어졌습니다. 워커에 의지하여 바를 때는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였으나 힘없이 넘어지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좌절감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 또한 넘어진 남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에 부쳤습니다. 이웃에 사는 장로님의 도움을 받기도 했으나 자주 부탁을 드릴 수는 없고 난감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딸이나 아들에게 연락해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 자신이 제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회복은 힘들고 길었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자력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존재 가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능력도 생각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 것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가 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돌보며 연약하고 추악한 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치고 힘에 부치면 환자 앞에서도 짜증을 부렸습니다. 내 모습이 이것입니다 하는 자각이 생기며 그래서 제 앞에 남편이 이런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몸은 유기적으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한 번 넘어지면 다른 부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그는 자주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약을 복용하기 때문에 항상 나른해하고 맥없이 졸았습니다. 특별히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잘 넘어졌는데 그런 때는 제가 혼자서 일으킬 수도 없었고 남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넘어져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흐를 때는 911에 연락하여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확실히 지혈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렸습니다. 저는 밤새 추운 응급실에서 떨면서 아침까지 기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크게 넘어졌습니다.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남편은 24시간 경과를 봐야 하니까 비응급치료병원에 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재활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병원에서 재활센터로, 집으로 그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병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남편은 자신이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병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병이 들어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을 열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마음이 통했습니다. 비로소 영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과 제대로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당신이나 잘 믿어라고 말하는 시기였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간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장기적으로 거할 양로병원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본인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려고 여기 두셨다는 자각과 함께 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하듯 하라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화되니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제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리에 기운이 없는 그가 넘어질까봐 바퀴가 내딸린 워커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차에 들어 올리고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코비드19가 안정되면서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과 약으로 인해서 남편은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교회에 가면 많은 교인이 남편에게 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들이 누군지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남편에게 치매가 왔다고 수군거리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인사를 하면 무조건 웃으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제 말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순진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기력도 점점 떨어져 가니 간병인을 수소문해서 구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 아는 분의 아는 분을 몇 차례 건너서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방암 사기라서 뼈에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는데 수술도 하지 않고 정상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주기, 찬송, 기도를 함께 해주고 운동도 시켜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6개월간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같이 와서는 정원 관리도 도와주고 차도 닦아주었습니다. 한참 어려운 시기에 그 부부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봄에 떠났습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임강욱님의 이야기는 다음 주 마지막 편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응급질환, 뇌졸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인 만큼 초기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과 예방법,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몇 분만 공급되지 않아도 손상을 받기 때문에 뇌졸중은 시간을 다투는 응급질환입니다. 미국에서는 뇌졸중이 사망 원인 5위에 해당할 만큼 흔한 질환이며 나이가 들수록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갑자기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한쪽 또는 양쪽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심한 어지럼증으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페스트입니다. F, 페이스는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진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A, 암주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힘없이 내려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S, 스피치는 말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발음이 어눌하거나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T, 타임은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기다리지 말고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혹시 증상이 몇 분 만에 좋아졌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일과성 허혈발작, TIA일 수 있는데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부릅니다. 잠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태이지만 앞으로 큰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반드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혈관이 혈전 때문에 막혀 생기는 경우입니다. 전체 뇌졸중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혈관이 터져 내 안에 출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졸중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이 밖에도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과음 등이 위험을 높입니다. 다행히 뇌졸중은 생활습관을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꾸준히 관리하고 일주일에 150분 정도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금연과 절주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곧 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치료 시기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을수록 후유증을 줄이고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얼굴이 처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911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과 준비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의 상전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인생은 관계성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관계를 경험하고 또 만들어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의 하의 관계 등 수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인생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성이 바로 될 때에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계성에 금이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철학자인 와시데 데스로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은 개인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성에 실패하면 결국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성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카네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엔지니어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15%만이 기술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85%는 관계성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계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성에 대한 책을 많이 저술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맥스웰인데요. 그분의 선책 중에 Winning with the Peo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린시플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Bob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만일 Bob이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부딪히며 문제를 가진다면 대개는 Bob 자신이 문제이다 그런 원리예요. 그러면서 빌리 마르틴이라고 하는 야구 감독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 양키즈 팀에서 감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요. 1988년 6월 23일 감독직에서 해임을 당했습니다. 야구에서 감독이 해임당하는 것은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빌리 마르틴의 케이스는 다릅니다. 양키즈 팀에서 다섯 번째 해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재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수 시절에 양키스에서 뛰면서 7번이나 월드 시리즈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3번이나 MVP로 선정이 되었던 선수입니다. 나중에 감독이 되어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2번이나 팀을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에 올렸고 1977년도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다저스를 깨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격이 불같은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대요. 선수들과 싸우고 동료 감독들과 싸우고 심판하고 싸우고 팬들과도 싸우고 심지어 구단주하고도 싸웠어요. 웬만한 권투 선수보다 파이팅한 횟수가 많다고 할 정도로 싸우고 또 싸운 것입니다. 그 결과 양키스에 의해서 hired and fired, 채용되었다가 해고당하고 rehired and fired, 다시 채용되었다 또 해고를 당하고 이렇게 하기를 다섯 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려진 평가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리 마르틴은 엄청난 혼돈을 야기한 감독이다. Great Chaos Manager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투쟁적이고 전략적이긴 하지만 self-destructive,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자신도 상처를 받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성은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고 불행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건강해지고 주변에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부끄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성은 어떠한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편인지, 아니면 아직도 서툴고 힘든 면이 많은지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나 감성 지수를 측정할 때에 IQ나 EQ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관계성에도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RQ라고 하는데요. Relational Quotient라고 합니다. 우리의 RQ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서툴고 미숙한 면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somengsociety.org로 하시면 됩니다.
2: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요즘 세상을 보면 크고 작은 사건과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앞날이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을 향한 작은 관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을 잘 돌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컴퓨터 전원이 켜지고 창이 열리는 것 같은 소리로 늘 또 인사드립니다. 중국의 한 놀이공원에 무술을 시연하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그 로봇이 아예 배를 걷어찹니다. 막 기사가 됐죠. 저희 YTN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그 로봇을 만든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될 것 같죠.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걷기 힘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신체의 능력을 보완하거나 극복해야 될 사람들 또 강화해야 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은 분인데요. 미국 하버드대에서도 환자를 걷게 하는 로봇을 연구하셨고요. 기계공학을 연구하신 것 같은데 컴퓨터에도 능하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김대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대겸입니다.
0: 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분이죠.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셨습니다.
2: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자, 먼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이 여기 나오시는 이 대단한 분들을 사실은 한 번씩은 다 만나보신 분들이잖아요.
2: 네.
0: 장관님의 시설에서 한번 우리 김대겸 교수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우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만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김대겸 교수가 포닥을 할 때죠. 김대겸 교수는 AI와 로봇을 연구하지 사실은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역설적인데 굉장히 와닿네요. 네,
2: 왜냐하면 이 로봇이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드는 로봇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김 교수님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걷게 만들고 또 손에 힘이 없어서 뭘 잘 못 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봇이 대신 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하버드에서는 그 웨어러블 로봇, 그러니까 네. 흔히 이제 로봇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다가 뭔가를 입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재활 로봇. 를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를 네.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고대에서 피지컬 AI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0: 어떻게 네.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교수님?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두 분이 하버드에서 인연이 있다고 하니까 괜히 제가 좀 이렇게 좀 쭈글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오늘 그러니까 용감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명함에도 기계공학부라고 되어 있고요. 또 밑에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임으로. 기계공학 이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아침 구보하시는 공대생 형들 이런 느낌도 있고 왠지 뭔가 AI의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아라고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하나로 융합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3: 네. 저희 그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4대 역학 같은 걸 많이 배우고 동력학 이런 것들
0: 네.
3: 이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계에 대한 그러니까 로봇 제작에 네.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제작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제작을 위해서 기계공학부가 제일 적절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3: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생각해보면 사람을 생각해보면 이 하드웨어가 존재하지만 네. 머리, 지능, 두뇌도 존재를 하잖아요.
0: 아, 그럼요.
3: 그걸 생각해보면 컴퓨터 적인 측면에서 지능을 이제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에 박사과정은 컴퓨터로 했고요.
0: 예.
3: 지금 이제 기획과로 돌아오면서 이제 하드웨어와 이제 지능, 두뇌 네.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하려면 박영선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이해한다. 왜 와닿았냐면요. 하버드에서 연구하신 주제가 뭐 뇌졸중 같은 것을 이제 겪고 걷기 힘든 분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로봇 혹은 웨어러블 기기 뭐 다양하게 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단 생각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아 내가 대단한 거 개발해서 노벨상 받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포커스를 주셨어요.
3: 네.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일단 로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했는데요.
0: 네.
3: 근데 이제 뭘 해야 될지는 모르고 이제 그냥 재밌어 보이는 걸 좀 하고 있었는데
0: 네.
3: 이제 박사과정 이제 여기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시겠지만 이제 교수님이 이제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놓고 졸업해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0: 네.
3: 코끼리를 냉장고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네. 보니까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서 지능을 가미하면 기존에 못했던 행동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이제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0: 네.
3: 많이 만나보고 이제 그분들의 생활이나 그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이게 로봇이 어떤 이제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인지를 보니까 아 이 길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더 깊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저도 사실 저희 회사의 우리 회사 선배의 자녀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목 아래가 이제 아직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재활병원도 쉽지 않더라고요. 두 달 이상 못 있게 되고 또 그럴 때 이 피지컬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좀 먼 상상을 해봤는데 장관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랄까요 이거 뭐 해주면 좋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가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경 교수가 연구하는 웨어러블 로봇이라 함은 이제 주로 거기에 센서를 많이 집어넣어서 마치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이제 로봇이 느껴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이러한 거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왜 이 센서에 센서가 많이 부착된 로봇이 중요하냐? 예를 들면은요. MRI 그러면 이게 대형 병원에만 있는 병원 그 장비잖아요. 우리 뭐 장기에 무슨 이상이 맞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워치에서 심장박동을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의료가 병원에서 우리 생활로 다가오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센서를 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그 뭐 그 부상당한 아이 얘기를 해서 했는데 뇌졸중 환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 환자가 제대로 재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병이 낫고 있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병원에 갔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센서를 몸에 부착하면 걸음걸이 하나로 아, 재활이 잘 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되고 있다는 거를 리모트 원격으로 해서 의사가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가 가정으로 들어간다. 의료가 생활로 들어간다. 이거를 해결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형 로봇이면서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0: 이 얘기는 저희가 질문은 없지만 한번 교수님께 넘어가야 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게 그 로봇한테 그 움직임을 가르치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를테면 거대한 특정 극장 안에서만 학습을 시켜서 즉 3차원의 공간에 위치값을 다 줘서 이리로 손을 뻗은 다음에 그 특히 공대생 놀이 보면 있잖아요. 컵을 집어봐 이러면 저희는 집는다 생각하지만 다양한 지시와 행동의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없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집에서도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3: 그러니까 이제 센서를 통해서 사람 몸에 센서를 붙이면 사람의 움직임을 측정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한편에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로봇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로봇이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지 좋은 움직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사람 몸에 센서를 붙여놓고 사람이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대로 로봇이 움직이면은 어쨌든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움직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0: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다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해서 학습을 시켰는데 사람한테 붙여서, 지금 그 스마트워치 차고 계신 분들은 움직임이 세지면 넘어지셨나요라고 다 인식을 하잖아요.
1: 네,
0: 이른바 그 관성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칩으로 쉽게 한다. 이게 지금 완전 혁신이신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찍어서 한다는 거는 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0: 공간도
2: 거죠.
0: 공간도 필요하고요.
2: 그렇죠. 공간도 필요하고. 네. 그런데 김대경 교수가 연구하는 그 몸에 부착한 로봇에다 네.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면
0: 네.
2: 이 그런 공간도 필요 없고 그만큼 비용도 절감되고요.
0: 예.
2: 네.
0: 맞습니다.
1: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운동선수들.
0: 예.
1: 최근에 축구도 하고 하는데 운동선수분들이 센서를 착용하고 움직이고 운동을 해보면 이 사람의 퍼포먼스나 어떤 개선 방향이 아. 있을지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아유, 방금 축구가 끝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다 붙였나요? 네. 왜 그렇게밖에 예,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과거에는 그 공간 밖으로 벗어나면 뭐 저희 집 청소기도 똑같겠죠. 연구실에서 학습시켰겠지만 저희 집 상황은 다르니까 안 맞는 게 생겨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혁신적인 얘기를 끌고 가신 김대겸 교수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지금 말씀하신 로봇이든 이 얘기는 교수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데이터가 그러면 아까 사람 몸에 붙여서 그걸 다 학습합니다. 또 AI와 로봇은 데이터로밖에 못 읽으니까요. 근데 데이터가 풍족하면 모르겠지만 그 인도에 이렇게 카메라 쓰고 막 일하는 거 데이터 쌓는 영상도 화제였잖아요.
1: 네.
0: 데이터가 부족하다고요.
1: 네, 맞습니다. 환자 데이터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0: 네.
1: 환자분들의 보행 데이터를 이제 모아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네. 이제 저희 기관에 와가지고 고가의 장비에서 이제 구슬 같은 걸 몸에 전신에 착용을 합니다.
0: 네네.
1: 착용하는데도 한 30분 걸리고요.
0: 아.
1: 착용을 한 다음에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도록 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오래 할 수 없잖아요. 힘드시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한된 시간에서 이 사람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걸 학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렇게 피지컬 AI 쪽에서 이제 소위 보시는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0: 네.
1: 것을 봤을 때도 그런 행동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 일일이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아야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걸 모으는데 최근 미국이나 이런 선도하는 그런 연구소에서 하는 방식은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0: 네.
1: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데이터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0: 와.
1: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행동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아틀라스라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나라가 지금 좀 하려고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월드컵 앞두고 라보나 기기라고 하나요? 축구 기술을 선보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꽤 잘하네요 라고 했는데 예, 축구 얘기를 제가 또 꺼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2: 그 손흥민 선수한테 센서를 부착해서
0: 그러니까요.
2: 그 로봇을 연습시키면 사실은 아니, 로봇이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0: 장관님, 이거 저희가
2: 네.
0: 좋은 데이터,
2: 네.
0: 의료적인 데이터, 인권적인 데이터 많이 쌓이면 데이터도 무기 되는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그럼요. 네,
0: 네.
2: 네.
0: 와, 여러분 이게 산업은요 AI가 없던 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무수한 가치로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중요한데 만약에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또 다른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일단 그 환자의 사례를 먼저 드리면은. 환자 A라는 분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저희가 해왔던 새로운 방법은 여러 명의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아주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을 먼저 수행합니다.
0: 네.
1: 그다음에 이 환자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면 기본적인 걸 배워놨기 때문에
0: 네, 네.
1: 좀 새로운 걸 배우기 쉬운 거죠.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을 배운 다음에
0: 네.
1: 2 더하기 3을 하라고 하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처럼 좀 기본적인 네, 그런 걸 가지고 학습 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기법이 최근에 사람들이 말하는 파운데이션 모델, 로우
0: 네.
1: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의 시초의 어떤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면 되지 않아? 그냥 나도 이북게 뭐 데이터 붙여놔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역시 비용, 제약, 장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또 극복하는 것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고 뭐 장관님께서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만 피지컬 AI가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은 산업 현장 뭐 로봇 팔만 있는 곳 뭐 이렇게 이동만 시켜주는 바퀴만 달리는 로봇이 있는 곳 이런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이제 뭔가 좀 바뀌어나가는 상황
2: 그렇습니다.
0: 같아요.
2: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AI의 이막이 열리고 있다라고
0: 네.
2: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챗GPT를 중심으로 AI가 글을 쓰고 번역하고 회의록을 정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했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이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0: 네.
2: AI, 그러니까 로봇 AI한테 나 커피 한 잔 갖다 줘.
0: 네.
2: 그러면

0: 는 로봇이 알아서 커피를 가져다 주는
1: 그렇게
0: 지금.
1: 말도 안 해요. 커피 좀 부탁해라고 하면 어느 커피 가게에 부탁만 할 수도 있고요. 이 로봇을 학습시키기 너무 어렵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그 AI 1막에서 AI 2막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네.
1: 그러면 나는 몸에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복지를 통해서만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저도 일할게요. 웨어러블을 입었으니까 충분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도 올것 같고요. 산업 현장도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컴퓨터공학과가 이렇게 코딩으로 여기 테이블에는 컵을 집어봐 이러면 틀렸어. 이 단계가 생략됐어. 막 이런 놀이들 하는 거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습하고 그걸 또 유추해서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혹시 말로 학습하면 안 돼요? 이분은 약간 요 정도 강도 계란을 깨지 않을 정도로만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언어로도 가능한가요?
2: 최근에는 이제 언어 시각 이제 행동지능이라고 해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1: 네.
2: 최근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1: 네네.
2: 그 피지컬 AI의 어떤 일종의 대표격인 기술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네.
2: 그래서 말로 이제 뭔가를 이제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은 시각적으로 이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1: 네.
2: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액션을
1: 네.
2: 이제 배우는 그리고 실제로 배우고 나서는 그대로 수행하는 그런
1: 네.
2: 방식이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할수 있고요.
1: 네.
2: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계란 깨는 그런 것들은
1: 네.
2: 사실은 언어만 가지고는 그리고 시각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왜
1: 그죠.
2: 그러냐면은 이 촉각적으로 얼만큼의 힘을 잘 주고
1: 맞아요.
2: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촉각에 대한 정보를 같이 융합하는 기술들은 좀 미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예. 즉, 말로 혹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액션을 취하게 하는 VLA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하지만 구체적 상황과 디테일에서는 아직은 한계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병 같은
1: 네.
2: 거랑 그 물통 같은 거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1: 네.
2: 컴퓨터 같은 경우는 둘다 이게 물 배터리라고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1: 예.
2: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물통을 열 때는 돌려서 열잖아요.
1: 그렇죠.
2: 약병을 열 때는 잡고 누른 다음에 돌려서 열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미세한
1: 안전장치라고 그러죠.
2: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언어만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는
1: 그러네요.
2: 이제 어떤 느낌과 그런 이제 상호작용, 물체와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같이 학습을 해야 되는 아직 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1: 아, 가사노동으로부터 좀 탈출할까 했더니 여러분,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고, 엄마 양말 어디서 이러면 엄마는 귀신같이 찾아내거든요. 그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셨습니다. 어머니들 진짜 존경합니다. 아, 그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피지컬 AI랑 이런 얘기들 이제 설명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 대충 이해가 되십니다. 과거에 산업 현장에서 계획된, 제한된 행동을 인간보다 잘 수행하도록 하는 로봇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인간과 상호작용한다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틀라스도 보면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몸이 휙 사실은 돌아버리잖아요. 굉장히 낯선 모습이고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모습인데 그 사람 모양이니까 휴머노이드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한 정의를 사실 잘 몰라요.
2: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저희도 모릅니다.
1: 아니 김대균 교수님이
2: 네.
1: 오르시면 어떡하죠?
2: 그 사람하고 유사하게 생긴 외형을 띤
1: 네.
2: 로봇들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본다는 게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1: 네네.
2: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 보이는 아틀라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도 일종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좀더 이제 사람의 어떤 그 움직임의 정보, 움직임에 가능한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 가능성을 줄수 있는 그런 장점이
1: 네.
2: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0: 그러니까
2: 같습니다.
0: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첫째는 잘 걷고 잘 움직이는 단계.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단계.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단계인데요.
1: 아.
0: 요것이 어려운 거죠. 사람의
1: 네.
0: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김대겸 교수가 물은 그냥 따는데 약은 눌러서 한번
1: 예,
0: 돌린다.
1: 안전장치를 풀어야
0: 근데
1: 되죠.
0: 그 안전장치가 왜 있냐? 아이들이 약병을
1: 맞아요.
0: 열고 그런
1: 네.
0: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봇한테 그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요세 번째 단계가 저는 가장 난관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1: 네.
0: 아무리 뭐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해도 2단계까지는
1: 네.
0: 가는데 그 2단계도 반복적인 일을
1: 맞아요.
0: 똑같이 하는 것. 여기까지는
1: 네.
0: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하는 로봇? 아 이거는 조금 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2: 그 제 말씀하신 바가 굉장히 정확하고요. 소셜한 네. 코그니티브한 그런 이제 인공지능 이제 로봇 인공지능은 아직 이제 굉장히 멀었고요. 그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어떤 맥락을 주어주면 그거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 최근 이제 경쟁하는 미국이나 이렇게 다른 네. 나라에서도 추구하는 바가 제너럴리스트 로보틱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다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나왔냐면은 이제 이전에 챗GPT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네. 이 생성형 언어 모델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이제 데이터가 제한적이고 그걸 학습하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만 잘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네. 새로운 것들을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AI는 그 딱 정해진 작업만 잘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었는데 챗GPT가 그걸 깬 거예요 처음으로. 왜 그러냐면 네.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 다 갖고 있고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아키텍처를 갖고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1: 네.
2: 그래서 이제 챗GPT가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가지고 네. 와서 학습을 시켰더니 생각보다 인간처럼 그 GPT 써보셨겠지만 다들 너무 잘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로봇이나 일상 이제 물리적인 세상에 갖고 와가지고 챗GPT가 했던 성공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희망에서 갖고 온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챗GPT까지의 성공은 아직 맞아요. 이제 거리가 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AI 권에서 여러분 끝말 잇기 하면 잘합니다. 예, 저를 아주 공격에 빠뜨리거든요. 근데 피지컬 로봇을 가져와서 우리 집에서 숨바꼭질 하자고 하면 못합니다. 여러 변수와 미묘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장관님이 말씀하신 행동 생성 지능, 작업 수행 지능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사회인지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그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은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어려우시면 샵 연구사업원 샵 연구사업원 유료 문자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일일이 의견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김대겸 교수님 박영선 장관 계시니까 국가에서 이런 피지컬 AI 로봇부터 우선 만들어주세요. 저는 사실 소방관 로봇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동했다가 돌아가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0: 네.
1: 이 정도 능력을 갖춘 로봇이라면 불나도 로봇은 다시 만들면 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떤 로봇 좀 만들어주세요. 내지는 저 이거 궁금해요. 지금 의견 바로 주십시오. 교수님 그러면 좀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인간을 모방학습시키거나 또 그거를 바탕으로 아까 더 많은 데이터를 몸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게 지금 꽤 많이 와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을 이 정도까지 가능할 겁니다라고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렸거든요. 네.
2: 제 생각에 지금 대부분의 이제 기관들 해외나 국내 기관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가 박 장관님 얘기하신 두 번째 스테이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래서 아마 이제 먼 미래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 AI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적어도 이제 산업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용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마 2, 3년 내로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질문이 생겼어요.
1: 네.
0: 그 제3단계, 그러니까 사람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몸에 부착하는 센서가 중요한가요? 로봇의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2: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인간의 맥락을 예측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내재적인 정보, 피지올로지컬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없애고 로봇만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한테 다양한 이제 센서를 붙여놓고 인간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한 다음에 그거를 로봇으로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는 그 센서를 이렇게 벗어내고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방식으로 학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근데 또 장관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다 보면 계속 누적적으로 예측,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잖아요. 이를테면 이제 AI 비서 로봇이 우리 주인은 운동하고 돌아오면 늘 시원한 물을 마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약간 특정 지역에 약간 사투리를 쓰시는 성향입니다. 물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저 뭐든지 저 그냥 언어로 보면 주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야 이러겠지만 그런 뉘앙스도 파악하려면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하고요. 아니 네. 어려운가요?
2: 아, 맞습니다.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이제 사람들한테 잘 적용되는 AI를 먼저 개발을 해야 되고요.
1: 네.
2: 그다음에 이제 우리 ChatGPT 같은 거 쓰다 보면
1: 개인화.
2: 네, 개인화를 하잖아요. 네. 계속 내 대화에 따라서 발전을 하잖아요.
1: 네.
2: 그래서 그 대화에 따라 발전하는 개인화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면 아. 이제 그 사람에 맞게 좀 이제 적응이 된다라고
0: 그래서 보시면. 요즘은 ChatGPT를 사용할 때 네. 그냥 ChatGPT를 통해서만 검색을 하지 말고
1: 네.
0: 거기에 나와 있는 AI 에이전트를 나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네.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앞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지금 아마 김 교수님이 설명하는
1: 맞습니다.
0: 어떤 그런 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네.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죠. 네. 저 YTN 라디오의 이 챗봇 DJ 네. 스스로가 너는 DJ 누구라고 부르니까 저는 데이터 자키입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전문 용어는 뺄게요. 이 친구가 공부한 걸 따로 이렇게 축적해 놓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질문에 답을 해줘라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써보셔야 됩니다. 뭐 페르조나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주 똑똑한 친한 형이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데이터를 축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듣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요 질문 넘어가기 전에 교수님께서는 이 분야의 주인공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시잖아요. 나는 이런 피지컬 AI를 만들고 싶어. 나를 위해서.
2: 그
1: 저는 개인적 욕심을 말씀드리는 소리입니다. 네.
2: 그 저를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중요한 부분인 이 사회 인지를 네. 잘할 수 있는 로봇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특히 네. 잘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 카페를 갔는데 10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기분이 나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1: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2: 네네, 그러면 네.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1: 아.
2: 뭐 저 친구 뭐 커피를 내가 사준다고 네.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1: 네네.
2: 그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1: 해봅니다. 사회성을 도와줘야 예. 많은
0: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1: 예, 아이분들이 희망이 될 수 있는 로봇.
0: 네.
1: 근데 이거 사실은 약간 코칭 로봇 같아요. 옆에 이렇게 티 안 나게 따라다니면서 저 이성이 마음에 드시면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취향이니까 앞에서 이런 행동하시면 좋아. 이거는 그분에게 해가 안 된다면 괜찮은데요?
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주신 몇 가지 지시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 전도와 선교의 원칙, 원리 네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알래스카 원주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이제 거의 5년이 돼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단기 선교팀을 제대로 보내서 복음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멕시코 선교를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선교팀을 보내며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엔세나라에 있는 멕시코 선교가 자리를 잡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몽골에 선교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곳에 있는 몽골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를 저희 교회의 자매교회로 우리가 함께 몽골 선교를 하는 사역으로 저희 교회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선교팀이 그곳으로 갑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원리가 나와요. 봅니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첫 번째 이 전도 선교의 원리는 바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하는데 먼저는 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지상대 위임령이라고 하죠. The Great Commission. 이 지상대 위임령, 승천하기 전 마지막 요원과 같은 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 보면은 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말은 교회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세기 말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지금은 대한민국이고 그 당시 조선이란 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 왔던 초기의 선교사들은 다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조선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보고는 아, 그런 나라가 있구나. 더 가난하고 더 무지하고 더 불쌍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첫 오신 선교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1884년 의사 공부해가지고 중국에 왔다가 선교하러 한국에 온 닥터 알렌 선교사.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분도 미국에서 공부 다 하고 한국에 와서 선교하신 호라스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헨리 아펜셀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윌리엄 베어드라는 이분들 다 그때에 오신 분인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중국에 왔다가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것을 듣고는 조선이란 나라를 찾아간 거예요. 스코틀랜드 영국에 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우리 많이 들어봤죠. 1884년도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보다도 한 20년 일찍 1867년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선교를 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하지만 1880년대에 오신 존 러스라는 선교사도 스코틀랜드에서 왔는데 이분들도 중국에 왔다가 중국에서 조선이란 나라를 듣고는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우리 민족은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선교를 안 가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들이 오면은 복음을 전해야지 했다면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죄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있을 불쌍한 나라였을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세운 학교가 지금의 연세대학교고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와서 세운 학교가 바로 오늘날의 또한 명문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알라스카 선교팀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지교회가 베델 동부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알라스카 베델이라고 알라스카 굉장히 큰데 서쪽 러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그쪽 아주 그 서쪽 끝에 그나마 큰 도시가 베델이고 인구는 유동 인구까지 계산한다 해봐야 만 명이 넘지가 않습니다. 작은 도시예요. 근데 그 베델을 중심으로 강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강 좌우로 인디안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 수가 어떤 분은 53개, 어떤 분은 55개, 어떤 분은 56개, 한 50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개당 한 수백 명씩 있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가는 마을은 쿠웨틀럭이라는 마을인데 한 800명, 900명이 사는 그래도 꽤 클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알라스카 원주민들은 여러분과 저와 꼭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한국 시골에 간 것 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숫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어떤 분은 한 2만 2천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2만 5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있는 그 마을에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없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은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의 일을 하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는 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마을마다 매주 그들이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서 그들의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디안은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에 대한 통계를 보면은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대부분 남자들이 40대, 50대 죽는 것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습니다. 성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어린 딸이 나가서 임신해도 큰 문제로 삼지 않고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사회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잘 안 갑니다. 베델이라는 것도 거기에 대학교 4년제 대학교가 없어요. 2년 칼리지가 있는데 그나마 거기 가는 거라면 원주민들이 긴저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불손 가정이라고 그러죠. Dysfunctional family. 많습니다. 거기에 천리라는 한국분이 20여 년 전에 인디언 여자분과 결혼해서 그쪽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한국분이에요. 그분과 통해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정부에서 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술 마시고 실컷 마시고 취하고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라는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불쌍한 영적 암흑 속에 살던 바로 그 인디안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고 사회가 바뀌고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나마다 선진국 국가가 되는 거예요. 저희의 꿈도 우리 교회에 그 사명 선언문이 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그 선교의 첫 번째 원리는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우리 그 로마서 10장 14절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못 들은 이유는 누군가 와서 전파를 안 했어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선교하며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것,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저의 기도라면 우리 교회에서 헌신된 선교사가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영적 어둠 속에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일 중에 하나라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볼까요?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첫 번째는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 바로 그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인간들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인간들은 행복을 원했고 마음의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돌을 닦기도 했고 산에 들어가서 세속을 떠나서 그곳에서 뭔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가 어디 있는지 그 불로초를 찾고 부약을 먹지만은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나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 길을, 이거를 우리가 여기 길이 있어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란,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 즉 복된 소식.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영생,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도 천국 백성 되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전도하는 것, 교회 한번 나오게 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전도의 완성이에요. 선교하는 것 가가지고 우리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고아원도 져주고 병원도 져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 주고 옷 주고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교육에 도움을 주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배우려고 젊은이들이 하니까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떠한 이 접착적으로서 영어 캠프를 하는 것, 이번에 우리 가서 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은 영어 가르치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옷 입혀주는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봐야 육신에게 조금 도움되지 그들이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이 그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려고, 길이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의로서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는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길이에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바울이란 사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주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대인 관계보다도 자기가 옳다 하면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에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신이 핍박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의 길이고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이 복음 부끄러워한다 그래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인간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의 말씀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1517년 마틴 루터가 깨닫지 못하고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루터는 교수였습니다.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당시 로마서 강해를 하던 중에 그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 이 의는 우리가 무슨 올바른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개혁주의 신앙의 바로 그 기초예요. 우리도 어디 가든지 우리 자녀들에게나 친한 친구에게나 전도할 때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거 전하고 이거 남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꼭 해야 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그가 부탁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엄하게 명합니다.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 한마디예요.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교육자가 할 일이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누군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라도 말씀을 전파하라.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일들이 늘 있겠지만 참된 교회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원칙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었고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원칙이 8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모든 것 인간들이 못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 또 초대시대 교회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적인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복음을 전파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도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역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신적인 고침 또 살려냄 혹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또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즉 이 능력을 주신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여러 종류의 병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병,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몸이 썩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썩이는 것이 바로 죄예요. 불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며 죄에서 용서함 받고 거룩해지며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치유예요. 육신의 치유라는 것은 영적 치유가 목적인 것이고 육신의 고침은 영적 고침이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할 수 있고 또한 영적으로 물론 하시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면은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약속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에게 그 능력이 있고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즉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 그 성전에 그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늘진 곳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즉 믿지 않는 무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즉 이러한 모든 표적과 기사의 의도는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선교 팀원들이 뭐 신학 공부하신 분들 아니에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전하든지 아이들에게 가르치든지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듣는 이들 마음속에 그 강팍한 마음이 깨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문자적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누구든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거의 죄인이었고 어떤 피부 색깔이든 어떻게 교육을 많이 받았든 받지 못했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희는 우리 유픽, 거의 알라스카 원주민을 유픽이라 그래요. 그 유픽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이전 것이 지나가며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비전과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마치 우리 150년 전에 조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주민과 뭐가 다릅니까? 그 당시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 머리 깜지 않고 그 긴 머리를 또 동아리 해가지고 거기에 이가 득실득실 하면서 저녁마다 모여서는 서로 이 잡아주는 것이 하는 일이었다고 한 기록이 있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글씨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첩이 있었습니다. 첩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 못한 것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나라지만은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원리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8절의 마지막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우리가 가는 데에 수고합니다. 교통비 들어갑니다. 준비물 하는 데만, 이번에도 가는 데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그곳에 가서 이웃 남기는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상 받아오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 가지고 오셨던 분들, 그렇게 많이 배우고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아들, 딸들이 태국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와서 거저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거저 주었어요. 거저 학교를 세웠고, 거저 병원을 세웠고, 거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원리 네 번째예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는데 열왕기하 5장 15절서부터 27절의 말씀 집에 가서 보시면요,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거기에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와서 문둥병 고침을 받습니다. 요단강에 물을 몸을 7번 씻고 나오니까 그 말씀대로 그 몸에 민둥병 깨끗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간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근데 엘리사가 거절해요. 강권하는데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과연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그가 깨닫고는 집에 갈 때에 그 이스라엘의 흙을 요 나귀에다가 싣고서는 갑니다. 내가 비록 그곳에 가서 상황이나 문화가 이방인신을 섬기고 있지만은 나는 거기에 이 이스라엘의 이 흙을 거기다 놓고 내가 거기 위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있었어요. 속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뒤따라갔습니다. 거짓말로. 아, 우리 엘리사 주인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지금 갑자기 에브라임에 무슨 생도가 와가지고, 지금 말하면 신학생이 와가지고 당장 입으로 두 가지 두 벌하고 지금 은 한 달란트를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결국은 그 문둥병이 게하시 그 자손들에게 문둥병이 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선교하고 목회해서는 안 되죠. 우린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눠요. 헌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봉사하면 내 시간을 드리면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 교회가 은혜로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구원받은 것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우린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지. 나나 나의 것, 나의 행한 것 가지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하라고 주신 네 가지 원칙이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두 번째는 전도 선교는 복음입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고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할 것이 바로 전도의 결국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얼마나 귀하고 보람된지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은혜를 대갚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영혼을 살리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 진동치 못할 나라를 붙들라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사회나 그리고 전 세계 국제정세는 참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이 사회적 가치관, 심지어는 믿었던 관계나 또 건강, 또 좋았던 모든 환경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크게 요동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결코 평안할 수 없고 불안한 그런 환경이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가 되어지면 세상은 점점 이 불안과 혼돈과 이 재앙이 생기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결단코 이 마지막 때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기근이, 그리고 처처의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면에서만의 이 혼돈스러운 환경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혼돈의 시대, 그리고 이 두려움의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이 말세 주말에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쩌면 더 심하게 흔들어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소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나라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이 참 평안함, 이 진정한 자유함, 행복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흔들 수 없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치는 불안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평안함,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는 너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그리고 무섭고 또 환경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떠한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려면, 이러한 삶이 되려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진동치 않는 아셀루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말씀. 이 단어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의 나라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뭐죠? 물질이죠. 물질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고 있습니다. 또 명예를 얻어보려고, 권력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뭔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뭔가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진 그런 초라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뭔가 풍부한 것처럼 보여진 것들도, 그리고 뭔가 얻었던 물질도 어느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역사가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외부의 충격과 흔들어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고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충격적인 흔들어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기독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그냥 뒀습니까? 초대교회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세워졌던 이 초대교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가했습니다. 계속 외부의 충격이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투옥시키고 끊임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은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고 그 속에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 10년, 20년, 100년입니까? 거의 30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모든 세상에 재앙을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전쟁이 없은 적 있습니까? 재앙이 없는 적 있어요? 고통이 없는 적이 없어요.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재앙과 전쟁과 이러한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은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은 바로 아살루토스, 흔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내주하심으로 나를 통치해 주시는,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불안해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권력은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하고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나라는 영원하고 견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이 평안은 결코 변화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그랬어요. 이 받았다 하는 것은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진동치 못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가 임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셨어요? 네. 소유하셨는데 인상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령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렇게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참 평안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이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돼.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2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신 은혜가 있을 때, 은혜에 붙들려 살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를 이 직역하면 은혜를 붙들자 그런 뜻입니다. 또한 감사를 유지하다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자는 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유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상태가 아니고 은혜를 계속 붙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복음을

0: 깨달아야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계속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행한 자가 아니고 죄사함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첫 반응은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와, 이 은혜 받은 것, 이거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붙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나라를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 내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붙들려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영적 접촉제와 같아요. 그래서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점점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참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군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될 때 그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지금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태도죠.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그 심령에는 그분을 경외하는 거룩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참된 예배자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마음에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내 형편은 지금 너무너무 죽겠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치고 막 그 자유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내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얼마나 이 시간이 기묘한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에 그냥 세파에 휩쓸려 가는 것,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틴 루터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그 핍박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일개 신부가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개혁을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런 핍박과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46편 1절로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 하리로다. 아멘.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면서 그는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세상은 진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진동하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이렇게 무서운 징조들이 우리 주변을 계속 흔들어대는, 아니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아니 우리들을 흔들어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제 점점 더 흔들어대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래도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요즘 피부로 느낄 만큼 몹시 흔들리는 이 세상, 전쟁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인간관계, 영적, 정신적 혼란스러운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흔들어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진동치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드려질 때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세계 선교 사명 끝까지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참 평안함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훈한 카페 훈이훈이 한훈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주는 조금 날씨가 덥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추웠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좀 애매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서부 캘리포니아 날씨는 엄청 좋은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또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건강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뭐 사회적으로는 엘니뇨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옆에는 헬스코리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지킴이, 타운 내 최고의 건강지킴이로 거의 20년 가까이 우리 옆에 있었던 헬스코리아에 오늘은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또 건강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건강.
0: 건강. 네. 헬스.
1: 헬스.
0: 코리아. 아, 좋아요. 아니 네. 요새 날씨도 막 더웠다 추웠다 이제 또 주변에 또 은근슬쩍 감기 걸리신 분도 좀 생기기도 하고
1: 그쵸.
0: 또 요새 축구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인의 능력치를 잊어버리고 너무 오바를 하거나
1: 열정적으로
0: 해서 피곤함이나 뭐 두통 뭐 이런 허리 아픔 또 뭐 어깨도 결리고 이런 분이 주변에 그 응원전 같은 거를 가셔가지고
1: 네.
0: 그냥 응원만 하면 되는데 가서 또 또 뭐 재미 옛날 2002년 생각하는 거지.
1: 그쵸.
0: 막 가서 또 옆에 사람들이 뭐 으깨어 안고 뭐 술 마시고 다음 날 막 갤갤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고 자신의 나이를 잊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저 와이프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된 노동을 해도
1: 네.
0: 노동을 해도 저는 집에 가면 항상 이 디바라는
1: 네.
0: 저를 위한
1: 든든한
0: 또, 든든한 또 저의 마사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 그러니까 믿고 또 그렇게 마음껏 또
0: 아니 뭐 그 네. 정도까지
1: 행동을 하실 수 있는
0: 뭘 또 믿고 그렇게 막 사는 건 아닌데
1: 아니 그러니까 막 산다기보다 네. 이제 우리가 무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0: 그쵸.
1: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뭐 월드컵이나 뭐 야구 경기 같은 거 보다가도
0: 맞아요. 막
1: 이렇게
0: 오바를 하게 되거든요.
1: 하게 되는데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오른팔만 계속 막 흔드시다가 그게 무의식적이 할 때는 힘든 것도 모르고
0: 그렇죠.
1: 그게 어떻게 보면 운동 아닌 운동인데 그 다음 날
0: 노동이죠 노동
1: 그쵸? 네. 무리가 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디바 네. 우리 훈이님은 갖고 정말 최고의 마사지 체어 갖고 계신 거고 디바가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 헬스코리아 7가지 모델 마사지 체어 중에 하나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게끔 바로바로
0: 그렇죠.
1: 바로 관리가 되는 거죠.
0: 근데 그게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1: 그럼요.
0: 이게 여러분 그 아 좀 아, 허리 아픈데 했을 때 보통 예전 같으면 이제 아프다 어느 날 겨우 날짜 시간 잡아서 마사지를 가던가
1: 네.
0: 아니면 뭐 카이로프랙터를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공간 텀이 며칠이 걸리고 아유 그냥 참지 뭐 이런 것도 많고 근데 지금은 좀 아프다 싶어서 전 바로 뭐 아플 뭐 틈도 없지만 디바를 건져서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진짜 이게 좋다는 걸 느끼고 전 진짜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제가 그
1: 맞아요.
0: 당시에 그래도 경제 여유가 좀 있었을 때라 바로 고민 안 하고 와이프랑 그래 좋은 거 사자고 샀는데 지금의 경제 사정이 있으면 조금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전 할부되는 줄 처음에 몰랐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당연히 그리고 사기 전에 저는 그 전 모델 그러니까 다른 데서
1: 기존에 다른 데
0: 예, 이름을 나름 그래도 이름 있는 브랜드 거를 근데 지금은 그 구매한 데가 없어졌지만
1: 네.
0: 어쨌든 그거를 꽤 고가에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인드로 아, 이 정도 가격 하겠구나 하는 걸 했지만 디바를 전 10분 딱 체험을 하고는 아 이거 너무
1: 네.
0: 좋다. 근데 가격 듣고 오 너무 좋다. 그래서 바로 저 다음 날 와이프한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바로 그날 이제 가서 저희 내무부 장관이신 저희 와이프에게 승인을 받고
1: 네.
0: 가격도 얘기하고 제가 팜플렛 하나 챙겨왔거든요. 캐달로그 네. 보여주고 와이프 실물 보지도 못했어요.
1: 아 가서 같이
0: 아니요.
1: 또 해보신 게 아니고
0: 아니요. 와이프는 아. 그냥 저를 전적으로 믿은 거죠.
1: 네네.
0: 카달로그만 보고 그 블루오션 했나요? 그게 컬러가 제가 산 게?
1: 네네. 블루오션.
0: 이 컬러야.
1: 오션블루. 네.
0: 오션블루. 너무 이쁘지? 색깔 너무 이쁘다. 그 막 물어보길래 내가 안 잡았는데 너무 좋아. 하자. 그리고 그냥 바로 오케이.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연락드려서 구매하고
1: 이제는 와이프가 더 좋아하지.
0: 와이프가 이제. 좋아하는 걸 떠나서 와이프가 제가 쓰는 걸 되게 흐뭇하게 봐요.
1: 그러니까 그 산 것 중에 제일 잘 샀다 막 이런 표현도 하셨다고.
0: 제가 결혼 16년 차인데
1: 네.
0: 자기랑 결혼해서 구매한 것 중에 제일 잘 쓰고
1: 잘했다.
0: 제일 잘했다. 칭찬받아요.
1: 디바는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보시면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0: 그렇죠.
1: 아실 거예요.
0: 집에 하나 정도 이제 꼭
1: 그래.
0: 있어야 돼요.
1: 훈이님이 이런 빈말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0: 제가 빈말해서 뭐
1: 지금 구매하신 지 이제 몇 년 됐어요?
0: 저 2년 3년 됐을 거예요.
1: 벌써.
0: 네, 3년, 네.
1: 제가 그때 체험 10분 하실 때
0: 네.
1: 같이 있었잖아요.
0: 그렇죠. 옆에 계셨죠.
1: 저희 공개 방송한
0: 맞아요.
1: 날이어서
0: 처음 뵌 날. 네.
1: 근데 저는 그렇게 10분 받고는 바로 결정하셔서
0: 네.
1: 원래 디바의 진가를 알고는 있었지만 마사지 체어 기존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 더 빨리 이게 캐치를 하시는구나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을 했죠.
0: 제가 썼던 거에서
1: 네.
0: 정말 불만?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늘 썼던 거. 그걸 딱 하는
1: 사람은 더 좋은 걸 찾게 되니까
0: 그러니까 딱 앉는 순간
1: 되고.
0: 이거 어 이게 되네 이런 네. 생각이 딱 드니까 어 너무 좋은데 전 더 하고 싶었죠. 근데 방송 들어가 내가 10분밖에 못한 거지. 저 냅뒀으면 30분 했을 거예요. 근데 방송 들어가 내가 10분밖에 못하고 끄고 알았습니다. 저 이거 구매할게요 바로. 근데 모든 분들이 제가 거짓말한 줄 그냥 방송용 멘트라고 생각하셨지만 예, 저는 바로 샀고 선물도 받았죠. 어 근데 저는 진짜 선물 받은 거 너무 좋고
1: 저희 그 이제 건식반신욕기
0: 아, 건식반신욕기
1: 원정에서 건식반신욕기 드리고 있는데 이게 원정에서 건식반신욕기를 사용하신 후에 그러니까 반신욕을 해서 네네네. 몸을 좀 이렇게 이완을 시킨
0: 그렇죠.
1: 다음에
0: 사실 쫙 이완시켜놓고
1: 디바의 몸을 맡기시면 그 디바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이 마사지 효과가 네. 정말 3배 이상
0: 그렇죠.
1: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0: 사우나 몸 불리고 하는 것처럼 그죠? 완전 이게
1: 좀 한쪽만 까면 네. 딱 이렇게 마사지 지압실이 따로 딱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거기 가서 예약 아 이게 몇 시에 하겠다 그러면 먼저 한번 탕에 이렇게 들어갔다 막에 들어갔다 나와라 뭐 네. 그런 얘기들을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효과가 더 커지는 데서 저희는 그 사은품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로 드립니다. 이게 물이 필요 없이 하기 때문에
0: 너무 좋아요.
1: 너무 좋죠.
0: 이게 진짜 좋. 제가
1: 이거 1,500구 상당이에요.
0: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솔직히 굉장히 핫 아이템 베스트셀러고 1,500 가치를 1,500불 이 값어치를 네. 하는 원적외선 반신욕기인데 제가 반신욕을 사실 옛날에 잘 안 하다가 옛날에 겨울에 한번 여행을 갔다가 네. 크게 그 고산병이라고 그러죠. 고산병을 제가 걸린 거예요. 그 전날 도착하자마자 그냥 술 좀 많이 먹었어요.
1: 네.
0: 그냥 오, 믿고. 근데 몰랐죠. 근데 네. 거기가 그렇게 높은 데인 줄 모르고 간날 그날 저녁 도착해갖고 막 술 먹고 놀고
1: 막 머리 아프고 막
0: 어 다음날 네. 스키 타러 가야 되는데 네. 막 숨을 못 쉬고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배도 아프고 막 하루 종일 컨디션 너무 안 좋았고 저녁 때 정말 죽겠는 거예요. 아무도 못 먹겠고 그래서 제가 살려고 반신욕을 했어요. 호텔에서 새벽에 혼자 뜨거운 물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증상이 제가 생겼을 때 막 속이 안 좋고 했을 때 지금은 반신욕기 원적외선이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온몸이 따뜻해지잖아요.
1: 그쵸.
0: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보다 저희 아들이 10살 날 아들이 이미 좋은 걸 알고 자기 배앓이하고 배 아프면 쏙 들어가요.
1: 그러니까
0: 애들이 겨울에
1: 아는 거예요.
0: 여름에 시원한 거 먹고
1: 따뜻하게
0: 이게 그냥 겉에 그 스킨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네. 표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1: 원적외선이니까 네.
0: 너무 좋더라고요.
1: 몸 안에서부터 이렇게 덮여져 오기 때문에 네. 체온이 또 한번 올라가면 오래도록 유지가 됩니다.
0: 그렇죠.
1: 네, 이게 체온 1도만 올려도 우리가 면역력이
0: 네.
1: 확 올라가는 거 아시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걸 지키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는 수시로 하시면서 몸 안에서부터 덮여오니까 이렇게 자주 관리를 하시게 되면 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숙면
0: 그렇죠.
1: 깊이 있게 푹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0: 최고예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이
1: 그럼요.
0: 드니까
1: 이게 자면서 또 우리가 치유가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제대로 자야지 이게 설잠이라 그러죠. 계속 이렇게 막 깨고 막 자면서도 막 모든 소리가 다 들리고 막 이러면
0: 맞아요, 네.
1: 자도 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0: 네.
1: 이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에 몸을 맡기시고 여기에 디바까지 풀 코스로 정말 럭셔리 풀 스파
0: 리파,
1: 코스를
0: 스파를 즐기시는 거죠.
1: 즐기시면 뭐 그냥 즐기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디바 마사지가 여러분 48개월 할부 무이자 할부로 가능하시고요. 지금 사실 잠깐 저희가 한 5분간 원적외선 반신욕기를 자랑을 했는데 그 자체로서도 굉장한 이 효능이 너무 좋은 제품이라 뭐 이거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정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1: 저희가 지금 48개월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고 네.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이거 최고의 마사지 체어예요 정말. 여러분.
0: 내 집안의 퍼스트 클래스라는
1: 네.
0: 표현을.
1: 그런데 네. 예, 월 들어가는 비용이 230불 네. 플러스 텍스.
0: 그러니까 와 저녁 한 끼예요 저녁 한 끼.
1: 디바를 만나보시면 이 값어치가 정말 야 월 230불에 내가 이 디바에서 매일 거기다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0: 그렇죠.
1: 같이 합니다.
0: 야 그리고 온 가족이 24시간 365일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가서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느낌 완전 다르거든요.
1: 네, 꿈의 뭐 마사지 체어 혁명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0: 네.
1: 또 퍼스트 클래스 얘기하셨는데
0: 네.
1: 디바 구매하신 분 중에 우스갯소리로 내가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는 못 타도 매일 집에서 나는 퍼스트 클래스에 탑승한다고
0: 더 좋아요.
1: 하시더라고요.
0: 그래봤자 비행기 뭐 12시간 13시간 타시는 거 끝인데 이거는 1년 내내 1년이 뭡니까? 5년 10년은 그냥
1: 온 가족이
0: 언제든지 제가 그랬죠. 제 지인이 오시면은 그분은 이제 셀러리맨이기 때문에 딱 앉아서 내가 비록 명함은 타이틀은 CEO가 아니지만 여기서만큼은 CEO 모드를 하겠다 해서 앉으면 그분은 무조건 CEO 모드.
1: 제가 사실 그 네. 저는 디바를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저는 이제 사무실에 디바를 네. 체험을 할 때 이거저거 모드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CEO 모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질 않았었다.
0: 아,
1: 수면 모드랑 CEO 모드는 정말 네. 후니님 덕분에 새로운 발견, 새로운 매력.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또 이제 알고 또 이렇게 받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면서 좀 더 몸을
0: 저는
1: 풀어주는 게.
0: 유일하게 그 여성 모드 있었잖아요. 그 뭐죠? 여왕 모드가 퀸 모드.
1: 그 퀸, 아, 퀸 모드가 있어요. 모드. 네.
0: 그 전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저는 그거는 네네. 그냥 스킵. 전 절대 그걸 안 했거든요.
1: 아.
0: 왠지 그걸 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 유일하게 안 해봤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해볼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 여왕의 대접을 받는 그런 모드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뭔가 저가 원하는 그런 강렬함이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 아니요, 깊이 있게 들어오면서 그래요? 그럼요. 여자들이 오히려 더 세게 깊이 있게 들어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0: 제 체형의 여왕 모드는 좀 안 어울리잖아요.
1: 지압 이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0: 디바가 놀래지 않을까? 몸이 스킨하다고 야 여왕인데 이거 왜 이러냐 몸이 이럴 것 같은데.
1: 아, 좀 털어주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0: 다다다 해주는 거. 아, 전 다 좋아요.
1: 기상 모드. 네. 그 근데 요가, 그때 컨디션에
0: 맞아,
1: 따라서.
0: 그때 달라요. 맞아요. 케바케라는 표현이 맞게 요가 모드 쫙 풀어주는 거 좋을 때도 있고 등 허리 모드 다다다 쳐주는 거 좋아할 때 있고 기상 모드로 마지막에 저를 탁 쳐주는 때가 좋아할 때가 있고 다 다른데 제가 요새 즐기는 모드 중에 하나는 저거예요. 좀 항상 우리 김원정 선생님께서는 그 디바를 하거나 우리 그라비티 같이 마사지 할 때는 그냥 온몸을 쫙 맡겨라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저도 자꾸 그러고 싶은데 자꾸 뭔가 하게 되거든요.
1: 그쵸.
0: 요새 제가 하는 버릇 중에 하나가
1: 보고.
0: 저녁 때 월드컵을 한단 말이에요. 8, 9시 때. 그럴 때 저는 딱 샤워하고 와서 일찍 퇴근하면 7시쯤에 퇴근해가지고 와서 샤워하고 저녁 간단히 먹고는 디바에 앉아서 축구를 봐요. 야 그러면, 30분 하면서
1: 몸이 살짝 뜨지 않을까요?
0: 아니요 딱 누워서 축구 네. 그 행복을 모르실 거예요.
1: 받으면서
0: 그걸 딱
1: 좋아요.
0: 보면서 맞아요. 30분간 모드를 쫙 보면 근데 또 끝나면 바로 와이프나 애가 눈치채기 전에 네. 바로 다른 모드 또 들어 한번 더 들어
1: 네, 후니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그러세요. 그냥 한 번 더 계속 연속으로
0: 오죽하면 제 아들이
1: 내릴 생각을 안 하고
0: 제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저 그 네. 닌텐도 게임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축구 게임을 그래서 네. 축구 보니까 아이가 저랑 축구 게임을 가끔 피파 게임을 해요. 근데 이놈이 잘해요. 그래서 팀을 서로 좀 더 강한 팀을 하면 제가 질 때가 있고 이길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재밌어서 저랑 주말에 막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마사지일 때는 저 안 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사지 디바에 딱 앉으면 아빠가 쉬는 시간에서 저한테 안 건드리는데 지난 주말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마사지 하고 자기랑 게임을 하재요. 그래서 오케이 아빠 이것만 하고 했더니 오케이 아빠 이거 하고 와요. 그러더니 제가 쳐다보니까 It's okay. Take your time. 아빠 Take your time. It's okay.
1: 귀여워.
0: Anytime. It's okay. 그래서 그냥 오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래서 제가 두 번 세 번 가끔 하는 거 아니까
1: 네.
0: 괜찮대. 계속 하래요. 그냥 네가 다 하고 나오면 그때 자기랑 게임해달래요.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그래 그리고 한
1: 그러니까 아빠의 휴식 시간인 걸 알아요.
0: 그걸
1: 힐링
0: 알아요.
1: 타임인
0: 거기선 저 안 건드려요.
1: 네.
0: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디바와 함께하는 나만의 휴식 시간 너무 좋은데 약간 전혀 디바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그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요 한번 헬스코리아 가셔갖고
1: 네.
0: 꼭 7가지 저희 마사지 체어가 있으시잖아요.
1: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최고죠.
0: 네.
1: 럭셔리의 끝판왕이고 요거는 딱 가서 보시면. 일단 그 오브제 같은 느낌이라고 하세요. 딱 하나의 작품 같고 이게 마사지 체어
0: 인테리어 자체로도 너무 아마 좋고
1: 하나의
0: 네.
1: 그 집안의 인테리어 품격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0: 네.
1: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사지 체어가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이게 너무 이제 또 색깔도 칙칙하고 이러면
0: 그럼요.
1: 눈에 자꾸 거슬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반해서 여자분들은 뭐 받아도 보기 전에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 매장에 체크하러 오셨다가
0: 네.
1: 그냥 디자인에 반해서 뒤태까지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보통 마사지 체어를 구석으로 모는 경우가 있는데
0: 맞아요. 꼴 보기 싫으면 남자방에
1: 네.
0: 보내고 그래요.
1: 근데 이게 이제 공간을 좀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사지 체어를
0: 네.
1: 한쪽으로 모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그 공간 활용하는 면에서도 안 미끄러진 방식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바짝 붙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법적으로.
0: 네, 공간이.
1: 그렇지만 보통 디바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집 뭐 가운데나 제일 잘 보이는 곳.
0: 이렇게 좀 탁 트인 곳에.
1: 네.
0: 네.
1: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집 문이 열렸을
0: 때 보이는 곳.
1: 제일 보이는 그 정 중앙에 놓는다 막 이런
0: 네.
1: 얘기까지 할
0: 아니,
1: 정도로
0: 굉장히 럭셔리해 보여요.
1: 너무
0: 자체로.
1: 고급스럽고
0: 네.
1: 뭐 받았을 때 그 마사지 맛이나 성능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디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매력에 빠지게 되고 새로운 걸 계속 발견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0: 저는 블루오션 컬러 구매한 거를 정말 볼 때마다 질리지 않고 너무 이뻐요.
1: 그 젊은 분들이
0: 전 너무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고 네. 저희 집 인테리어랑 너무 잘 어울리고
1: 세련된
0: 너무 좋아요. 네. 그 전에 칙칙한 까만 거였거든요. 근데 까만 거 브라운 섞은데 되게 오묘한 이렇게 칙칙한 거 있어요. 색깔 옛날 거.
1: 그 색상도
0: 그리고
1: 그
0: 바랬어요.
1: 소재에 따라서
0: 앉으면
1: 깊이가 달라요. 그게 또 사용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마모가 되잖아요.
0: 네네.
1: 그럼 그런 부분들을 교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AS 때문에 헬스코리아를 선택하시는 게
0: 네.
1: 물론 저희가 풀 워런티 3년 주는 것도
0: 네.
1: 여러분들이 뭐 매력으로 느끼시지만 그거보다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해결책을 찾아주는 지원이 되는 회사가 헬스코리아다. 이제 19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 그렇죠.
1: 팔고 그냥 사라지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0: 맞아요.
1: 항상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생각에
0: 네.
1: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 가면 되지 전화하면 되지 전화하면 되지 뭐 영어가 맞아요. 됐든 한국어가 됐든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희가 그 브랜드 이름도 H솔루션이라고 지은 이유가 네. 아마 사장님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신 거 아닌가 싶어요.
0: 솔루션이다.
1: 네네.
0: 아 그렇군요. 그 매장 안내를 좀 한번 드리고 갈까요? 저희 1부 마치기 전에.
1: 네. 저희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네.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마켓 들어가는 입구 그 오른쪽에 있고요.
0: 예.
1: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데 그
0: 한남체인
1: 몰.
0: 네.
1: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되고요.
0: 코코오도 있는 쪽.
1: 네. 네.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그러니까 그 인바학관 떡지 바로 옆이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가시면 마사지 체어 저희 디바뿐만이 아니라 일곱
0: 네.
1: 가지 가격대별로 모델별로
0: 네.
1: 또 여러분들이 찾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체형도 다 다르고
1: 그럼요.
0: 근데 원하시는 게 다르시고
1: 다 만나보시고 받아보신 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전혀 부담 느끼실 필요 없을
0: 맞습니다.
1: 정도로 그냥 체험장이라고 사랑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0: 네.
1: 가슴은 코 골고 주무시는 막 이런 소리도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세요.
0: 그 저희가 사실은 이게 원고에도 있지만 뭐 디바에 대한 굉장한 메커니컬한 부분도 많아요. 뭐 여닫이 날개 형태가 어떻고 유연하게 해주고 다리 부분이 어떻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갖고 그냥 좀 더 현실적인 뭐 제 얘기도 좀 많이 했고 체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파트 하나하나가 다 정말 고급으로 정말 제일 좋은 걸로 만드셨고 여러분들의 그 H솔루션이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쫙 집합해서 만들었던 정말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가 정말 디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또 그걸 즐기고 있고 그래서 저는 디바와 함께하는 이 월드컵 시즌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하여튼 여러분 전화번호 안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또는 지점 가까운 매점이 어딘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 대표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 디바를 구매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식 원적외선 반신욕기 요 정말 1500불 상당의 어마어마한 상품인데 이 상품이 언제까지 주실지 사실 저희 아무도 몰라요.
1: 맞아요.
0: 요새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정말 우리 팀과 대표님께서 정말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주시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여름 가기 전에 얼른 구매를 하셔갖고 반신욕기까지 함께 선물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헬스코리아고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다른 헬스코리아의 자랑인 마사지 말고도 또 건강에 좋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건강한 건강지킴이 우리 헬스코리아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원정 호스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헬스코리아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마사지의 명가는 뭐 너무나 유명하고요. 그 이외에도 몸에 좋고 정말 우리 삶에 도움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요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요새 저는 솔직히 이런 적이 거의 없는데 태어나서 밥이 푸석하고 밥맛이 없다던가 아침에 몸이 막 무겁고 천근만근 좀 뭘까 내 몸이 아 뭔가 내 몸이 안 갖고 힘들다 이럴 때 뭔가 보약을 찾으신 분들 최고의 명품 보약이 있죠.
1: 네네.
0: 왕에게 바친 태황 천진단.
1: 황제에게 바친.
0: 황제에게 죄송합니다.
1: 정말 이게 저렴해요. 최고의
0: 태황 왕 아닙니다. 태황 천진단. 네. 최고죠. 정말 이거 뭐
1: 드셔보셨잖아요.
0: 저는 먹어봤죠.
1: 드셔보셨죠.
0: 저는 얻어서 먹어봤죠. 얻어서 먹어봤는데 야, 그러니까 왜 늘 우리 김원정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사람이 어떤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뭔가 하시면 그 밑으로 못 간다라고 하시는데
1: 힘들죠.
0: 그렇죠. 힘들죠. 우리가 정말 살면서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하나를 사더라도 좀 더 가치가 있는 걸 따지게 되고
1: 나이
0: 더 그렇죠. 똑같은 금액 아니면 좀 더 주더라도 나한테 맞고 내가 정말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되는 거를 고르게 되는데 이 태황천진단은 정말 거기 딱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들어가는 원료 자체가 일단 기가 막힙니다. 뭐 제조 시설 자체는 뭐 믿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우리
1: 저희 헬스코리아에서는 네. 그 건강 브랜드 중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뽑은 믿을 수 있는 건강 브랜드 이 대상 타이틀을 몇 네. 년에 걸쳐서
0: 그쵸.
1: 획득을 한. 그러니까 이거는 가서 소비자들이 다 그 공정 과정이랑 다 이렇게 보고 나서 심사를 해가지고 깐깐하게 네. 그 상을 주는데. 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건강 브랜드인데 뭐 할 말 없죠.
0: 그럼요. 요새 소비자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요.
1: 깐깐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천호앤케어는 여러분들이 믿고 드시는데 이 환 한 환 한 환에 정말 정성을 빚어서 네. 들어가 있는 원료도 최고의 원료 그런 것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산지부터 이런 거 이제 하나하나 다 깐깐하게 여러분들이
0: 중요하죠.
1: 체크하시잖아요.
0: 그럼요.
1: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최고라고 했고 네. 또 이게 가격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네.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 드실수록 이제 좋은 거 찾아서 드시게 되잖아요.
0: 얼마나 또 많이 드셔보셨고,
1: 네. 그러니까 몸이 그냥
0: 알지
1: 안다고 하세요.
0: 그럼요.
1: 근데 이제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깐깐하게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선택하는 게 태황천진단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프리미엄 원료만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뭐 몸이 허하다 하면 딱. 네. 떠오르는 게
0: 홍삼,
1: 녹용.
0: 녹용.
1: 아, 홍삼도 맞아요. 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또 애용하는
0: 일단 가장 많이들 접할 수 있는 게
1: 그쵸,
0: 홍삼이시죠.
1: 그쵸. 근데 홍삼 얘기를 먼저 하면 이제 네. 강원도 육령근이 최고예요.
0: 강원도래요.
1: 네. 강원도래요.에서 네. 또 육령근.
0: 육령근.
1: 근데 요게 네. 하늘이 내린 삼이라고 할 만큼 천삼이라고 불릴 만큼 네네. 정말 귀한데 강원도 육령근만을 사용을 했고 또 이제 앞서 얘기한 녹용.
0: 녹용.
1: 녹용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산 최고급 녹용만을 사용을 했습니다.
0: 또 원래 천호에서는 녹용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저희 네. 녹용홍삼도 요 뉴질랜드산 녹용만을 네. 사용을 했고 물론 전지를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중대, 하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이 녹용 계속 위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뻗쳐 오르는 그 기운, 힘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기운이 그대로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근데 요 윗부분이 계속 자라나니까 네. 아무래도 그 세포 활동이 이제 가장 활발하겠죠. 그 영양 밀도도 가장 높고 이
0: 네.
1: 부분은 굉장히 고가예요. 분골 팁이라고 해서 이 끝부분은 전체 녹용의 3%밖에
0: 아 그래요?
1: 없어요. 와.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귀하고
0: 진짜 귀하구나.
1: 그만큼 고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라고 가지 할 만큼 네. 너무나 귀한데
0: 녹용계 펜트하우스
1: 이 부분까지 다 사용을 해서 넣었다는 거
0: 네.
1: 그래서 드셨을 때 여러분들의 기력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녹용 네. 거기다 최고의 또 강원도 육령근 홍삼,
0: 홍삼.
1: 들어왔죠. 천삼.
0: 아 근데 죄송해요. 녹용인데 네. 이 CO 마크는 뭐예요?
1: 아 요게 네. 그 말씀드린 뉴질랜드산 녹용이 최고의 녹용인 건 아는데
0: 네.
1: 이제 또 광고에서 이제 워낙 많은 제품들이 다
0: 다 뉴질랜드산 뭐
1: 녹용이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이 COO 마크를
0: COO?
1: 확인을 해야 뉴질랜드산 녹용이 맞습니다.
0: 아 이제, 그런 거예요?
1: 네. 그 이제 뉴질랜드는 정부 차원에서 국책 사업이에요. 그 사슴의 방목 상태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깐깐하게 기르기 때문에
0: 네네.
1: 그 녹용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뉴질랜드산 녹용은 CO 마크가 있어야만
0: 제대로
1: 확실하다는
0: 된. 거. 아, 이거 중요하네요.
1: 네. 네.
0: COO.
1: 그리고 네. 이제 그 블랙 마카.
0: 아, 이것도 남자한테 기가 막히죠. 마카, 이것만도 구해서 드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1: 그럼요. 근데 네. 마카도 좋다고 하는데 블랙 마카가 또 귀해요.
0: 아.
1: 전 세계적으로 마카 중에서도 블랙 마카는 또 3%밖에 안 돼요.
0: 아, 이것도
1: 굉장히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귀하면서 고가고 그만큼 영양 성분이 훨씬 풍부하다는 네네. 얘기겠죠. 근데 요거는 남성분들이 이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그 페루 지역 고산지대에
0: 네네네.
1: 있는 그 잉카 제국 전사의 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0: 맞아요.
1: 페루의 산삼이다라고
0: 하는 산삼. 맞아. 그렇게 얘기했죠.
1: 그만큼 귀하고 이제 드셨을 때 효능이 있는 거죠.
0: 이게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아시는 네. 분이 한국에서 연락 와서 구해 달라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1: 네, 네.
0: 이게 페루의 산삼.
1: 네.
0: 그리고 이것도 들어 있는 거죠.
1: 들어 있고 또 황금 비율로 들어와 있습니다.
0: 네네.
1: 여기에 또 많이들 아세요. 이제 요즘은 3대 향이라고 금보다 귀하다는
0: 아,
1: 3대 향이 있어요.
0: 향이
1: 세계에.
0: 있죠.
1: 거기에 침향. 침향이 정말 여러분들 드셨을 때
0: 네.
1: 이 몸에 그 염증 같은 거를 빨리 완화시키면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약재들을 드셨을 때 요 침향과 같이 드시면
0: 네.
1: 그 기운들이 향이 강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쫙 같이 뻗어 나가는 거예요. 몸 구석구석으로.
0: 네.
1: 그래서 딱 드셨을 때 태양천진단은 이렇게 몸 안으로 쫙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지는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침향입니다.
0: 아.
1: 침향은 뭐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침향나무에서 이렇게 침향이 상처를 받으면 침향나무가 상처를 받으면 그때 나오는 수액이 굳어서 된
0: 네네.
1: 건데 이게 그만큼 이제 몸을 보호하려는 그 외부로부터 나오는 그 세균
0: 네.
1: 감염이 되는 걸로부터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우리 침향 중에서도 이제 좀 세월이 좀 오래된 거.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 수액이
0: 네.
1: 검정빛을 띠면서 굳는데 그게 가장 또 좋은 것들 그 침향만을 사용을 해서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분 가장 이제 메인 그 성분이 네 가지예요.
0: 네네.
1: 여기에 또 좋다는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 뭐 구기자 뭐 정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거든요.
0: 와.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로얄 젤리까지.
0: 로얄 젤리까지. 야.
1: 그러니까 쓴맛들도 잡아줘요. 로얄 젤리는 이제 노화 방지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황금 비율로 들어가 있으면서 환이 여러분들 딱 눈으로 보시기에도 좀 커요.
0: 커요. 네.
1: 대환이라고 네. 저희가 하는데 그냥 대환이 아니라 황금빛 대환. 실제 진짜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 기운들을 딱 잡고 있다가 입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체온으로 녹이면서 씹어서 드시면 그 약기운들이 쫙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0: 아, 또 먹고 싶네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막 왜 침이 고이야 이게. 야, 지금
1: 드셔보신 분들은 그
0: 네.
1: 효능을 압니다.
0: 아니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하나 그 정말 모두도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정말 가장 큰 유명한 거 말씀해 주는데도 뭐 홍삼 들어갔죠, 최고급 녹용 들어갔죠, 정말 그 구하기 어려운 블랙마카의
1: 침향의
0: 로얄젤리의 뭐 구기자 천마 영지버섯 차가 와 이거는 글루져서 주머니 넣고 다녀도 건강해지겠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말 최고의 부분을 만드는 게
1: 네.
0: 여러분 태왕천인데 이게 지금 사이즈를 뭐라고 어느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1: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드시는 환보다 1.5배 이상.
0: 네. 한 탁구공보단
1: 네.
0: 작죠.
1: 탁구공보단 조금 작죠.
0: 근데 그거 약간 눈알 사탕보다는 좀 작다고 매드려. 하여튼
1: 그 정도.
0: 근데 보통 일반 생각하시는 환보단 커요.
1: 네네.
0: 그리고 금으로 딱 이렇게 돼 가지고 이 포장도 굉장히 박스 고급스럽고요.
1: 한 환 정말 정성껏 빚었고 그 한 환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도 너무 고급스러워서
0: 야.
1: 여러분들이 선물하셨을 때 그 선물 받으신 분이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고 그분이 오히려 더 이제 감사해 하시면서 왜냐면 이제 저희가 배송을 부탁받고
0: 네.
1: 그 주문하신 분이 이제 원하시는 주소로 보내드리잖아요.
0: 네.
1: 그럼 이제 그분이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또 다른 분한테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선물하고 싶다고
0: 네.
1: 얘기하십니다.
0: 자, 이게 너무 좋은데 어떤 뭐 모든 분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 특별히 어떤 분께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요?
1: 일단 기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신 분. 저희가 네. 국민보약 녹용삼 있어요. 네네네. 이제 환절기 때 꼭꼭 챙겨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아무래도 또 조금 더 뭔가 또 몸이 필요로 하는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조금 더 센 걸 원할 때도 있고
0: 네.
1: 그 자꾸 회복이 잘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어르신들 드시면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큰 수술 하신 분들
0: 네.
1: 큰 수술을 하면 회복이 빨리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럴 때 입맛도 별로 없고 잘 드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 드시고
0: 맞아요.
1: 이럴
0: 못 드세요.
1: 때
0: 네.
1: 이런 태양천지는 도움받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저희가 진짜 누울 자리만 봐라 막 자꾸 막 바라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0: 아...
1: 언제 그랬지 하면서 그런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막 너무 기운이 없고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고 내 몸이 힘들고 아프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뭔가 기력이 회복이 안 되면
0: 네네.
1: 다 귀찮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누울 자리만
0: 맞아요. 누울 자리만
1: 바라보게 되고
0: 네.
1: 모든 약속도 다 취소하고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자제분 중에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렇게 잔소리 하셨대요.
0: 네.
1: 그러니까 한 그 이분도 50대인데 어머님이 일어나시면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 60이어도 아직
0: 부모님은
1: 부모님 마음을
0: 네.
1: 길가에
0: 애로,
1: 내놓은 애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해서 뭐 찾길 조심해라 막 이런 잔소리를 너무 해서 그게
0: 예.
1: 너무 지겹고 싫었는데 엄마 언제나 저걸 그만하나 했는데
0: 네.
1: 어느 순간 그 잔소리를 안 하시더래요. 그게 며칠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뭐 한 2주 지나니까 이분이 겁이 나신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제 나이도 연세도
0: 네네.
1: 있고 하시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좋은 거 없냐고 녹용삼보다 좀 더 좀 세고 좀 뭔가 기력을 회복할 만한 거 없냐라고
0: 네.
1: 얘기하셔서 이제 저희 고객이신 거죠. 그분은 뭐 마사지 체어부터 저희 헬스코리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얘기하셔서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드시고
0: 다시 잔소리
1: 시작됐나요? 눈에 이렇게 힘이 풀리셨대요 그분이.
0: 네. 아 그거 제일 안 좋은 건데.
1: 네. 근데 눈에 힘이 네. 다시 빡 들어오시면서
0: 잔소리 다시
1: 잔소리 다시 시작하시는데 그 잔소리가 그렇게 그리웠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제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분은 뭐 수시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녹용삼도
0: 네.
1: 항상 환절기 때 가족 모두 드시는 분인데 태양천진단 덕을 톡톡히 봤다고 얘기하셨습니다.
0: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정말로 최고급 정성으로 하나를 빚어있는 우리 태양천진단이 여러분 원래 가격이 1,500불이죠?
1: 네네 저희 30판 들어있거든요.
0: 네 30판에
1: 근데 저희 500불 할인 행사
0: 와
1: 지금 이제 불경기의 기운들 좀 차리시라고
0: 오.
1: 저희 큰 행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양천진단 구매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0: 네.
1: 3환 특별판이 있어요.
0: 3환
1: 이것도 지금 세일 가격이 120불이거든요
0: 예.
1: 3환 들어있는데 요거 요것도 나무 케이스로 딱 돼 있어서
0: 네.
1: 요것만 따로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좀 기력 확 떨어졌을 때 요 3환만으로도 효과
0: 그렇죠.
1: 보시는 분들
0: 그렇죠.
1: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 요 3환 특별판 하나도 아니고 두 개.
0: 아 그럼 총 여섯
1: 두 상자를 드립니다. 여섯 환을 가지면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를 세이브 하시는 거냐면 500불에 요거 사실 지금 세일가여서 그렇지 150불
0: 네.
1: 150불 하면
0: 300불이네요.
1: 300불 거의 한
0: 800불을 세일 하시는
1: 거예요. 하신다고
0: 1500불을 1000불에 구매하시고 네. 800불을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1: 태양천진단은 정말 효과 보십니다. 기력이 너무 떨어졌다면 꼭 드셔보세요.
0: 여러분 정말로 기력 없으신 분들 또는 주변에 정말 지쳐서 힘이 없으신 분들께는 정말 태양천진단만한 정말 명품 보약이 없습니다. 이거 꼭 한번 그 헬스코리아 가셔가지고 한번 방문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 1530알 1500불 가격이 500불 할인된 가격 1000불에 무료 배송까지 혜택 얻으시고요. 4만원으로 포장된 낱개 4만짜리를 두 개나 선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르신이나 다른 주변 분 선물을 하시더라도 4만 두 개를 받으시면 그것도 한번 직접 잡숴보시면 또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너무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13-385-1005번 213-385-1005번 헬스코리아입니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명품 보양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의 일단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이렇게 미국은 특히나 눈을 보고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1: 아이컨택.
0: 아이컨택.
1: 정말
0: 한국은 사실 눈 깔어라고 얘기하는데 눈 쳐다보면 뭔가 시비 건다 생각하고
1: 네네.
0: 미국 눈을 안 쳐다보면 무시한다고
1: 문화
0: 생각하고
1: 차이죠.
0: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1: 처음에 제 아들이 막 네.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저한테 막 대꾸도 말대꾸를 하는데
0: 네.
1: 저 진짜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근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매너고.
0: 그게 내가 당신과 얘기하고 있다라는
1: 표현인 건데. 저 잘할 때는 감히 엄마 얼굴을 쳐다도 못 봤는데.
0: 네. 선생님 눈 쳐다보면 눈 깔라고 그러고 혼나고 선배도 쳐다보면 혼났는데 미국은 안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1: 아 근데 저희가 또 눈 얘기 누리아 얘기하려다 이렇게 갔네요.
0: 아, 그러니까 그 얘기 해야죠. 그 눈이 사실 눈의 마음의 창이기도 하고
1: 그럼요.
0: 사람의 인상에 굉장히 많은 요를 표현을 아시는 분이 눈이 항상 충혈되거나 아니면 눈가에 이렇게 좀 뭐라죠 이거 그 다크서클 있고
1: 네네.
0: 눈이 누가 봐도 막 슬피지 터져 있고 막
1: 보이고
0: 이런 분들은 이 첫인상 자체가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1: 그럼요.
0: 그냥 표현에 이게 방송에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피로에 쩔어 있다고 생각하기 들거든요. 이 그럼 안과 가시는 분들 너무 많고 우리 김은정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자기 본인을 가리키시는데

0: 어떤 걸 가장 소중하게 나한테 정말 소중하게 다가왔냐라는 걸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그게 바뀌어요, 사실.
1: 그때그때 바뀔 수 있죠.
0: 그때그때 이때는 뭐 얘기하신 것처럼 태완차원진단 필요할 때도 있다가 뭐 목욕기 마사지기 필요할 때도 있다.
1: 녹용삼을 원할 때도 있고.
0: 녹용삼일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 탑 3에 누리아인 꼭 들어갔어요. 나머지 두 개는 좀 바뀌었어요. 네. 뭐 어쩔 때는 뭐
1: 너무 웃긴 것 같아. 이걸
0: LED 마스크
1: 이렇게 너무 웃긴 것 같아.
0: 아니 누리아이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제가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집을 비울 때 누리아이가 물론 휴대할 수 있는데
1: 휴대가죠.
0: 나중에는 갖고 다녔지만 그 그냥 집에서 그냥 마사지체 옆에다 항상 놓은 거예요. 그라비티 옆에. 네네네네. 그랬다가 한 좀 장기적으로도 뭐 여행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한 3, 4일 딱 지나면 눈에 이게 오는 거예요. 신호가.
1: 그렇죠.
0: 아무래도 이제 저도
1: 눈이 바닥바닥 떨리고
0: 그럼요. 그리고 막 부시기도 하고 모래알이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리아이가 너무너무
1: 그립죠.
0: 그리운 거예요.
1: 제가
0: 집에 와서 아침 저녁
1: 제가 그렇다니까요.
0: 그러니까
1: 집에 가면 너무
0: 집안 얘기하신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해요.
1: 정말 두 번 하세요?
0: 심할 때는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면 바로 좋아지고 그럼 사람이 또 그래요. 좋아지면 또
1: 또 해.
0: 안 해요.
1: 좋아지면 안 하죠.
0: 2, 3일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또 딱 신호가 오면 바로 해요.
1: 두 번 해야겠구나.
0: 아니 그 심할 때는.
1: 네.
0: 그럼 저는 진짜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피자 치즈처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낸 적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저희가 누리아이 구매하시는 분들께
1: 환상을 깨시는군요.
0: 시트를 드리는데 네.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교체하면서 쓰면 되지만 그냥 티슈 반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1: 네.
0: 누리아이는 필수템이에요. 여러분들 눈 건강을 위해서는 집에 꼭 있어야 됩니다.
1: 근데 여러분 누리아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눈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마사지 기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 식약처에서 안구 건조증 치료 의료 기기로 인정이 된 겁니다.
0: 그럼요.
1: 그러니까 기본 그냥 눈 대충 눌러주고 마는 그런 기기가 아니에요.
0: 근데 그냥 뭐 공기압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하는 것도 다섯 가지 모두,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그 다섯 가지 모드가 진행이 되고 진동 같은 경우에도 15가지 모드로 진행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눈 주변 꼭꼭꼭 관자놀이나 이런 데 눌러만 줘도 시원하다고 하는데 체계적인 요 마사지 기법으로 안구 건조증이 치료가 되면서 개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따뜻한 온열도 가장 적합한 온열로 그러니까 이런 막혀있는 피지들 때문에 막혀있는 관들을 다 뚫어주고 또 공기압으로 꽉꽉 눌러서 짜주듯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났을 때 심한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경험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너무 눈이 가뿐하고 눈꺼풀도 막 무겁고 이랬던 게 그럼 머리까지 아파요. 눈이
1: 아프고 맞아요. 맞아요.
0: 정신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1: 그럼요. 눈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0: 누리아이 하고 나면 깨어나고 뭐 그냥 신세계가 펼쳐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1: 이게 거기까지 15분 정도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0: 그냥
1: 그렇죠?
0: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1: 한번 15분 이게 처음 5분 정도는 이제 공기압 그다음에 진동이 쭉 되면서 마사지가 쫙 기간이 되고
0: 그리고 나서 이제 온열만 15분 온열, 그냥 하시면 효과가 더 거두실 수 있어요.
1: 그 예전에 이런 거 없을 때는 막 뜨거운 타올 이렇게 막 해가지고 눈에 대고 막 그러셨잖아요.
0: 온도 잘못 맞춰서 막 이게
1: 다 뜨거워
0: 화상 입을 뻔했다 막. 왜냐면 눈 주변이 식어버리고. 가장 피부가 민감하고 얇잖아요. 그리고 시신경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1: 아, 근데 이 누리 우리가 정말 그 농으로 하는 말이 뭐 몸이 청년이 천냥이면
0: 눈이
1: 구백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눈 중요한 거 뭐 너무나 다 잘 아시고
0: 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 그러니까 저는 눈이 워낙 안 좋잖아요. 이게 저는 안경을 끼시면서도 코렉션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저처럼 눈 불편하신 분들은 정말 눈 편하신 분들 정말 부러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반인보다 더 눈이 피곤하죠. 항상 경계, 항상 힘을
0: 더
1: 주고
0: 관리를 해야
1: 더
0: 되고.
1: 아파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되거든요.
0: 마사지체어 디바에 앉아 계시다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자주 못해요.
0: 덜 아프신 건데.
1: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0: 제가 궁하면 통한다고.
1: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바로 하게 되는데.
1: 제가 말씀 아까 고했잖아요. 저는 뭔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하고 싶지만 그 시간에 나는 뭔가를 더 보고 축구를 보든 영화를 보든
0: 안 돼요, 안
1: 그러고
0: 돼요.
1: 싶으니까 자꾸 못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누리아이를 오히려 강제적으로 하면 마사지도 더 온전히 받을 수 있고.
1: 사실 그게 맞는 거죠.
0: 그래서 저희가 누리아이는 정말 마사지 체어 그 옆에다가 그냥 저도 놓고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같이 하면 이것도 너무 좋죠.
1: 아, 최고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스텝이 1, 2, 3가 있어요. 아, 4까지 해야겠다 오늘은. 처음에 반건식 그
0: 원적외선
1: 건식기로 몸을 쫙 풀어준
0: 이완시키고,
1: 다음에 이완시킨 다음에 디바에 탁 앉아서
0: 마사지를
1: 받고. 마사지를 누름과 동시에 누리알을 착용을 하세요.

0: 하고.
1: 그래서 딱 끝나고 나오신 다음에 뭘 네. 하십니까? 태왕 천진단 하나를 싹 입에 넣어서 싹 녹여 드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 캡틴 아메리카 되는 거예요.
0: 최고의 힐링
1: 캡틴 아메리카 되는 거예요.
0: 최고의 회복력.
1: 야, 네. 진짜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그렇죠?
0: 아, 이렇게 한 갑자기 부럽네요,
1: 저. 일주일 지내면 진짜 네. 왕일 것 같아, 왕.
0: 그럼요.
1: 와.
0: 아, 저 디바로 갈아타야 될까요?
1: 아, 그라비티 좋죠. 저는 약간 체형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체험 한 게 디바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0: 네네.
1: 제가 체험을 했던 게 그 당시에 해줬던 그 누님께서 그라비티를 만약 해라고 하셨으면은 얘기가 달랐지 모르는데 그나마 저희가 그 하는
0: 근데
1: 제품이
0: 후니님은 디바가 맞는 게 네. 기존에 또 마사지체어 갖고 계셨고 네네. 사용을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디바가 더 맞고 그라비티는 좀 입문용 마사지체어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1: 네네.
0: 또 부담 없는 또 이런 가격으로 접하실 수 있는
1: 맞습니다.
0: 가성비 갑이에요.
1: 최고예요.
0: 네.
1: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들으시면서 헬스코리아가 그러니까 마사지 의자만 막 그런 게 아니네라고
0: 요즘 계속... 아신 분들은 그래요. 예전부터 분 아시던 분들은
1: 아니가 아는데
0: 그 국민 보약만 생각하시고
1: 생각하신 게 약간 이미지가
0: 맞아요.
1: 어떤 분은 정말 국민 보약 생각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0: 건강치킨, 마사지 체어 뭐 명가 맛집 막
1: 저희 어머니는 석류지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석류
0: 다 필요한 게 다르다니까
1: 본인이 원하시는 게 있으니까
0: 그러니까 불라면 갖고 나가는 게 다 다른 거예요.
1: 아니, 그래도 저는 그 좋은 걸 놔두고 누리알을 눈에 끼고 한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불났는데 누리알
0: 아니 그때 당시 나와야 되니까 들고 나오죠. 끼고 나오진 않고.
1: 무조건 태왕 천진단이지. 주머니에
0: 세계니까,
1: 입고 먹어야지.
0: 세계니까.
1: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0: 눈이 아직 건강하신 거예요.
1: 저요?
0: 아, 그래서 저희 눈 건강
1: 가격,
0: 그 영양제.
1: 아,
0: 먹는 영양제도 챙겨드려요. 최고입니다.
1: 아, 요거 구매하시는 분한테.
0: 이름도 눈 건강.
1: 네.
0: 천호연 케어예요. 요거 70불인데 한 달치.
1: 네네네.
0: 요거 정품 한 박스 드려요.
1: 그래서 가격이 오늘
0: 100불 할인된
1: 399불. 야, 좋습니다. 여러분 399불에 전 가족의 눈 정말 우리가 제일 소중한 눈
0: 정말 가지고 계시네요.
1: 안구 건조 특히 여성분들도요 젊은 따님이나 보시면 다들 렌즈 끼고 이러시면서 안구 건조증
0: 그리고
1: 정말
0: 여자들
1: 심해요.
0: 같은 경우에 눈 화장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보다
1: 아, 그렇구나.
0: 두 배 이상 안구 건조증 걸릴 확률이 높아요.
1: 맞아 화장을 하시는구나.
0: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눈썹 하나만 들어가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1: 맞아 어쩌죠.
0: 이렇게 소중한 눈을 맞아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냥 혹사만 시키지 마시고 관리를 좀 해주세요. 누리아이로.
1: 누리아이로. 누리아이 하시면서 한 손에는 누리아이 한 손에는 태왕 천진단. 아, 난 그거 너무 해보고 싶다.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와이프가 이렇게 조그만 그 크리스탈 접시에다가 태왕 천진단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진짜. 그거 다 크리스탈이어야 돼요.
0: 크리스탈
1: 조그만
0: 아니,
1: 거에다가
0: 그 케이스도 다, 그 케이스만으로도 훌륭해요.
1: 그거를 근데 와이프가 딱 이렇게 네. 집게 같은 걸 딱 해서 크리스탈 잘 딱 해서 딱 드세요 딱 이러면은 딱 드박 끝나고
0: 그쵸. 딱 하얀 장갑 끼고 명품 다루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
1: 다시 보면 이런 날을 기대하며 여러분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 우리 헬스코리아로 방문하시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0: 네.
1: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일단 건강을 잃으면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주변
1: 그렇죠.
0: 챙기는 것도 좋지만 소중한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1: 네.
0: 헬스코리아에 가셔서 네. 필요한 모든 건강을 위한 것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 전화 말씀 듣고 올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통증들을 우리는 접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낫는 병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아파지는 병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운이 좋아서 너무너무 아픈 것 같은데도 나을 수가 있는 병이 있고요. 내가 모르게 나을 수 있는데도 내가 운이 없어서 못 낳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재밌는 얘기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미주 한의사 총연합회 이사장님이시고요. 가주 한의사협회 이사장님이시며 세계 야생산삼연구소 대표이시자 35년 동안 산삼 연구와 더불어 임상치료에 매진해 오신 성민, 너무 유명하시죠?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우리 닥터 서영수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셨습니까?
0: 저는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그냥 아픈 거죠.
1: 치료하면 석 달이면 다 낫는 병이고
0: 디스크가요.
1: 네. 영어로 하면 디스크지만 네. 한국말로 하면 추간판 돌출증이에요.
0: 추간판 돌출증 네. 또는 척추관 협착.
1: 네, 척추관 협착증.
0: 네, 협착증.
1: 거기서 이제 파생되면은 이상근 종합증.
0: 이상근.
1: 이상근 증후군. 그다음에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0: 그건 허벅지 쪽인가요?
1: 고관절염. 내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이 오면은 네. 여러 가지 그 원인은 있는데
0: 네.
1: 첫 번째로 오는 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 척추관이 그냥 좁아졌을 때 오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0: 네네네.
1: 그런 게 제일 많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골프를 한다든지 테니스를 한다든지 예. 또는 이제 자전거도 그냥 산악 올라가는 자전거 있잖아요.
0: 예, 산악.
1: 그걸 무리하게 탄다든지 좌우지간에 정상에서 벗어졌을 때 네. 이 신경이 눌리는 거.
0: 신경이 눌리는 네, 증상.
1: 네. 그러면 인체 구조를 알아야 돼요.
0: 네.
1: 뼈하고 뼈 사이 한 중간에는 네. 척추하고 흉추, 그다음 척추면은 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1: 요추나 척추나 같은 말이고 흉추는 가슴뼈, 경추는 목뼈. 그 뼈가 경추 7개, 흉추 네. 12개, 요추 5개면 24개거든요.
0: 네.
1: 24개가 딱 일자로 돼 있어요.

0: 사이사이에 안에 뭐가 들어 한가운데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1: 네.
0: 우리는 추간판이라고 그러죠.
1: 네네.
0: 여기다 그 속에는 물이 들어있다고요. 액체. 액체를 싸고 있는 게 섬유진. 섬유질이 딱 싸고 있는데 섬유륜이라고 해요. 륜자가 바퀴윤자예요. 섬유질이 딱 싸고 있는데 말랑말랑해요. 근데 그 옆으로는 강판이 딱 잡아줘야 돼요. 물렁물렁하니까. 그게 인대예요. 근데 이제 인대가 조금 찢어진 경우 아니면 눌려가지고 옆으로 밀려 나왔을 때 그럴 때 나오는 걸 갖다가 추간판 돌출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는 디스크고 우리는 자골신경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뭐 자골신경통이나 추간판 돌출증이나
1: 네.
0: 디스크나 그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1: 근데 이게 현대의학 쪽으로도 굉장히 이건 못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답이
0: 양방학적으로는
1: 없죠. 예.
0: 뭐 수술할 방법밖에
1: 그러니까요.
0: 없죠.
1: 뭐
0: 네.
1: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진통제도
0: 옛날에 척추
1: 쓰고.
0: 아프면 무조건 70% 수술을 해버렸어요.
1: 네.
0: 근데 수술을 하다 보니까 한 몇십 년 가다 보니까 헌 사람이나 안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안 하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요즘 척추 수술하란 말잘 의사들이 안 해요.
1: 그렇죠. 요즘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0: 왜냐하면은 나이가 먹어서 신경이 눌렸을 때
1: 네.
0: 그냥 내버려둬도 조금 아프다가 몸이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러는데 모르고 아프다고 가서 잘라버리면은 거기다 잘라놓고 거기다 세멘트 박아놓으면은 그 자리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유연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수술을 안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4번하고 5번 요추 사이에 이제 그 보면은 이 추간판이 들어있는데, 예, 한 사람이 이제 운 좋은 사나이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1: 네, 운 좋으신 분이요.
0: 예, 내가 연세대학교 YGCU 6기예요.
1: 네, 와, 지금 몇 기까지 올라왔죠? 혹시
0: 지금
1: 아십니까?
0: 10, 이제 앞으로가 11기.
1: 제가 사실 몇년 전에 그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0: 예.
1: 아,
0: 그래서 이제
1: 6기시군요.
0: 거기 가서 좀 많은 인생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같이 이 6기 대표를 했던 분이
1: 네. 네.
0: 골프로 싱글이에요.
1: 오,
0: 잘
1: 예.
0: 쳐요.
1: 네.
0: 어디가 상은 다 타오는데, 우리 뭐 6기 기대표로 나가면 당장 상은
1: 오,
0: 다 맡아놓고 타는
1: 기대표시구나.
0: 사람인데,
1: 네.
0: 예, 요번에 연세대학교 총장님 배 골프를 갔는데,
1: 어,
0: 골프를 못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1: 왜요?
0: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척추관 협착증이 와가지고,
1: 아이고야.
0: 예, 그 돌출이 돼서,
1: 네.
0: 추간판 돌출증이 두 번이나 왔대요.
1: 한 번도 아니고 두
0: 예,
1: 번을.
0: 하나는 좌측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1: 아이고야,
0: 오고.
1: 어떡해요?
0: 예. 그래가지고 골프 어디를 가도
1: 네.
0: 예, 고쳐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1: 아니, 못 고치, 골프는 당연히 못 치실
0: 예,
1: 거고, 뭐, 진짜 너무 피곤하시겠다.
0: 그래도 수술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1: 네.
0: 그러니까 허리를 못 쓰는 거예요.
1: 어이구야.
0: 예. 근데 허리만 못 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못 써요.
1: 아, 그래요?
0: 예. 그 다음에 또못 쓰는데 무릎 있죠?
1: 네.
0: 무릎 외측으로 내려가요. 그래갖고 종아리 외측.
1: 종아리 외측, 네.
0: 거기 아픈 거예요. 그이
1: 오.
0: 사나이는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
1: 야, 왜냐면 원장님을 그때
0: 예.
1: 아셨으니까.
0: 그러니까
1: 네.
0: 한 5년 전에 내가 같이 골프 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1: 네.
0: 그때 내가 고쳐준다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그래서 골프 치다 말고 이게 스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 힘을 못 쓰니까. 이게 돌아 몸이 못
1: 그렇죠.
0: 돌아가는
1: 회전을 못하니까.
0: 거예요. 예.
1: 네.
0: 그 아파갖고 그냥 절절매고.
1: 네.
0: 그래서 거기 보면 이상근 종합증이라고 엉덩이 4번하고 5번 요추 사이에 엉덩이 이제 고관절이죠.
1: 예.
0: 사이에 이상근이 있어요. 이상근하고 저 삼각형 그려놨어요. 엉덩이 쪽으로 꼭지점이 있는데 거기 누르면 진짜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인대가 거기를 딱 예, 하중을 거기다 딱 받치고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은 무릎이 폈다 꼬부랬다는 못해요. 그래서 옷 외로 그걸 표시를 해줬다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삼각형이 있으니까 한약방 어디든지 가가지고 거기서 피를 뽑아달라고 해라. 그몇번 하면은
1: 그 골프
0: 낫으니까.
1: 치시다가요?
0: 예.
1: 야, 그분이 진짜 운 좋으시다.
0: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골프 치러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고 그때 그 원장님 그거 참 이상해요. 그 시키는 대로 자기 다니는 한약방이 있대요.
1: 예.
0: 가서 피를 뽑았는데
1: 네.
0: 멀쩡하더래요.
1: 아, 그럼 이제 돌리시는 거예요?
0: 잘
1: 이야,
0: 돌아가요.
1: 그래도 진짜 운 좋으시다.
0: 그 이제 그걸 풀었으면 네. 이제 거기 그 다음 단계로는 4번하고 5번 요추 위에 3번하고 4번 그 요추 사이에 네. 아픈 자리가 있다.
1: 네, 네.
0: 거기 있다가 절대 수술하지 말고 일침 침 놓고 네. 뜸 놓고 뜸 놓고 거기다 부항을 해버려라. 네. 그러면은 낫는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내 말을 고지를 안 듣고 네. 서울 가서 수술을 해버린 거야.
1: 아이고 왜요?
0: 수술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세멘트를 박아놓으니까 아, 그 자리를 못 쓰는 거예요. 아. 재수 좋다가 재수 없는 사람이.
1: 야, 아니 왜 참 얘가 저는 운전님이 그렇게 다 알려주셨는데 왜 왜?
0: 예, 네, 그 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 이번에 온 아쉽다. 우리 저 이 환자는
1: 네?
0: 운이 좋은 거예요. 그 내가 석 달 안에 고쳐요. 그 내가 한번 고쳐놓으면은 재발도 안 해요.
1: 3개월 안에요.
0: 네. 힘이 야. 좋으니까 뭐 다 재수 좀 한 달에도 고쳐요.
1: 근데 그분들은 사실 재수 운도 좋지만 또 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0: 말을 잘 들으니까 네. 찾아왔죠.
1: 그러니까 들으셔야 되니까. 그 아무리 운이 좋아서 했는데도 안 들으시면은 뭐 그렇잖아요. 네.
0: 그래서 야. 이제 더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1: 아, 더요?
0: 네. 더 재수 없는.
1: 더 재수 없는 분은 뭔가요?
0: 그 이제 5년 전에 저하고 골프를 쳤는데
1: 네.
0: 그분이 풍이 와가지고 한쪽으로만 골프를 치시더라고.
1: 아, 한쪽이 거의 많이 네, 그래서 되신 거구나.
0: 오래 되셨더라고. 네. 그래서 아픈 자리를 가르쳐 줬어요. 여기 막혀가지고 이걸 못 쓰니까
1: 네.
0: 거기를 치료를 하시라고.
1: 그럼 운 좋으신 분이네요.
0: 근데 안 하는 거야.
1: 아이고 가르쳐 주셨는데 안 오셨구나. 네.
0: 근데 요번에 골프 치러 갔는데
1: 네.
0: 그대로 있더라고요.
1: 나아진 게 하나도 없으신 거죠?
0: 네,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1: 원장님 말씀 안 들으셨으니까.
0: 저한테 왔으면
1: 그러니까
0: 진작 그걸. 4년은 1년 걸린다 쳐도 4년은 야, 살죠.
1: 그분은 운은 있으신 건데
0: 네, 운을 안 쓰신
1: 네, 운을 안 쓰신 거예요.
0: 결국은
1: 진짜.
0: 운이 없는 거예요.
1: 야.
0: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뭐 1년 안에 내가 다 고쳐놨는데
1: 와.
0: 이제 중풍으로 얘기가 돌아갔죠. 어차피 다리 못 쓰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이상근 종합증에다가
1: 네네.
0: 고관절에다가 무릎 관절에다가 발목 족관절이 겹쳐 있어요.
1: 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네.
0: 그러니까
1: 네.
0: 이상근 종합증이 걸리면은 이 힘 전달이 안 돼요.
1: 네네.
0: 무릎에도 전달이 안 되니까 다리를 이제 덜렁덜렁 돌리면서 가죠. 땅에 딛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상근은 딱 고쳐놓으면 다리가 펴져요. 그럼 땅이 발 닿아요.
1: 와.
0: 그리고 거기서 일침 놓고 뜸 놓고 부하 좀 쉽게 되는데
1: 네.
0: 이제 팔이 손이 이렇게 딱 주먹을 쥐고 있잖아요.
1: 예?
0: 엄지손가락이 가운데로 들어가게 꽉 쥐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곡에다 침을 놓고 펴면 펴져요.
1: 네.
0: 그 한 80분 하면 펴진다고요.
1: 네.
0: 그 다음에 팔이 구부러져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거기는 곡지에다 침을 놔요.
1: 곡지가 어디예요 원장님?
0: 팔이 딱 구부러지죠.
1: 네.
0: 그러면 바깥으로.
1: 아니 바깥쪽이요?
0: 이쪽은 안쪽으로 보면은 줄이 하나 지져지죠?
1: 여기요?
0: 안, 바깥쪽.
1: 바깥쪽, 예.
0: 네, 네. 딱, 그럼 끄닥고자리.
1: 아, 여기에요?
0: 네, 그게 곡지예요.
1: 오.
0: 네, 대장경이 아, 곡지인데
1: 네.
0: 거기다 침을 놓으면은 팔이 펴져요.
1: 아, 그래요?
0: 네, 안 펴지면 그 반대편 하나 덮고 자요. 팔이 펴진다고요.
1: 오.
0: 이걸 계속 반복 운동을 하면은
1: 네네.
0: 뇌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1: 네.
0: 새로운 세포가 생겨요.
1: 하...
0: 내 세포가 이미 죽어버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거기다 침을 놓고
1: 자극을
0: 주면 뇌에서 그걸 기억을 해요.
1: 와,
0: 그러니까 그 살아난 세포가 죽은 세포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겨드랑이 보면 딱 붙여 있잖아요.
1: 네.
0: 거기를 봐서 왜 그렇게 맥을 못 쓰는가 했더니 팔만 들으면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겨드랑이 밑에가 첫 번째 대상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대상포진하고 늑간 신경통 같이 다녀요. 그건 고치기 아주 쉬워요. 신경줄이 쭉
1: 네.
0: 있어요.
1: 네.
0: 고감에서 찢어버리면 돼요. 그러고 네. 거기에 통풍이 같이 겹쳐요. 신장이 나쁘면은 신장에서 요 산을 거르지 못하면은
1: 네네.
0: 요 산이 달라붙으면 그게 통풍이 되거든요.
1: 네.
0: 뽑아버리면 돼요. 아픈데.
1: 아니 너무 말씀을 쉽게 하셔가지고 원장님.
0: 나는 맨날 하는 일이니까.
1: 네.
0: 그러니까 오.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1: 와.
0: 그리고 내가 그 고치는데 6개월 안 걸렸어요.
1: 어 정말요?
0: 네. 그 야. 남자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고메즈. 그 사람은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저 여기 이 방송국의 국장님 에디온 국장님이 네네. 나 데려다주고 가다 보니까 얘가 쩔뚝쩔뚝 걸어가는
1: 아, 그 전설의 그분이시구나. 네. 명함 주셨다는 네,
0: 명함을 줬더니 그걸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원 국장 아들이 네. 그 뭐 운동인가 해요. 네네네. 꼬부리고 왔는데 침 한 방 맞고 그냥 걸어 나오고 지금까지 괜찮아요.
1: 와.
0: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들. 그 여자분인데 여자분은 이제 저기 우리 저 강가브리엘 수맥기한연 그 원장님이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환자가 많으니까 네네. 나한테 보내주신 환자인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키는 조그마한데 완전히 드럼통이에요.
1: 아, 살이 좀 있으시구나.
0: 어떻게 예. 쪘든지 워커 네 발짜리 짚고 아, 예. 딸들 둘이 큰 딸이 양쪽에서 겨드랑이를 붙잡고 아, 겨우 이동을 해요.
1: 그러니까 혼자 거동을 못 하시는 거네요.
0: 못 하는 거예요. 와. 침대 낮은 침대를 못 올라가요. 그게 이제 강 엎드려 가지고 네. 어디가 제일 힘드냐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대요. 근데 이상해 멕시칸 계통은 침이 잘 받아요.
1: 그래요.
0: 그날 엎드려 놓고 침 놓고 뜸 놓고 부항하고 일어나더라고요.
1: 처음 접하는 자극이라서 그런가요? 네,
0: 그날부터 와. 이제
1: 근데 어떻게 그날 바로 일어나요? 네,
0: 바로 금옥단 먹이고 네. 했는데 완전히 장님이에요. 거기다가
1: 그래서, 눈까지.
0: 네, 눈까지. 그래서 이제
1: 야, 진짜 많이
0: 눈은 내가 이 낫을 자신이 없으니까 네. 눈은 놔두고 일단은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네. 허리 아프고 이거 요거는 내가 고칠 줄 아니까 네. 그거 하면서 딱 이제 태양이라고. 네. 각손, 네. 각손에 뜸 떠주고 이제 어요 네. 그 눈 밝아지는 혈자리가 있어요.
1: 네네네.
0: 그 밑에 다리 밑에 이제 광명이 혈자리가 있는데.
1: 아 다리 밑에도 눈이 네. 있어요?
0: 오광명이라고 네. 예측으로 올라가면 다섯 존 위에 광명 혈자리가 있어요. 거기만 눈에 좋은 혈자리만 그냥 놔줬어요. 침 넣으면서 말도 않고.
1: 네네네.
0: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한 석 달 있다 보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1: 그거는 솔직히 원장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건 아니신데도.
0: 네.
1: 이야.
0: 근데 중풍을 고쳐주니까.
1: 이야.
0: 일침, 이뜸, 삼약, 금옥단 먹였어요. 사부왕.
1: 확실히 도움이 네. 좋구나. 또
0: 아픈 데만 가면 피뽑고 사부왕, 네. 오지압, 겨드랑이나 귀 뒤쪽에 네네. 거긴 지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진하게 예풍일은 침도 넣지만 뜸 넣게 해주면 그러니까 지압을 해서 풀어주면 내로 공급되는 영양 공급이 다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요. 풍지나 예풍을 통해서.
1: 네네네.
0: 여러분들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1: 네.
0: 기억력이 좀 없으시거나
1: 네.
0: 눈이 흐릿하거나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1: 접니다.
0: 예. 네. 자 귀를 잡고
1: 잠깐만요.
0: 자 귀를 세수를 한다 치면은 예. 예, 귀를 갖다가 네. 앞 엄지손가락은 귀 뒤쪽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은 앞쪽 귀 네, 앞쪽에 예, 예. 그러면 삼각형이 되죠.
1: 그렇죠.
0: 그 뒤쪽에 보면은 풍지혈이 있고 예풍혈이 있어요. 네. 그 더 뒤쪽으로 더 뒤쪽으로 목 쪽으로 목뼈 쪽으로 좀 더 위에
1: 예.
0: 귀 아래쪽에서 약간 위로 올라와서
1: 이쪽이구나.
0: 뒤로 내려가면 근육이 하나 잡히고
1: 여기다. 예.
0: 그 뒤쪽 눌러보면 아픈 혈자리가 있어요. 모르시면 그게 풍지라고 그래요.
1: 오, 이거 다 아픈데요, 저는.
0: 예. 그다음에 그 뒤쪽은 예풍이라고 해서 평을 예방한다고 예풍. 해서.
1: 오, 나쁘다. 예.
0: 거기가 아픈 데가 있죠.
1: 네.
0: 거기를 한 세수를 할 때 올랑달랑하면서 50번씩을 하세요.
1: 엄지 손가락으로도 계속 예. 밀어주는
0: 거예요. 그리고 앞쪽은 눈 옆에 있는 거기 혈자리 이 태양혈이라고.
1: 네.
0: 거기를 앞 엄지 손가락은 뒤에 예풍하고 저 풍지혈자리 누르고 네. 앞은 태양혈을 상하로 세수 아침마다 샤워할 때 50번씩만 해보세요. 석 달 하고 나면은 눈도 밝아지고
1: 네.
0: 귀도 밝아지고
1: 오 기억력도 좋아지고
0: 그 네, 다음에 기억력이 살아나요.
1: 원장님 그 말씀 태양혈 이게 그 관자놀이 네. 그쪽인가요?
0: 네.
1: 아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0: 네. 눈 뒤쪽으로 눈을 잡고 뒤로 가다가 네. 아픈 자리 있으면 뼈가 있어요. 그 쏙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1: 예, 예, 예. 네.
0: 몰라도 거기 아픈 자리가 혈자리
1: 몰라도 아픈 태양혈이니까 아파요. 네. 네.
0: 거기를 자극을 해주면 눈이 밝아지라고 태양이 돼요.
1: 그거를 아침에 샤워하실 때 한 네. 50번씩 여러분 네. 저도 해보도록 네. 조금만 눌러도 아프네요. 네.
0: 근데 석 달 하고 가려면 하나도 안 아파요.
1: 아.
0: 그 내가 해보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1: 네.
0: 그래서 그 장님을 치료해 주면서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1: 야.
0: 그다음에 귀에 보면은 네. 귀 있죠. 귀 밑에를 붙잡아 보세요.
1: 예.
0: 거기가 얼굴에 있는 혈자리는 다 들어 있어요.
1: 그래요?
0: 거기를 갖다가 한 50번씩 시간 나는
1: 귓볼을
0: 네. 네, 귓볼. 그리고 귀를 오에 잡고 밑에 꺾고 반 꺾어서 네. 잡으세요.
1: 네.
0: 그렇게 한 50번.
1: 오.
0: 거기 오장육부가 다 들어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마사지를
1: 귀를
0: 한 50번씩 해 주세요.
1: 여러분 네.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귓볼을 잡고 한 50번씩 눌러 주시고 양쪽. 네. 그다음에 귀 위아래를 잡으시고 네. 반으로 접으시는
0: 네. 꺾어서 잡고
1: 이거를 50번 정도 네.
0: 50번씩. 그냥 아파도 해 주세요. 하고 나면 시원해요.
1: 아픈데요. 그, 시원한 네. 것 같아요. 네. 아프긴 아픈데.
0: 거기에 오장육부가 다 있으니까 소화기 이상 있는 분들도 소화가 잘 되고
1: 네.
0: 귀 안 들리신 분도 귀 잘 들리고 눈이 안 보이신 분은 눈도 잘 보이고
1: 네.
0: 냄새 잘 못 맡는 분도 냄새를 맡아요.
1: 예,
0: 다 그렇지는 않고 열심히 하시고 제대로 하신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요.
1: 살짝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머리가 시원해요.
1: 근데 원장님 제가 말씀 중에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아까 그 겨드랑이 쪽 말씀하실 때
0: 네.
1: 쉽게 너무 설명하셨는데 그분 그중에 대상포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0: 예.
1: 대상포진은 제가 알기로는 면역이 거의 다 떨어졌을 때 걸리는 이제 완전 면역 저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때 산삼금옥단을 드셨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0: 기본은 좋지만, 저희 집 네. 엄마는 산삼금옥단은
1: 네.
0: 기본으로 깔아요.
1: 아, 기본을
0: 까는 개념은 네. 그 약이 심혈관 질환의 묘약이에요.
1: 네.
0: 심장에서 나오는 열을 아랫배 신장으로 내려보내고 아랫배 신장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을 위로 올라와서 심장 열을 꺼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좋아지냐면은 심장이나 신장
1: 네.
0: 콩팥은 핏덩어리예요.
1: 네.
0: 신장에서는 사구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래갖고 그게 피를 갖다가 걸러주는 일을 필터 역할을 필터. 해주는 거거든요.
1: 네.
0: 65살이 넘어가면 그게 막혀요. 그러면 몸에서 만들어진 게 어혈이 막혀진다고요.
1: 아하.
0: 그러는데 신장이 좋아지면은
1: 네.
0: 로자로 시작하는 건 루퍼스, 그 다음에 루마티스,
1: 루마티스 네.
0: 루케미아, 루게릭티스,
1: 루게릭티스.
0: 피를 막게 해주는 거거든요.
1: 네.
0: 이게 콩팥에서 피를 걸러주지 못하면은 피를 돌아다니다가 요 산이 달라붙으면은 아파요. 그게 통풍이 되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길 때는 산삼금옥단
1: 네.
0: 또 위장 기능이 내려가지 못하고 거꾸로 올라와서 중풍이나 치매가 올 때는 뭘 먹는다?
1: 도인벽사단.
0: 도인벽사단.
1: 그렇죠. 자, 도인벽사들은 저희가 잠깐 돌아와서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삼성금옥단 지금 잠깐 일주일 말씀 나누고 계신데 전화번호 잠깐 안내해드리고 잠시 쉬는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 원장님 성민산삼 한방병원입니다. 809 사우스 호발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팔가와 호바트입니다. 전화번호 213-503-3304번 213-503-3304 213-503 3304번입니다. 통증, 만선 피로, 위장 문제 고민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상담 가능하시고요. 잠시만 전화 말씀 듣고 물 한 잔 드시고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 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우리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지금 여러분은 성민 선삼의 우리 원장님 모시고 정강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우리 원장님의 팬이 돼가지고 지금 막 너무 재밌어서 말씀 듣고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 시간에도 잠깐 도인 벽사단 말씀을 꺼내셨는데 제가 잠깐 죄송하지만 말씀 중에 잠깐 끊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삼산금목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인 벽사단은 뭐 거의 위산과다 서화불량 위쪽에서는 최고잖아요, 우리 원장님.
1: 아직 지구상에서는 이만큼 좋은 약 없어요.
0: 그렇죠.
1: 예. 첫 번째 이 약은 네. 이 케미칼이 하나도 없어요.
0: 천연.
1: 예. 네. 그리고 마약도 없고.
0: 네.
1: 이건 좀 천상 도가에서 이 우리 천재 도가에서. 조상들이 네. 네. 전통 한국 한의학에서 도인들한테 전해온 처방이기 때문에 원래 벽사단이란 약이 온병학에도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 도인을 굳이 넣는 게 이 그 벽사단이 아니고 온병학에서 나오는 벽사단이 아니고 도가에서 나오는 전통적 한국 한의학에서 나온 걸 표시를 하느라고 네. 내가 앞에다 도인을 붙여놨어요.
0: 네네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위가 좀 불편하시거나 위장 때문에 식사가 불편하시다 못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이제 심신불교, 네. 간이 불화, 그다음에 네. 위기역상이 오거든요.
0: 네.
1: 그다음에 위기역상이 와버리면은 숟가락 놀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숟가락을 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0: 이 세상을 떠나시는 건가요?
1: 이 세상, 지구를 떠나시는 사람들.
0: 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1: 그 다음에 빨리 오는 게 위기역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중풍이에요. 근데 케네디 센터 중풍센터 가보세요. 70%는 다 혈압 다 정상이에요. 그러는데 고의가 위장병.
0: 근데 위장병과 풍과의 또 관계가
1: 내가 그 우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0: 네네.
1: 되게 위장 그 중풍 환자들 다스릴 때 보면 제일 먼저 위장부터 다스려야 돼요. 왜 본병이 위장에서 왔으니까
0: 네.
1: 이 기능이 거꾸로 올라가니까 피도 거꾸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 혈관이 터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뭐든지 내려가면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내려가면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역상이니까 위장 기능은 먹은 것이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0: 내려가야죠.
1: 못 내려가니까 위기 역상이죠. 그것도 제일 먼저 때리는 게 이제 우리 그냥 쓰는 말로 골 때린다고 그러죠.
0: 네.
1: 진짜 골 때리는 거.
0: 네. 병 그대로 내 병 그대로 네. 골 때린다는 겁니다.
1: 그래서
0: 네.
1: 혈관이 네. 내 혈관이 좌측에서 네. 터지면 우측 마비로 오고요.
0: 네.
1: 우측 혈관이 터지면 좌측으로 와요. 그것도 머리카락만큼 조그만한 게 터졌을 때. 근데 조금 더 굵게 터지면 뇌출혈 그냥 사망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0: 네.
1: 이 우리가 위장이 있잖아요.
0: 네.
1: 내장일까요? 외장일까요?
0: 내장 아닐까요?
1: 내장이죠.
0: 네.
1: 근데 뱃속에 있으니까 내장이라고 그러는데
0: 네.
1: 이게 바깥에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왔죠.
0: 네.
1: 내장일까요? 외장일까요?
0: 아, 외장인가요? 그럼?
1: 외장이죠.
0: 밖에서 돼서 밖으로 나가니까.
1: 외장이에요. 치료를 외장 치료를 해줘야 돼요.
0: 아하.
1: 그거 이제 도인 벽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가 신경.
0: 네.
1: 뇌 다음에 70%가 위장이 모여 있어요. 위장은 뇌벽 있고 외벽이 있다고요.
0: 네.
1: 뇌벽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 신경. 우리 몸에 뭐 독극물이 들어온다든지 음식이 맞지 않은 것이 들어온다든지 하면은 못 먹게 목에서 딱 차단을 해줘요.
0: 네네.
1: 예. 그러니까 내가 술을 한 잔만 먹어야 되는데
0: 네네.
1: 두 잔째 들어가면은 이 반응이 와요.
0: 아, 독이다.
1: 예, 먹지 말라고
0: 네네네.
1: 뇌에서 신호가 와요.
0: 네.
1: 그러면 자각적이 네. 발달된 사람들은 네. 그냥 안 먹어요.
0: 네.
1: 이게 재수 좋은 사람들이고
0: 네.
1: 재수가 없는 사람은 또 먹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이 술을 먹어요.
0: 맞아요.
1: 그러면 간 술은 어디서 소화가 되냐면 간에서 해독이 되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밥 한 그릇 먹고도 막걸리 한 주전자를 다 먹는 게 소화되는 장소가 틀려서 그래요. 예, 술은 딱 한 잔 먹고 기분 좋을 때가 그 한 잔 술이에요.
0: 네.
1: 근데 한 잔이 넘어가면 이제 악주가 되죠. 병을 만들게 되는 거죠.
0: 약주가 아니라 악주가 되는 거군요.
1: 약주가 악주가 되는 거예요. 원래 알코올 자체는 그 좋은 음식이에요. 혈관 확장 작용돼주고
0: 네,
1: 피 돌기도 잘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0: 네.
1: 그러는데 한 잔 술에 좋은데 두 잔이면 악주가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먹을 때 채소 좋은 사람은 딱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열 잔 먹어버리면 간이 살까요? 못 살까요?
0: 아, 간 힘들어지죠.
1: 그러면 당장 뭐가요? 간 질환이죠.
0: 그렇죠.
1: 그 지방간?
0: 네, 지방간.
1: 그다음 지방간이 어떻게 췌장 막으면서 당뇨를 막아버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도인벽사단은 당뇨병 환자한테도 좋고
0: 아하.
1: 혈압 높은 사람한테도 좋고
0: 네.
1: 위장 기능이 좌우지간에 내려만 가면 병이 없는데 올라가면은 병이 생겨요. 그럼 심장병이 생기죠. 심장병 생기면은 심하고 폐장은 같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심폐 기능은 밑으로 열은 내려만 가야 되는데 못 올라 거꾸로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0: 네.
1: 그랬을 때 이제 도인벽사단은 내려가는 일. 그러면은 외벽 있고 내벽 있잖아요.
0: 네.
1: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외벽에서는 그 신경 우리가 지하철역을 타면 이제 전차를 타면은
0: 네.
1: 자동으로 차
0: 네.
1: 떠날 때는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0: 네.
1: 우리 몸에서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먹는 거가 제대로 들어오면은 딱 들어올 때 딱 먹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외벽이고.
0: 네네.
1: 근데 이게가 고장이 나면은 거식증이 걸려버려요.
0: 못 먹는 거요?
1: 네,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미소라 히바리 그 유명한 가수가 이 다이어트하다가
0: 거식증 걸리죠.
1: 이게 거식증이 걸려갖고 못 먹는 거예요.
0: 네네네.
1: 음식 냄새 맛도 토하니까 그 냉기를 꽂고 살다가 한계가 안 되니까 돌아가셨는데.
0: 네.
1: 그랬을 때 도인벽사단을 먹는 거예요.
0: 아하.
1: 그러면 내벽 외벽을 같이 치료하는 게 도인벽사단이에요.
0: 위장이 최고 좋은 건 도인벽사단이군요. 네. 역시.
1: 그다음에 이제 내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0: 네.
1: 우리가 위장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다 뭐 저 뭐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고기도
0: 네.
1: 먹고 사과도 먹고 그러면 들어가면 섞일 것 같죠?
0: 섞이죠. 안 섞여요?
1: 안 섞여요.
0: 아, 안 섞여요?
1: 층층이 그대로 내려가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먹고 한번 음식 먹고 한번 토해보세요. 층층이로 나와요.
0: 오.
1: 그래서 위장이 막히면은 중풍이 걸려요.
0: 아.
1: 그게 거꾸로 기장이 거꾸로 올라와 버리니까.
0: 네.
1: 그랬을 때 위장이 문제가 생겨서 죽으려고 그럴 때는 뭘 먹느냐? 도인벽사단 먹으면 이게 뚫어버려요. 그러면서 구토를 시킨다고. 막히면 죽고 뚫리면 살아요.
0: 네.
1: 그런데 장이 차가워서 오랫동안 변을 못 보면 변이 막힌다고요.
0: 네네네.
1: 그러면은 벽사단을 먹으면 설사를 해서 보내요.
0: 아.
1: 그래서 뚫리면 살고 막히면 죽는다. 막히면 죽고 뚫리면 산다. 상하 소통을 시키는 게 도인벽사단이라고요.
0: 야.
1: 그럼 성분이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오메라고 있죠. 그게 근데 매실
0: 네네.
1: 오메라고 모르고
0: 저도 몰랐어요.
1: 매실이라고
0: 매실,
1: 말이죠.
0: 예.
1: 매실을 갖다가 쪄서 말리면은 껍질이 있어요.
0: 네.
1: 그걸 갖다가 아주 조금 나와요. 그 껍질을 벗겨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0: 힘드시겠다.
1: 손이 많이 들어가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약은 맛이 셔요.
0: 아, 시큼해요.
1: 예, 싱금 먹으면 어떨까요?
0: 침 나오죠.
1: 예.
0: 말씀만 들어도 침 나와요 지금.
1: 예. 끌어당기죠.
0: 네.
1: 매운 걸 먹었대요.
0: 그렇죠.
1: 네. 이 작용. 그러니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약이 들어가면서 계속 장이 움직이질 못하면 막히잖아요.
0: 아, 얘를 운동시키죠.
1: 운동을 시키니까 울렁울렁하면서 토해버리잖아요.
0: 또는 내려가니까. 네.
1: 약한 것은 그냥 내려버리고
0: 네.
1: 꽉 막혀서 사람 죽게 생길 땐 토한다.
0: 완전 올려.
1: 토하고 나면 편하잖아요.
0: 그럼요.
1: 일단 숨통이 터지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그걸 딱 그대로 놔두면 푹 맞는 거예요.
0: 위험한 거예요.
1: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막히면 치매 걸려요.
0: 자, 여러분.
1: 그래서 도인벽사단은 그런 네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이 중풍이 올 때는 반드시 한 3개월 전에 신호를 보내요. 요거는 식초에서 중풍 오기 직전에 먹는 건데
0: 네.
1: 묽은 변을 보는데 또 변은 묽게 나와요.
0: 네.
1: 그런데 어떨 때 또 변비가 돼버려요. 자꾸 구토 증세가 일어나. 뭘 먹으면 토하려고 그러고 음식 먹으면 토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유 없이 이마에서 자꾸 식은땀이 나.
0: 네.
1: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체해버려. 그 배가 가스 가득 차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요.
0: 네.
1: 이럴 때는 중풍이 온다 하고 몸이 경고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0: 오.
1: 그럴 때 도인벽사단은 최고고요.
0: 네네.
1: 그 안에도 이제 화중탕도 있고 또 이제 그 저 뭐야 한방에 가면은 네. 소화제가 많이 있어요. 평진탕도 있고 평이산도 있고 있는데 보화안도 있고 근데 잘 안 들어요.
0: 네.
1: 근데 평진 예, 평이산에다가 저 뭐야 진모탕을 합치면 평진탕이 되거든요. 네. 그건 조금씩 듣는데 벽사단 먹던 사람 그걸 안 먹어요.
0: 아.
1: 그 이제 벽사단이 소화기 계통 내벽 외벽 그러니까 음식만 보면 그냥 토해 불고 먹는 사람도 네. 벽사단을 먹으면은 이게 가라앉고 음식을 먹는 건데 하와이에는 약이 한 사람이 400개 500개씩 막 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을 많이 사세요? 그러면은 23년 된 자기가 유산과다.
0: 네네네.
1: 그걸 20년 동안 안 잡혔는데 벽사단 먹고 나섰대요. 그게 자기 가족력들이 있어가지고 전부 유산과다에서 막 구토를 하는데 이건 먹고 식구들이 다 고친 거예요.
0: 아이고,
1: 그래서 다행이다. 내가 가면은 400개 사가지고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네. 옆에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옥단은 이제 많이 먹는 거예요.
0: 산산 금옥단은 네. 네.
1: 이게 체하고 소화기 문제가 있을 때는 도인 벽사단인데 예. 이제 기운이 없다,
0: 네.
1: 정신이 없고 나른하고 피곤할 이유가 없는데 피곤하고 그러면 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예, 가슴이 뛰고 두근거려요.
0: 네.
1: 또 가슴이 캄캄하고 또 한숨을 자주 쉬어.
0: 네.
1: 그러고 나서는 얼굴에 숨이 차갖고 계단 오르기도 어렵고 조금만 걸어도 숨 차고 그 얼굴에 항상 벌겋게
0: 홍졸 되는 예, 것처럼 예,
1: 술 끊은 지 20년도 더 됐는데 얼굴이 뻘개요.
0: 네네네.
1: 그다음에 얼굴에 여드름이나 종기가 나요.
0: 오.
1: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열이 습기를 갖고 있을 때하고 건조할 때가 있어요.
0: 네.
1: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손발이 부어요. 얼굴도 붓고 손발이 부어.
0: 네.
1: 그다음에 눈 안쪽 동공이 있는데 적색 부분 안쪽으로 가려워요. 이게 이유 없이 가려워.
0: 네.
1: 그럼 맥이 지맘대로 뛰어. 뛰었다 맥 때 부정맥이라고 그러죠.
0: 네네.
1: 심장이 쿵쿵 뛰는 동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한데 입이 말라. 근데 입은 마르는데 불어나 먹어. 심장에서 나오니까 심장 자체 피잖아요.
0: 네네.
1: 말라도 물이 있으니까 물은 안 먹어요.
0: 오.
1: 그다음에 이거 오래 가면 이제 심장병, 뭐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이런 병이 와요. 그리고 팔다리 관절이 아프면서 붓기도 하면서 특히 습기가 많은 날
0: 네.
1: 루마티스 관절염 와요.
0: 아하.
1: 그래서 루마티스 관절염, 루마티스, 루케미아, 루게릭 디시스 이런 것들은 루마티스 관절염에 잘 먹는 뭘 먹는다?
0: 산삼금옥단.
1: 산삼금옥단을 먹는 거예요.
0: 아, 심장 쪽 일단 최고네요. 네.
1: 그리고 산삼금옥단. 이제 열이 건조한 경우에 폐 이상이 생기는데 이제 심장하고 폐하고 이를 같이 하잖아요.
0: 예?
1: 심장에 피를 걸러주는 게 폐라고요.
0: 네.
1: 심장 기능이 나빠져도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빠져도 심장이 나빠져요.
0: 네.
1: 이럴 때는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 폐가 나빠지는 거예요. 실제 피가 나빠지는 것은 폐에서 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숨을 헐떡거려.
0: 그죠. 폐가 약하니까.
1: 폐가 네. 약하니까. 그 다음에 기침을 하는데 담이 넘어와.
0: 아, 기침을 가래가. 담이 넘어와요?
1: 네. 네.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으로 바뀌어져요.
0: 네네.
1: 그때 이제 우리는 한방에서는 청이자감탕을 쓰는데 듣기는 듣는데 네. 예,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고목단에. 예, 감기가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뒤지러 만나서요. 오래 가고. 갈증을 느끼는데 그때부터는 냉수를 한 바가지씩 먹고 자는 사람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도한.
0: 도한이 뭐예요?
1: 도둑놈 도자자 땀한자. 도둑놈 같이 잠잘 때만 아. 잠잘 때 도둑놈이 잠잘 때 오죠. 땀도 잠잘 때 나온다고.
0: 네네.
1: 눈 뜨면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땀이 나서 좀 썬뜩거리죠. 오래 가면은 기관지하고 폐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생기니 어깨 견갑통이 생기고 어깨병.
0: 네.
1: 우측이 아프면 간에서 올라오고 네. 좌측이나 아프면 심장에서 올라오고 두 개 다 합치면 뒷목이 뻣뻣하고. 그 다음에 신장이 이 여 신장이 차가운 거 올라고 밑으로 내려가면 4번, 5번 요추가 아프고 네. 2번, 3번 요추가 아프면서 엉덩이 아프고 이상근이 아프면서 고관절염이 오고 그다음에 무릎관절을 가면서 족관절로 쭉 내려가거든요.
0: 네.
1: 그런데 금옥단을 잡수시면은 순환이 되면서 피가 맑아지는 거거든요. 1침, 2뜸, 3약, 4부항, 5치압, 6교정인데 금옥단에는 그 안에 순금이 들어있어요.
0: 네네.
1: 금이 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0: 너무 좋죠.
1: 네, 금이 좋죠. 네. 뇌에서 벌써 쇠가 들어왔을 때 이물질인 거예요. 네. 그쪽으로 뭐가 보여요?
0: 백혈구가
1: 뭐이죠? 그럼 심장 좋아지고 신장 좋아진 거예요. 심장열 알로 내려보내고 차가운 게 위로 올라오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게 그 산삼금옥단이에요.
0: 네.
1: 네. 근데 이 약은 제가 자작으로 만드는 거니까 네네. 아직까지 누가 만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 약이 들어가는 구성이 이 공진단이라고 있어요. 제 옛날에
0: 그렇죠. 공진단 예,
1: 옛날에는 이제 그 돈 있는 부자들이나 먹고 예. 황실에서 먹던 약인데
0: 예.
1: 지금은 일반화가 많이 됐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사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0: 네.
1: 사양이 진짜를 쓸 수가 없어요. 야생동물 보호법에 걸리고
0: 네네.
1: 그 많은 사양이 갖지도 못하고
0: 네.
1: 그래서 사양이 안 들어가고 공진단이라고 하는 것 같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 들어가는 사양 성분이 공진단에 15배가 들어가요. 우리 금옥단에는.
0: 어이구, 네.
1: 그래서 왜 그렇게 15배로 올라갔느냐. 산삼이나 녹용이 들어가는데 네. 산삼이나 녹용은 첨가되는 약에 따라서 성분이 바뀌어버려요.
0: 같이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요?
1: 그런데 네, 사양 성분이 세게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산삼이나 녹용이 사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3배가 빠르죠. 그래서 지긋지긋한 통증, 막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은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0: 어허.
1: 불통, 측통은 불통. 통과되지 못하고 막히면 은
0: 네.
1: 측통, 측자가 바로 측자에 네. 아픔이 오는데 통측 통하면은 바로 측 통측 불통 안 아플 통자예요. 아프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심심불교 간이불라 위기역상에서 불통 측독 통측 불통인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드는 용어는 아니죠. 내가 인용을 잘 하는 거죠.
0: 네. 야, 그 산삼금옥단 진짜 이렇게 대단한 거군요.
1: 네, 아직까지는.

0: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숙주암.
1: 숙주황.
0: 철분 칼슘 덩어리거든요.
1: 네.
0: 노인네들이 대개 보면 칼슘이 부족해서 골다공증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술에다가 9번 찌고 9번 말리면은 이게 바로 흡수가 돼요. 이게 이제 폐경기에 있던 여자들이나 노인네들, 남자고 여자고, 특히 여자들은 폐경을 하고 나면은 골다공증이 바로 와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칼슘이나 이거 단백질을 홀드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철분으로 칼슘이 삽시간에 빠져버리니까 멀쩡한 사람이 다리 아파서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골다공증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아주는 게 산삼금옥산이야. 그다음에 이제 이 소화기 배통. 이게 아까 불통, 측통, 통증, 불통에서 막혔을 때 위기 역상이 왔을 때 그때 그 잡아주는 약들, 그게 토백출이에요. 위기 역상 바로 잡아주는 게 그거는 황토옥인데 위암을 고치는 약이라고요. 황토에서 하루 저녁 백 그것도 백질도 토백질을 써야 돼요. 일반 백질 써봐야 소용없어요.
1: 네.
0: 토백질 넣어가지고 황토에서 하루 종일 일단 재워야 돼요. 그래갖고 말려가지고 볶아서 가루로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화기는 소화기 들어잡고 피는 피대로 돌리고 철분하고 칼슘 보충해주고 이 약에 그곧다 들어있으니까 심신불교 간이 불화에 아주 명약이 되니까 지긋지긋한 통증, 힘이
1: 수술 없이
0: 이유 없이 피곤하고 힘들고.
1: 만성 피로.
0: 원래는 이 약이 중국 황실에서 이 황제들 너무 후궁도 많이 거느려야
1: 그렇죠.
0: 되고
1: 네.
0: 정사도
1: 정사도 많고.
0: 바쁘고요. 그래서 이 약은 심장열 내려주고 차가운 거 올라주면서 순환을 시켜주는 처방인데 전통 한국 한의학에서 그걸 만들어낸 게 산삼 녹용 궁중탕이 아니고 산삼 금옥단이에요.
1: 금옥단.
0: 그러니까 이제 산삼 녹용 이제 궁중탕이 있는데
1: 네.
0: 이게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건데 소화기 이게 산삼 녹용 궁중탕인데 이건 궁중에서 이 황제들이 로얄 패밀리가 먹는 약인데 그게 한 1,500불 해요. 산삼하고 녹용이 들어가니까. 근데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한테는
1: 예.
0: 두 분한테만 600불씩 드릴게요. 파더스데이가 지났지만은
1: 와, 두
0: 부모님한테
1: 분께.
0: 소개해주면 이제 좋고요.
1: 네네.
0: 그 다음에 이제 산삼 녹용 공중탕이고, 그 다음에 산삼 녹용 대보탕이 있어요.
1: 네.
0: 그게 거기에 이제 여자 보약이 이제 사물탕이 있고, 남자 보약이 사군자탕이 있는데,
1: 사분조탕이에요.
0: 거기다가 황기하고 육괴를 넣고 산삼 녹용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한 20전 대보탕 정도 돼요.
1: 아,
0: 그래서,
1: 10전 대이라면 20전 대보탕입니까?
0: 산삼하고 녹용이 들어가
1: 와.
0: 있어요. 산삼 녹용 대보탕이거든요.
1: 네.
0: 여자고 남자고 어린애고 먹으면 돼요. 애들이 그걸 먹으면 잘 커요. 또
1: 입맛 좋아지고 막 이런 거요?
0: 여자분들이 먹으면은 피를 보호해주니까
1: 생리불통 없어지고 뭐 그런 거.
0: 남자들은 먹으면 기운을 보태주는 거예요.
1: 아, 스태미나 좋아지고.
0: 남자들은 보기약이고 여자는 보혈제거든요. 보기 보혈 다 시켜요. 그게 산삼 녹용 대보탕이라고요.
1: 와.
0: 그것도 산삼 녹용값만 받을게요. 600불만 내시면은
1: 몇 분, 예.
0: 한달 잡수실 거 면대로 드릴게요.
1: 와.
0: 딱두 사람씩만.
1: 두 분씩께, 네.
0: 그리고 이제 산삼 금옥단은 그 값을 내릴 수가 없네요. 올려야 되는데 또 올리지도 못하고 어쨌든 몇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1: 드시는 분이 또
0: 10개면
1: 계시니까.
0: 1200불인데
1: 네.
0: 600불씩 두 사람만 해드릴게요.
1: 금옥, 삼산 금옥대 열화를 1200불을 오늘 600불에 두 분께
0: 네.
1: 주신다고
0: 그
1: 합니다.
0: 저기 뉴욕 옆에 그 뉴저지인가?
1: 네.
0: 거기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 이제
1: 거기
0: 저
1: 한 분도 많으시거든요.
0: 한 30개를 오더 하시는데
1: 네네.
0: 요 방송 좀 들으시면 되겠어요.
1: 그러면은 너무너무 큰 혜택이시죠.
0: 근데 이분은 루마티스 때문에 7년 이상 고생을 했대요.
1: 아이고야.
0: 이제 스테로이드를 한 3번 맞았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만 맞으라 그런대요. 루마티스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면은 내 신경을 죽여버려요. 스테로이드가. 근데 아픈 통증을 낫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신경을 죽여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성이 생겨버리면 소용없어요. 그것도 그게 뼈가 사가버리거든요. 그래서
1: 네네.
0: 뼈주사라고도 해. 근데
1: 아이고.
0: 의사 선생님들이 3번 이상 안 놔주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 자주 맞추시면 안 됩니다.

0: 내가 그걸 교통사고 나서 세번 맞고 나서 대상포진 걸려갖고 죽다가 살았어요. 온몸이 다 그냥 썩어 들어가는데 그 통증 말도 못해요. 그 스테로이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산삼금옥단이나 도인박사단이나 산삼녹용대보탕이나 궁중탕 이런 것들은 거기에
1: 케미칼이
0: 케미칼이
1: 없으니까.
0: 케미칼도 없고
1: 예.
0: 마약도 없어요.
1: 독성도
0: 전부
1: 없고요.
0: 순수 생약으로만 고정돼 있으니까 탈이 없어요. 누가 먹어도.
1: 네. 오전에 근데 그 산삼 야생산삼 워낙 또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산삼도 지금 좀 굉장히 또
0: 예,
1: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0: 산삼이 지금 내가 게을러져 가지고 놔뒀더니 산삼이
1: 네.
0: 좀 많이 남아 있는 걸
1: 어,
0: 몰랐어요.
1: 예.
0: 그래 좀
1: 좀 많이 풀어주십니까?
0: 그 이제 우리 항상 공동 구매했던 값으로 두
1: 네.
0: 사람씩만 해드릴게요.
1: 아.
0: 3,800불짜리 중간 사이즈는 1,200불,
1: 네.
0: 그거 한 5,800불 가는 거 있어요. 그거는 2,000불,
1: 와.
0: 그거 이제 한 10,000불 넘어가는 거 있어요. 그건 한 2,500불, 한
1: 요거,
0: 3분의 1 값이요.
1: 이야, 공동구매 가격으로
0: 예, 그걸로 두 사람씩만
1: 두
0: 해드릴게요.
1: 분께만,
0: 그게
1: 네.
0: 이제 재고니까 어차피.
1: 야, 이번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0: 이제
1: 지금.
0: 9월달이나 10월달까지는 산삼 못 캐요. 근데
1: 묵히죠, 지금
0: 지금 가장
1: 묵히죠.
0: 비쌀
1: 네.
0: 때예요.
1: 아.
0: 먹고.
1: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원장님께서 정말 너무나 좋은 혜택을 주셨는데요. 혹시, 그 금액도 다시 궁금하신 분들 또는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지금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 원장님, 성민산삼 한방병원이고요. 팔가와 호바트 전화번호 213-503-3304번. 213-503-3304번. 503-3304번으로 혹시나 만성피로 통증 있으신 분들, 위장 문제 있으신 분들, 심장 문제 있으신 분들 언제든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장님 오시고 말씀 나누면 이 원고도 필요 없고 너무 얘기가 재밌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0: 벌써 시간
1: 시간
0: 끝났어요?
1: 끝났어요.
0: 엄마.
1: 원장님 이미 오바했어요. 저희
0: 엄마.
1: 네. 근데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0: 산삼 이제 금옥단이나 벽사단이는 이건 항상 있는 약은 아니고,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1: 귀합니다,
0: 그
1: 여러분.
0: 아까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가 암만 병을 잘 고치고 잘 해줘도 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1: 맞습니다.
0: 자기 운에 맡기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오시고,
1: 네.
0: 또 이제 항상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 하고 아플 사람은 아플지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건강할지만 하세요. 그
1: 네. 네. 네,
0: 내가 아까 팁으로 가르쳐드린 거
1: 마사지.
0: 세수하면서 마사지
1: 네.
0: 한번두 번에 소용없어요. 석 달만 한번 해보세요. 진짜
1: 네.
0: 눈 밝아져요. 그거 내가
1: 저부터 한번
0: 금옥산 사러
1: 해보겠습니다.
0: 오시면은
1: 네.
0: 이 정신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염에 대한 것 체조도 만들어 놨으니까 금옥산 사시면 그건 다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1: 아, 좋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213-503-3304 성민 한방병원 213-503-3304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일요일 이 시간 이제 저희도 마무리 인사드릴 때가 됐네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남은 주말 꽃밭을 걷는 마음으로 꽃밭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간호의 꽃밭에서 들으면서 저는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조선 건국 이후에 벌어진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 그리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이방원. 두 사람은 모두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나라를 걱정했고요. 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조선은 서로 달랐습니다. 정도전은 강한 제도가 있는 나라를 원했습니다. 왕보다 법이 중요하고 권력보다 원칙이 중요하며 관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조선을 꿈꾸었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달랐죠. 그는 고려 말의 혼란을 직접 보았습니다. 권력이 약해지면 나라가 흔들리고 결단력이 없으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왕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둘 다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더욱 비극적입니다. 악인과 성인의 싸움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의 충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충돌이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1398년, 조선 건국 6년,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조용히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여름밤, 그 칼은 결국 뽑히게 됩니다. 오늘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피바람, 제1차 왕자의 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희와 히스토리가 만난 히스토리의 이서희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쿠데타를 보면 우리는 흔히 권력을 탐한 사람의 욕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공포가 자리 잡고 있죠. 특히 왕조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398년에 이방원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자는 방석으로 결정이 되었죠. 신덕왕후 강씨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최고의 실력자였고요. 그리고 왕자들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방원이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그를 강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원은 오히려 벼랑 끝에 선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고 정도전은 왕자들의 사병 혁파를 주장했습니다. 사병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죠. 왕자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원은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이제 내 차례가 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후대 기록에는 정도전 세력이 왕자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이방원이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보다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방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그 결론은 훗날 수많은 피를 부르게 됩니다.

역사에는 이상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나라의 운명을 바꾼 밤인데 그 밤을 살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1398년 여름, 한양도 그랬습니다. 시장에는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근처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고 관청에서는 관리들이 업무를 보고 백성들은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 바다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결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방원이 화가 나서 칼을 뽑은 사건도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불안과 의심, 권력에 대한 계산, 그리고 생존에 대한 공포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방원을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냉혹한 정치가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젊은 시절 북방을 누비며 싸우던 이성계. 왜구를 물리치고 홍건적을 격퇴하고 백성들의 영웅이 된 아버지. 이방원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세자 방석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정치 경험도 없었습니다. 군사 경험도 없었습니다. 국정을 운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하들 가운데서도 이 결정을 의아하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죠. 새 왕조가 막 출범한 상황에서 세자 책봉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방석인가? 왜 이방원이 아닌가? 왜 경험 많은 왕자들을 두고 어린아이를 선택했는가? 그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늘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정말 방석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 했을까요? 사실 이것도 지금도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도전은 사역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던 국가체제를 지키기 위해 방석을 지지했다고.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정도전 역시 권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방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정도전이 나를 막으려 한다. 그리고 정치에서 이런 확신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모든 상황에서 위협으로 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이방원은 거의 매일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기록에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정치라는 것은 원래 공식 기록보다 비공식 만남 속에서 움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장들, 형제들, 처남들, 옛 개국 공신들, 그들은 술자리를 가졌을 수도 있고 늦은 밤 밀담을 나누었을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의 결론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늦는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민씨 가문입니다. 훗날 원경왕후가 되는 민씨, 그리고 그녀의 형제들. 사실 이방원의 정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민씨 가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경왕후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도운 정치적 동반자였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원경왕후가 여러 차례 이방원에게 결단을 촉구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사실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씨 가문이 훗날 왕자의 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상황은 점점 긴박해집니다. 궁궐 안에서는 여전히 연회가 열립니다. 관리들은 조선의 미래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서로 다른 세력이 병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인지, 누가 배신할 사람인지 모두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참 흥미롭습니다. 전쟁은 늘 전쟁터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불신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1398년의 한양.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칼은 이미 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성계입니다. 아버지 이성계는 이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그 역시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전쟁터를 누빈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표정만 봐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갈등을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막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은 자신과 함께 조선을 만든 정도전, 다른 한쪽은 자신의 아들들. 어느 편을 들어도 비극입니다. 역사 속 많은 비극이 그렇듯 이성계 역시 자신이 만든 상황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다가옵니다. 1398년 8월. 한양의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갑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방에서는 칼날이 마지막으로 점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밤이 자신들의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천재 정도전, 세자 방석,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역사는 이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흔히 승자와 패자를 나눕니다. 그리고 승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억하죠. 하지만 가끔은 패자의 마지막 밤을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1398년 8월, 한양. 조선은 건국된 지 겨우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막 창업한 회사와 비슷합니다. 조직도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 권력 구조도 안정되지 않았고 사람들의 충성도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선의 중심에는 정도전이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정도전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재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이라는 국가 프로젝트 전체를 설계한 총괄 책임자에 가까웠습니다. 행정제도, 군사제도, 법률체계, 교육체계, 수도건설, 관료제 운영. 세나라의 거의 모든 부분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건국 대통령의 핵심 참모이자 헌법 기초위원장이자 국정설계자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이 만든 나라에서 자신이 가장 먼저 제거될 줄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정도전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료를 종합해보면 그는 여느 날처럼 국정을 정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원래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새로 만드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고려라는 오래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법 하나를 바꾸면 그에 맞춰 제도도 바꿔야 하고 제도를 바꾸면 사람도 바꿔야 합니다. 정도전은 그런 일을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한양의 또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방원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더 이상 밀리지 않기로, 먼저 움직이기로. 그 순간부터 역사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방원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조금은 더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성계가 살아있었고 자신도 왕자 아니었나요? 하지만 당시 그의 생각은 달랐을 겁니다. 정치에서 먼저 당하는 사람은 대개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이다.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당한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조선 최초의 피바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날 밤 이방원 측 병력이 움직입니다. 그 숫자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난동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명확한 작전이었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그리고 세자 방석 세력. 이 사람들이 제거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방원은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자신이 조선을 구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이 지나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세자 방석은 아직 너무 어리고 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의 많은 비극은 자신이 정의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욱 무섭습니다. 그날 밤 병사들이 정도전의 집을 포위합니다. 깊은 밤, 갑작스러운 소란, 사람들의 비명, 문이 부서지는 소리, 횃불이 흔들립니다. 조용하던 한양의 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됩니다. 그때 정도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누구보다 상황을 빨리 이해했을 겁니다. 정치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탁월했으니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전은 결국 그날 밤 목숨을 잃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 조선 경국전을 만든 사람,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그린 사람, 그는 조선 건국 6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조선은 정도전이 꿈꾸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만든 나라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도전 한 사람만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죽은 것은 단순히 몇몇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국가 비전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던 조선, 신하와 제도가 중심이 되는 나라, 왕이 견제받는 나라, 그 조선 역시 함께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조선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 왕권이 국가를 이끄는 나라, 훗날 태종과 세종으로 이어지는 조선의 방향이 바로 이 밤에 결정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난 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입니다. 사랑하던 신하를 잃었습니다. 총애하던 왕비의 아들들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며 정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1차 왕좌의 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권력 투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누가 이겼는가? 누가 죽었는가? 누가 권력을 차지했는가?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가장 큰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조 이성계 그리고 이방원, 조선을 함께 세운 두 사람, 누구보다 가까웠던 두 사람, 그런데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 두 사람.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1398년 8월 한양 궁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안은 평소와 다릅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병사들이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도전이 죽었습니다. 남은이 죽었고 심효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자 방석 세력도 무너졌습니다. 조선 건국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소식은 곧 태조 이성계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계 입장에서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그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이겨냈습니다. 홍건적과 싸웠고 왜구와 싸웠고 위화도 회군도 감행했습니다. 평생 죽음을 수도 없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가 마주한 죽음은 전쟁터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적군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궁궐 안에서 벌어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태조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정도전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동지였습니다. 함께 고려를 무너뜨렸고 함께 새나라를 설계했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단순한 재상이 아니었습니다. 전우이자 친구에게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게다가 세자 방석이 역시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태조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를 강한 장군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방석은 그가 특히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신덕왕후 각씨가 세상을 떠난 뒤 태조는 더욱 방석을 아끼게 됩니다. 어린 아들, 그리고 먼저 떠난 사랑하는 왕비의 마지막 흔적,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하루아침에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고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도 부모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치 이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을 겁니다. 기록에는 태조가 크게 분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분노가 단순히 정치적 분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원은 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총명했고 정치 감각도 뛰어났고 조선 건국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던 아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칼을 뽑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깁니다. 어쩌면 태조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권력을 원했다면 말했어야지. 왜 피를 흘렸느냐? 왜 나의 사람들을 죽였느냐? 물론 역사 기록에는 이런 대화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원 역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으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세계에서는 칼을 뽑은 사람이 다시 칼집에 넣는 경우가 드뭅니다. 결국 태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세자를 교체합니다. 방석은 폐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종이 세자로 올라섭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태조는 더 이상 이방원을 믿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방원 역시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훗날 함흥차사라는 말까지 남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흥차사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 사실 그 말의 시작도 바로 여기입니다. 태조는 결국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한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방원은 점점 더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방원은 승리한 것일까요? 정도전을 제거했습니다. 정적을 숙청했습니다. 실권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던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따라다닐 피의 그림자도 함께 얻게 됩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홍명보호의 32강 진출이 달린 조 3위 순위 결정 경기가 이제 불과 두 경기 남았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재개했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머리를 박고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을 둘러싼 비판에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물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1: 미국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평화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2: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5만 명 이상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필사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이 또 피격되자 미군은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해 연이틀 공습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이 중부 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는 데 대응해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4: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They're not winning or anything, but they have some capability. They can still shoot. You know, they shot a.
3: 중부 사령부는 전날 공습 뒤 이란의 휴전 합의를 준수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란은 키크호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하며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공격받은 파나마 국적 키크호는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실크섬과 게슘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발사체가 여러 발 날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이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방어적 차원으로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미 해군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 충돌은 레바논 전선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공습했습니다.
5: 그러니까 이스라엘 נשארת באזור הצהוב הביטחון ששומר עלינו.
3: 이에 헤즈볼라는 평화 합의는 무효라며 이스라엘 철수 전까지 무장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 한편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골든타임을 넘긴 가운데 사망자 수도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먼저 이란 관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6: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항공기가 휴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이란의 드론 저장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0: 타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 미국과의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 행위를 이어갈 경우 미국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한 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타격했는데도 이란이 재차 공격에 나서자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연이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또 맞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사망자가 1,400명을 넘는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30명에 이릅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27일 TV 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사망자가 500명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 또한 7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진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7시쯤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시민들 그리고 국제구호대가 발벗고 나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네, 이번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대거 파괴됐는데 직접적인 피해액만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요?
0: 네,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 GDP의 6%에 달할 거란 잠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은 성명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 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와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유엔 개발계획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진입니다.
1: 네, 이렇게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3: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의 한 마을. 강진의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3: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네, 이번엔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L조 조별 예선 마지막 날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2대1로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일단 조 3위 팀 중에 8위를 유지했습니다. L조 3위였던 크로아티아는 1대1로 맞서던 후반 38분 블라시치의 결승 헤더골을 앞세워 가나를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L조에서는 파나마를 2대0으로 이긴 잉글랜드가 L조 1위를 지켰고 크로아티아가 2위, 가나가 3위로 조별 예선을 마쳤습니다. 가나는 이미 1승 1무로 승점 4점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순위에서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32강의 운명은 이어서 열리는 K조와 J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네,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진출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조별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32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0-0 무승부를 거두며 예선 성적 3무승부 무패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카보베르데는 J조 1위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다음 달 4일 32강전에서 만납니다.
1: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 노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징계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호남권 투자 구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5: 네, 정치부입니다.
1: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전당대회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당권 경쟁은 벌써 달아오르는 분위기죠?
5: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지역 일정과 당원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노선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 경쟁에 불을 지핀 건 유시민 작가의 발언입니다. 최근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기조를 사실상 비판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이른바 코어론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확장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선명한 개혁 노선에 무게를 두고 있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민생과 실용, 통합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 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5: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이른바 해당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던 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당내 갈등이 더 격화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끝으로 내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5: 북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 복잡한 경제와 세상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요? 경제 뉴스는 매일 보고 있는데 왜 점점 어렵게 느껴질까? 사실 그 이유는 경제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물가가 오르면 물가 뉴스, 환율이 오르면 환율 뉴스, 주식이 오르면 주식 뉴스 따로따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중동에서 유가가 오르면 미국 물가가 오르고, 미국 물가가 오르면 금리 전망이 바뀌고, 금리 전망이 바뀌면 환율이 움직이고, 환율이 오르면 저 바다 건너 한국 경제와 기업 실적이 영향을 받고, 결국 우리의 생활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주에도 세계 경제는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미국 물가와 금리 전쟁, 환율 급등의 배경, AI 시대 메모리 전쟁, 그리고 미국 경제가 보내고 있는 진짜 신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는 숫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월급과 생활비, 집값과 자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복잡한 세상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꿈꾸는 다락방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경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관 가운데 하나가 있죠.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입니다.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숫자 가운데 하나가 PCE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은 CPI는 들어봤어도 PCE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CPI보다 PCE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소비 패턴 변화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소비자들은 닭고기를 사 먹습니다. PCI는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PCE는 상대적으로 더 잘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은 수십 년 동안 PCE를 가장 중요한 물가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5월 PCE가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 상승을 했기 때문이죠. 202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준도 곧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에너지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런 이란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졌고요. 시장은 공급 차질 가능성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런데 사실 석유는 경제 전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고 배가 움직이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공장이 돌아가고 전기가 생산되고 택배가 배송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한데 유가가 오르면 결국 거의 모든 가격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마켓에서 장을 보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유가 농장에서 출발을 하고 냉장 트럭으로 이동을 하고 물류센터를 거치고 다시 마켓으로 배송이 됩니다. 그 과정 전체에 기름이 들어가죠. 결국 유가가 오르면 우유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물가 상승이 더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유가 때문만은 아닙니다. 서비스 물가도 쉽게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병원비, 보험료, 외식비, 숙박비, 여행비 이런 서비스 비용들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서비스 물가는 잘 안 떨어질까요? 사람 때문이죠. 서비스 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레스토랑을 예로 들어보면 재료값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방직원, 서빙직원, 매니저, 청소직원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 가격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임금은 과거보다 상승 속도가 둔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역사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해 더 높은 급여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서비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현재 연준 목표 물가는 2%입니다. 그런데 PCE는 4.1%입니다. 목표치의 2배 수준입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겠죠. 사실 연준은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분명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 악몽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미국은 오일 쇼크를 경험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가 계속 올랐죠. 경제는 침체됐고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중앙은행은 초기에 물가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곧 안정될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결국 물가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준은 뒤늦게 초강력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연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조짐이 보이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시장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까? 아니면 새로운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시작일까?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은 대부분 유가 때문이다. 유가만 안정되면 물가도 다시 내려갈 것이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말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중동 불안이 장기화되면 물가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월가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시장은 금리 인하만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다시 물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금리는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비싸집니다.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동차 판매도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겠죠. 결국 우리의 생활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 뉴스는 단순히 미국 뉴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뉴스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도 직접 연결되는 뉴스이고요. 지금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물가가 여기서 다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그 답에 따라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달라지고 주식시장이 달라지고 환율이 달라지고 부동산 시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PCE 4.1%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은 그 신호를 매우 긴장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모든 보험을 취급하는 종합보험사 33년 전통의 켈코 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1540원 듣기만 해도 섬뜩한 환율 원달러 환율 이야기입니다. 최근 환율이 장중 1540원대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죠.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 한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IMF나 금융위기 같은 일이 오는 건 아닐까? 사실 환율이 오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 때문이죠.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초기 모두 환율이 급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다릅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환율 상승은 전 세계 자금의 흐름과 미국 경제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환율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달러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마켓에서 사과를 사듯이 세계 금융시장은 달러를 사고 팝니다. 달러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릅니다. 그 결과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달러 수요가 왜 늘어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앞서 첫 번째 세그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PCE가 4%를 넘어섰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추가 금리의 인상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달러 예금의 이자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생각해보면 한국은행은 연 3%를 준다고 합니다. 미국은행은 연 5%를 준다고 했을 때 어디에 돈을 맡길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돈을 옮기게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미국의 채권, 미국의 달러, 미국 금융상품. 그 결과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합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유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성장 둔화 우려가 있고요.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미국 달러로 갑니다. 경제학에서는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태풍이 오면 사람들이 안전한 건물로 대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돈은 달러로 몰립니다. 그 다음으로의 이유를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 자체의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죠. 한국은 수출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이런 산업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 증가세도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국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약해지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우려하고요. 그 결과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환율 상승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에 $1,000짜리 제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1,300원이면 13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000를 팔아도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일정 부분을 환율 상승의 혜택을 보기도 하죠. 실제로 과거에도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합니다. 석유도 수입하고 천연가스도 수입하고 곡물도 상당 부분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물건을 사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그대로라고 해도 환율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생활비 부담도 커집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양날의 검이라고 부르죠. 수출 기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 금리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것인가? 추가 인상 가능성은 있는가? 두 번째는 미국 경제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합니다. 고용도 좋습니다. 성장률도 상향 조정됐고요. 소비도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면 달러도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환율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중동에서, 베이징에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경제 전체의 종합 성적표라고 불립니다. 현재 1540원대 환율은 시장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하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다. 투자자들은 아직 달러를 선호한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지금의 환율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해외여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또 유학 비용에도 영향을 주고 수입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1540원대의 시대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다시 안정될지 아니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지는 결국 미국 물가와 금리 그리고 세계 경제의 방향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최근 IT 업계에서 매우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 가운데 하나인 애플이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맥북은 최대 20%, 아이패드는 최대 25%, 상당히 큰 폭의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애플이 또 비싸지는구나. 원래 비싼 회사인데 더 비싸지는 건가? 그런데 이번 가격 인상 논의는 단순히 애플의 가격 정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AI 열풍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AI 하면 ChatGPT를 떠올립니다. OpenAI를 떠올리고요. 엔비디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AI 산업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AI를 사람으로 비유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생각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하지만 기억력도 필요하겠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기억을 못하면 제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AI도 똑같습니다. AI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 GPU입니다. 그리고 AI 기억력 역할을 하는 것이 메모리입니다. 현재 AI가 발전할수록 메모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서버 한 대에 필요한 메모리 양은 제한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수조 개의 단어를 학습하고요. 수십억 장의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복잡한 추론도 수행하고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AI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메모리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가장 중요한 제품이 있죠. 바로 HBM입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DRAM보다 훨씬 빠르고 AI 연산에 최적화된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AI 칩 대부분에는 HBM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HBM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HBM 시장의 핵심 기업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몇 년 동안 HBM 시장에서 사실상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 역시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넘쳐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겨울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요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특정 제품 수요가 폭발한 현상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절에 철강이 그랬습니다. 자동차 시대에는 석유가 그랬고요. 인터넷 시대에는 서버와 광통신 장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는 메모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DRAM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NAND 플래시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BM은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서로 먼저 확보하려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은 당연히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전망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AI 시대의 최대 수혜주는 메모리 업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플까지 영향을 받는 걸까요? 애플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플이 메모리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이폰에도 아이패드에도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맥북에도 들어가고요. 애플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제조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애플조차 메모리 가격 상승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AI가 발전하면 모든 것이 저렴해질 것 같았습니다.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마치 금광이 발견되자 삽과 곡괭이 가격이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AI 시장에서는 AI 자체보다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 더 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AI 혁명의 진짜 승자는 AI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 회사일 수 있다. 실제로 AI 기업들은 엄청난 투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은 그 투자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필요하고 전력이 필요하죠. 이 세 가지 가운데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AI 모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픈 AI 같은 기업도 없습니다. 하지만 AI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AI 두뇌를 만들고 있다면 한국은 AI의 기억력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산업이 성장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애플의 가격 인상 뉴스는 단순한 IT 뉴스가 아닙니다. AI 혁명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비자는 더 비싼 전자제품을 사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I 혁명은 챗GPT가 시작했지만 그 수익의 상당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가져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메모리 가격 폭등, 단순한 부품 가격 상승이 아니라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현실적인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국 메모리를 잡아야 AI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또 무슨 소리일까요? 앞서서 메모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애플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정도로 메모리가 귀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최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기업 CEO가 왜 한국에 온 걸까? 사실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AI 때문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산업의 왕이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현재 AI 시장의 중심에는 엔비디아의 GPU가 있습니다. 하지만 AI 서버를 실제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은 GPU만이 아닙니다. GPU 옆에는 반드시 HBM이라는 특수 메모리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GPU는 슈퍼카 엔진이고요. HBM은 그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초고속 연료 시스템입니다. 엔진만 좋다고 자동차가 달릴 순 없죠. 연료 공급이 따라줘야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AI 산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GPU 회사가 아니라 HBM 회사가 되었다. 그 정도로 HBM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들은 HBM 없이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HBM은 일반 DRAM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AI 연산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이 등장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기업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일렉트로닉스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핵심 HBM 공급업체로 자리 잡으면서 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AI 수요 덕분에 최근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하기도 했죠.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기업 CEO가 굳이 한국까지 날아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고객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확보 전쟁입니다. AI 시장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 코파일럿, 수많은 AI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칩이 부족하다. 메모리가 부족하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메모리 업체들은 향후 수년간 AI용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엔비디아가 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AI 시대에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HBM 공급이 부족하면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은 한국을 찾고 SK그룹 회장을 만나고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고 차세대 HBM4와 HBM4E 공급 일정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AI 산업의 생명줄을 확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현재 AI 산업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AI 소프트웨어 기업만 주목을 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답은 전력, GPU, HBM. 그리고 이 가운데 한국이 가장 강한 분야가 바로 HBM입니다. 그래서 최근 월가에서는 AI 혁명의 숨은 승자는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AI용 HBM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자리에 올라섰고 삼성전자 역시 차세대 HBM 경쟁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출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AI 산업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석유의 시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갔습니다. 자동차 시대에는 디트로이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AI 시대에는 젠슨 황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의 두뇌는 미국이 만들고 있지만 AI의 기억력은 지금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물가 이야기부터 환율, 반도체, 그리고 미국 경제의 현재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산업을 바꾸고 있고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고 중앙은행도 다시 물가와의 싸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화해 왔지만 최근의 변화 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화려한 뉴스 제목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환율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가도 결국은 오르고 내리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흐름을 읽는 힘입니다. 경제를 안

0: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1: 홍명보호의 32강 진출이 달린 조 3위 순위 결정 경기가 이제 불과 두 경기 남았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재개했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머리를 박고 열심히 뛰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을 둘러싼 비판에 작심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물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야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도 언급했습니다.
1: 미국이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틀 연속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평화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2: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집계된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5만 명 이상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필사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 다시 무력 충돌하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급속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이 또 피격되자 미군은 해협 인근에서 이란을 겨냥해 연이틀 공습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3: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상선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계속되는 데 대응해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4: They have some capability, not much. They're not winning or anything, but they have some capability. They can still shoot, you know, they shot a...
3: 중부사령부는 전날 공습 뒤 이란의 휴전 합의를 준수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란은 키크호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하며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지 시간 토요일 오전 공격받은 파나마 국적 키크호는 2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싣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매체들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시리크섬과 게슘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발사체가 여러 발 날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습이 양국 간 종전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며 방어적 차원으로 미군과 연계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미 해군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리 충돌은 레바논 전선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중재로 평화 기본 합의안에 서명한 지 단 하루 만에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를 공습했습니다.
5: 그러니까 이스라엘 נשארת באזור הצהוב הביטחון ששומר עלינו.
3: 이에 헤즈볼라는 평화 합의는 무효라며 이스라엘 철수 전까지 무장 저항을 계속하겠다고 맞서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 한편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골든타임을 넘긴 가운데 사망자 수도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기자, 먼저 이란 관련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6: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군사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올 수도 있다며 그 경우 이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 항공기가 휴전 합의 위반을 문제 삼아 이란의 드론 저장 시설과 해안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미군의 대이란 추가 공습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란이 미국과의 양해각서를 준수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 행위를 이어갈 경우 미국이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안한 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을 타격했는데도 이란이 재차 공격에 나서자 이란의 정찰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연이틀 추가 공습에 나섰고 이란도 또 맞대응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사망자가 1,400명을 넘는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발표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30명에 이릅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 27일 TV 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사망자가 500명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부상자 수도 3,23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이날까지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 또한 7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진 발생 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7시쯤으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생존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져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베네수엘라 당국과 시민들, 그리고 국제구호대가 발벗고 나서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한 필사적인 구조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2: 네, 이번 강진으로 베네수엘라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대거 파괴됐는데 직접적인 피해액만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요?
1: 네,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피해액이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 GDP의 6%에 달할 거란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성명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손실 규모가 67억 달러, 우리 돈약 10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와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와 장기 재건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유엔 개발 계획은 이번 강진으로 인한 전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 피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진입니다.
0: 네, 이렇게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2: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3: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주의 한 마을. 강진의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3: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네, 이번엔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L조 조별 예선 마지막 날 경기에서 크로아티아가 가나를 2대 1로 이기면서 우리나라는 일단 조 3위 팀 중에 8위를 유지했습니다. L조 3위였던 크로아티아는 1대 1로 맞서던 후반 38분 블라시치의 결승 헤드골을 앞세워 가나를 2대 1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L조에서는 파나마를 2대 0으로 이긴 잉글랜드가 L조 1위를 지켰고 크로아티아가 2위, 가나가 3위로 조별 예선을 마쳤습니다. 가나는 이미 1승 1무로 승점 4점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가 조 3위 팀 순위에서 앞섭니다. 우리나라의 32강의 운명은 이어서 열리는 K조와 J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네,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진출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조별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32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예선 성적 3무승부 무패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카보베르데는 J조 1위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다음 달 4일 32강전에서 만납니다.
0: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권 주자들 사이에 노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징계 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할 예정인데요. 호남권 투자 구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5: 네, 정치부입니다.
0: 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시죠. 전당대회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당권 경쟁은 벌써 달아오르는 분위기죠?
5: 그렇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송영길 의원 등 유력 주자들이 지역 일정과 당원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는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노선 경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선 경쟁에 불을 지핀 건 유시민 작가의 발언입니다. 최근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기조를 사실상 비판하면서 핵심 지지층을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이른바 코어론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확장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선명한 개혁 노선의 무게를 두고 있고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민생과 실용, 통합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처음으로 1인 1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2: 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5: 장동혁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이른바 해당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기간 중단됐던 윤리위원회가 다시 가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와 소장파를 중심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당내 갈등이 더 격화하면서 장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0: 네, 끝으로 내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인데 발표 전부터 대통령이 직접 여러 차례 입장을 내놓고 있죠?
5: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연이어 직접 설명에 나설 정도로 이번 메가 프로젝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AI, 반도체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구상이 공개될 걸로 예상됩니다. 핵심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 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번 투자를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기업에 강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력과 용수, 용지, 인프라를 마련해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든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권 남용이 아니라 행정 지도이자 조성 행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권 일각의 왜 호남이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지진 위험이 적으며 값싼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을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구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2: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7: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두 개 더 해피 투.
9: 어떻습니까? 많이 바쁘시죠? 네.
10: 아, 근데 뭐 올림픽 아니 지금 월드컵보다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월드컵 네네. 소식 듣고 나서 저는 어제 못 봤거든요. 네. 지난주에는 봤었어요. 1차전은. 근데 어제 못 봤는데 1-0으로 아깝게 졌다고
9: 패했어요.
10: 그러셨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 내가 응원을 안 해서 그런가? 나가서 응원을 해야
9: 맞아요,
10: 되나?
9: 맞아요.
10: 갑자기 죄책감이 좀 몰려오면서 다음 주에 응원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9: 네, 네, 네. 아, 진짜 그래도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10: 아, 그랬나 예. 봐요.
9: 어우, 두 골이 들어갈 뻔했는데.
10: 아, 그래요?
9: 이야, 참 너무너무 그게 아쉬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10: 너무 아쉽네요, 진짜. 예.
9: 그래도 뭐 잘했습니다.
10: 근데 그 네.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저는 사실 월드컵 경기 잘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네. 세상에 그 뛰는 거를 보니까 네.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골 넣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축구하느니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무슨 일이라도 일이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지금 각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 축구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 골 넣기도 힘든데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9: 네. 그런데요. 요즘에 눈 꽃들 때 없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10: 아, 근데 그렇게 또 바쁘지 않아요. 다 스케줄 사실 괜찮고요. 네. 다만 이제 일주일 시간을 좀 나눠가지고 LA 네. 오피스, 그다음에 부에나파게 이제 라팔마 쪽에 네. 그리고 또 샌디에고 쪽에 이렇게 나눠서 네. 쓰는데 충분히 잘 쉬고 있고 또 손님들 잘 만나고 있고 네. 이렇게 막 바빠서 할 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습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9: 네. 뭐 LA 프리즈노, 라팔마, 네, 네. 로레나이츠도 있죠.
10: 네, 그리고 이제
9: 샌디에고.
10: 샌디에고까지.
9: 참 대단하십니다.
10: 근데 저희 매니저님들이 또 오피스에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제가 내려가서 꼭 만나야 되는 손님들만 네. 만나 뵙고 또 에이전트들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런 거니까 뭐 이런 손님들이 찾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9: 네네네. 네,
10: 아주 할만합니다.
9: 아, 그렇습니까? 네. 할만하십니까?
10: 네, 편안합니다. 네.
9: 그 샌디에고 그 현지 한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10: 지금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아요.
9: 네.
10: 그러니까 어제 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네. 이거 얘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9: 말씀하세요.
10: 샌디에고 쪽에 매주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이
9: 네.
10: LA에서 총영사관에서 출장 영사 업무를 보러 내려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샌디에고에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아니 LA로 그냥 오셔서 영사 업무를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9: 네.
10: 그분들은 그렇게 LA 올라오는 운전을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9: 네.
10: 뭐 저희 사실 3시간 어디 가는 거 LA 분들은 아마 이골이 나셨을 거예요.
9: 네, 네, 네.
10: 속된 말로. 그런데 그분들은 2시간 이상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 오시는 일이 예전에 우리 왜 시골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9: 네, 네, 네, 네.
10: 그래서 그분들이 9시부터 영사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번호표를 한 달에 한 번이고 딱 네. 50명까지만 받아요. 하루에 업무 그 받는 그 숫자가 그래서 네. 아침부터 그 번호표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데 아침에 7시에 오시는 거예요.
9: 세상에.
10: 7시부터 9시까지 번호표를 받아서 다시 이제 뭐 집에 가셨던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볼일 보시다가 그 번호표 시간에 맞춰서 이제 와서 업무를 보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이라니까
9: 네.
10: 아침에 오피스를 갔는데 그냥 바닥에 그 앞에 저희가 사실은 같은 건물을 써요.
9: 네.
10: 그 한인회관 총영사 출장 건물이랑 같은 건물의 오피스가 있는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시나 우리
9: 그러니까요.
10: LA에서 영사관 가면서도 저희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9: 그렇죠.
10: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 번호표 받으려고 아침부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네. 에이전트분들이랑 네. 커피를 나눠드렸어요.
9: 잘하셨네요.
10: 역시 그랬더니 센스 있으십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네. 커피도 못 드시고 오시고 그쵸.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커피 나눠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네. 인사도 나누고 아 이야기 들었다 광고 봤다 아 라디오 들은 적 있다
9: 네.
10: 그런데 여기 오피스 있는지 몰랐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 또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9: 아 그렇군요.
10: 네.
9: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10: 네.
9: 재정 방송을 하시잖아요.
10: 네.
9: 그래서 더 인지도도 높고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 네. 네. 그 토요일 라디오 재정 방송은 좀 더 네. 이제 내용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요즘
9: 네.
10: 제가 오피스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9: 네.
10: 내용을

0: 알차게 꾸며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곧 다시 개편해서 정말로 좋은 방송 다시 한번 찾아뵙는 걸로 토요일은 더 잘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1: 고맙습니다. 저도 꼭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와, 우리 샌디에고 한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네요.
0: 그러니까요. 저희 복 받은 거예요.
1: 네, 그렇네요. 네. 불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 주제가 어뉴이티? 네, 어뉴이티.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어뉴이티는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정부가 돈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0: 아이고. 뭐
1: 이런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뭐 남겨주지 못한다.
0: 네.
1: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맞아요. 이게 잘못된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1: 네네.
0: 어뉴이티를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연금 플랜이죠.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라고 이제 그러면 나는 어뉴이티가 싫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요?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죽으면
1: 네.
0: 돈도 못 받는 거. 돈을 왜 못 받을까요? 뭐 정부가 그거 다 가져가고
1: 가져간다고 하던데.
0: 그리고 또 원금만 주고 이자는 또 안 주고 내가 사망하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낭설이에요.
1: 아, 잘못된 거군요.
0: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0: 다시 말해서 내 돈을 내가 쓰다가 남으면 당연히
1: 네.
0: 그 돈 전체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우리 정해놓은 지정해놓은 수혜자들 베네피셜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1: 네.
0: 정해놓은 사람한테 100% 그대로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1: 아.
0: 그래서 혹시 내가 다 못 쓰면은 뭐 정부가 돈이 들어가는데
1: 네.
0: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제 해결이
0: 네.
1: 됐습니다. 이 질문에
0: 네.
1: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0: 네.
1: 어뉴이티를 1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본인은 쓰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면 큰 손해지 않나? 뭐 이런 질문.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0: 네.
1: 나는 어뉴이티가 싫다.
0: 맞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1: 그런 질문도 네. 있습니다.
0: 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10년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집은
1: 네.
0: 아, 그 어뉴이티는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1: 아,
0: 자동으로.
1: 네.
0: 그래서 사망했을 때 누가 받을 것인지 지정해 놓은 베네피셜이 다시 말해서 수혜자에게
1: 네.
0: 바로 그 돈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0년을 계약했는데 10년 전에 사망하면 10년까지 기다렸다가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1: 네.
0: 라는 질문도 사실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10년 계약이든 14년 계약이든 계약하고 상관없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계약은 저절로 해소가 되는 것이고
1: 아하.
0: 그 돈, 원금과 이자 받은 모든 돈은 자녀나 이제 배우자에게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정보 잘못된 정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10년이면 너무 길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5년 그래서 저는 5년만 할래요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뭐 5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찾아 쓰지도 않고요. 그 돈 결국 다시 다른 데로 묶을 거예요라고 말씀하세요.
1: 어허.
0: 그러면 10년은 왜 안 하세요? 그러면은 1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는데
1: 길게 느껴진다는
0: 예.
1: 거죠.
0: 그리고 10년 내 나이가 몇인데 10년 묶었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을 묶다가 죽어도 사망하셔도 10년을 묶다가 사망하셔도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 돈 그대로가
1: 아.
0: 자녀한테 가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다만 5년보다 10년이 더 다행히 이자가 당연히 높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10년을 그냥 들어놓으셔도
1: 아.
0: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1: 5년
0: 한번.
1: 계약하는 네. 것보다는 10년 계약하는
0: 이자가
1: 게
0: 훨씬 좋죠.
1: 이자가 훨씬 높기
0: 당연하죠.
1: 때문에 좋다.
0: 다시 한번 아. 정리하면 10년 계약이기 때문에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우리 자녀가 10년 동안 그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을 받아가야 됩니까?
1: 네.
0: 아닙니다. 바로 사망과 즉시 자녀에게 그 돈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1: 되는군요.
0: 라고 말씀드릴게요.
1: 아,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0: 네.
1: 어디에서 나온 건지 참 궁금하네요.
0: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경우는
1: 예.
0: 유튜브에서 이제
1: 아,
0: 보셨다.
1: 잘못된 정보.
0: 그러기도 한 잘못된 정보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한번 들어가지고 제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네. 이것에 대한 정보와 다른 것에 대한 정보가 혼용이 돼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혹시라도 의문이 든다면 네. 무조건 저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문선영 대표님 네. 전화번호 소개를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자, YG 캘리포니아 파이낸스 문선영 대표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요. 626 맞죠?
0: 네.
1: 87-827-9599 626-827-9599번으로 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렇습니다. 네.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이 어뉴이티에 가입을 했는데
0: 네.
1: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서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
0: 네.
1: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 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 맞습니까? 라는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0: 또 이런 거는 또 어디서 들으셨을까요? 정말 예. 저도 이 정보를 퍼뜨린 그 분을 찾아서 예. 제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데요. 이런 예. 정보 듣지 마십시오. 일단 조인트로 어뉴티를 가입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망해도 고정 인컴으로 따박따박 나오는 금액이 네.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이 조인트 어뉴이티거든요. 그러니까 어뉴이티는 혼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름이.
1: 네.
0: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어떤 부부 같은 경우는 두 명 이름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 주인이 남편 이름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와이프 이름도 같이 들어갔어요.
1: 네.
0: 그러면 남편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와이프가 공동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집의 주인인데 집값이 반절로 떨어지진 않죠.
1: 네.
0: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어떤 집에 렌탈 인컴을 받는 그런 집인데 남편이 공동으로 남편과 와이프가 돈 이름이 들어갔는데 집에 이름이 들어갔는데 렌탈 인컴 3,000불씩 나오다가 남편이 사망하니까 렌탈 인컴이 갑자기 1,500불로 줄지는 않는단 말이죠.
1: 네, 네, 네.
0: 어니티도 똑같습니다. 어니티도 조인트로 들어가시는데 한 달에 3,000불씩을 받았다. 남편이 받으시다가 사망했다. 그럼 와이프가 역시 마찬가지로 3,000불씩을 계속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됩니다. 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0: 네.
1: 이 질문 주신 분 계신가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0: 맞습니다.
1: 네. 자, IRA를 이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금 때문에 또 고민이신 분 계시네요.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0: 아, 네. 이런 질문은 정말 많이 혼란스럽기도
1: 네.
0: 해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1: 네.
0: 거예요. 은행에 IRA 어카운트가 있거나
1: 네.
0: 혹은 주식에 뭐 내가 뱅가드에다가 찰스업에다가 네. 어니티를 가입을 해놨다. 뭐 메릴 린치에다가 어니티를 가입을 IRA를 가입을 해놨다. 근데 그 IRA가 은행에 놓았더니 너무나 이자가 없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IRA를 예를 들어서 주식 쪽에다 넣어놨더니 떨어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1: 네.
0: 어뉴이티를 알아봤더니 어뉴이티에는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구나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주식의 이자만큼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괜히 IRA를 은행에다 넣어놨구나 주식에다 넣어놨구나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
1: 네.
0: 이걸 옮기실 수가 있어요.
1: 그렇군요.
0: 옮기는데 그때 이제 이 손님의 고민은 아마 이거 같아요. 옮길 때 세금을 또 내고 옮기면 나 너무나 손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 진짜 세금 안 내고 어떻게 안 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IRA에서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이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IRA를 계약을 파기하고
1: 네.
0: 돈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고 옮기는 게 아니라 IRA를 그대로 IRA로 옮기시는 거예요.
1: 그게 가능하군요.
0: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라이즌에서 T모빌로 옮길 때
1: 네.
0: 어떨 때는 계약 관계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벌금을 내시거나 뭐 돈을 더 내고 T모빌로 옮기는 경우가 있죠.
1: 네네네.
0: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버라이즌으로 옮길 때 아무런 그런 제약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IRA에서 어뉴이티 중에서도 IRA 어뉴이티를 하시면 돼요.
1: 네.
0: IRA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IRA가 IRA 어뉴이티, IRA 은행이 IRA 어뉴이티, IRA 주식이 IRA 주식 어뉴이티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이 세금 안 내고 그대로 옮기실 수가 있어요.
1: 세금 안 내고 네. 그대로 체인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저 같은 전문가들하고 이거를 작업을 하시면 네. 그대로 옮기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여기에 아니죠. 대한 질문입니다.
0: 아니죠. 보통 생명보험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네. 왜 어뉴이티로 옮기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생명보험이 내가 사망하고 자녀들한테만 지금 혜택을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옛날에 들어놨는데 네, 네. 70이 되시고 이제 되시니까 고민인 거죠. 아이들은 벌써 다 잘 살고 있고 네, 나는 인컴이 좀 부족하거나 네. 혹은 나 롱텀 케어 상황이 걸리면 어떻게 되지? 네. 근데 생명보험엔 돈이 쌓여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돈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이 분이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고 나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좀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고민하는 분들은 나 롱텀 케어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컴이 좀 부족한데 생명보험에 있는 돈을 내가 그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실 때 생명보험을 이제 옮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옮기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명보험을 옮기실 때 건강이 좋으셔야지만 옮기게 돼요. 건강이 그렇군요. 좋지 않으면 다른 새 회사에서 이 생명보험을 받아주지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건강이 만약에 안 좋아졌거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생명보험으로 못 옮길 때 이제 어뉴이티로 옮기실 수가 있죠. 오. 어뉴이티로 옮기시면 예를 들어서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에 쌓여 있는 이 캐시 밸류가 옮겨와서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또박또박 정말 그야말로 100세까지 평생 인컴으로 찾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롱텀 케어가 걸리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의 두 배씩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사망하고 아이한테 줄 거면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를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에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시거나 네. 아니면 어뉴이티로 옮겨서 롱텀 케어 시에도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인컴 플랜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1: 아하, 네, 그 말씀이시군요.
0: 그리고 예, 생명보험에서 예. 이렇게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 안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기시게 됩니다.
1: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
0: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한인사회의 건강한 재정과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이 재정 플래너 문선영 대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뭐 또 세미나 계획이 있으시네요.
0: 아, 네네.
1: 교회에서 있네요, 요번에는.
0: 네, 저희가 네. 6월 달에 벌써 4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1: 네네네.
0: 그리고 하나 더 했으니까 5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게 6월 30 화요일에는 네.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월럿에 있는 월럿 축복교회에서 또한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라는 제목의 네. 세미나를 합니다.
1: 아, 이 세미나에 또 참석하시면 예, 굉장히 여러분들 예, 재정 예, 플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
0: 동부이죠? 네. 월럿 시티에 사시는 분들. 6월 30 화요일 10시 30분에 월럿 축복교회에서 네. 이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그리고 어떤 질문이라도 네.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건강한 은퇴 풍족한 노후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미나 예, 다음 주와 또 6월 30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6-827-9599, 626-827-9599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우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지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면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글쎄요, 우리 주인공 싱클레어 얘기를 다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면서 싱클레어는 점점 흔들렸다고 해요. 흔들어 흔들려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 방황도 하고 술도 배우고요. 어른이 되고 있죠. 자신을 잃어버리는 시기도 겪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친구였던 데미안과도 멀어지고 삶의 중심을 못 잡은 채 떠돌듯이 살아갑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 성장이라는 게 늘 멋있거나 고상하고 우아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젊었을 때 삐긋되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냥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써보고 허세도 부려보고 자기 자신도 미워도 해보고 뭐 이런 걸 다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싱클레어가 딱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이라고 해서 반듯하게 뭔가 주인공의 막 발전이 쫙 이게 아니라 무너지고 더러워지고 흔들리는 과정까지 그대로 우리 데미안은 보여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두둥 드디어 싱클레어가 싱클레어 키클레어 아니요 싱클레어 싱클레어는 한 여성을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받습니다. 두둥. 그리고 그 이미지를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얼굴이 묘하게 데미안을 닮아 있기도 하고 또 어머니 같은 분위기도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 완성이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 부인으로 이어지고요.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이자 싱클레어에게는 단순한 연애 감정 이상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자, 따뜻하고 이해심 있고 정신적으로 약간 이상형, 그리고 본인을 한 번 더 깊이 보게 하는 거울 같은 인물이죠. 이때부터 작품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몽환적이고 상징적으로 변합니다. 누군가는 이때부터 아, 좀 어려운데 이 책? 데미안 어려워 라고 느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감정적으로 싹 생각해보면 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사건 중심의 이야기 스토리보다는 한 사람이 자기 내면으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한 인간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자, 데미안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새가, 우리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작품 속에서는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어지죠. 대략 이런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고로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 투쟁을 한다. 알은 세계다. 알이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요. 알은 세 개다. 월드, 우리 사는 세계. 알은 세 개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만 한다. 자, 이 문장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래 남냐면요, 너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정말 새롭게 태어나려면 이전까지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그 안전했던 세계를 깨뜨려야만 하거든요. 익숙한 가치관, 모두 남들이 정해줬던 그런 어느 하나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기준,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바라는 모범적인 답안,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스스로 만든 틀, 나만의 그런 하나의 약속, 틀까지도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좀 무섭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알 속에 있으면 안전하니까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 그 알이 세 개인데 그 알 안에서는 안전할 수는 있어요. 현재 그 안에만 있으면 어떨까요? 영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밖의 세상이 어떤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이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사실 데미안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알이라는 그 상징이. 우리 옛날에 그 제가 누구죠? 그 전기 에디슨, 그분도 알을 품고 있다가 그 어머니 만나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알, 우리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알, 알만합니다. 자, 이게 데미안의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여러분 제가 좀 너무 좀 딴소리 막 하는 게 있죠.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에 편하게 들으시라고 부담 없이 들으시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우스갯소리 놓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문학 얘기만 하면 또 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후니만의 그런 되도 않는 개그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걸 싫으시면 저희 댓글이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저는 철저하게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미안의 핵심이죠. 진짜의 성장은 편안한 정답을 따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나만의 자기만의 길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다? 꽤나 고독하다. 고독한 사냥꾼. 이 데미안은요, 싱클레어에게 계속 그런 메시지를 툭툭 줍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그냥 따라 살지 말고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네가 정말 하고 싶은 말, 네 안에 나오는 그 소리를 들어. 근데 그 말이 그게 꼭 멋있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실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그 뜻은 뭡니까? 책임도 내가 져야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뭐 부모의 기대도 될 수 있고 사회가 정해준 그런 모범 정답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모범 시민, 모범 학생, 모범 가장 뭐 이런 어느 한의 잣대가 있죠. 그거를 내가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다시 가까워지고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어떤 정신적 공동체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세상과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만의 표식을 가진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아브락사스입니다. 성과 악을 함께 품은 존재, 빛과 어둠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상징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 아니면 철학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라고 해요. 인간은 깨끗하게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고 선한 면, 어두운 면, 질서, 혼란, 아름다움, 추함을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좋은 부분만 골라서 포장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이 양면을 다 가진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다시 한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런데 세상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개인의 내면에 벌어지던 싸움이 바깥 세계의 혼란과도 뭔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결국 싱클레어는 전쟁터로 나가고 거기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꿈같은 장면 속에서 다시 데미안을 만납니다. 데미안은 마지막으로 싱클레어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죠. 싱클레어, 이제 더 이상 나를 바깥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아라. 이 장면은 이 작품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데미안은 단순한 어떻게 보면 친구이자 조력자였지만 동시에 싱클레어 내면, 싱클레어 속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 그 깨어내야 할 자아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데미안을요 줄거리만 놓고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신기해요. 네, 뭔가 막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터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근데 묘하게 사람을 잡아드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은 바깥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내 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안, 나의 모든 나의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아, 내가 언제나 이 밝고 안전한 세계만 있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끼죠.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과 진짜 나의 모습 사이에서 흔들리고 고뇌를 하고 뭔가 이 뭐랄까요? 그 정말 고뇌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게 분명 있을 겁니다. 데미안은 바로 그 시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꿰뚫고 있죠. 딱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게요. 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같은 그런 다정한 위로가 아니고요. 좀 묵직합니다. 야,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는 잘못된 게 아니야. 오히려 너가 스스로 깨어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 라는 식의 위로입니다. 요새 말하는 그 MBTI T와 F면 이건 T네요. F가 아니요. F는 괜찮아. 어떻게 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F면은 T는 아니야.
지금 네가 잘 혼란스러운 건 너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너가 깨어나고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책이 굉장히 인생책이 된다고도 하네요. 저한테 솔직히 좀 어려웠어요. 근데 특히 너무 모범적으로만 살아오다가 공허해진 분들, 남들 기준에는 잘 맞춰왔는데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는 분들, 나는 뭐지? 이게 나인가? 난 누구지? 뭔가를 깨고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나름 살아온 것 같긴 해요. 뭐 아주 뭐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그런 길잡이라던가 어떤 그 롤모델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지만 크게 사고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물론 살면서 엄청난 뭐 굴곡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았죠. 근데 돌이켜보면은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그런 큰 문제 아니면 어떤 큰 사건 사고를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그냥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로 부모님 속도 그렇게 썩 헤어뜨리지 않았던 것 같고, 예, 뭐 그런 거 있죠. 학교 시절 때는 정말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모범적인 학생, 예, 정말 딱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시절은 제가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으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예, 성적 잘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애들 같이 있는 친구들 잘 이렇게 어울리고, 뭐 반장 같은 거면 애들 잘 다스리, 뭐 다스린다기보다 같이 통솔하면서 같이 잘 하고, 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선생님 워낙 또 이뻐라 하시고 뭐 인기 만점이고 뭐 그런 거죠. 뭐 그 요새 뭐라고 했지, 그 엄마 친구 딸, 엄친아 엄마 친구 딸이 아니지, 내가 딸이 아닌데 엄마 친구 아들, 네, 엄친아,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예, 그런 시절이었는데 살면서 저도 이제 미국 고등학교도 왔거든요. 고1 때 미국을 들어오면서 그런 뭔가 인생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는 그냥 마냥 뭐랄까 시키는 약간 그런 주입식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국영수 해야 되고 뭐 수능 봐야 되고 뭐 이런 논술, 이런 게 정해진 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가, 혼자 미국 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제 삶을 살면서 좀 많이 변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자기 자신을 깨부셨다까지 거창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뭐랄까요, 좀 많은 생각이 바뀌고 살면서 몇 번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만들었던 틀도 많이 좀 깼고 사람들하고 대하는 것도 좀 많이 바뀌어왔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고집이 세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똥고집이라고 저희 어르신들이 항상 저 고집센 놈이라고 하셨는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칼 같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좋으면 좋고 아니고 싫으면 딱 거기까지 선을 정확하게 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도 약속을 정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혼자만의 그런 약속 있잖아요. 뭐 지킬 거 안 지킬 거. 죄송합니다. 저 오늘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가끔 좀 쉬는 경우인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 혼자만의 약속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예전에 사실 흡연자였는데 그 금연한 지도 몇 년 됐지? 한 7, 8년 됐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는 제가 담배를 폈었다는 것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18, 그 합법적인 나이 되면서부터 아마 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폈습니다. 오랜 시간 폈고 많이 폈어요. 근데 중간에 끊어본 적도 물론 있었고 한 3년까지 끊은 적도 있어요. 근데 다시 또 하게 되더라고요. 주변 분들과 하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가 스스로 딱 어느 날 약속을 한 거죠. 끊자. 정말 뭐 특별한 일도 없었어요. 그냥 와이프한테 나 이제 끊을게. 그냥 그러고 그냥 그날부터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끊어왔는데 물론 꿈에서 가끔 태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너가 피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전혀 피고 싶은 마음 1도 없고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펴도 저는 전혀 동요가 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약속을 했으니까 저 스스로 안 피겠다고.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학 때도 이제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베가스, 라스베가스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하면서 약속을 했죠. 스스로 나는 게임하지 않겠다. 왜냐면 게임하면서
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니까 나는 게임을 안 하겠다. 여기 있는 기간 동안은 라고 혼자 약속을 딱 멋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 주변에 뭐 친구들도 놀러 오고 주변 뭐 지인들 뭐 가족분들도 놀러 오시잖아요, 자주. 뭐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뭐 유명 관광지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주변에 항상 누군가 이렇게 지인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시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뭐 카지노도 여행 가게 되고 뭐 식당도 가고 하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저 혼자만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단 1불, 1불 뭐 25전 뭐 10센트 뭐든 한 번도 안 했어요. 뭐 어떤 게임이든. 왜냐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 멋있죠? 그리고 졸업하고 딱 오는 마지막 날 이제는 하다 하자 그래갖고 이제 포커룸 들어가서 장장 8시간인가 10시간인가를 물 한 모금 안 먹고 그 당시에 담배도 피고 담배도 안 피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쭉 플레이를 하고 놀았죠. 그래서 역시 야 내가 이걸 안 하는 게 약속을 하길 잘했구나. 이게 사람이 노니까 그냥 쭉 빠지는구나. 그때 한번 느꼈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놀러 가서 하는 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약간 자기만의 그런 약속하는 거를 좀 즐긴다고까지는 그렇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뭔가를 해야 되거나 할지 말아야 할 때 전 스스로 약속을 딱 정해버려요. 그러면 좀 독해서 그런지 잘 지키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못 지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뭐 방송에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제 스스로도 굉장히 바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지금도 끊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거래처랑 뭐 술자리라든가 뭐 밤에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자꾸 또 배고픔 먹게 되고 막 운동은 맨날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안 되더라고요. 아, 생각해보면 독하지 않은 것 같던가 안 독한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또 이상한 얘기를 많이 갔는데 이 데미안이라는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가 되는 정말 일생이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책이야 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깨고 나갈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데미안을 한 번쯤은 추천을 해주신 것도 어떨까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도 듣고 가야겠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 데미안이 주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시게끔 준비해봤습니다. 김동률이 부르는 출발 듣고 오실게요.

진짜 본인 자신에게 닿을 수 없다라고 이 작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청춘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읽히는 그런 책이죠. 네. 서른, 마흔, 오십, 육십. 어쨌든 사람은 또 다른 그때그때 알을 깨야 할 때가 올 테니까 말입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하면 되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장은 착한 답안지를 오래 붙들고 있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복잡함과 혼란까지 껴안고 나만의 세계를 깨고 나올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 아, 어렵죠? 결국 나의 그런 어두운 면, 복잡, 혼란, 혼돈 이것도 깨부수고 나와야 한다. 그래서 대면은 누군가의 성장 소설인과 동시에 지금도 어디선가 나를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루에 듣는 문학.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대면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 괜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잘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맞나? 다른 길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뭔가 그런 흔들림이 있다. 그렇다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나,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전, 그 전에 진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알, 우리 알은 그 깨는 일은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큰 혁명이니까요. 알을 깨는 것은 그 알을 속 안의 생명에겐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유가 이렇다고 그러네요. 데미안이요, 여러분, 단순히 뭐 우울하거나 무거운 작품이 아니라 늘 뭐 또 한 번 말씀드려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한테 익숙해 있는 그 나만의 그 공간, 나한테 익숙해 있던 나의 그 경험, 나의 인생, 나의 그 주변의 인물들과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만의 세계죠. 그거를 깨고 나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저도 못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시는 지금 이 방송 이렇게 DJ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알을 깨고 저도 도전했던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실 쉽게 생각하면 뭐 음식 안 드셔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흑염소도 좋아하거든요. 뭐 흑염소도 전골 좋아하고 뭐랄까 뭐 이런 전골류 좋아해요. 뭐 곱창 전골도 좋아하고 뭐 만두 전골도 좋아하고 버섯 전골도 좋아하고, 뭐 하긴 뭐 제가 뭘안 좋아하겠습니까? 먹는 거다 좋아하지. 근데 이 흑염소를 제가 표현을 드는 게 뭐냐면, 흑염소 전골을 좋아하신 분은 정말 좋아하고 또 싫어하신 분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호불호가 있죠. 근데 안 먹어보고 싫어하신 분들은 조금 저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면 드셔보셨는데 나한테 안 맞아 이러면 당연히 취향을 존중하죠. 근데 안 먹어봤는데 그냥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별로일 것 같아, 그냥 느낌이 이상해, 염소잖아, 이거 염소 어떻게 먹, 야너소 먹잖아, 소나 염소나, 이제 약간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딱 깨. 제가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주변에 흑염소를 못 드시는 분이 어떻게 먹냐 이랬는데 딱 가서 먹더니 깜짝 놀라고 너무 맛있다고. 야, 이렇게 맛있는 걸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곱창할 때양 있잖아요. 양 구워 먹는 양. 양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가 제가 먹어봐, 이거 맛있는 거야, 그러고 뭐 그러다 먹어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그다음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만의 알인 것 같아요.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라는 이 얘기도 이상하게 가네. 그래서 우리 되게 철학적인 얘기하다가 결국 먹는 걸로 끝냅니다.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그 마더스데이 일요일이죠. 네, 오늘 또 마더스데이 그 부모님, 또 여러분 사랑하는 또 가족 함께 하시는 정말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고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그동안에 나를 둘러싸고 있던 알이 있다면 한 번쯤은 깨보시고 하늘을 향해 달려가면 어떨까요? 마지막 곡 준비했습니다. 이적이 부르는 하늘을 날리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드리고 자리를 떠날게요. 편안하고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말 훈훈한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